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전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후티 반군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사우디 남부 카미스 무샤이트와 아브하, 나즈란, 홍해연안 항구도시 자잔 등을 공격했습니다. 양측의 전면적인 공격은 중동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키워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에 접근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날 장중 배럴당 99.46달러까지 오르며 7월 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6월 8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18% 내린 52,786.0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0.58% 내린 7,673.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32% 내린 26,421.41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취업자가 두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지만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2,915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4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19만 1,000명이 증가한다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4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청와대는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상황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고 기여 방안을 논의했지만 주제를 파병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8일 파리 프랑스 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과 관련해 검토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파병이 결정되거나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 파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도 파병안이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해진 바가 없는 만큼 일정을 소개하기도 어렵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돌입해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격돌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분야로 한성수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경찰개혁, 대법관 재청 문제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2기 개각 인선을 놓고도 야권의 공세와 여당의 엄호가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질의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민주당 전용기,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모두 11명이 나섭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한국인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홍수 지역에 대한 첫 도보 수색에서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오늘 실종자 가족들이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한 호텔에서 현재까지의 수색 상황과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실상을 포함해 가족 입장을 직접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1,400명이 숨지고 5,84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한국해외긴급구호대는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한 지역 주변에서 도보와 무인기 수색을 집중적으로 시도했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여객선 운항에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오늘 99개의 여객선 항로 가운데 풍랑특보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수, 포항, 고흥을 지나는 6개 항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최대 초속 20m의 강풍이 불고
최대 5m의 높은 물결이 일겠다며 선박 운항에

0: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어제 한낮 기온이 31.1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27도에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25도 안팎, 남부지방도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와 경상권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5에서 40mm,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20mm,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0.2도, 습도는 57%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중동 상황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죠.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고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장 국제 유가가 발작적으로 올랐습니다. 브렌트와 서부텍사스산 원유 모두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브렌트유는 장중에 9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연히 시장 금리가 올랐고요. 연방준비제도의 고심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죠. 어제 우리 증시는 장 초반에 7,000선을 탈환했다가 막판에 힘이 모조리 다 빠졌습니다. 오히려 내림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 지금 7,000선 탈환을 시도하고 있지만은 뭐 쉽게 그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연출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반도체 기업 실적이라는 버팀목이 있긴 하지만은 별로 힘을 못 쓰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이런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시장 상황 깊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30년 동안 한결같이 장을 담갔다, 구도를 만들었다, 국수를 뽑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스터즈나 장인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작년과 올해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증시에도 반도체 장인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미스터 반도체라고 불린 노근창 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인데요. 오늘은 고수경제 특별판으로 특별한 손님 전 센터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한 지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센터장님은 항상 센터장이었던 것 같아서 태어날 네. 때부터 센터장인 줄 알았어요.
1: 아, 아닙니다. 저도 센터장 한 지 저희 현대차 증권 와서 센터장을 했고요. 13년 했고 아마 최장수 센터장으로서 네. 여기도 있었고 이제는 네. 때가 된 것 같아서 예. 이제 다른 길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0: 13년 센터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예. 많은 기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은퇴하신 거잖아요.
1: 예, 예.
0: 은퇴하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1: 일단 제가 평상시에도 그냥 독립 리서치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해서 세미콘 리서치 랩이라는 회사를 네. 지난주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0: 예, 예.
1: 그래서 뭐 좀 다양한 뭐 리서치 컨텐츠를 만드는 거 구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잡혀 있었던 강연들, 방송들 이런 것 좀 하면서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워밍업 단계입니까? 아직? 예, 앞으로 예. 더 보시기 힘들어지시죠?
1: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다.
0: 그럼 이 회사는 뭐 1인 리서치 펌 그런 개념인 건가요?
1: 아닙니다. 저희 뭐 예. 저랑 파트너 있고요.
0: 아.
1: 그리고 저희에게는 또 두 명의 중요한 직원 AI 두 명이 있습니다. 오픈 AI랑 엔트로픽이랑 예. 그래서 되게 그분들이 요즘 또 새로운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아스트라로도 만들어주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확실히 AI 시대가 되니까 1인 펌이 가능해지긴 하더라고요.
1: 예, 예.
0: 어찌됐든 세미콘이면은 역시 반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30년 동안 반도체를 하셨으면은 지겹지 않으세요?
1: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늘 알던 사람이 좋고 알던 곳이 좋고 예. 뭐 변화를 물건 누구든 추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변화를 하더라도 제가 아는 내 분야에서 변화를 하는 게 저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0: 네네.
1: 그게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냥 반도체 업계에 있기로 했습니다.
0: 뭔가 새로운 게임 같은 걸 찾기보다는 스타크래프트를 오래 한다 약간 이런 느낌도 되네요.
1: 예.
0: 알겠습니다. 영원히 반도체에 주목하시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1: 사실은 뭐 우리 전자산업이라는 게 결국 이제 반도체가 없으면 전자산업이 존재할 수 없죠.
0: 근데 네.
1: 그 전자산업이 이제 그런 다양한 DNA와 기술을 많은 산업에 접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접목의 중심점에 과거에는 이제 네트워킹 인터넷이었다면 지금은 AI이지 않습니까? AI의 수없이 많은 컴퓨팅을 위해서는 반도체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서비스, 인간의 서비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와 같은 물리적인 서비스까지 이제 다 이제 그런 형태로 세상이 변할 건데 그거를 제어하려면 반도체가 고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 네네.
1: 우리 모든 삼라만상에 반도체는 더 중요하게 흡수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0: 뭐 예전에 반도체 하면 PC에 들어가는 거였지만 지금은 예. 반도체 안 들어가는 제품들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예. 범용성이 넓어졌으니까요. 자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이제는 호황불황이 없다. 울트라 슈퍼사이클로 간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주가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물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 일단 그래도 사이클은 있다고 봅니다. 사이클이 없었다면 메모리 가격이 3배, 4배 오를 수는 없죠. 즉 수요가 좋다고 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격이 3, 4배 오르는 거는 그건 사이클 산업이란 그거 보시는 게 맞고요.
0: 아, 네네.
1: 다만 이제 이번에 사이클은 과거랑은 좀 다르다. 이번은 다르다고 하면 지나고 보면 이번도 똑같았다로 지금까지 기결이 됐는데
0: 예.
1: 제가 봐도 이번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뭐 가장 큰 게 기본적으로 지금 장기 계약이 한 5년짜리 계약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랑도 하는
0: 네.
1: 계약 기간이 길어졌고 두 번째 그 장기 계약과 관련된 그 애플리케이션 즉 데이터 센터가 전체 반도체 수요의 60%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이런 로직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저희 메모리 기업한테 반도체를 사서 그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모듈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직접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간접 매출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0: 네네.
1: 그만큼 비즈니스의 안정성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뭐 우리 AGI라고 해서 Artificial 네네. General Intelligence 인간의 능력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모든 분야에 네. AI가 쫓아왔고 뭐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사람을 뛰어넘는 싱귤래리티가 이미 일어났는데 근데 이게 AGI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ASI라고 해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인간보다 한 만 배 정도 나은.
0: 네.
1: 그래서 그런 시대로 이제 어쨌든 접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사이클 자체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변동성은 있을 거고요. 당연히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은 아니겠지만 다만 이제 예측 가능성은 과거보다 좀 높아졌다. 그래서 여전히 시클리컬하긴 하지만 시클리컬의 그 기간하고 그다음에 변동성의 강도는 과거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0: 과거처럼 배추 농사하듯이 그런 산업은 아니게 됐다.
1: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0: 예.
1: 그 최근에 이제 애플이 어제 뭐 계속 제일 반도체 경기에 제일 불만이 많은 게 애플입니다. 애플이 계속 메모리 반도체 네. 가격 왜 이렇게 비싸냐 그리고 중국 기업 쓰겠다고 뭐 하는데 애플에 제가 여러 가지 숫자들을 봐도 보통 아이폰이 오늘 밤에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아이폰 18이 공개되는데
0: 무슨 폴더블 그거죠?
1: 폴더블이랑 예. 프로하고 예. 프로 맥스가 공개될 건데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원재료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스마트폰을 구사하는 원재료비가 다른 제품은 애플도 그렇게 안 보는데 반도체만 내년에도 원가가 올라가는 걸로 잡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예. 애플마저도 지금 업황에서는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올려줄 수밖에 없는 예. 그만큼 아주 공급이 부족한 시대라는 걸 많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0: 여러모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았다 이런 예. 결과가 예.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08년 한참 막 어렵고 이러다가 슈퍼사이클 갔을 때도 이번엔 다르다고 했지만 지난번에 똑같았고
1: 예.
0: 그래서 반도체 끝물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많은 분들 주가도 예. 그런 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분들에게 야구 경기로 치자면 9회 중에 얼마나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겠습니까?
1: 저희가 봤을

0: 한 5회 전,
1: 5회.
0: 5회
1: 예.
0: 초는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예.
0: 사이클이 또 다운턴 갔다가 다시 업턴도 오겠지만
1: 네.
0: 일단은 AI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 사이클이 지금은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1: 네.
0: 이쪽에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부터 시작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냉정히 보면 챗GPT 이제 4.0이 나왔던
1: 네.
0: 23년부터 시작돼서 HBM 그때부터 이제
1: 그렇죠.
0: 올라왔고 이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업황이 좋았다고 보면 HBM 기준으로 그렇고 25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에이전틱 AI 때문에 범용 D램까지 좋았거든요. 그래서 24, 25, 26 이걸 이제 5회까지 왔다고 보면 제가 27, 28까지 좀더 보는 이유가
1: 예.
0: 이번에 이제 엔트로픽이 이번 11월 중간 선거 전에 아마 상장을 할 겁니다.
1: 아, 네.
0: 예, 그게 상장을 해서 수천억 불이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데이터 센터도 뭐 임대도 하지만 본인들도 또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직접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상당히 높은 밸류, 1조 이상 높은 밸류로 또 상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기업은 지금까지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를 빌려주던 애들인데 이들이 이제 IPO를 해서 공모를 해서 그 공모자금을 가지고 뭐 당연히 빌려 쓰는 임대료도 내지만
1: 네.
0: 자기들이 또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한몇 년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하이퍼스케일러 이외에 두 회사가 또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네오 클라우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뭐 하는 애들입니까?
0: 그러니까
1: 예.
0: GPU 투자를 해서 그 리소스를 그 투자를 못하는 일반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1: 빌려주는 거.
0: 거죠.
1: 예.
0: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코이브 그리고 네비우스도 있지만 유럽에 영국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1: 그래요?
0: 대표적으로 엔스케일 그다음에 우리 프루드스택
1: 예.
0: 프루드스택은 이제 우리 어쨌든 엔트로피랑도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같이 공동으로 미국에서 할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신생 네오 클라우드와 그리고 LLM 사업자들의 데이터 센터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역할까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모자금이 최소한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는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28년, 29년 초까지는 투자할
1: 네.
0: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5회 정도다. 근데 주가의 5회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펀더멘탈의 5회라는 거 주가는 선행하니까
1: 네.
0: 그 주가로 본다면 그래도 뭐
1: 9회
0: 한
1: 아니에요?
0: 5회.
1: 9회. 챗GPT 두 회사의 상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0: 네.
1: 자,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투자를 더 한다. 그러면은 우리 반도체 기업에도 분명히 호재가 될 거란 말이죠.
0: 네.
1: 근데 이두 회사가 상장을 하면은 모든 자금을 걔들이 다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0: 네.
1: 이런 수급 측면에서는 또안 좋을 것 같은데요.
0: 주가는 그래서
1: 예.
0: 우리가 스페이스X 상장할 때도 보면 주가 안
1: 안
0: 좋았고요.
1: 좋았죠.
0: 그리고 공모자금 마련하는 마지막 날 지나고 나서부터 주가가 올랐어요. SK하이닉스 ADR 상장도 똑같았습니다. 그
1: 네.
0: 마지막에 이제 북빌딩 하면서 공모자금을 다 이제 집어넣는 데드라인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하이닉스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큰 기업에 공모를 들어가기 위해서 기존 이 포트폴리오 비슷한 기업의 주식을 팔아서 들어가는 거죠.
1: 네.
0: 보통 이제 비슷한 기업을 왜냐하면 그 펀드에 업종별로 그 편입 한도가 있지
1: 그러니까
0: 않습니까?
1: 섹터별로 이렇게
0: 섹터별로
1: 나누니까
0: 한도가
1: 예.
0: 있으니까 SK하이닉스 ADR을 살려면 SK하이닉스를 본주를 팔고
1: 네.
0: 삼성전자를 팔고 마이크론을 팔아서 갔죠. 그러면 이제 엔트로픽 상장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을 건데 그러면 엔트로픽과 피어가 되는 기업이 누굴까? 제가 봤을 때는 상장사 중에서는 그래도 뭐 찾는다면 뭐 알파벳 정도일 것 같고
1: 그렇죠.
0: 네이버
1: 네.
0: 팔아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네, 알파벳 정도일 것
1: 얼마나 있겠어요?
0: 같고 그리고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 LLM을 뭐 그렇게 뭐 의미 있게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LLM의 피어는 현재까지는 알파벳 정도고 오픈AI는 비상장이니까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1: 네.
0: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수급 변화, 하이퍼스케일러의 주식을 좀 팔아서 엔트로픽의 공모 들어가는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를 굳이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트로픽이 상장은 그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수요처가 하나 더 생기는 건데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어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1: 아, 아.
0: 식의 포트폴리오 아마 구성 변화는 그거를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 리스크죠.
1: 예.
0: 서로 같은 거에서 비중을 조절해야지 다른 거 잘못했다가 방향이 반대로 가버리면
1: 얘는 더 좋을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요 섹터와 수급을 뒤흔드는 문제 또 하나 있는데요. 아마 중국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요 이야기는 2부에서 조금
0: 네,
1: 더 해보도록
0: 알겠습니다.
1: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한 2%대 오르고요. 삼성전자 0.6%대 오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호재가 된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픈 AI의 아스트라, 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픈 AI의 아스트라. 전 아침에 오픈 AI이고 챗GPT 쓰다가 야 이게 아니잖아 막 이러고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0: 아스트라가 일단 저도 아스트라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제 직원 중에 한 명이 오픈 AI인데요. 되게 옛날보다 빨리 해주고 정확하게 해주고.

0: 예.
1: 빨리 그려주고. 그 대신 토큰은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0: 근데 출원 시간은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1: 예. 근데 토큰은 많이 써서 돈을 좀더 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은
0: 아하.
1: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제 기준으로는 많이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저도 뭐, 주로 이제 하여튼 오페라랑 엔트로피랑 대화할 때 주로 영어로 하거든요.
0: 아, 예.
1: 영어로 하는데, 예전에는 좀못 알아듣는 저희 발음까지 다 캐치하더라고요. 이번에 아스트랑 그래서 너 많이 컸네. 너좀
0: 예.
1: 이제 나의 다양한 표현을 다 알아듣구나. 그래서 그런 것만 하나의 이그잼플을 든 거고 하여튼 다양한 뭐 게임이나 이런 영역에서도
0: 예.
1: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를 하긴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엔트로피 관련된 분들이랑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들도 보니까 이번에 아스트라 공개된 거 보고 엔트로픽의 넥스트 이제 LLM, 프론티어
0: 네.
1: 모델도 일단 AGI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0: 아,
1: 같아요.
0: 확실히 긴장을 하고 있나
1: 예, 그래서
0: 보네요.
1: AGI 시대가 뭐, 젠슨황은 이제 X 트위터에다가 Congratulations on 뭐 AGI 이렇게 이번에 아스트라 공개되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AGI 인간의 특정 영역만 AI가 처리했다면 보편적인 영역까지 AGI가 인간을 뭐 앞서거나 아니면 유사해지는 그런 그에 대한 관심이 이번을 계기로 고조될 것 같고 실제로 냉정하게 저희가 보면 챗GPT 4.0이 나왔을 때 별거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집에 갔습니다. 뭐 하이닉스 그때도 안 사고 예를
0: 네네네.
1: 들어서 뭐 HBM도 안 중요하고 그렇게 본들 엔비디아 안 사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중에 다 집에 갔거든요. 4.0일 때 그때 세상이 바뀌는 변곡점이었어요.
0: 네네네.
1: 근데 이번에 6.0이 정말 AGI가 변곡점인지 아닌지는 좀 검증을 해야 되지만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번에는 또 실기하면 안 된다는
0: 네.
1: 생각 하에서 열심히 이제 우리가
0: 움직일
1: 좀
0: 수 있다.
1: 체크하는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엔트로픽 반응도 아 이거 상장하기 전에 오픈AI가 사실은 이제 찬물기 얹힌 거잖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이런 AGI 프론티어 모델에 대해서 깊게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제미나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알파벳의 제미나이는 최근에 성능이 나빠지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1: 예.
0: 알파벳에서 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아무튼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 이런 것들을 다 있어도 주가 흐름은 별로 그렇게 시원치가 않단
1: 예.
0: 말이죠. 지금 SK하이닉스가 180만 원, 삼성전자가 27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조금 낮추는 추세고요. 반대로 해외 아이비들은 목표 주가를 유지하거나 올리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1: 저는 뭐 저도 사실 뭐 며칠 전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커버했던
0: 예.
1: 애널리스트였고 저는 이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0: 예,
1: 뭐
0: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1: 예, 제가 8월 3일 날도 하이닉스 보고서를 썼고요.
0: 예.
1: 근데 이제 왜 다를까는 뭐 저는 내부 규정 차이일 것 같아요.
0: 아,
1: 왜냐하면 우리
0: 예.
1: 금투협회에서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0: 네.
1: 현재 주가하고 목표 주가의 괴리율을 50% 이상을 가능하면 그렇게까지는
0: 안쪽으로 해라.
1: 열어놓지는 마라. 왜냐하면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한100% 상승 여력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뭔가 엄청나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당장 급하게 사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0: 네네.
1: 근데 사실 괴리율이 100%인 기업들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맞죠.
1: 금투협에서 가능한 50%에서 하나에서 국내 리서치 센터는 특히 좀 금투협의 그런 거를 많이 참고해서 아마 리서치 센터장이
0: 예.
1: 50% 이상 차이 나면
0: 예.
1: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좀
0: 야,
1: 낮춰라.
0: 은퇴하시고 나니까 말씀이 슬슬
1: 근데
0: 나오는군요.
1: 외국계 증권사는 이제 센터장이 이제 반도체 애널인 경우가 많거든요.
0: 예.
1: 그렇기
0: 그렇죠.
1: 때문에 본인한테 이제 엄격 안 하셔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데 실제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무서웠을 때 그럴 때는 괴리율이 100%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았었는데요. 그런 건 문제 없는 거예요?
1: 사실은 이 권장사항이라는 거는 권고사항이라는 거는
0: 예.
1: 그냥 하면 좋은
0: 아,
1: 거고 안
0: 네네.
1: 하면 뭐 그렇다 페널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우스마다.
0: 예.
1: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가 요즘 특히 우리 삼성에서 커버하는 리서치 하우스를 보면 인원이 한 3, 4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0: 그렇죠.
1: 국내 증권사만 지금 리서치 센터가 되게 인원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하여튼 좀 외국계 증권사는 좀 하여튼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증권사는 또 센터장이 또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월말마다 계류율 차이 나는 거다 리뷰하거든요.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하면
0: 네.
1: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아마 조금은 이제 좀
0: 조금 자제할 수밖에 없는. 예.
1: 노력할 것 같습니다.
0: 뭐 금융시장 문화는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요.
1: 예.
0: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한번 이제 하우스를 떠나셨으니까
1: 예.
0: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1: 저희는 그냥 뭐 PER하고 PBR을 제가
0: 예.
1: 평균치를 적용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는 제가 나오기 전까지 44만 원.
0: 44.
1: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바꾸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안 바꿨고 이번에 7월 달에 이제 주가 급락할 때도 저는 계속 유지 리포트를 썼고요. SK하이닉스는 이제 330만 원. 330. 다만 이제 제가 보고 썼을 때 6월 달부터 그 얘기는 많이 썼어요. 예. 이제 난기류로 진입했다.
0: 아.
1: 상반기까지 엄청 좋았는데 왜냐하면 네. 뭐 거칠 게 없었고 네. 악재도 없었고 네. 메모리 가격 오르는 폭은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그게 반영될 때까지는 뭐 불확실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자율주행 상태.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동항법 상태. 우리가 비행기가 안전궤도에 진입해서 네. 굳이 안전벨트 안 매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저도 되게 편하게 봤고요. 근데 반면에 6월부터는 일단은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3분기부터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수는 이제부터 뭐 분기 직전 분기보다 뭐 7, 80%씩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 상승률 둔화. 두 번째는 이제 영업이익 증가폭이 둔화될 때 주가가 항상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6월부터는 이제 난기류에 진입했으니까.
0: 아, 이제 터뷸런스네요.
1: 예, 네. 벨트 잘 매라. 그 네. 얘기는 제가 보고서에 썼습니다.
0: 알겠습니다. 벨트를 잘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부진 상황, 최근에 부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둘러싼 매크로 환경, 그러니까 거시 환경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부터 중국 반도체까지는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보겠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2부에서도 반도체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노문창 대표님께 혹시 반도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샵 0945, 우물정의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미쳤다.
5: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6: 미쳤다. 와, 와, 예.
3: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노근창 세미콘 리서치랩 대표와 함께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부에서는 거시경제 환경, 그 다음에는 중국 반도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뭐 하다 보면 또 어떤 얘기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거시 환경부터. 미국과 이란의 마찰이 다시 좀 거칠어지고 네. 있는 것 같고요. 예. 거기다가 예멘 후티 반군도 제대로 그렇죠. 참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 예.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고 예. 있는데요. 다시 예. 브렌트유가 $100를 향해서 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국채 금리 다시 오르고요.
1: 그렇죠. 예.
0: 이거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1: 악재죠. 예. 어차피 지금 뭐 우리 주시장의 어떻게 보면 중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 금리인데 네. 금리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거고 사실 미국 국채 수익률도 지금 많이 올라가지만 유로존의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0: 예.
1: 그래서 ECB는 올해 이번 달에 아마 금리 인상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행도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0: 그래서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가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은 지난주에 고용 지표는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명분이 생겼잖아요.
1: 그렇죠,
0: 트럼프는
1: 그렇죠.
0: 비록 금리 인하라고 하지만 고용 지표만 보면 인상의 명분이 생겼고 데이터 디펜던트한 연준 입장에서는 좋은 구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발표될 CPI 숫자가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어쨌든 전년 대비 3.4% 상승인데 그것보다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 예.
0: 다음 주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금리 오르면 주식장이 안 좋은 거고 지금 또 워낙 또 금리 수준도 높고 최근에 시장 금리 오를 때 제일 큰 배경 중에 하나가
1: 예.
0: 데이터 센터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뭐 코이버 같은 그런 네오클라우드 회사 같은 경우는 뭐 10% 조달금리 쓰거든요. 그래서 하이퍼 스케일러 같은 예.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회사채 발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AI 투자 열풍이 크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기준 금리를 올릴 명분도 더 생기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인데 어쨌든 페더 와치는 금리 인상 네. 확률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1: 한 60% 정도 보고 있던데
0: 예.
1: 지금은 그래서, 시스템 오류가 났나 봐요. 다음 이번 FOMC 인상 확률을 뭐야 이게 1.25% 인상 확률로 지금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있는데
0: 예,
1: 이건 잘못된 것 같고요.
0: 예, 예.
1: 25BP 인상 확률이 한 60, 동결이 예. 40 정도 나오고 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CPI, PPI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예. 주에 물가지표들 나오는데
0: 예.
1: 유가가 이렇게 치솟는 상황이면은 이번 주에 나올 물가지표는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번 뭐 예. 그건 다음 달에 영향을 예. 주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뭐 나오는 지표야 8월 달 수치일 거니까 그래서 때문에 9월 말에 나올 PCE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다만 이제 연준도 지금 보면 뭐 반 트럼프 진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데이터 디펜던트는 핑계일 것 같고
1: 예.
0: 그들의 아마 금리 인상은 약간 정치적인 논리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중간 선거 전에 좀 그렇게 해서
1: 네.
0: 뭐 어쨌든 민주당의 깃발을 좀 더 꽂고 싶다. 하원은 최소한 그렇게 장악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미국 저도 많이 가지만
1: 예.
0: 되게 뭐 자유롭고 합리적일 것 같아도 막상 요즘 네. 보면 비합리적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1: 저는 트럼프 재선만 들어놓는 거 보고 미국은 예. 교육이 불법인 줄 알았어요.
0: 예. 저는 요즘 미국이 입고 갈 때 너무 두렵더라고요. 혹시나.
1: 잠깐만.
0: 왜냐하면 지난주에 고용지표 좋은 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불법 이민 단속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1: 예, 예, 예.
0: 이제 어쨌든 실업률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원하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실업률이 당연히 뭐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민자 단속도 상당히 영향을 줬기 때문에 즉 고용지표는 좋게 나오는 거는 이미 시장은
1: 네.
0: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1: 네.
0: 좀 더 좋았다의 의미로 봐야 되고 물가는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있죠. 어쨌든. 이번 주 CPI 중요하고 예. 다음 주 FOMC가 아마 9월달 시장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반대로 올려버리면 천반영해가지고 예. 그때부터는 또 주가가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1: 차라리 그냥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도 예. 볼 수가 있겠네요.
0: 이번에 안 올려버리면 아마 예. 다음에 또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1: 계속 이게 예. 부담이 되는
0: 네.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거고
1: 예.
0: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이란이 먼저 미국 그 어쨌든 군함에 먼저 이번에 쏘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란이 제가 3월 달에 이제 유럽 출장 갈 때 깜짝 놀랐어요. 제 아는 분들이 다 비행기 캔슬하고 저희 타는 비행기로 갈아타더라고요. 왜냐하면 두바이 가는 비행기가 그때 이란이 먼저
1: 네네.
0: 거기부터 쏘는 거 보고
1: 예.
0: 야 이란 애들 머리 참 좋구나. 이거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붕괴로 분위기를 바꾸는 거 보고 그래서 이번에 중간선거 전에 저렇게 하는 게 트럼프에 영향 주려고 저런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란 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1: 예.
0: 충분히 이제 지금 뭐 영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저희는 고통스럽지만.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1: 연준도 이란도 캐나다도 중국도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에게 데미지 주려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트럼프가 잘 살아온 것 같아요.
0: 네, 이번에 또 마지막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네. 뭐 크게 눈치 안 볼 것 같아요. 너 어차피 이제 곧 떨어질 건데
1: 네.
0: 굳이 내가 너 눈치 볼 필요 있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다음 주 기준금리 저도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금리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시장 금리도 막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0: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1: 예.
0: 어떤 뭐 얘기를 오늘 의미 있게 드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비록 이제 인상 확률이 높아도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도 동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뭐 가봐야죠. 제가 틀리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0: 예.
1: 뭐 이거 결정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0: 예.
1: 이게 정치적인 판단도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0: 예.

0: 예, 예. 그래서 하이 NA 장비는 저도 뭐 직접 가서 ASM에 가서 그 장비도 봤는데 규모가 엄청 큽니다.
1: 네.
0: 그리고 하이 NA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EUV가 그냥 EUV, 하이 NA,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 NA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 NA가 보통 1.4나노 이하부터 적용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 NA가 뭐냐면 Numerical Aperture라고 해서 우리가 조리개.
1: 그러니까
0: 조리개가 더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회로 선폭을 더 좁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회로 선폭이 좁아진다는 건 그만큼 많은 트랜지스터를 이제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팅 능력이 개선되는 거죠.
1: 그래서 아, 거기다 그러니까 회로를 찍어주는 거죠?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노광이라는 건 이제 빛을 비춰가지고 반도체의 회로의 패터닝을 하는 건데 근데 하이 NA는 사실은 이제 뭐 삼성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1: 예.
0: 근데 뭐 삼성이 하는 하이 NA는 물론 뭐 파운드리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러는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TSMC도 하이 NA 장비는 구매를 했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뭐 파일럿으로 지금 구매해서 일단 R&D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인텔이 어쨌든 하이 NA를 적용하는 건 좋은데 인텔의 공정 그 기술이 그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텔의 그 어떻게 보면 10나노 이하 공정에서 참 의미 있게 기술 프로그레스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네. CPU에도 일부 이제 침대 기반 CPU에도 3나노 제품에 TSMC한테 의존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인텔 자체 파운드리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0: 아, 힘들죠. 네. 적자 많이 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인텔이 흑자 나는 거는 그냥 에이젠틱 AI 때문에 X86 CPU가 좋아서 흑자가 나는 거지 파운드리 비즈니스 자체는 뭐 여전히 좀 어렵고 그리고 고객이 없어요.
1: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안 되네요. 네,
0: 고객이
1: 네.
0: 없고 미국 정부가 대주주가 돼서 아무리 도와줘도 네. 그래도 그 기술이란 거는 하루아침에 또 바로 캐치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TSMC도 아직까지 하이 NA는 어느 공정에 적용할지 고민 중입니다. 원래는 이제 1.4나노 하다가 지금은 1.3나노 아니면 1나노 이하 뭐 그렇게 고민하고요. 왜냐하면 그 하이 NA나 이런 EUV나 이런 거를 너무 일찍 쓰면
1: 네.
0: 그래서 원가 부담이 커지고요.
1: 아.
0: 장비가 비싸고
1: 네.
0: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려 먹는 게 좋습니다. 장비는. 그래서 TSMC는 6나노까지 EUV를 안 썼어요. 사실은.
1: 네.
0: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7나노부터 EUV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아마 하이 NA 적용도 TSMC랑 삼성은 좀 가능한 최대한 늦추려고 할 것 네. 같아요.
1: 그럼 하이 NA로 누가 먼저 갔다 안 갔다는 뭐 주가의 큰 변수는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0: 단기적인 주가의 그 네. 변화는 사실 긴 펀더멘탈을 가지고 측정해 보면 의미 있는 변화도 있고 의미 없는 변화도 있는데 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의미 있는 변화는 그냥 적용하는 거고
1: 네네.
0: 그만큼 비용 증가할 거고 그런데
1: 예.
0: 적용해서 양산하는 거랑은 또 별개인 게 인텔 자체가 지금 3나노 이하부터 뭐 전혀 사실 10나노 이하부터 크게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하이 NA 그리고 인텔이 이번에 하이 NA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수출할 때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오리간 인텔이 미국에 공장이 여러 개 있는데 오리간 네. 공장에 이제 하이 NA 장비 한 공기 두 대로 날라 그만큼 장비가 커요.
1: 네. 근데
0: 그 정도면 배로 날라도 되는데
1: 그러니까
0: 꼭 굳이 네. 비행기로 날라서 유튜브에 중계하는
1: 의도가 좀 보이네요.
0: 우리 이렇게 노력한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아, 어제도 좀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이게 정말 뭐 양산 적용해도 실제로 이제 그 단순하게 그 미세 텍 마이그레이션에도 그게 실제로 안정감 있게 수율 좋게 나오는 건 별개의 문제다.
1: 한참 걸리죠, 그것도.
0: 네, 네. 상당히 걸립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텔 변수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0: 네, 제가 주말 네. 이용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1: 뭐 어딜 다녀오신 겁니까?
0: 저는 상하이 좀 갔다 왔고요. 네. 제가 알던 투자자들이 요즘 좀 공부하고 싶다 해서 갔다 왔고 아마 뭐 이번 달도 요청이 왔는데 제가 일정이 없어 안 돼서 못 갔고 네. 10월 달에는 아마 심천 쪽에 가서 또 투자자들 미팅하는데 왜냐 중국 반도체 그렇다고 여기는 뭐 기술 관련된 산업 쪽은 아니고
1: 네,
0: 다
1: 네.
0: 투자자예요. 인베스터고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뭐 창신 메모리 상장했고 그다음에 YMTC도 이제 상장 준비 중이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하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1: 네.
0: 그런 차원에서 좀 뭐 제가 한번 프리젠테이션도 몇 번 해줬는데 되게 그래도 또 업데이트를 요구하네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올 것 같습니다.
1: 제가 한 중국 마지막으로 한 게 거의 2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0: 그래요?
1: 맞나? 수저우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장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중국에 가면은 완전히 미래 도시처럼 완전히 바뀌었다면서요?
0: 많이 좋죠. 저는 중국을 참 많이 갔는데 어쨌든 갈 때마다 정말 훨씬 많이 개선됐고 오히려 더 좋은 것도 더 많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있죠.
1: 네.
0: 페이스북이랑 뭐 이런 거 열 때 힘들죠. 유튜브 여기 때.

0: 때도 힘들고, 뭐 물론 이제 자기 폰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와이파이 사용 되게 좀 한계가 있고. 근데 그것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1: 자,
0: 뭐
1: 그런데 그 중심에 역시 반도체 기업들이 있을
0: 예.
1: 거 아니에요.
0: 예.
1: 창심 메모리나 양자 메모리 이런 쪽이 지금 공급 부족 상황에서 어떤 대안으로서 계속 제시가 되는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1: 대표님 보시기에는 정말 얘들이 대안이 되는 애들입니까?
0: 네, 이제 그 대안이 누구를 위한 대안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완제품 회사한테는 대안이 당연히 되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 기업들한테도 대안이 되냐는 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뭐 애플도 창심 메모리 칩을 쓰려고 했고 과거에도 YMTC의 낸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 상무부에서 YMTC 낸드 쓰는 거는 막았고요. 근데 이번에 창심 메모리에 DRAM 쓰는 것도 공고사항 그리고 각 지역에 특히 마이크론이 공장을 짓고 있는 그 주정부 그쪽에서 반발이 큽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미국의 메모리 공장은 이제 뭐 자동차용 DRAM은 하나 있긴 하지만 메인 메모리 공장 짓는 건 처음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아이다호에 지금 팹을 두개 짓고 그다음 뉴욕주에 짓는데 그 주에 주지사들이 난리 났어요. 애플이 우리 미국 반도체를 위해서 마이크론 공장 짓는데 너희가 창심 메모리 쓰면 되냐.
1: 야, 니들 갑자기 소금을 뿌려버리냐.
0: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만만치는 않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요. 디램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그래서 이제 창심 메모리가 이번에 뭐 상장했고 그걸 통해서 뭐 설비 투자해서 이제 중국 뭐 스마트폰 회사한테 좀 충분하게 모바일 디램을 뭐 공급할 계획은 있는 것 같고 PC 디램 그리고 서버 디램 또 요즘 HBM까지 만드는데 다만 HBM은 좀 다른 게 HBM은 그 우리 미국 상무부에서 HBM은 중국 직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가 아무리 HBM을 중국 고객이 원해도 일단 법적으로 금지가
1: 그건 안
0: 됐기
1: 되고,
0: 때문에 그래서 창심 메모리가 만드는 HBM은 이제 중국 로컬 그 가속기 기업들, 대표적으로 화웨이, 그리고 캠브리콘, 그리고 뭐 디헤드, 알리바바죠. 그리고 이제 메타엑스 이런 기업, 중국 로컬 기업들 향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자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건데, 다만 이제 제가 창심 메모리 뭐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계획은 있죠. 플랜은 뭐 장대한데, 그거를 이제 엑서큐션에서 실현하는 거는 좀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장비의 바틀넥은 어떻게 해소할 거냐.
1: 아, 장비가
0: 예,
1: 없다.
0: 장비를 공급받으려면 뭐 ASML이나 EUV를 안 주겠지만 나머지 DUV 장비든 그리고 이제 램 리서치의 시각 장비든 아니면 어프라이드 머티리의 정착 시각 장비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지금 창심 메모리 주기에는 지금 물량이 부족해요. TSMC도 5년간 대규모 투자, 연간 뭐한 700억 불 이상씩 투자를 계속할 것 같고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다 지금 그린필드라고 해서 새로운 디램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한테 줄 장비도 없어요,
1: 지금
0: 지금은.
1: 장비도 허덕거리는 그런
0: 예. 그래서
1: 상황이니까.
0: ASML의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의 10% 초반이 중국이고요.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1: 그래요?
0: 타이완이 2등이고. 근데 그 ASML이 2년 전만 하더라도 매출액의 41%가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된다는 거는 대만하고 한국이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니까 여기에 우선권을 주고 있죠. 그리고 ASML의 그 R&D 센터나 이 트레이닝 센터는 타이난, 타이완, 그리고 우리 화성, 대한민국하고 한국, 대만에는 있지만 중국에는 아예 없습니다.
1: 뭐, 그렇겠죠.
0: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려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장비 확보가 만만치 않아서 그들의 계획은 언젠가는 이룰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향후 5년간 그들의 내부 계획을 달성하기에는 반도체 장비에 바틀넥이 너무 심각하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범용 말고 하이엔드급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정말 위협이 되는 경쟁 상대가 되기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좀 있다.
0: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EUV가 없으면 트랜지스터를 많이 단위 칩에 많이 탑재가 안 되면 트랜지스터가 적게 탑재가 되면 컴퓨팅 능력이 떨어지고 컴퓨팅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면 결국은 전력 소모가 또 많아지거든요.
1: 아, 그렇죠. 맞아요.
0: 그리고 무리하게 패키징을 잘못하면 또 발열도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요즘 뭐 반도체의 제일 중요한 수요처는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 아우, 거기 열나면 큰일 나요.
0: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업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캐파를 늘리는지는 봐야 되지만 단기적인 이업은 그래 크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투자하는 거는 중국도 지금 AI 굴기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제 가속기도 과거에는 엔비디아 칩을 쓰다가 지금 다 통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자체 가속기를 많이 좀 확보하고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세계적인 강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 모바일 디램이 들어갑니다. 모바일 디램도 지금 캐파가 부족하니까 결국 장시 메모리가 증설을 해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YMTC도 DRAM 시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가장 큰 배경은 이제 중국 로컬 수요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하고 마이크론은 다 다른 나라 공급한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1: 그렇죠. 지금. 그것도 허덕거리고 그러니까, 있으니
0: 예, 뭐. 그것도 공급 못해가지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뭐 중국을 경계하고 우리가 중국 때문에 나빠진 산업들도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사업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되게 예. 뭐 이미 LCD는 끝나버렸고
1: 망했죠.
0: 예. 반도체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 저도 당연히 우리가 긴장하고 봐야 되는데 최소한 이제 몇 년간은 장비 바틀렉 때문에 당장 이업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동안 열심히 달아나야 되겠네요.
0: 그동안에 예. 초격차를 또 벌려야죠.
1: 그래야죠. 예. HBM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HBM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던 건데 삼성전자가 한참 안 좋았을 때 5만 원대 가고 그랬을 때 이때 보면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렸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요즘 이 HBM 탑 2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은 삼성전자의 점유율 상승 예.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HBM 시장이 커지는 속도 상당하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의 HBM 매출액도 성장하겠지만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HBM4을 예. 삼성이 선제적으로 먼저 양산을 했고 그다음에 HBM이라는 게 이제 DRAM 다이를 쌓는 거지만 그 DRAM 다이의 그 제어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 로직 다이로 하는데 로직 다이의 성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로직 다이는 삼성은 4나노 핀펫으로 만듭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이제 파운드리 그런 공정이 없기 때문에 TSMC한테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TSMC는 아직은 워낙 그쪽도 바쁘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이런 마이크론한테는 12나노 핀펫을 주니까 로직 다이만 보면 삼성이 훨씬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제 삼성이 원시 디램을 먼저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원시 네. 디램을 가지고 하니까 훨씬 여러 가지로 뭐 전력 소모나 이런 발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누설 연료 이슈 이런 거를 상당히 잘 이제 과거보다 많이 좀 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의 HBM4는 이제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고 AMD 같은 경우는 이번에 MI450이라는 AMD의 네. 좀 전략적인 제품에 삼성의 HBM4를 뭐 많이 탑재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뭐 그런 과 비슷한 예.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은 이 두 회사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갉아먹은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커지면서 그거를 다 가져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0: 예, 지금은 우리가 예. 뭐 엔비디아, AMD가 있지만 그들도 HBM4를 많이 찾지만 지금의 가장 큰 변화는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제 커스텀 가속기 구글로 치면 TPU 그다음에 아마존으로 치면 이제 트레니엄 이런 제품에도 HBM이 많이 들어가는데
1: 예.
0: 다 HBM4를 이제 많이 요구할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TPU 버전 9에는 아마 세계 최초로 HBM4E를 E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물량도 상당히 많은 게 구글이 올해 내부적으로 요구하는 TPU 물량이 뭐 외부 판매까지 포함해서 대략 430만 대 되는데요. 엔비디아가 올해 아마 700만 개 정도 파니까 예. 엔비디아 물량의 반 이상이 구글이 되기 때문에 구글향 HBM 수요는 상당히 좋을 거고 우리 기업들이 또 구글에서 또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을 네.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삼성전자 주가 5만 원을 맞추신 적이 있다고 해요.
0: 아, 예. 그건 예.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1: 그런데 삼전이 10만 원 갈 거라는 거는 못 맞췄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예. 애청자 한 분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삼성전자 26만 원에 물려 있대요. 지금 예. 26만 원 넘었는데 27만 원. 자 7,000피를 못 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매물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평균 매수 단가를 보니까 삼성전자는 27만 원. 그래도 뭐 본전까지는 왔어요. SK하이닉스는 210만 원.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는 갈 길이 더 멀거든요. 예. 이런 투자자분들 구조대가 올 수 있을까요?
0: 옵니다.
1: 단언을 하시네요.
0: 네, 언제 예. 오느냐?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온다고 봅니다.
1: 내년 상반기.
0: 예, 그 오는 예.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제가 구글 TPU를 여기 계속 얘기 드렸는데
1: 예.
0: 왜 안 왔을까요? 왜 하락했을까요? 타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버리지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른 측면이 있어서 그 때문에 이제 좀 약간 고리를 수급적으로 건드린 데도 있어서 아마 주가도 급락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급자가 미래를 나쁘게 얘기해서 주가 빠진 게 아닙니다. 수요처들의 불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마존하고 구글이 이제 프리 캐시플로
1: 네.
0: 그러니까 영업상의 현금 흐름에서 투자 활동의 현금을 뺀 그 프리 캐시플로가 마이너스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로 했으니 내년부터 투자를 지금처럼 할 수 있을까? 그 의심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구글의 TPU가 올해 예부 판매가 100만 개 정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부터는 이제 거의 클라우드 매출액보다 한 두 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 50% 가는데, 근데 지금 구글의 그 프리 캐시플로 마이너스 나는 게 100억 불밖에 안 돼요.
1: 아,
0: 크지가 않은데요.
1: 아,
0: 근데 구글이 TPU로 열어서 한 1000억 불을 팔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아마 엔비디아로 치면 엔비디아 영업이익률 66%니까 구글도 TPU에서 팹리스니까 한 60% 마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프리 캐시플로가 마이너스 100억도 안 되는 이 마이너스인데 TPO가 1000억 불만 팔면 600억 불이 바로 영업이익에 애드가 됩니다. 그럼 네. 바로 프리 캐시플로가 플러스가 나겠죠. 그러니까 프리 캐시가 플러스가 나는 시점에 일단 우려가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구글이 이제 엔비디아랑 경쟁하니까 예, 하여튼 근데 저는 같이 파이가 커질 거고 그리고 좋아지는 배경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구조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이야기 한번 깊이 나눠봤습니다. 노근창 세미콘 리서치랩 대표와 함께했고요. 다음에도 한번 더 나오셔서 예. 예, 전망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고향 등일시.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북 해안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1.5도 선인데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24도, 대구 26도를 밑돌겠습니다. 앞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산지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도심에서는 오전 시간 이용해서 공사 구간이 살펴집니다. 반포대로 서초 3동 4거리에서 교대 입구 구간 6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은평로 은평구청 입구에서 이 녹번이 구간 4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 순환로 따라 성수 분기점 방향 연 램프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정릉 터널 입구까지는 정체 서행되고 있고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 기름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홍은 램프 지나 연희 램프 구간까지도 차 간격이 아직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

0: 것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군이 하르그 섬 인근에 이란 유조선을 공습하자 이란도 요르단 미군 기지를 향해 보복에 나섰습니다.
2: 이란은 또 미군 자산을 넘어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걸프국 유조선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전해주시죠.
3: 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요르단 알 아즈라크 미군 기지를 향해 파괴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은 침략자를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수의 탄도미사일로 미 전투기 시설과 격납고를 타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르단 정부는 현지 시간 9일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20발 가운데 18발을 방공망으로 요격해 파괴했고 나머지 두 발은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알자지라는 미국 공격에 대한 이란의 최근 보복 중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다면서 미사일 수도 가장 많았다고 이란 매체를 인용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미군 자산을 넘어 중동 지역 국가들의 유조선도 보복 대상으로 지목했는데요.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범죄에 동조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유조선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0: 이들 테러리스트를 수용하고 그들의 행동에 가담하고 있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항구 일대 모든 유조선 선원들에게 경고한다. 즉시 유조선에서 대피하라. 해당 유조선들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3: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무인 잠수정을 납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를 매우 최첨단 미국 군사 장비라고 강조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란 매체는 납포한 자유형 무인 잠수정이 길이 5.8m, 무게 3톤 규모로 심해에서 열흘 동안 작전 수행이 가능한 다이브 LD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성명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0: 혁명수비대 해군은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미국 테러 군대 소유의 스마트 무인 잠수함을 납포했습니다.
3: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최첨단 무인 잠수정조차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감시망을 피할 기술은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미군 측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미 국방부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미 워싱턴 포스트는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 무인 잠수정은 이란이 확보하기 전에 이미 고장난 상태였고 최신 극비 군사 장비가 아니라 오래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는 정부가 중동으로 조사단을 전격 파견해 현지 여건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2: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파병 압박 속에 정부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방부가 중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전격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서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과 정세 등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조사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귀국 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안은 없다며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파병 시점을 11월까지로 명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현지 상황 파악까지 나서면서 파병 검토에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파병 자산으로는 정보를 탐지하는 해상 초계기, 해군의 기뢰 제거 부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0: 불법적인 행위,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5: 기설 부설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4: 다만 우리 정부의 파병 검토 소식에 이란이 한국어로 경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 마찰이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 등 다국적 임무단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파병할 것인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파병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에 대한 공식 결정은 멀지 않은 걸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청와대는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상황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고 기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 주제를 파병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8일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자유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여할지 의견을 교환한 수준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을 맞아 당과 정부의 고위 간부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전한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이름의 꽃바구니가 전달됐다고 한 점으로 미뤄 김 위원장은 참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을 정권 창건일로 정하고 99절이라고 부르며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1: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영변에 새로 건설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최대 28세트의 캐스케이드, 즉 원심분리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지난 7일 공개한 북한 안전조치 관련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담았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캐스케이드는 원심분리기 여러 대를 연결해 우라늄 농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농축 설비로 동시에 가동하는 캐스케이드 수가 늘어나면 같은 기간에 더 많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EA는 각 캐스케이드에 설치된 원심분리기의 정확한 수와 성능, 실제 가동률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새 시설이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양이나 이를 핵무기수로 환산한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0: 네팔 대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긴급 구호대가 처음으로 도보 수색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1: 긴급 구호대의 활동 시한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자, 먼저 우리 구호대 첫 도보 수색 마쳤는데 지금 현장 상황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국내 유사제 현장 수색 구조 경험도 가지고 있었지만
3: 소방청 중앙 119 구조 본부장입니다.
2: 구호대 파견, 네팔 현장을 둘러보고는 도저히 우리나라 재난 환경과 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난의 특이성과 지형적 접근 제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나라의 구조팀들도 이 수색이 굉장히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부분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지형적인 영향이라든지 사고의 규모가 저희가 경험했던 규모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큽니다.
0: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구호대가 첫 도보 수색에 나섰습니다. 람체 지역이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5: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둔체 지역을 집중 수색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위어댐 근처였는데 거기서 이제 안에 225m까지 들어가서 중국인 그 실종자 한 명을 구조했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고. 근데 그 지금 터널 내로는 이제 더 이상 진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터널 진입과 수색에 따른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고 이 터널 진입에 대한 것은 종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수색을 하는 곳이 이제 람체 지역인데요. 람체 지역은 그 실종자 가족들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종자들이 마지막에 있었던 위치에 했던 그런 지점이었고 이 안에서 이제 어떤 대피를 하지 않았을까 이쪽에서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람체 지역에 이제 도보 수색을 좀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헬기 두 대를 띄워가지고 람체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육로 수색과 공중 수색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도상 보면 이제 파워하우스가 왼쪽에 강 건너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현장 사무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 파워하우스 왼쪽에 있는 그 산 협곡 쪽하고 오른쪽에 현장 사무실에 또 산 협곡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색을 어제 집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람체 지역에서 그 왼쪽에 있는 파워하우스 쪽, 오른쪽에 있는 현장 사무소 모두 이제 헬기를 띄워서 이제 갔습니다. 헬기를 띄워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제 파워하우스 쪽 헬기가 갔던 것은 이제 네팔 당국의 군 당국에서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거기서 이제 드론 수색으로 집중을 했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이제 상류 쪽으로 있던 그런 그 베이스 캠프 쪽에서는 최대한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시 도로가 지금 나 있어가지고 지금 상류 쪽 방향으로 임시 도로를 따라서.
3: 우리 정부의 긴급 구호대가 한국인 실종 의심 지역에서 도보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했던 곳인데요. 하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여러분의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재능대학!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돌도 되기 전에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됐죠. 당시에는 모아둔 재산도 거의 없었고 전 남편의 소득도 적어서 서둘러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 면접교섭은 한 달에 두 번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전 남편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는 몇 달에 한 번씩 띄엄띄엄 보냈고 아이들을 보러 오는 날도 번번이 어겼죠. 저는 그동안 밤낮으로 일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3년 정도 함께 살면서 아이도 낳았고요. 6개월 전에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죠. 그런데 최근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째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전 남편의 성을, 막내는 현재 남편의 성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자라는 형제 자매인데 성이 서로 달라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성과 본을 현재 남편의 것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도 성과 본을 바꾸는 것 자체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자신도 재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최근 이직을 하면서 소득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클수록 교육비와 생활비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던 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 남편의 지금 아내가 알고 보니 과거 저희 혼인생활을 파탄냈던 바로 그 불륜 상대였고 저희가 이혼하기도 전에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태어났던 겁니다. 이혼한 지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 남편과 당시 외도 상대였던 현재 아내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 첫째와 둘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와 양육비는 별개로 볼 수 있는 건지, 전 남편이 재혼해서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의 성과 본 변경하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2: 네, 아무래도 그 자녀의 성과 부의 성이 다르면 여러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0: 네. 그럼 먼저 아이들의 성과 본 변경 문제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은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첫째와 둘째의 성본을 바꾸고 싶어 하시고 또 친아버지도 여기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모두 동의하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걸까요?
1: 저희 민법에 따르면 이제 자아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당하는 경우가 이제 자녀의 나이하고 성숙도를 감안해서 자아 또는 친권자의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으로 초래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 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 그 가사소송 규칙에 보면 가정법원이 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서 이제 그뭐 사건 본인 친부가 성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하고 뭐 사연자가 재혼한 남편의 친자를 임신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아직 실질적으로 재혼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좀 짧은 사정이 있고 첫째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어떤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진 후에 성본 변경이 허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전 남편도 동의하고 현재 남편도 동의하고 뭐 그러면 가능하긴 하지만 네.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안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네요. 그러면 전 남편이 요구한 내용도 있거든요. 지금 성본 변경해 줄 테니까 양피 감액해 달라. 그리고 자기도 이제 재혼해서 아이가 생겼으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취지거든요. 그 재혼해서 그 새로운 자녀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감액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1: 저희 그 양육비를 변경하는 부분도 역시 가정법원에서 이제 허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종합적으로 참작을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런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 복리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연히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거를 감액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사안에서는 이혼 시에 과거 조정으로 1인당 30만 원으로 정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 이거를 축소한다는 거는 실상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30만 원이면 사실 더 늘려야 되는 금액
1: 예,
0: 아닐까요?
1: 맞습니다.
0: 그 실제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비나 생활비 더 많이 들어가고 또전 남편은 소득이 많아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증액 청구도 가능할까요?
1: 네, 양육비 증액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복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 내용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이미 종전 조정조서 이후에 뭐 5년 정도 경과했고 경제적 여건이 달라지고 사건 본인들이 이제 좀 성장을 많이 했고 하는 그런 사정을 통합해 보면 오히려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 네. 그럼 마지막으로 외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전 남편이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 남편의 현재 아내가 과거 이제 혼인생활 중에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였고 또 이혼 전에 이미 그두 사람 사이에 혼외자까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거 지금 이혼한 지몇 년이 지난 상황인데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그 상간제 소송은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사실을 안지 3년 이내 아니면 사건 발생 사실 이후 10년 이내에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조전 이용 당시에 만약에 전 남편하고 외도한 자가 누군지 몰랐다거나 그리고 그때 뭐 혼외자 임신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되었다 하면 3년 내에 손해배상 소송은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이들의 성과 본은 부모가 모두 동의한다고 해서 바로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법원이 그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

0: 해서 변경 허가하게 됩니다. 또 전 남편 같은 경우에 재혼해서 새로 자녀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양육비 감액해달라라고 하는 거 받아들여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양육비 부담이 커졌고 또전 남편의 소득까지 늘었다면 사연자분이 오히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해 볼 수도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넬의 상실의 관성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 그리고 감기 조심. 오늘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가을에는 오히려 여름보다 자외선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절기죠. 기온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낮 기온 어제보다 한 2도에서 4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 27도, 대구도 26도 정도로 예상이 돼요. 내일부터는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서늘해집니다. 서울 최저기온 16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기온의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슬기로운 자취생활 이어지고요. 생활백서 인천시립미술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월드 오브 수울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9월 9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벤 마레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디오.

0: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부의장 고은정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1: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 고양시 출신 고은정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은 10대, 11대에 이어서 12대에서도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됐고 이번에 12대에서는 부의장이라는 중책도 맡게 되셨습니다. 일단 마음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중책이잖아요.
1: 네. 제가 부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과 조정 그리고 균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의장이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신하다 보면은 의원님들의 각자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각자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이제 갈등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의회가 얼마든지 치열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0: 예, 맞습니다. 특히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그 의견을 조율하셔야 되고 또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끄셔야 되는 자리인 만큼 굉장히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네. 최근에 도정질문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 김태희 의원 간의 설전이

0: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여러 차례 중재도 하셨잖아요,
1: 네.
0: 부의장께서.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1: 조금 당시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질문과 답변이 감정적인 충돌로 흐르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도민들께 필요한 정책이 정책적 쟁점이 이제 충분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중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재정 문제로 조금 이제 지사님과 우리 김태희 의원님 간에 저기 뭐 설전이 있었는데요. 뭐 재정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은 집행부의 판단을 충분히 따져 물을 권한과 책임이 있고요. 또 도지사 역시 정책이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도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감정이 앞서면 정작 이제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책의 본질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이 염려됐고요. 저는 그날의 어떤 긴장감이 도민을 향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가 어떤 정쟁이나 어떤 정책이 온전히 좀 도민들께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정당이나 어떤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의회의 절차와 원칙,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0: 네. 같은 당 소속 의원과 또 도지사 사이에서 어쨌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충돌이 있다 보니까 좀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사실은, 예를 들어 경기도의 민주당과 어떤 집행부 사이에 뭔가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한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의장께서도 같은 당 민주당이신데, 예,
1: 네.
0: 어떻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1: 저는 그 모습이 어떤 당내 균열이나 정치적 갈등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외려 이제 의회 본연의 어떤 견제 기능이 작동하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어떤 모든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같은 의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의원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요. 집행부가 잘한 정책은 힘을 보태주고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그건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의장으로서 견제 역할은 지키되 도민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하는 협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사실 그 당시 도정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결국은 이제 경기도 재정 문제였습니다. 워낙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서 당시 김태희 의원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진단이 과장됐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추 지사는 사실 공식 재정 지표만으로는 실제 상황 제대로 볼수 없다, 이제 이런 의견으로 맞섰는데, 부의장께서는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1: 재정 상황에 대한 평가는 어떤 지표를 그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재정 지표와 또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 재정 압박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양측 주장에도 각각의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저는 이 논쟁의 핵심이 이게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13년 만에 지금 감액 추경을 했는데요. 이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재정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든 도의회는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견제해야 되고요. 검증해야 되고요. 또 세수 감소와 또 국도비 매칭 부담, 또 시군 재정에 미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서 과장이나 과소평가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그 비상 상황이라고 좀 서로 뭐 설정을 했긴 했지만 적어도 취약계층 복지와 또 경기 도민의 안전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추경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정 질의에 있었던 그 어떤 설전이 예산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1: 네.
0: 어떤가요?
1: 저는 오히려 이번 그 도정 질문에서의 그 설전이 의회의 심사 역량을

0: 먼저 살펴야 할 점이 감액의 타당성입니다. 지금 13년 만에 이렇게 감액 추경이 있는데 한 1,300여 개 사업이 조정됐거든요. 이 부분은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서 필요한 재정에 이게 효율화인지 아니면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삭감된 건지를 가려내야 된다 보고요. 관행적이거나 실효성이 낮은 지출은 과감히 줄여야 되고요. 또 취약계층 복지와 또 도민의 안전,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예산은 지키고 또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상황을 단순한 어떤 세수 부족으로만 보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국도비와 시군 매칭 사업이 지방 재정에 주는 부담 등이 있었거든요. 이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감액의 타당성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감액이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지만, 앞서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0: 그럼요. 네.
1: 예, 분야별로 보면 이 분야에 있는 예산만큼 내가 꼭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0: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1: 예.
0: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8개 시군이 연관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8대 2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가인데 이게 이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8개 시군에 있는 그 장애인 활동 보조 이분들이 대부분 완전 와상이거든요. 사실 이분들한테 활동 보조 서비스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그 생리용품 지원 네, 이런 부분들은 꼭좀 개인적으로 제가 좀
1: 네.
0: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의원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될 텐데 사실 집행부 도의회 건강한 긴장 관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지하면서도 결국은 도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도민에게 갈수 있도록 이제 지켜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 생산적인 협력 관계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0: 경기도하고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든다는 이제 공통의 목적은 같지만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 의회 역할이 다릅니다.
1: 예.
0: 집행부는 정책을 기획하고 또 이렇게 집행하는 곳이고요. 의회는 그 정책과 예산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고 또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거든요. 저는 이두 기관이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가 늘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저는 굳이 지방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각자의 서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인정하면서 또 충분히 설명하고 또 충분히 듣고 또 결과에 함께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번처럼 특히 대규모 예산 조정이나 또 도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런 정책일수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또 사전에 논의를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어떤 동등한 도정의 파트너로 또 존중해주고 또 의회 역시 견제 원칙을 지키면서 또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지속 가능한 생산적인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부의장께서는 고양시의원을 거쳐서 지금 삼선 경기도 의원이신데다가 지금 이제 부의장하고 계시잖아요. 할 때마다 역할에 대한 어떤 좀 고민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0: 아무래도 이제 고양시 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의회는 지역 주민과 좀더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접점들이 지역의 소소한 그 민원들을 해결한다면 경기도 광역의회는 사실 31개 시군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폭넓게 보고 또 생각하고 또 그리고 정책적 고민에 있어서 물론 어떤 부분이 시의회나 뭐 도의회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그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 더큰것 같습니다.
1: 예, 지금은 또 부의장으로서 의정활동 좀 몇년 하신 거예요?
0: 제가 2010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올해로 17년째인가요?
1: 2010년부터 하셨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

0: 하고
1: 이번에
0: 있네요.
1: 예, 그, 지금 이제 17년째고요. 이제
0: 예.
1: 12대 의회 끝나면
0: 네.
1: 예, 20년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요. 이제 의정 활동에 있어서는 뭐 베테랑이신 건데, 참 여야 조율하고 이런 역할이 쉽지가 않아서, 우리 베테랑 의정 활동 하시는 의원들도 그러신 것 같아서, 특히나 이제 지금 아까 집행부와 도의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굉장히 많이 스스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면서 하신다는 게 느껴져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의정 활동 현안 좀 여쭙겠습니다.
1: 네.
0: 지금 전반기에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지난 7월에 임시회 첫 업무 보고에서 아주 다양한 사항을 집행부에 주문하셨더라고요. 좀 핵심적인 것들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1: 제가 이제 업무 보고 과정에서는 이제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천 경마장 이전 자체보다 이렇게 재반 조건과 경기도 세수 구조에 미칠 영향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50만 평 이상 부지, 뭐 철도 접근성, 뭐 기반 시설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마사회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또뭐 매저세 유류세 감면 이런 세제 요구도 있는데 이건 단순히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예상 세수와 또 지역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이나 또 세제 감면 이런 재정적인 영향,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까지 따져봐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시군간 지금 유치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도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조금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싶어서 이제 뭐야 업무 보고 때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0: 네.
1: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이렇게 사후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예방적 중심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 현재 이제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동물은 등록을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법적 의무 이행만으로는 유기나 파양과 같은 부분이나 또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는 좀 반려동물 교육 인증제를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사전 교육 제도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뭐 기본 그 양육 방법이나 안전관리 그리고 보호자의 책임 등을 교육하고 또이그 교육을 이수하면 보호자에게 이런 동물 등록비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는 방식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좀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드는 데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그런 좀 이렇게 몇 가지 예, 조금 주문들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0: 의원님도 반려동물 함께 하시나요?
1: 아니요. 저는 반려동물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워낙 예, 반려동물도 이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제
0: 그렇죠.
1: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또그 부분에 있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이좀 함께 하는 문화를 좀 만들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묘한 갈등들이 있거든요.
0: 그렇죠. 경기도가
1: 네.
0: 전국에서도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을 제시하신 겁니다. 교육 인증제
1: 네.
0: 말씀하셨고 앞서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는 사실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 기준과 원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경기도가 접근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1: 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지역구, 고양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요.
1: 네.
0: 일산 서구, 탄현 1동, 탄현 2동, 일산 1동, 이렇게 지역구 두고 계십니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특히 탄현 근린공원 조성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3단계 공원화 단계 추진 중이라면서요?
1: 이 탄현근린공원은 제 지역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원할 때부터 챙겨온 지역 현안 중 하나인데요. 이게 사실 장기 미집행 공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하고 희비 도비보 국비에서 1단계, 2단계는 조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일상 속 쉼터도 좀 자리 잡고 있긴 한데요. 이제 남은 게, 고향 탄현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 연계해서 LH가 조성한 뒤에 기부채납하는 거거든요. 이 3단계의 공원화 사업은요. 근데 이제 그동안 1, 2단계 조성한 이후에 3단계는 단순히 이제 공원 면적이 사실은 1, 2단계보다 3단계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공원 면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공원이 만들어진 곳이 황룡산이거든요. 그 황룡산에 저는 이제 숲놀이터를 조성해서 자연을 좀 최대한 살린 친환경 이런 그 자연 숲놀이터로 좀 만들어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숲속 오두막과 또 이제 생태 이런 놀이시설을 마음껏 이렇게 뛰놀고 또 주민 누구나 좀 계절 변화를 느끼면서 살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놀이시설을 그동안 대부분 이제 만들어서 갖다 놓는데 놀이시설 숲에다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숲을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게제 바람이고요. 그 부분에 좀 추진 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정책적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언제쯤 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은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1: 일단은 천연 공공택지지구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부 약간 그 3단계 부분에 있어서 LH가 조금 토지 매입을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제 공약도 있긴 해요. 금정굴 유교 민간인 희생자 그 금정굴 현장이 있거든요. 거기 공원화하는 부분이 조금 해서 그 부분 하는데 한 적어도 지금 26년이니까 28년? 예, 28년까지는
0: 예.
1: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0: 아하.
1: 생각합니다.
0: 그러면은 28년쯤에는 고양시 시민들이 정말 자연 속에서 좀더 쾌적하고 넓은 공원에서 좀 즐기실 수 있는, 누리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날이 오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경기도의회 부의장이시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앞서 이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현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역할에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1: 어쨌든 뭐 제가 농정해양위원이건 부의장이건 경기 도의원으로서 도민들께서 4년 동안 저에게 이제 권한을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좀 제대로 반영되고 또 견제와 협력이 균형 있게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저도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경기도의회가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에 대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167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리고 대안 이런 부분들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농정위에 있다 보니까 농어민의 현실도 또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정책이나 지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챙기고요. 그리고 도민들과 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그런 의회다운 의회가 될수 있도록 저도 의회 구성원으로서 또 부의장으로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0: 예, 지금도 현장 많이 다니세요? 많이 다니시면서 도민분들 만나세요?
1: 네, 이제 주로 이제 평일에는 제가 의회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수원에서 의정활동을 주로 하고요. 또 이제 주말에는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가서 수원에 있을 때는 이제 경기도 다양한 도민들과 또 만나고 또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또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려면 일단 자주
0: 네.
1: 찾아뵙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요. 또 올해 의정활동 그 지역에서 하셔가지고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을? 예.
1: 많이 알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0: 더 자주 다니셔야 되겠네요.
1: 그렇죠.
0: 바쁘신 와중이지만. 예.
1: 네.
0: 30초 있습니다. 끝으로 도민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세요.
1: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요즘 이제 경기 침체 또 고물가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민 여러분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저도 잘 알고 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한결같은 생활 정치로 민생 중심, 사람 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예,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부의장 고은정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로 다시 올게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로 대부분 내륙에서 26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진 경상권 해안을 비롯해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는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신갈 방향 반포나들목 지금 진출로 부근 광장부 부근에서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에 서울 방향 안성 분기점 2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화도 나들목 갓길에서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파로 화도 나들목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89km 안팎입니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아직은 소래터널부터 중동 나들목까지 8km 구간 밀리고 있고, 김포 요금소를 지나서 자유로까지도 다시 3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 전까지 차근차근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많은 질문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이고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날까지 준비단에서 차근차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선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며 국민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하겠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선 조직 성차별 지침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 등의 물음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추가 수색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상대적으로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3개 발전소에만 구조 역량을 집중하면서 터널 구조 외에는 수색 헬기 운용을 대폭 감축하는 등 피해 복구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대의 활동 시한은 일단 오는 11일인데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 향후 계획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맞불 관세 부과에 대응해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오는 29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특정 캐나다산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림과 시계 등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피고인별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이라 김 씨에 대한 특검 구형은 오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전남 광주 해남에서 열흘 만에 또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 4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0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남 광주에서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북한군이 최근 한 달간 군사분계선을 20번 넘게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중순쯤 올해 처음으로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월선을 수시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최근 북한군 침범 사례 대부분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업자가 두 달째 1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지만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2,915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4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자는 7월 10만 8천 명 늘어난 데 이어서 두 달째 10만 명대 증가로 증가폭은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늦더위가 물러나면서 종일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고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외국인들도 김치를 워낙 좋아해서 직접 담가 먹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외국인이 직접 담근 김치를 이것에 넣어 발효시키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뜻밖의 댓글을 잔뜩 받았습니다. 투명한 이것 안에서 거품이 보글보글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조회수가 500만 회를 넘길 만큼 화제가 됐지만 곧 터지겠다. 빨리 김치를 옮겨야 한다는 걱정이 쏟아진 겁니다. 실제로 김치는 발효하면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꽉 막힌 이것 안은 압력이 점점 높아져 터질 수 있는데요. 다행히 영상의 주인공은 매일매일 가스를 빼주고 있다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서 발효되는 모습을 지켜보기엔 좋지만 자칫 압력 때문에 김치 수류탄이 될 뻔했던 이 용기는 무엇일까요? 1번 유치원 2번 유산균 3번 유리병 4번 유린기 1번 유치원, 2번 유산균, 3번 유리병, 4번 유린기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그렇죠. 김치가 발효하면서 가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품이 뽀글뽀글 쉴새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용기가 투명하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SNS에 김치 담근 분이 그걸 올렸다가 많은 분들의 걱정의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러다 터지겠다. 예,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빼준대요, 가스를. 예. 뭘까요, 이 용기? 유로 시작합니다. 1번 유치원, 2번 유산균, 3번 유리병, 4번 유린기 중에 정답이 하나 있죠. 문자 우물정 0945, 50번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은 이것을 잘 담그시나요? 특히 그러니까 김치죠, 김치. 김치를 잘 담가 드시는지, 특히 좋아하시는 김치가 뭔지 함께 보내봐 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7217번님은요. 주부 18년 차인데 아직도 김치 담그는 건 너무 어려운데요. 외국인이 담근다니 대단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김치도 담가 먹고요. 뭐 한국에 와서 뭐 행사를 했다가 막걸리를 먹고 막걸리가 너무 좋아서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600번님은요. 예전에 매실, 그렇죠. 매실청도 뭐 이렇게 담가서 놓잖아요. 매실 개봉하다가 폭발한 적 있네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예, 그렇군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3969번님은요. 숨 쉬는 우리나라 항아리가 최고죠. 김치. 장독대. 예전에 김치 다 이렇게 항아리 담아가지고 장독대에 놨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다 김치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실내에서 김치를 이제 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좋은 장소가 생겼지만 사실 예전에 정말 땅속에 묻는 그 김치 맛은 저도 어렸을 때뭐 어떤 기억이 나는데 너무 맛있었던 기억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서 발효되는 김치가 발효되는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병을 꽉 이렇게 잠가 놓으면 그 안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와서 잘못하면 터질 수 있다. 네, 이건데요. 1번 유치원, 2번 유산균, 3번 유리병, 4번 유린기,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 꽃박람회 4인 초대권을 드립니다. 이 태안 가을 꽃박람회 4인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 보내실 때 꽃, 예, 머리말 꽃이라고 달아서 이름도 함께 보내주세요. 이름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이 초대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람회, 꽃박람회 원하시는 분들은 꽃이라는 머리말에 더하여 이름, 본인의 이름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속이 투명해서 이것이 투명해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용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치원, 2번 유산균, 3번 유리병, 4번 유린기.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웃어요! 누가 불렀을까요? 유리상자.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인천의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이 들어선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오는 2028년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립미술관 이야기인데요. 시민들과 미리 만나기 위한 다양한 사전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9월에는 예술특강부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미술축제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있다고 하네요. 인천시 문화체육구 정경원 문화기반과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 문화기반과장 정경원입니다.
0: 예, 인천시립미술관 사전 프로젝트, 이게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1: 네, 인천시립미술관은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술관이 문을 연 뒤에 시민들과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민들과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사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미술관의 방향과 역할을 논의하는 전문가 세미나와 포럼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올해는 시민들이 미술을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체험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민들과 만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공공미술관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사전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럼 인천시립미술관 사전 프로젝트는 2028년 개관 목표를 잡고 나서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 맞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2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0: 2년 전부터 네. 계속 사전 네.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1: 네네.
0: 올해는 이제 9월 12일 열리는 예술 특강이 특별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로 알려진 한젬마 아티스트가 함께한다고 하는데 이게 강연인가 봐요?
1: 네, 맞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천 도시 역사관에서 한젬마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예술 특강을 진행합니다. 한젬마 씨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림 읽어주는 여자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미술을 어렵게 설명하기보다 그림 속 이야기와 예술가

0: 내 삶을 통해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미술을 만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번 강연 역시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술이 우리 일상과 삶에 어떤 시선을 줄수 있는지를 편안하게 나누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아이와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강연을 들으면서 그림 도구를 활용해서 직접 그 체험 활동을 할수 있고요. 단순히 강연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9월 12일 예술 특강 설명해 주셨고요. 9월 19일에는 미술 축제가 열리네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0: 네, 9월 19일에는 이제 그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그 미술 축제가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의 가장 특징은 시민들이 그 단순히 작품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드로잉, 분필 아트, 미술 놀이터 등 시민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펄리마켓, 지역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미식마켓도 함께 운영되어 가족과 함께 하루 동안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축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시민 참여에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렇게 시민 참여를 넣어서 구성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4년과 25년도에는 시민 참여보다는 이제 전문가들이 세미나나 포럼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또그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인천문화재단이 지역문화 기반과 함께 참여해서 그 많은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인천 시립미술관이 아직 없는 거죠?
0: 네, 저희가 2028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1: 네.
0: 현재 짓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네.
1: 그러면 지금 사전 프로젝트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가?
0: 아,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1: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0: 네네네.
1: 그러면 인천 시립미술관도 그 근처에 생기는 건가요?
0: 인천시립미술관은 이제 미추홀구에 생깁니다. 네네.
1: 미추홀구에.
0: 네네.
1: 그렇군요. 근데 인천시립미술관이 아직 개관이 안 됐지만 벌써 사전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 2년 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 중에서는 인천시립미술관 생긴 줄 아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네, 저희가 2년 동안 내실 있고 착실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1: 네.
0: 시민들이 이제 인천 뮤지엄 파크 내에 미술관이 들어온다는 거는 많이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1: 이미 그러니까 인천시립미술관 개관을 할 거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0: 네네.
1: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네요.
0: 네네.
1: 이런 사전 프로그램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효과적이네요.
0: 네네.
1: 예. 예술 특강과 미술 축제, 올해는 이렇게 시민 참여 위주로 사전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신 건데요. 일정과 또 우리 시민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한번더 정리해 주세요.
0: 네네. 아유. 먼저 그 9월 12일 토요일 2시에 인천 도시역사관에서 한젬마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예술 특강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9월 19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민 미술 축제가 열립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인천도시역사관, 인천시청 애뜰광장에 9월 12일과 9월 19일에 각각 가시면 될것 같고, 다뭐 무료니까 편하게 인천 시민이면 가시면 되는 거고요.
0: 네네. 저희가 이런 모든 행사가 다양한 미술 체험과 시민 참여, 공공 미술 프리마켓 이런 것이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1: 예. 끝으로 우리 인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 그 뮤지엄 파크에 대한 기대가 많으신데요. 그 저희가 차질 없이 그 공사와 내실 있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 아주 그 럭셔리한 인천 저 뮤지엄 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1: 네,
0: 네.
1: 2028년 개관 앞두고 있습니다. 럭셔리한 인천 시립미술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문화체육국 정경원 문화기반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하고요. 12시까지 함께합니다. SAT 한 번 더 짧게 내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요즘엔 김치를 잘 담가 먹습니다. 직접. 최근에 한 외국인이 직접 김치를 담갔다면서 이것에 넣어서 발효시키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위험하다. 왜냐면 이것 안에서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인데 곧 터지겠다. 빨리 김치를 옮겨야 된다. 이런 걱정에 쏟아진 겁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매일매일 가스를 빼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용기, 김치가 담겨있던 이 용기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이 용기 1번 유치원, 2번 유산균, 3번 유리병, 4번 유린기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7696번님 김치는 전통적으로 항아리에서 자연 발효시키는 과학적인 고유의 음식이지요.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과학적 지식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예전에 그 시절에 이런 걸 생각하셨지? 라는 그 지혜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8294번님 외국인까지 김치 사랑 대단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8616 뭘까 했는데 문제 들어보니 알겠네요. 근데 여기에 넣었다가 터지면 정말 위험하긴 하겠어요. 그 영상 조회수 폭발할 만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위험한 거 보면 그냥 못 지나치잖아요. 그쵸? 빨리 알려줘야죠. 위험해. 김치 옮겨야 돼. 예. 예. 4261번님 잘 보여서 좋긴 한데 진짜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2600번님 갓 버무린 쪽파김치 최고로 만납니다. 쪽파김치 좋아하시는군요. 맞아요. 갓 버무린 거. 김치 갓 버무린 거 너무 맛있지 않아요? 저는 막 담근 그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익기 전에. 아주 익은 또 김치는 라면이랑 잘 어울려서 좋아하긴 하는데 전 막 담근 김치를 좋아합니다. 5034번님 물 말아서 갓김치 맛있어요. 밥에, 예. 밥을 물에 말아서 김치랑 먹으면 맛있죠. 이분은 갓김치를 좋아하시는군요. 2371번님은요, 아들 군입대 시키고요, 처음으로 여행 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우, 그러니까요. 예, 홀가분하게 여행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7119번님은요, 우리 아내는 이곳에 이것에 매실을 담갔는데요. 폭발했어요.

0: 김치는 김치통에 보관해 주세요. 폭발했군요.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게 폭발하면서 이 파편들이 만약에 막 날아가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위험하긴 하네요. 그 발효될 때 가스가 나온다는 거 이제 다 아시니까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이 용기. 1번 유치원, 2번 유산균, 3번 유리병, 4번 유린기.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대한민국 서울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글로벌 도시인데요. 서울특별시가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세계인들이 머무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서울에 머물고 있는 세계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리얼 서울 라이프를 소개합니다. 월드 오브 수울파. 오랜만에 서울시에서 글로벌 도시 서울을 알리러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예,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는 서울시의 다양한 소식들을 예,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들에게 유용한 소식 들고 오셨습니다. 서울시 김누리 주무관, 김예인 주무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누리 주무관님부터.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다문화 담당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3: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외국인 이민 담당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예인 주무관님 오랜만에 뵙고 네. 우리 김누리 주무관님 처음 뵙습니다. 네. 원래 예인 주무관님, 김누리 주무관님 이렇게 막 네. 다소곳하시고 이렇게 조용조용 하세요, 원래가?
3: 아닙니다.
0: 네, 목소리 네. 평소대로 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2: 알겠습니다. 네. 네.
3: 전혀 아니고요.
0: 네, 네. 예, 그러니까.
3: 곧 탈로가 날 예정입니다. 네.
0: 예. 어, 두 분 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서울파 찾아와 주셨는데 네. 그동안 좀 뜸하셨어요, 우리 예인 주무관님.
3: 아, 네. 사실 저도 너무 찾아뵙고 싶었는데 뭐 익히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빴습니다. 글로벌 도시 서울답게. 근데 또 제가 오랜만에 찾아오는 만큼 굉장히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들고 왔고요.
0: 네.
3: 이제 저희 작년에도 이맘때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 콰카렐리 시몬스라고 있는데 이제 QS라고 약칭하겠습니다. QS에서 올해도 평가를 하셨는데 글로벌 대학생에게 좋은 도시 1위에 이번에도 변함없이 서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0: 야.
3: 박수 한번 하실까요?
0: 축하드립니다. 네. 2년 연속이네요. 2년 연속.
3: 네. 2년 연속입니다.
0: 이게 2년 연속 해내기가 쉬운 거 아닐 것 같은데요?
3: 네. 물론 저희도 기대는 했지만 사실 또 그 기대가 늘 현실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모두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0: 총 몇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3: 이게 이제 60개국이 넘어가는데 이제 사실 또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그 대상이 이제 대학이 QS 순위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인구가 25만 명 이상이면서 이런 조건을 충족한 그 전제 하에 평가를 하는 건데 이제 총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도쿄, 런던 제치고 서울이 1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저희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에서 그러니까 QS 이제 평가인 건데 글로벌 대학생 최고의 도시.
3: 네.
0: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도시라는 거잖아요.
3: 그렇죠.
0: 세계에서 서울이 네. 2년 연속 1위 했다는 반가운 소식부터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많이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 글로벌 대학생 최고의 도시를 읽어내시느라 우리 예인 주무관님 포함하여 우리 누리 주무관님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노력하셨을까 싶습니다. 이게 평가기 때문에
3: 네.
0: 분명히 이게 냉정하게 기준에 의해서
3: 네,
0: 결과가
3: 그렇죠.
0: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3: 이제 사실 모든 평가라는 것이 특히나 이렇게 랭킹을 매기는 이제 평가는 거의 다 이제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도 뭐 글로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 구성 또 도시 선호도 고용주 활동, 경제성, 학생 평가 등 이렇게 총 6개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이제 먼저 분석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특히 이제 졸업생들과 뭐 기업의 평가,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 여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에서 취업하기 얼마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고용주 활동 부문에서도 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결과인 거고 지금 두 분의 부서가 다릅니다. 우리 네. 예인 주무관님은 외국인 이민 담당관이고 누리 주무관님은 다문화 담당관이거든요. 다문화 네. 담당관 부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2: 저희 다문화 담당관에서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유학생,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동포,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형태로 서울을 살아가시는 외국인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다문화 담당관과 서울시 이민 담당관, 그죠?
3: 네.
0: 정확하게 뭐 약간 겹치는 업무도 있고 전혀 다른 업무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3: 네, 물론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 정책관이라는 국 단위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 국 안에 네 개의 과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1번 과인 거고 누리주무관님이 2번 과 그리고 3번, 4번 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이제 서울에 거주하시는 유학생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그분들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큰 비전이었다면
0: 서울로 이제는 오게 하는
3: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오세요 하지 않아도 오세요. 뭐 너무 기쁜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결국은 정말 저희가 지향하는 다문화 사회의 바람직한 그렇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결국에 이 유학생분들이 정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가정을 이루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네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다문화 사회 구성원이 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3: 그러면 이제 그 단계부터 지원은 다문화 담당관에서 하시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다문화 담당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유학생이나 대학생 대상이 아닌 건데요.
3: 그렇죠.
0: 전 연령대가 네네.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3: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실제로 이렇게 1번 부서에서 네. 이렇게 해서 서울로 유치를 했어요. 많은 분들, 외국인 유학생분들을. 그럼 이제 2번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서울에서 잘 정착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 잘 생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3: 네네.
0: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까? 다시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해서 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2: 그렇죠. 이제 또 서울에서 특히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어려움이 없으실 게 저희가 뭐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지원 사업들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럼 보는 그 시선이 조금 방향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학생 입장, 유학생 입장에서 많이 포커스를
3: 그렇죠.
0: 둔다면 우리 다문화 담당관께서는 서울 내에서의 생활을 네네네. 중점적으로 보실 거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럼 굉장히 광범위한 거를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외국인분들 지원해주는 시설 이름 중에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민센터처럼 그런 분들이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는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0: 서울에 정착해서 사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나요? 확실히 체감되세요?
3: 굉장히 체감되신다는 말을 하시는 거죠? 네.
0: 네, 말문이 막히셨어요.
3: 그러니까 지금 누리 주무관님이
0: 이거는 곧 네. 내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3: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예가 사실 가장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0: 저도 바로 와닿았어요.
3: 네, 그렇죠. 네. 그 외국인 주민센터라는
0: 그러니까요.
3: 그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0: 맞아요.
3: 저희 과만 해도 그 저희가 또 운영하는 센터는 서울 글로벌 유학생 지원센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분명하게
0: 맞아,
3: 드러나죠.
0: 맞아.
3: 네이밍에서. 그래서 그런
0: 맞습니다.
3: 데서 벌써 제 부서의 그 대상이 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특별히 우리 다문화 담당관께서 오늘 나오신 이유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글로

0: 저도 비슷한데 저는 좀그 SNS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 기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또는 뭐 블로그 이런 걸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방금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궁극적으로는 뭔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정보를 받더라도 이게 정말 확실한가? 라는 확인을 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를 결국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2: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요새는 워낙 뭐 정보의 홍수라고 표현할 만큼 정보가 다양하지만 저희가 정확도와 신뢰도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특히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외국어로 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식 플랫폼이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서울시가 서울 외국인 포털을 보다 더 정교하고 고도화하여서 리뉴얼 오픈을 하였습니다.
3: 아, 오늘
0: 박수 쳐야
3: 칠
0: 됩니다.
3: 부분이 많네요. 서울 외국인 포털,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새단장을 한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3: 어떻게 새단장을 한 건가요?
2: 저희 리뉴얼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했습니다. 뭐 유학생,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이주 배경 청소년 등각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보여드릴 수 있는 맞춤 정보 메뉴를 신설했습니다.
3: 서울 외국인 포털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실 수 있고 저희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첫 메인 화면인가 봐요.
0: 지금 저희 사이에 이렇게 화면이
2: 영문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3: 서울 외국인 포털입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포털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2: 저희 뭐 분야별 그리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초기 정착부터 서울시 생활에 궁금한 정보를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취업에 관련된 거, 비자 관련된 거, 서울에서 집 구하기라든가 보건, 의료 이런 정보, 다양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영어 버전이에요?
2: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국어를 제공하고요. 이 외에도 자동 번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양한 외국 언어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렇군요. 당신의 모든 여정 서울이 함께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포털에 들어와도 무엇을 검색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맞아요.
3: 그럴 때뭐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뭐 제공되는 게 있나요?
2: 네, 뭐 특정 검색어나 메뉴를 모르더라도 저희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AI 챗봇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챗봇에 뭐 서울에 집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국인 등록 어떻게 해야 돼? 한국어 교육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줘. 이렇게 해당 언어로 검색을 하면 챗봇이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된 답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3: 일단 PC에서 볼수 있는 거고
0: PC에 당연히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에서도 당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3: 그럼 모바일은 앱이 있어요? 앱을 깔아야 돼요?
2: 별도 앱 없이 모바일 그 주소창에 검색하시면
0: 주소창으로
2: 됩니다.
0: 들어가시면 되고요.
3: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다른 언어도 그 안에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네요. 외국인들이. 보니까 9월 1일에 리뉴얼 그랜드 오픈을 했네요. 며칠 안 됐네요?
2: 네, 맞습니다.
3: 이거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고 브랜드가 조금 새로 런칭하신 것 같던데요?
0: 네, 맞습니다. 마침 딱그 뉴스를 보셨다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제가 누리주임님하고 정말 으쌰으쌰 해가지고 보도자료 배포를 했는데
3: 아,
0: 잘
3: 두 분이 뿌리신
0: 봐주셨네요.
3: 거예요?
0: 네,
3: 아, 잘하셨어요.
0: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외국인 포털 리뉴얼 오픈을 하면서 이제 구조적으로 잘 만들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잘 와닿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새롭게 이름 하나 붙여주면 좋겠다. 요새는 또 이제 브랜딩이 너무 중요한 시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외국인 분들이 서울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기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더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이서울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3: 서울 외국인 포털에 새로운 이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외국인 포털이라고 쳐도 되는 거잖아요.
0: 그렇게 치셔도 되고요.
3: 닉네임 뭐 별칭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이 브랜드 자체가 생긴 거예요?
0: 브랜드가 생긴 거죠.
3: 새 브랜드가 됐습니다. 마이 서울 플러스가 서울 외국인 포털의 새로운 브랜드 명입니다.

0: My Soul Plus. 어떤 의미인가요? 누가 지으셨어요?
1: 누가
0: 두 분이 제가
1: 지으셨나요?
0: 지은 건 아니고요. 아, 두 분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2: 네. 아,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네. 그건 아닙니다.
0: 그럼
2: 네.
0: 이런 이름 같은 거 어떤 식으로 결정을
1: 저희
0: 하나요?
1: 저희 이번에는 시 내부 직원 공모하고 또 저희 여러 지원 기관 분들, 전문가 분들 의견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선정을 했습니다.
0: 여러 개 아이디어가 있었겠네요.
1: 네.
0: 근데 마이 서울 플러스라고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뽑은 거는 다문화 담당관 그 부서에서 뽑은 거예요?
1: 너무 좀 소소한 부분이라서.
0: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선정 기준, 마이 서울 플러스의 의미.
2: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의미가 가장 중요하긴 했는데요.
0: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포털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그걸 가장 고려를 많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후보도 있었고 선정 기준이 있지만 비공개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이서울
2: 네.
0: 플러스다.
2: 네.
0: 리뉴얼 오픈하시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1: 네, 정말 준비하면서 흘린 땀과 눈물이 몇 바가지는
2: 네, 제가 직관했습니다. 네,
0: 진짜요?
2: 정말 몇 바가지 흘리셨어요.
1: 근데 어쨌든 이렇게 딱 오픈해서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서울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 전역 곳곳에 많은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주민센터도 7개소, 글로벌 빌리지센터 7개소, 이주여성상담센터, 글로벌센터, 가족센터까지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방문하시는 외국인 분들의 다양한 니즈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용한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작업했는데요. 모쪼록 서울에 거주하시는 많은 외국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사실 이거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쉽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포털인 거잖아요.
2: 그렇죠.
0: 마이서울 플러스도 그래서 이분들한테 더 직관적으로 갈수 있게 이름을 새로 만들어준 건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사전 설문이나 이런 거 하셨겠네요, 그러면. 아닌가요?
1: 뭐 진행한
2: 네.
1: 걸로 알고
2: 그런 과정이
1: 당연히요. 네.
2: 당연히 수반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이 저희 서울 외국인 포털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그 사용자의 타겟이 워낙에 명확하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2: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무슨 정보가 필요한지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아까 누리주민관님이 그 서두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 구조적으로 재설계를 했다는 의미 자체가 이미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정보 접근이 이전보다 분명하게 좋아져야 하는 방향으로 리뉴얼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가장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0: 리뉴얼된 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
2: 네,
0: 그죠?
2: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0: 반응 들리나요? 사용해 보신 분들이
2: 네.
0: 그래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2: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영역은 또 이제 제가 홍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 영역이기도 한데 사실 보도자료 배포되기 전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유학생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소통하는 그 단톡방 이런데 이제 오픈하자마자 링크를 드려봤어요. 그랬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던 건 확실히 챗봇 기능. 예. 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한 외국인 유학생 분이 글로벌 빌리지 센터 위치 알려줘 이렇게 검색을 해보셨대요. 그런데 이제 너무 답이 명확하게 잘 나오니까 아 솔직히 너무 고생하셨겠지만 진짜 편리하다. 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이제 사용이 잘 되고 사실 요새는 연령대 상관없이 모든 플랫폼 활용해서 모바일 환경 이제 비율이 너무 압도적이다
0: 그렇죠.
2: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편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서울 외국인 포털 이런 플랫폼이 앞으로 우리 유학생을 서울로 오게 하는 그 유치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것 같거든요.
2: 굉장히 그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이번에 그 오픈을 하면서 이 과정을 저도 거치면서 좀 느낀 거긴 한데 아무리 글로벌 선도 도시 이런 거를 저희가 표방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어야 사실 그 이제 캐치프레이즈와 우리가 맞닿을 수 있는 건데 홈페이지에서 다국어 번역 기능 뭐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기능들이 안 되면 이제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0: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사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제공이 되다가 베트남어가 요번에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도 저희가 베트남어 추가하고 싶다 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유학생 분들 숫자가 중국 국적에서 베트남 국적이 1위를 선점을 하셨거든요.
1: 네네.
0: 그런 이제 변화하는 환경들을 저희가 다 고려해서 한 작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번에 새로운 플랫폼, 서울 외국인 포털, 마이 서울 플러스라는 포털 새로 리뉴얼을 하셨을까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반응도 좋은 것 같아서 두분참 뿌듯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0332번님이요.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탑이라니 정말 놀라운 세계적인 스마트한 도시군요. 아, 대한민국! 이러면서
0: 저기
1: 감동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0: 개인적으로 서울시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 굿즈 한번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0332번님, 서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됩니까?
0: 네,
1: SNS 들어가면
0: 서울시
1: 됩니까?
0: 글로벌 도시 정책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굿즈 서울시에 있다고 하고요. 가시는 김에 서울 외국인 포털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국내인들도 이거 사용할 수 있나요?
0: 네네.
1: 물론입니다. 한국어 버전으로 해서 뭐 어떤 정보들 그럼 국내인들을 유용하게 찾아볼 수 있나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유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생 분들이 초기에 서울에 정착하시면, 그러니까 요새는 전반적으로 한국어 수준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된 상태로 오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국인 같지는 않거든요.
1: 아,
0: 이제 그럴
1: 그렇죠.
0: 때 유학생 분들은 그래도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이러시면 내국인 친구분들하고 네트워킹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국인 친구분들이 공유해 주시는 거죠. 너 비자 관련 상담? 서울 글로벌 센터 종각 이런 데 있는데 이런 거 정보 여기 다 있어 하면서 뭐 메신저로 이렇게 링크만 딱 공유해 주면 이제 그분들이 너무 유입하기가 좋은
1: 맞네요.
0: 거죠. 네.
1: 맞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 우리 서울시에 있는 시민 포함하여 한국인 학생들도 친구들 외국인 있으면 많이 이런 거 정보들 평소에 좀 모아두셨다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글로벌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서울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누리 주무관님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고 그런지. 한 1분 정도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예.
2: 네, 뭐 앞서서 김유인 주무원이 워낙 정리 잘 해주셔서 잠깐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번 리뉴얼 작업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외국인 주민분들 지원 시설들 정보를 편리하게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기반 안내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이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또각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들, 예를 들면 뭐 교육이라든가 상담, 뭐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같은 대관 같은 것도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서 저희 네이버에 서울 외국인 포털 검색하셔도 되고 주소창에 global.seoul.go.kr 입력하셔서 바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서울 외국인 포털, 마이 서울 플러스, 여러분들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외국인 이민 담당관 김혜인 주무관, 다문화 담당관 김누리 주무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 시민 필.
1: 네. 2462번님이요. 지난 여름 생애 처음으로 매실청을 담았네요. 너무 예쁜 이곳에 담아서 부엌 한켠에 나란히 진열해 놓았더니 장식이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1453번님은요. 매실 효소를 6월이면 담그는데요. 저한테 규빈 아나운서 드릴까요? 주세요. 네. 주세요. 방법이 있으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6월이면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겠네요. 오늘 정답은 유리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유리병에 외국인이 김치를 담가서 그걸 SNS에 올렸대요. 근데 그 안에서 거품이 막 나면서 사람들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댓글을 달았다는데 가스를 빼주고 있다 이러면서 안심시켰다는 예, 유리병. 오늘 SAT 정답은 유리병이었습니다.

0: 이렇게 참 조금 전에도 서울시에 찾아온 외국인 이야기를 했는데 참 세계인들이 이렇게 서울, 우리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호수예술축제. 고양
3: 특례시.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8: 평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0: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1: 바로 평택시.
1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13: FM. 참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청명한 하늘에 가을볕이 좋습니다. 대기질도 전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다만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북 해안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24도, 대구 26도를 밑돌겠습니다. 앞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환절기의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에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성산대교 양화대교까지는 평균 속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 터널에서 기름 램프까지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가운데 정릉 램프에서 기름 램프 구간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북부 간선도로 묵동 나들목을 중심으로도 양방향 아직은 정체 서행입니다. 도심에서는 강남대로 양재역부터 강남역 지난 신사역까지는 양방향 더딘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7: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청와대는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상황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고 기여 방안을 논의했지만 주제를 파병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8일 파리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0: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가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도 파병 검토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파병이 결정되거나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 파견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에서 우리의 파병 관련 입장을 실무 차원에서 물어왔다며 정해진 것이 없다는 우리 측의 설명에 대해 의미 있는 반응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금을 이번 달중 처음으로 송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투자 후보군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해당 보도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며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 규모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익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급여 특혜 의혹에 대해 담당 업무 증가로 인한 것이라며 시설 내 다른 선생님들과 유사한 인상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오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가족의 근무 기간과 급여 인상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문준비단은 후보자 가족이 조합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도 내부 기준과 조합원인 발달장애 가정들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다며 근거 없는 흑색선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조작과 짜깁기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수사 자료를 악의적으로 편집 가공하면서 왜곡과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태는 조작 기소 수법이자 한 의원의 전문 분야라며 정치 검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을 속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캐빈인 유출을 언급하며 검찰 내에 자신의 협력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이 없다며 김 대표의 근거 없는 거짓말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물타기를 한다고 민주당의 오빠 독약 로비 팩트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하겠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선조직 성차별 지침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시도당 사무실 허위등록 의혹,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 등의 물음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 제정안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전북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대원칙 아래 국회 차원에서 충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수사와 공소를 맡던 검찰 업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 검사 수는 한 명도 줄지 않았다며 간판만 바꾸는 개혁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비거주 1주택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며 10년간 약 7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는 등 갭투자성 임대를 했다고 오늘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분석한 이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2월 채권 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끼고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4억 9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동일평형 호수는 올해 7월 11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됐으며 전세 계약은 지난달 26일 매입가보다 1억 5천만 원 높은 6억 4천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통상 채권 최고액이 실제 대출금의 120에서 130% 수준으로 책정되는 걸 고려하면 이 후보자는 실제 약 3억 5천만 원의 자금으로 집을 구매해 10년 사이 약 7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제법 쌀쌀하게 느끼셨을 텐데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밑도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을 챙겨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후부터 제주 동부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대구 26도, 광주는 29도가 예상됩니다. 어제의 낮 기온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6도, 습도는 44%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돈을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공인중개업계가 이른바 임장비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사거나 빌릴 집을 직접 살펴보는 걸 임장이라고 하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 임장 과정에 일정 금액을 받는 임장 기본 보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먼저 임장비를 내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그 금액은 중개 보수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임장비로 2만 원을 냈다면 계약할 때 중개 보수에서 2만 원을 차감하는 거죠. 중개업계가 임장비를 요구하는 이유는 최근 이른바 임장 크루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계약할 의사 없이 부동산 공부나 구경을 목적으로 여러 매물을 둘러보는 사람들이 늘면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집을 보는 것부터 비용을 내야 하느냐. 이미 중개 보수도 부담스러운데 추가 비용까지 내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죠. 현행법상 일반적인 집 안내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아직 도입이 확정된 건 아닌 만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0: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격화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우리 증시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력, 조선 등의 종목이 강세인데요. 코스피는 장중 7,00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코스피가 7,000선을 다시 회복했군요.
1: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6,900선에서 출발해 장 초반 7,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7,000선에서 1%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 오른 6,973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7,100선까지 올랐다가 6,900선으로 후퇴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7,0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두산에너빌리티와 LS일렉트릭 등이 3% 이상 급등하는 등 반도체와 전력, 조선업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격화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와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했지만 반도체는 올랐습니다. 인텔이 9%, SK하이닉스 ADR 주식 예탁증서가 5% 상승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3%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0.4% 오른 815로 출발해 2%대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1330원대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유가와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18만 명 넘게 증가해서 5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청년 고용 부진은 계속됐고 또 내수 관련 업종인 숙박이나 음식점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취업자 수 추이 전해주시죠.
2: 네, 국가데이터처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2,915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4천 명 늘었습니다. 7월 10만 8천 명에 이어 두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증가폭은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82년 월간 통계 작성일에 8월 기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15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46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44.1%로 1%포인트 하락하며 28개월 연속 내림세가 계속됐습니다. 데이터차는 예술 스포츠업이 증가했지만 정보통신업과 제조업 등 청년들이 갈만한 직업이 몰려있는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해 청년층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5%포인트 상승하면서 8월 기준 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청년층 실업 인구는 5만 1,000명 줄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면서 점차 실업자로 옮겨가는 흐름이라고 데이터차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3만 8,000명 줄어 2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다만 감소폭은 축소되는 흐름입니다. 건설업은 3만 2,000명 줄었는데 마찬가지로 감소폭은 전월보다 감소했습니다. 내수업종인 숙박 음식점업은 6만 1,000명이 줄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데이터차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지역 긴장 심화 우려와 함께 지난 9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9월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증가한 기저효과 등이 앞으로 고용 증가 대항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의 주요 지원 제도는 예상 확정 전이라도 청년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산적 공공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0: 포스코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968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노총 포스코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7시부터 48시간 동안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일부 생산설비를 멈추는 부분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노조 조합원 만여 명 가운데 1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파악됐고 쇠물 생산 등 핵심 공정은 협정 근로 단체 협약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포스코 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응에 들어갔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일부 공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이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이 피의자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죠?
4: 네, 별거 중이던 아내를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이 오늘 오전 9시쯤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에서 나온 A씨는 이혼 소장에 분노해서 범행한 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이혼 소장 받고 화나서 아내 찾아간 거 맞습니까? 애초에 살인할 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4: A씨는 앞서 경기 광주시 능평동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지만 경기 수원시에 있는 본인 주거지 근처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는 앞서 가정폭력으로도 여러 차례 신고됐는데 결국 이혼소장을 받은 뒤 이를 통해 파악한 주소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경찰이 피의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변경했다고요?
4: 네, 맞습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근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를 토대로 A씨의 범행을 보복범죄로 판단한 겁니다. 보복살인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자녀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더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3: 대낮에 길거리에서 몸을 축 늘어뜨린 모습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던 이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 남성을 체포했다가 석방했던 경찰이 두 달에 걸친 추가 수사 끝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현진 기자, 영장심사 지금 진행 중입니까?
6: 네, 수원지방법원은 1시간쯤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있습니다. A씨도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다만 경찰차를 타고 들어가 취재진과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소원에 있는 주택가에서 몸을 늘어뜨린 상태로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SNS에 영상으로 퍼지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간이시약 검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풀어졌습니다.
3: 그런데 경찰 수사에 반전이 있었던 거죠?
6: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석방한 이후로도 계속 수사를 해왔습니다. 경찰은 A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모발을 확보했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마약류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먹은 거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의료기록과 대조해 처방받은 약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A씨 집에서는 비닐에 싸놓은 필로폰까지 발견됐습니다. 두 달 넘는 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필로폰 소지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허현진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영을 넘어서 합리적인 시각으로 토론을 해주실 여야 의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경기 김포을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경기 포천시 가평군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2: 안녕하세요.
0: 네. 한동훈 의원의 계속된 의혹 폭로에 김승원 후보자를 향한 의혹 파장도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3: 오빠 독약 로비, 민주당 오빠 게이트,
4: 한동훈
3: 민주당
4: 무소속
3: 큰일 나지
4: 의원입니다.
3: 않았습니까?

0: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한동훈 의원 반격에 나섰습니다.
1: 김인인 유출과 증거 조작.
2: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1: 의원이 나살기 위해서 정치 죽인 조선 불량 조건.
3: 가세연에 가서.
4: 예.
3: 거기서 그 슈퍼챗 받고
2: 소명돼 그러면
3: 저런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 양반 국회의원이 과연 저런 짓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5: 새천년 NH 룸사롱 출신 민주당 오빠들이
2: 한동훈 무소속 의원
5: 이런 분들이 그런 오빠들이죠. 팩트에 대해서는 반박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원색적인 민심 공격만 하는 것 같습니다.
3: 이 양반이 정동영한테 밀리니까 지금 쓸데없이 지금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고 네. 괜히 지금 김승환을 어떻게 제물로 삼아서 자기 존재감을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6: 오빠를 강조하는 것은 자꾸 오빠를 강조하는 것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표입니다. 대한 문제점 네. 그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줬겠다. 정작 자기는 북을 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0: 민주당으로선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맞불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1: 철저하게 사실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혹 조치합니다.
5: 민주당 오빠들 실망스럽습니다. 그 정도밖에 못합니까? 더 해보십시오. 더 해보십시오. 더 해보십시오. 더 해보십시오. 더 해보십시오. 더 해보십시오. 더 해보십시오. 더 해보십시오.
2: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여야 공세가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면 원래 김민석 대표가 대응을 좀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 공세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튼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8: 뭐 저는 총 공세라기보다도 네. 제가 저도 청와대에서 인사 업무를 해봤습니다.
2: 박상혁 민주당 의원입니다.
8: 처음으로 한동훈 의원이 그런 것들을 제시할 때 맨 먼저 들었던 생각들이 아니 저 자료들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였습니다. 우리가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객관적 검증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 본인들이 신청하고 했던 자료들을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내리고 결론이 나는데요. 저는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에 그런 의혹들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그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서가 객관적 결정 자료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판단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좀 이따도 나오겠습니다만 뭐 기소 뭐 의견서, 기소 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예.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서 당에서는 지금 김성원 후보자가 다음 주 15일 날 청문회를 예정하 있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국민들께 소명하고 설명드리는 것은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저히 다른 과정에서 유출될 수 없는 이 기소계획서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뭐 한동훈 의원은 뭐 검찰 전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부인하고 있고 특유의 깐죽거리는 말투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2: 예.
8: 모든 법조인들이거나 아니면 이런 과정에서 일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예. 이건 검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료다.
2: 일단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8: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 관련되어서는 지금 곧 뭐 중수청도 출범하고
2: 예.
8: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부분들 이런 이른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 장사하는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은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정보 장사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뭐 총력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후보를 위한 대응팀도 꾸리고 김민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무소속 의원을 매일 공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승원 후보자만큼 우리가 꼭 지킨다 뭐 이런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9: 그렇게 보이겠지만
2: 예.
9: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대응하는 것이 한동훈 의원에
2: 김용태
9: 대한
2: 국민의힘 의원에
9: 대한 사실 반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아서
2: 프레임.
9: 또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 예.
9: 이 자료를 어디서 얻었느냐
2: 예.
9: 이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몰아가는 것 같아서 그건 부차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김승원 후보자가 마치 이 권력을 이용해서 청탁을 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김승원 의원이 여기에 대한 반박하는 것도 듣고 싶은 것이고 왜 그 당시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기소 유예가 날 사안이 아니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2: 예.
9: 왜 기소 유예가 났는지에 대한 국민적 궁금함이 있는 것인데
2: 예.
9: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2: 네.
9: 마치 이 자료 유출에 대한 것만 공방을 가는 것 같아서 사실상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참에 특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왜 기소 유예가 됐는지 그리고 김승원
2: 예.
9: 후보자의 이 의혹, 권력형 이 청탁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다 밝혀내고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 그 자료 유출권까지 다 해서 특검으로 저는 조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점이 그러니까 김성원 후보자가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건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바로 윤석열 검찰 당시에 수사를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관련된 수사의 재판들이 결과가 이뤄졌기 때문에 또 윤석열 검찰 당시에 심우정 총장 당시에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검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게 뭐 민주당 정부였다라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 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하고 결론 내렸던 사안입니다.
9: 근데 그 잠깐만 거기에 짧게 반박하자면 그 당시가 이제 권력 2학기나 이 계엄 이후에 그 시기였던 것이었던 것이고 최근에 이제 언론 뉴스를 보면은 검사 수사팀에서는 사실 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 팀에서 기소 유예로 권유하는 듯한 그런 기사가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 대검찰청이 이 수사팀이 기소를 하자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대검에서 권력의 혹시 민주당을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이걸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국민들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특검을 해서 밝혀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 그런데 그 당시가 12월,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아직 권력을 나중에 2025년에 선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재판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설시가 되고 관련성이 없다는 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도 기소를 못한 겁니다.
2: 어쨌든 민주당의 프레임은 자료 어디서 났냐, 검찰에서 빼낸 거 아니냐, 캐비닛 아니냐 이 공세인데 김민석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조선 불량 쪽바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캐비닛 유출과 증거 조작의 정치 검찰의 폐악을 한동훈 의원이 나살기 위해서 또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청문회가 끝나도 이 한동훈 사건이라고 명명하면서 추적해서 의법 조치하겠다, 법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자 한동훈 의원도 바로 대응했네요.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조치하겠다, 김민석 대표의 말에 반박을 바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 없으니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고요. 새천년 NHK 룸사롱 김민석 오빠 등등 민주당 오빠들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한번 비판을 했습니다. 형사조치하겠다. 자료 비슷한 것도 받지 않았다. 한동훈 의원은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9: 일단은 저는 민주당이 잘못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마 저렇게 계속 프레임을 씌우면 한동훈 의원은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사실 바로 반박하는 게 그 NHK 룸살롱 얘기하면서 반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프레임 전쟁으로 갔을 때도 저는 민주당이 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무소속이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언론 스포트라이트나 이런 것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보다는 한동훈 의원 대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구도로 이제 잡히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도 본인 스스로도 정부적으로도 아마 이쪽으로 나가는 게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그래서 정치적 공간을 키워준 거다.
9: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대한 사실을 관계를 민주당이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 네, 무소속 의원에 대한 당대표의 계속된 공세가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 대 한동훈 이 구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8: 뭐 저는 그것보다는 이 사실 자체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왔던 자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의 것, 예를 들면 뭐 대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인 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공익 제보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 나온 문서, 우리 김영태 의원도 법사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소 계획서라는 문서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의 작성자는 누굽니까? 검찰이죠. 이 검찰 외에 기소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문과 관련돼서 우리 국회에서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청문회 문제와 별개로 계속 다루겠다. 이건 너무나 공당의 대표로서 아니 그렇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라도 여러 가지 청문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검찰이 뭐 향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벌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유명해진 게 기자들한테 그런 정보 장사를 통해서 유명해진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 검찰 출입해본 기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2: 그럼 의원님 얘기... 말씀대로라면 한동훈 의원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8: 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증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계획이 사인이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잖아요.
2: 예. 조금 전에 김용...
9: 저는 예, 좀 납득이 가지 않은 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건이 화가 나는 거잖아요. 정말 오빠라는 이 관계를 통해가지고 어떤 브로커가 국회의원한테 접근해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어떤 권력을 통해가지고 뭐 그것이 권력형 청탁인지 뭐 공공을 위한 민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임상이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는 것인데 민주당은 자꾸 이 자료 유출을 어디서 했냐 이것만 따져 물으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 낮아지는 이유가 지금 민주당의 대응 공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 그래서 수사를 안 했습니까? 수사를 3년 동안 했다고요. 수사를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마치 김용태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예.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수사가 바로 예. 있었고 심우정 총장, 박성재 법무장관 때 결론을 내린
2: 말씀 거예요. 말씀 중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두 분이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계셔서 지금 예. 김용태 의원의 얘기는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번 주 공익적 목적의 이것이 부탁인가, 정당한 민원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그 내용에 대한 민주당의 반박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8: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결론이 예. 나아졌다는 거죠. 예.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서 그리고 관련자들이 그와 관련해서 법원을 판단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 현재 발생한 의혹 제기인 예. 것처럼 말씀하시거나 예. 한동훈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9: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런 태도는 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기소유예가 났으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청문회가 왜 있습니까?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기소유예 나왔던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수사팀이 기소하자는 의견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검에서 기소유예를 의견을 냈던 것이고 그 과정도 소연치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특검을 도입해서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어쨌든 민주당의 총공세 속에 국민의힘의 스탠스도 조금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자꾸 오빠를 강조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자꾸 오빠 강조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본질은 공소 취소와 주가 조작, 국민 생명이 위태로울 뻔한 심각한 청탁이라는 점이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자 네. 신지호 전 의원은 오늘 아침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번이 오빠 로비가 핵심이지 왜 핵심이 아니냐라면서요. 한동훈 의원의 고군분투에 장동혁 대표가 고춧가루나 뿌리고 있다. 민주당의 전략자산이 맞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연일 오빠 게이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원들마다 뭐 명칭까지 붙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원조 오빠, 송영길 의원은 해외파 오빠, 김민석 대표 등은 NHK의 오빠들이다.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면서 계속 오빠 게이트를 띄우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의원님. 오빠 게이트가 뭐 핵심이냐 아니냐 이제 논란이 이제 될 수는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시점에 한동훈 의원이 본질 흐리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대목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9: 정무적으로 봤을 때 장동혁 의원도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고 또 한동훈 의원도 본인이 주도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네. 두 의원께서 뭔가 본인이 주도하기 위한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가 본질이냐 이런 건 떠나서 지금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공간을 주도하려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 사안을 파악하는데 의혹을 해결하는데 예. 힘을 합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 아닐 것
2: 일종의
9: 싶고요.
2: 일종의 고춧가루 맞습니까?
9: 글쎄요. 뭐 어찌되었든 장동혁 대표도 예. 뭐 당대표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네.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한동훈 의원의 어떤 의혹 제기에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의혹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우고 할 필요가 있는데 마치 지금 당의 어떤 대변인들이라든지 예. 당직자들이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지금은 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2: 지금 법사위 위원들도 이제 청문회 준비에 한창일 텐데 한동훈 의원과 좀 소통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9: 글쎄요. 뭐 거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법사위원분들 중에 뭐 모두하고 소통하진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한두 분 정도하고 소통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아마 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공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네. 뭐 저는 의원, 예.
8: 그 두 가지 지점인데요. 예. 아까 우리가 좀 장시간 공방을 했지만 혹시 장동혁 대표도 본인도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이 계획서가 만약에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뭐 검찰에서 나왔다 이랬을 때 역공에 대한 그런 굉장히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2: 그걸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8: 않았지만 예, 예.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이 문서의 주체를 잘 알고 있거든요.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한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고 싶은 마음 너무나 당연하겠죠. 장동혁 대표로서도.
2: 네. 견제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른바 오빠 게이트 명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뭐 저는 한동훈 대표 뭐 특유의 깐족거림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그런 거는 전 송영길 대표가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런 유해 유튜브 방송에서나 적합한 이야기지 예. 적절한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2: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박은 또 안 하고 있어서
8: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2: 예. 본질이 아니니까 본질은, 대답하지 않는다.
8: 예, 본질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태 예. 의원이 제기했던 그런 궁금증에 대한 해소 그리고 이 한동훈 의원의 정보 출처 저는 거의 그것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2: 네, 어쨌든 뭐 깐족거림이다라고 이제 계속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의원의 이런 뭐 오빠 게이트 명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을 너무 뭉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거든요.
9: 뭐 민주당이야 뭉쳐려고 할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 뭐 오빠 게이트라 명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그 양모 씨라든지 김승원 후보자하고의 관계를 그 의혹을 좀 파는데 한동훈 의원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전선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서 예.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의원을 갖고 어떤 국민적인 평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물론 한동훈 의원은 의혹을 밝히기 위한 어떤 전선을 넓히기 위해서 할 텐데 예. 오히려 본인한테는 마이너스 영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예. 어떤 의혹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2: 예, 전선을 너무 넓히는 건 도움이 예.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얘기가 나와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이 청문회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뭐 고군분투한다. 이제 뭐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너무 화력이 약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비판도 있거든요.
9: 대체적으로 지금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동훈 의원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당권파의 몇몇 의원이나 당직자분들은 언론에서 소개됐던 것처럼 비판조의 논조도 있는데 예. 극소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다수의 의원분들은 한동훈 의원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 실질적으로 이제 청문회가 열리면 시너지가 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파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넨셀의 대표였던 강모 씨가 오늘 아침에 방송 인터뷰에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4: 자세히 보진 않았고요. 제가 보기에도 좀 황당한 내용.
2: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입니다.
4: 그래서 잘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10: 황당하다는 건 어떤 내용이 황당하다는 말씀이신지요?
4: 저도 뭐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받아봤었는데
10: 예.
4: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검찰에서도 어느 일부분만 지정하면서 거기에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라
10: 예.
4: 뭐 이러던데 앞뒤 맥락을 전체를 보면 이런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10: 예.
4: 저도 이제 전체 내용을 다 보겠다.
10: 예.
4: 다 보고 나서 대답을 했었거든요.
10: 예.
4: 그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2: 네, 제넨셀 창업주죠. 강모 씨가 언론에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숨어 있기만 하면 의혹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직접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지적도 있긴 한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 녹취록이 너무 짜깁기 돼서 본질이 훼손됐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8: 뭐 어제도 김성원 후보자도 녹취록의 원문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만
2: 예.
8: 뭐 전혀 녹취록이 없는 뭐 BH 보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2: 예.
8: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 저 녹취록에도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안들을 전체 맥락을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좀 빠진 부분이 있다고 좀
2: 예.
8: 주장을 하고 저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짜깁기 의혹들이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말 그대로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그건 주가 조작대로 수사를 통해서 규명되었어야 될 것이고 예. 또 앞으로도 만약에 또 그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또 국민들이

0: 내용을
1: 그것,
0: 직접 밝힌
1: 그게 또
0: 거죠?
1: 기소유예처분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왜냐하면 예. 그게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근데 강 씨가 논란의 이제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언론에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뭐 억울함을 풀고 싶은 걸까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2: 뭐 아무래도 뭐 김승원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후방 지원하기 위한 의도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는 짜집기 된 것 같다 뭐 이런 표현 쓰실 것이 아니라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대화록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다 그냥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김승원 후보 측에서도 이제 공개한 대화 내용을 봤는데 본인들은 네. 그게 이제 방어라고 생각해서 내셨던 것 같은데 전 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그 양모 씨하고 대화하면서 데이터를 믿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임상실험을 하는 게 굉장히 국민의 어떤 권익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데이터를 확인도 안 하고 양모 씨의 말만 듣고 식약처에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데이터라는 것이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그게 다 특허를 낼 때 짜집게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햄스터를 통해서 그 실험도 하지 않아놓고 안 왔는데도 한 것처럼 하고 혹은 부작용이 나왔는데 그거는 빼고 데이터를 내서 특허를 받았다라는 게 언론에 나왔는데 예. 그 데이터가 좋다라는 말만 듣고 김승원 후보자는 당시에 확인도 안 하고 그걸 전달했다라는 걸 그 대화 내용만 보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김승원 후보자가 공개했단 말입니다. 전 국민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엄청 황당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모 씨도 짜집기 된 것 같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양모 씨라든지 그런 대화 내용을 이참에 국민들께 다 공개하시라.
0: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2: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국민들이 예. 판단하시겠죠. 공개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0: 예. 어제 뭐 대화록 전문 공개한 게 준비팀에서 오히려 전략 미스 아닌가 뭐
1: 그런데
0: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1: 저는 전혀 반대인데요.
0: 예.
1: 아, 아시겠지만 김성원 후보자가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본인이 아 내가 먼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절차가 빨리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러기 전에 한번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뭐 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받고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저희도 뭐 국회의원입니다만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다 본인이 확인해 보는 과정들. 저는 본인이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는 국부 유출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빨리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어서 혹여나 국부가 세밀하지 않도록 국회의원으로서도 그런 역할 생각도 그 대화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용태 의원은 전혀 뭔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비전문가인 국회의원이 또 해당 뭐 변호사이시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확인했다라는 과정을 보면 하나하나 저는 꼼꼼히 따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네. 한동훈 의원은 이제 계속해서 나는 제보를 받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공익신고자를 목숨 바쳐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했는데 이 공익신고자가 살해 위협을 받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라고 오늘 친한계 의원이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자 그러면 조금 바꿔서 이제 제보자 조모 씨 있잖아요.
4: 예.
3: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조모 씨?
4: 아니 이제 이분은 지금
5: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같이 일을 했었던 분인데
3: 네.
4: 이 과정에서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일종의 공익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세히 법원에다가 또 의견서도 제출을 했고
3: 네.
4: 그 의견서를 제가 입수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 이분이 양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녹취를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3: 살해 협박을 받았다.
4: 예. 그러니까 내용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양씨가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 녹취를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공익신고자 신청을 지금 권익위 했어요. 이번에 신변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협박까지 받고 있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부 지금 친한계 의원들과는 제보자가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찌되었든 공익 제보자 같이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에서 부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뭐 그 신변 보호 요청을 좀 미루고 있다라는 듯한 입장을 보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하루빨리 좀 신변 보호 요청에 응해야 된다라고 생각 권익위가 이제 요청을 했으니까요.
0: 예.
2: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도 사실 민주당의 토대가 약자라든지 이런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해 왔었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저는 뭐 당연히 권익위라든지 경찰에서 해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협박죄와 관련돼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죠. 뭐 말 그대로 양 씨가 그런 정도의 신변의 위협을 가하는

0: 얘기를 하면 단순히 권익위의 공익신고 보호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협박죄로 수사를 해서 양 씨를 처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이제 이런 지점이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한동훈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처를 계속 밝히라는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이 제보자는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서 좀 고민이 클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니, 근데 지금 그 조모 씨란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사 계획, 기소 계획서는 조모 씨가 접근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모 씨가 갖고 있는 그런 제보와, 그 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받은 제보가 그 출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모 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신변 보호 요청 또 권익위에 공시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처리를 하면 되고 필요하면 수사를 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1: 민주당도 누군지 밝혀라 이건 아닌 거잖아요.
0: 당연하죠. 그러나 오히려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또저 피의사실 공포죄라든지 처벌이라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끝으로 김용태 의원 나오셨으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논점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청문회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야당으로서의 또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2: 예.
1: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나갈 걸로 보십니까?
2: 일단은 김승원 후보자라든지 지금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청문회 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결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용해인 의원 건 같은 경우는 뭐 의혹이 아니라 팩트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많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 이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왜그 당시에 기소 유예가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더 아마 이번 주에 국정 지지율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빨리 국민들과 소통을 할 거면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어쨌든 뭐 김승원 후보자 전담팀까지 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로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인 YTN 뉴스 FM은 매시각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0: 네, 김승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개각 인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 2시부터는 대정부 질문도 시작이 됩니다. 정치 현안은 물론이고 인사 검증 책임을 놓고도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1: 네, 국회입니다.
0: 네, 김승환 후보자 둘러싼 의혹을 두고 오늘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1: 그렇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민주당은 불법 수사 자료를 짜깁기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일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의원을 조선불량 쪽과이라 지칭하며 캐비닛 유출과 증거 조작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의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한 의원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김민석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 씨가 로비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을 걸 알고 있었다고 강조하며 수사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미자 정책위의장은 오늘 한 토론회에 참석해 시중에선 법무부가 아니라 청탁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며 후보자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주가 조작 등 권력형 게이트가 발생한 거라면서 김 후보자는 피의자석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20%대 아래로 곤두박질칠 거라고도 경고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날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맹탕 인사청문회를 만들 거냐며 브로커 양 씨와 제약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5: Best sleep.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1: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6: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FM.
1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데요. 점심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도 기온이 2도에서 4도가량 더 낮아지면서 선선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광주 28도, 대구 25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으로 교통량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닌데 작업 때문에 곳곳에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정릉램프를 지난 지점 3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 지점 앞두고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청담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쪽으로 1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에서는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 막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잠실대교 부근부터 작업 지점을 지날 때까지 밀리는데 이 구간 강변북로는 소통 상황이 좋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투자 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수사 3계는 제넨셀에 투자했던 세종 메디칼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맡았다가 지난해 12월 경기 남부청이 넘겨받게 됐습니다. 세종메디칼은 강 씨로부터 취득한 제넨셀 주식과 전환사채 등 112억 원 상당을 전부 사기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가족인건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0: 대해서 가족급여 수령액을 공개하며 업무 증가에 따른 인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서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가족의 근무 기간과 급여 인상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계산법에 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382만 원에서 25년에 439만 원, 그리고 26년에는 516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고, 김 후보자 장남은 24년 266만 원에서 26년에는 371만 원으로 급여가 증가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단은 장남이 단순 돌봄 업무를 넘어 학생 담임을 맡았고, 가족들의 급여 인상률이 시설 내 다른 선생님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어 후보자 가족들은 식사 준비와 차량 운행부터 센터 운영, 그리고 작업 치료와 돌봄 등 모든 업무를 맡는다며 급여 합산액만 바탕으로 한 흑색 선전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오늘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하겠다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선조직 성차별 지침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 그리고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 등의 물음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림과 시계 등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김 씨는 의례적인 교류였을 뿐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검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1: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 결심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1: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은 오전에 종결됐고, 김 씨에 대한 특검 구형은 오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 씨는 청탁 알선 대가로 명품 목걸이, 시계, 그림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그림, 목걸이 등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0: 네, 김건희 씨는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1: 네, 우선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에 반성한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금품을 받은 건 맞지만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금품들은 친분에 따른 의례적 교류 또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초한 선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계의 경우 구매 대행으로 손에 넣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준 그림에 대해서는 위작이라는 주장도 폈는데, 관련해서 재판부는 위작이라고 해서 알선수재가 성립이 안 되는 건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는데, 앞서 1심 결심 공판 때 선고형량과 거의 비슷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2: 안타깝게도 한국인 실종자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는 가운데 지난 4일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9일 만에 살아 돌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과 터널 내부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들려줬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퍼트리 숄리 3A 수력발전소 지하 터널에서 구조가 된 네팔인 직원 카비르 마을의장과 산재이사. 참사 당일 둘이 출근한 지 1시간 뒤에 거대한 토성류가 발전소 전체 시설을 덮쳤는데요. 이 네팔의 전력청이 대피 명령을 내리자 발전소 제어실에서 일하던 산재이사 씨는 층마다 뛰어다니며 대피를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터널 밖으로 뛰어나간 동료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토성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립, 두 사람은 위쪽으로 경사가 져서 공기층이 생긴 케이블 전선관 터널로 간신히 피신했는데요. 두 사람은 힌두교 기도문을 암송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진흙탕 물을 조금씩 마시며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 네팔 구조당국은 3A 발전소 시설에 공기층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곳을 우선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는 잔해를 걷어내면 비가 내려서 다시 메워지는 악조건을 이겨내고 간신히 두 사람이 있는 터널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사고 발생 9일째인 지난 4일 희미한 소리가 구조대원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대원들은 중장비 엔진을 끄고 진흙을 파헤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을 찾아냈고 두 사람은 다시 햇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이 비교적 양호한 사 씨는 언론에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는데요. 인도 언론에 따르면 안에 갇힌 사람이 또 있느냐는 질문에 사 씨는 터널 안쪽, 특히 이 발전소 근처에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목소리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서너 명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두 사람, 공기층이 있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는데요. 부디 실종된 우리 직원들에게도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긴급 구호대가 한국인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홍수 지역에 대한 첫 도보 수색에서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오늘 실종자 가족들이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한 호텔에서 현재까지의 수색 상황과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실상을 포함해 가족의 입장을 직접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는 실종자 가족들이 그동안 수색을 요구해온 람체 지역을 어제 처음으로 도보 수색하고 수색 결과를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규호 긴급구호대장은 실종자 가족들이 도보 수색에서 이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는 수색 결과를 보고받고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파주의 카페 냉동창고에서 실종이 됐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색 과정에 피의자가 허위 진술로 혼선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여성을 상대로 상품권 사기를 시도하는 과정에 공모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이 피의자가 경찰의 피해자 수색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죠?
3: 네, 경찰이 특정한 피의자는 경기 파주에 있는 카페 업주인 3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4일 피해자 실종 직후 같은 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두 차례에 걸친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와 헤어진 장소와 이후 행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한 겁니다. 이 과정에 A씨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엉뚱한 지역을 수색하는 등 초동 수사에 혼선을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카페 CCTV를 분석한 뒤 A씨를 추궁한 끝에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감금했다는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 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3: 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이들이 적어도 3명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피해 여성을 카페 냉동창고로 유인한 뒤 숨지게 했다고 보고 피유인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이 창고는 범행 불과 8일 전인 지난달 27일 설치됐고 범행 전후로 피의자는 여러 차례 냉동창고를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창고에서는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가짜 상품권 사기를 벌이려 했고 이 과정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주택 거래량 증가와 하반기 입주 예정 가구의 잔금 대출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8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주담대 증가액은 4조 원으로 전달보다 이 증가폭이 5천억 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지난 5월 이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입주 예정 물량의 잔금 대출도 확대된 영향이라며 다만 정부가 내놓은 8.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이를 위한 분석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주담대와 달리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감소하면서 지난달 은행권 전체 가계 대출은 3조 4천억 원대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8.13 부동산 정책 당시 발표한 금융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금융지원대책점검회의를 열고 공급부문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합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PF 보증 공급 규모를 늘리고 이주비 대출 LTV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전체 21개 과제 가운데 12개 사항의 조치를 지난달 안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PF 대출 유동화, 캠코 펀드 조성 등의 후속 과제는 관련 법 개정, 예산 반영과 같이 국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고심하는 정부가 중동으로 조사단을 보내서 현재의 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파병 압박 속에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4: 국방부가 중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전격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서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과 정세 등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조사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귀국 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안은 없다며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파병 시점을 11월까지로 명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현지 상황 파악까지 나서면서 파병 검토에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파병 자산으로는 정보를 탐지하는 해상 초계기, 해군의 기뢰 제거 부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불법적인 행위.
6: 윤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5: 이걸 부설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4: 다만 우리 정부의 파병 검토 소식에 이란이 한국어로 경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 마찰이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 등 다국적 임무단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파병할 것인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파병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에 대한 공식 결정은 멀지 않은 걸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미국과 이란 모두 파국은 피하겠다고는 하는데 주고받는 군사적 타격은 이미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이러다가 중동 전역이 통제불능의 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7: 해상 봉쇄와 금융 제재를 묶은 이란의 경제 질식 작전으로 원유 수출이 90% 폭락하면서 이란은 국가 부도 위기라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해상 비축 원유마저 고갈될 처지에 놓이자 이란은 미군 기지와 핵심 인프라를 타격해 안보 비용을 극대화하는 극단적 도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타협 여지를 완전히 닫아걸고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을 강타하며 군사적 응징을 택했습니다. 이란의 도발을 방치하면 유가 불안으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단기 타격으로 이란의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다가오는 선거에 치명적인 기름값 폭등을 부를 수 있어 확전 불가를 외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8: 주민들은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당장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7: 이란 강경 군부 역시 물러서는 순간 체제 붕괴로 직결되는 만큼 보복의 칼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비례적 대응을 넘어 요르단 등 주변국 거점까지 타격하며 무력 충돌의 판을 키워 미국의 통제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8: 이란은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까지 타격했습니다. 미국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입니다.
7: 결국 두 나라 모두 파국을 피하겠다는 계산만 앞세운 채 실제론 전면전의 문턱을 거칠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미군 기지를 덮쳐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미국의 공습이 이란 심장부를 건드리는 순간 양국의 통제선은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확산을 막겠다며 주고받는 고강도 무력 시위가 오히려 양국을 되돌릴 수 없는 전면전의 위기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0: 미팅 권정입니다.
1: 북한군이 최근 한 달간 군사 분계선을 20번 넘게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중순쯤 올해 처음으로 동부 전선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은 뒤 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월선을 수시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최근 북한군 침범 사례 대부분에 대해서 경고 사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 미 작업 구간에 대한 작업 활동이 진행되면서 침범 활동이 식별됐다며 북한군 자체의 활동 변화나 특이 활동에 의한 침범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영변에 새로 건설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최대 28세트의 캐스케이드, 즉 원심분리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지난 7일 공개한 북한 안전조치 관련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담았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캐스케이드는 원심분리기 여러 대를 연결해 우라늄 농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농축 설비로 동시에 가동하는 캐스케이드 수가 늘어나면 같은 기간에 더 많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습니다. IAEA는 다만 각 캐스케이드에 설치된 원심 분리기의 정확한 수와 성능, 실제 가동률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새 시설이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양이나 이를 핵무기수로 환산한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 어두운 도심 아래로 형형색색의 불꽃이 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서울세계 불꽃축제가 열렸는데요. 한 일본인 관광객이 김포에서 일본 하네다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촬영해서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비행기는 저녁 7시 55분에 이륙했고요. 불꽃놀이는 불과 5분 뒤 시작하며 하늘 위에 완벽한 명당을 만들어낸 건데요. 기내에서 볼 수 있어 더 감동이었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기막힌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흥분한 표범 한 마리, 쓰러진 사람은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주변 사람들, 이 막대기 등을 써서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데 이 표범,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사연일까요? 현재 시간 8일 인도 카르나타카주에서 차량에 치여 다친 표범을 구조하던 중에 발생한 돌발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이 표범에게 마취제를 투여했지만 약효가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앞서 보신 것처럼 직원을 덮친 건데요. 다행히 이 직원은 큰 부상이 없었고 표범도 이후에 무사히 구조돼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2: 네, 서서히 옆으로 움직이는 하얀색 털뭉치, 정체가 뭘까요? 숨 쉬는 것처럼 몸이 커졌다 작아지길 반복하고요. 비슷한 크기의 갈색 털뭉치와 몸을 비비기도 하죠. 마치 강아지 같기도 한 이 털뭉치의 정체는 일본 전기통신대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입니다. 로봇이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방법이 뭘까 고민한 끝에 이 장치에 수축과 팽창 기능을 넣은 건데요. 인간의 숨결마저 모방한 로봇, 기술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지네요.
1: 우주를 떠도는 검은 잔해들, 360도 회전하며 끝없이 유영합니다. 미국 나사가 허블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관측을 결합해서 새로 찾아낸 TNO인데요. 이 TNO는 태양계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 너머에 있는 작은 천체를 뜻합니다. TNO에는 태양계를 형성했던 초기 물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등과 관련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 지난 2001년이었죠. 9.11 테러 당시 뉴욕시가 세계무역센터 주변 대기 상황의 위험성을 알고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 25년 만에 공개된 17만 쪽의 문건에는 시 당국이 독성 물질 노출 위험과 대규모 피해 소송 가능성까지 검토한 사실이 담겼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3: 9.11 테러로 무너진 뉴욕 세계무역센터 부지 주변. 거대한 먼지 구름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필사의 작업을 벌입니다. 테러 이후 뉴욕시는 무역센터 주변 공기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25년 만에 공개된 내부 문건 내용은 달랐습니다. 9.11 직후 뉴욕시가 최대 수만 건의 피해 소송 가능성을 검토한 이른바 하딩 메모. 보건당국이 시민들에게 너무 일찍 복귀하도록 안내해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과 구조대원들에게 호흡기 보호 장비가 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These are documents

0: 주변에 유독한 공기에 대해 뉴욕시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테러 25주기를 맞아 부지 주변의 대기 질과 오염 상황, 시 당국 대응 등이 담긴 17만 쪽 이상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테러 두 달 뒤 작성된 감사 보고서에는 센터 인근에서 발암 물질인 벤젠 농도가 계속 급증했고, 10개월 뒤에도 최대 800m 떨어진 곳에서 성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0: 당시 맨해튼에 살던 우리 모두는 공기 중에, 땅 위에, 창에, 에어컨 안에 독성 물질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 미 일간 뉴욕타임스 등은 9.11 당일 숨진 사람은 2,977명이지만 이후 테러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1년 동안 추가로 문건을 공개할 예정인데 생존자와 구조 인력 등의 피해 보상 신청에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누리호 5차 발사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3: 탑재될 위성 15기가 모두 나로 우주센터에 모였고 발사 당일을 가정한 모의 점검도 진행됐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누리호의 다섯 번째 우주여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군과 경찰, 지자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발사 당일과 같은 조건에서 나로 우주센터 주변과 발사 경로의 선박, 항공기 통제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누리호에 실릴 위성 15기도 모두 나로 우주센터에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안보와 재난대응 등에 활용될 초소형 군집위성 2호부터 6호까지 5기는 지난달 24일 나로 우주센터에 입고됐고 2주간 자체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부탑재 위성 10기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초까지 차례로 들어와 위성 발사관에 조립을 마쳤습니다. 연구팀은 관련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말까지 누리호 1, 2, 3단의 조립을 모두 마치고 전기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 금주에는 위성을 탑재 구조체에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단 단장입니다.
5: 위성 덮개인 페어링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4: 이번 5차 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탑재 위성 여러 기를 한꺼번에 발사하는 첫 사례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군지 위성을 안전하게 분리하기 위해 저충격 위성 분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위성 간 충돌을 막기 위해 5기의 위성을 약 40초 간격으로 나눠 방향을 조정해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민간 기업의 참여 인원을 늘려 민간 주도의 상용 발사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연구팀은 발사 이틀 전까지 준비된 절차에 대한 최종 검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2: 네, 경기 파주시 한 카페 냉동 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두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3: 네, 또 온라인에서 화제였던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에 30대 남성의 구속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십니까?
2: 카페 냉동 창고에서 난데없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관련한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일에 실종 신고가 되었었던 60대 여성이 파주에 소재한 한 카페 냉동 창고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전날에 상품권 거래와 관련해서 경기 파주에 있는 이 카페를 찾았다라고 하는데 뭐 다음 날 이렇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경찰은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유인을 해서 예. 냉동창고에서 가두어서 살해했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그런 정황들을 포착을 한 상황입니다.
3: 조금 전에 이제 상품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 수백억 원 규모의 상품권인데 이게 위조 상품권이라고 하더라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발견된 상품권의 금액도 금액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위조 상품권이라는 점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그런 동기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도 여기에 상당히 좀 착안을 한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이 피해 여성이 카페를 방문했을 때 상품권 거래와 관련해서 방문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경찰에서 봤을 때 당시 씨의 이 상품권, 거액의 상품권들이 위조라는 사실을 여성, 피해 여성이 알게 되고 그걸 이제 이유로 해서 결국 이 남성 가해자가 살해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네. 되는 상황입니다.
2: 뭐 상품권 위조 사실을 들키면 감금을 하기 위해 냉동창고를 만들었다 뭐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품권을 감정하러 간 피해자가 이제 위조품인 것을 알아챈 것인가 뭐 이런 정황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 일단 그게 가장 좀 유력한 사건의 예. 경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가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상품권과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갔던 거고 지금 이 가해자의 입에서도 당시에 이제 범행 장소가 됐던 이 냉동창고를 마련한 이유가 예. 뭐 위조 상품권을 들키면 감금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스스로 이제 범행의 수단으로 그리고 그 범행의 동기로 이용하고 상품권이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한 만큼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경위가 가장 유력한 그런 추정되는 경위가 아닌가 생각이
2: 그 창고
6: 됩니다.
2: 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냥 같이 걸어 들어간 거죠?
6: 네,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은 예.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이제 피해 여성 없이 남자 혼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정황들 이제 CCTV나 카메라 등으로 확인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뭐 일단 살인의 가해자가 뭐 명확하게 지금 지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3: 그 이 카페 주인이 60대 여성을 살해 후에 방치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둬놔서 이렇게 그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여부는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혐의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6: 네,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사를 해보고 이 창고 안에서 별도의 살해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고 이걸 방치하고 나왔다. 라고 한다면 뭐 이런 점들이 충분히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살인죄 성립은 상당히 좀 비교적 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이 가둬놓고 나온 상황에서 결국에는 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변호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가 아니라 자신은 감금치사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둬놓을 생각은 했었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 실수로 죽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수사 단계에서 특히나 주안점이 되는 것이 과연 고의가 있었느냐, 여기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감금을 했을 때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식을 하고 있었냐.
2: 영하 20도인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6: 그렇죠. 일단은 예.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텐데 예. 만약에 뭐 실제로 감금된 상태에서 저체온증 등으로 인해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영하 20도의 피해자를 방치해두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따라서 이 살인에 대한 미필적인 아마 고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좀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근데 이제 앞뒤 정황을 보면 우발적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카페 휴무도 미리 공지했다고 하잖아요.
6: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는 카페를 휴무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휴무를 공지할 때 그러니까 뭐 직원들도 오늘은 쉬게 하도록 한 최소한 그때 오늘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목격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최소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분해서 혹은 갈등이 발생을 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힘들고 이런 조항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계획적인 범죄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 카페 사장이 60대 여성을 이 냉동창고에 가둔 이후에도 여러 번 이렇게 오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6: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생각해 보면 예컨대 뭐 차량에 녹화가 되고 있던 그런 블랙박스 SD 카드라든가 혹은 CCTV 혹은 뭐 본인의 휴대전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피해자의 휴대전화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분주하게 주변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자신의 범행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좀 인멸하고 혹은 은닉하는 데 시간들을 많이 할애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이 듭니다.
2: 카페 인근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냉동창고를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걸 언제부터 좀 계획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6: 지금 이야기들을 보면은 예. 사건 당일도 아니고 꽤나 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냉동창고도 지난주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예. 하고 이 냉동창고의 설치 목적 자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카페 주인 가해자가 뭐 이제 위조 상품권이 들통나면 감금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뭐 며칠, 몇 주일 전에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 사건이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던 범죄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뭐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경찰도 이제 이 냉동창고의 설치 시점이라든가 혹은 냉동창고를 주문한 시점 그리고 실제로 그 짧은 기간 동안 냉동창고가 뭐 카페 영업에서 사용된 흔적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간이라든가 실제 사용 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오로지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을지 그래서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된 범죄였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이 경찰이 이 카페 사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 여성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잖아요. 이것도 뭐 추가 혐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6: 일단 본인의 범죄를 좀 은닉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별도로 이것을 추가적인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수사에 혼선을 줬다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숨기려 했다라는 점은 결국에는 앞으로의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양형과 관련돼서 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수사에 혼선을 줬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뭐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죄질의 그런 수준이 상당히 나쁘다라는 점을 상당히 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역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네. 지금 보면 위조 상품권이 500억 원 상당이고 이 상품권을 뭐 제조한 사람도 있을 거고 최소한 뭐 공범이 3명 정도 될 거다. 이런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6: 일단 상품권이 500억 상당이라고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 예.
6: 이런 상품권을 뭐 운반하는데도 인력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 앞 단계에서는 이걸 제조하고 주문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2: 예.
6: 그렇다면은 이 카페 사장 말고도 이동을 하거나 운반을 하는데 도움을 줬던 인력이라든가 혹은 이 제조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조자와 뭐 중계를 해준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결국에는 이걸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이 유통에 관련해서 가담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2: 조직적 범행일 그렇습니다. 수 있다.
6: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예. 이 사건의 특성 그러니까 이 상품권의 규모라든가 내용의 특성을 봤을 때는 한두 명이서 사실 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는 보기 힘든 규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3명 이상의 공범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이로 인해서 뭐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살인 사건에 뭐 인식을 하고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또다시 챙겨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발견된 상품권만 하더라도 위조된 상품권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공범들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이게 위조 상품권이잖아요. 그 위조 지폐랑은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6: 사실 거의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쓰는 그런 하나를 위조하는 경우들은 상당히 좀 드물고 대신에 그것보다
2: 예.
6: 위조가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조금 덜 의심하는 상품권을 위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처벌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일반 통화를 위조하고 그걸 행사하는 경우는 법정형이라든가 혹은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을 수 있긴 하지만 현실점에 있어서는 이런 위조 증권들을 행사하고 또 위조하는 경우들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 예.
6: 이 규모도 역시 이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500억이나라는 그런 위조 상품권이 만약 유통이 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2: 예.
6: 사실 이것만 따지고 보더라도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2: 이전에 얼마나 유통됐는지도 모르겠네요.
6: 그럴까 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이번에
2: 예.
6: 뭐 시작 단계에서 이 위조 상품권들이 확인이 되는 건지
2: 예.
6: 아니면 한창 유통되고 뭐 중간에 보관을 하고 있던 금액만큼만 확인이 된 건지 확보가 된 건지 이 부분은 또 수사를 통해서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2: 60대 여성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수원 마약 좀비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대 남성 구속심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쟁점이 어떤 걸까요?
6: 결국에는 이제 이 마약 투약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이제 과거에 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도 사실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쟁점이 될 거고요. 사실 지금 이 사건이 벌써 언급이 된 지가 6월쯤이 됐습니다. 예. 이제 그때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던 사건인데 마치 좀비인 것처럼 뭐 등을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고 팔을 흐른적거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남성의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 그래서 이게 신종 마약을 투약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고 많이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들, 이 영상들이 유포가 되자 경찰에서는

0: 긴급 체포를 해서 이 남성을 일단 수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 해프닝처럼 보였던 것은 처음에는 이제 소변 간이 검사를 했을 때 양성 반응,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1: 예.
0: 이후에 이어진 정밀 검사에서는 또 음성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1: 예.
0: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종의 해프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남성 역시도 그때 해명을 하기로는 뭐 자신은 스트레칭 중이었다. 마약을 고려한 게 아니었다라고
2: 파주 카페 살인 사건으로 숨진 여성이 상품권 진위 감정을 의뢰받고 카페를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냉동 창고에선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5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이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상품권 사기 혐의와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이 밖의 사건 사고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6: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8: 고향 특례시.
9: 가족 여행 체크리스트.
10: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1: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2: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3: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7: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8: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9: 지난달 말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0: 피고인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1: 장 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 사형을 구형했죠. 이제 관건은 검찰의 구형대로 실제 사형이 선고될지 그리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려면 어떤 사정들이 뒷받침돼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0: 피고인의 차량에서 길이 40cm가량의 케이블 타이 25개가 발견됐습니다. 장 씨의 DNA도 검출됐죠. 검찰에선 이것을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범행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2: 케이블 타이를 보관한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함께 구입한 뒤에 보관해왔을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도구는 아닙니다.
1: 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부각된 40cm가량의 케이블 타이. 과연 이 케이블 타이가 단순히 차 안에 있던 물건인지 아니면 계획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0: 피고인은 피해 여학생을 살해하기 불과 이틀 전 직장 동료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1: 이번 공판에서는 장 씨의 과거 성범죄 정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는데요. 이번 달 말 1심 선고를 앞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평생 죄값을 받겠다며 사죄한 장 씨의 최후 진술은 과연 양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뭐가 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재판의 핵심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1: 자, 먼저 사건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고요. 여기에 피고인 장 씨의 앞선 성범죄 혐의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일단 현재 재판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3: 네. 지난 8월 31일 광주지법에서 피고인 장윤기의 살인, 살인미수 등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판결 선고 전 마지막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수치는 기준 이하로 나왔지만 냉담한 반응이나 왜곡된 성의식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고요. 이에 대해 장윤기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죗값을 받겠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9월 3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1: 그런데 이번 네 번째 공판에서 눈에 띄는 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가됐고 이렇게 재판 막바지에 공소 사실을 보강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3: 네, 법적으로는 재판 막바지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 위해 차량 뒷문을 미리 활짝 열어두었다는 정황이고요. 두 번째는 40cm 길이의 케이블 타이 25개 묶음이 차 안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전 차 안을 정리하고 결박 도구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납치 계획이 치밀했다고 보고 이를 공소 사실에 명확히 반영한 겁니다.
1: 말씀해 주신 그 케이블 타이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랑 장 씨 측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양측 주장이 정확히 어떻게 엇갈리고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럴 때 뭐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3: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를 결박 도구로 보고 계획적인 범행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반면 장윤기 측은 선 정리용으로 산 것을 차 안에 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면 재판부는 단순히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밝혀진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둔 물건이라 보기엔 당시의 여러 행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도 단순히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라기보다는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훨씬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사실 케이블 타이가

0: 10cm면 굉장히 길잖아요.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뭐 사무용으로 쓰거나 선정용으로 쓰거나 하는 것 치고는 너무 크죠. 공업용으로 보통 쓰는 그런 케이블 타이라고 볼수 있는데 과연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장 씨에게 적용된 강간살인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뿐입니다. 결국 이 케이블 타이가 중요한 것도 범행의 계획성과 연결되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데 계획성 여부가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까요?
1: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범행의 계획성은 죄질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고, 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큼 극단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인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한 치밀한 계획적 범행의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넘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 그리고 보니까 검찰이 이번에 사형을 구형하면서 특히 강조한 게 재범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때 재범의 위험성,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또 재판부는 그 위험성은 어떤 자료와 정황으로 판단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1: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이 구형되거나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그런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핵심적 요소입니다.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넘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또 다른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생길 것인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 재판부는 임상 심리 평가나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같은 전문적인 검사 결과도 참고하지만 범행 전후의 행적도 유심히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범행 직후에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머리를 손질했고 날이 밝자마자 또 다른 스토킹 피해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한 정황도 법정에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 즉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0: 그 판단과 연결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이번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된 과거 행적인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 주시긴 했지만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고 이런 과거의 성범죄 혐의나 성적 행태가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1: 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번 여고생 살해 사건 이틀 전에도 직장 동료 여성을 감금,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과거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을 불법 촬영하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를 한 정황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런 과거의 성범죄 혐의나 성적인 행태, 경향은 실제 형량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나 우발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의식과 과학적 성향이 지속되고 심화되어 결국 강력 범죄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런데 이런 과거가 있는데 당시 국수본부장은 강간 사건은 조용히 이러면서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어떻게 나눌지는 지휘부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했다 반발하기도 했는데 이 경계는 어떻게 나뉘고 이번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물론 수사기관의 판단에 수사를 어떻게 분리하거나 병합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려면 수사지휘권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결과 당시 경찰이 이미 다른 스토킹 살인 사건의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장윤기가 스토킹과 성폭행에서 나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박전 본부장이 이런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재판에서 어떻게 입증될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장 씨의 최후 진술도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가 됐는데 평생 죄값 가져가겠다, 뭐 사죄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이나 유가족 측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 지금 사죄하는 것도 증거가 드러나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최후 진술이 실제 양형에 영향을 줍니까? 그리고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변호사님이 현직에 계셨을 때 경험을 좀 토대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법원은 증거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사건 초기부터의 태도나 실제 반성한 내용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장은

0: 이처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살 전 길동무를 데려가려 했다 하는 등 핑계를 대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해 왔다면 법정에서 한 반성은 감형 목적의 형식적 반성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유족은 시민 5만 명이 넘게 참여한 엄벌 탄원서도 제출을 했는데, 물론 여론으로 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규모 엄벌 탄원이나 사회적인 파장, 실제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0: 물론 여론이나 엄벌 탄원 자체가 양형을 직접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법관은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양심에 의해 재판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 그리고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한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와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친 큰 파장과 중대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는 법으로도 명시된 양형 조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중형 선고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 부분 참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실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 변호사로서 신중하게 전망해 보자면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며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시도와 살인, 범행의 계획성이나 범행 후 보인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 과거 전력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많고 피해자를 도우려다 중상을 입은 남학생까지 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매우 예외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만큼 사형을 매우 예외적으로만 선고해야 하는 형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건들 또한 결국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죠. 결국 심정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이 사건에서도 실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CLGN 크로프츠의 Summer Breez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다소 더웠는데요. 오늘은 낮에도 기온이 30도를 밑돌며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대전 26도, 대구 26도 예상이 됩니다. 이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최저 기온이 16도까지 내려가면서 아침 공기도 더욱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곳곳에 작업도 많고 고장차 소식도 있는데요. 일단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 양재나들목부근 5차로에는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고장차 지점 앞두고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 정체고 남사진이 부근 4, 5차로에 걸쳐서도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이촌동 부근 4차로 막고 녹지 관련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뒤쪽으로 성수대교 부근부터 작업 지점을 지날 때까지 정체가 되는데 이후로도 원효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도 밀리는데요. 이 부근에서도 차선 긋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미군이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근처에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1: 사흘 만에 유조선을 또 공격한 건데 미 국무장관은 미군 함정을 공격할 때마다 유조선을 잃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미 해군 함정을 두 차례 공격했기 때문에 대응에 나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매체도 하르그섬 근처와 남부 항구 도시 자스크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 물량을 처리하는 핵심 거점. 자스크는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를 내보내는 곳으로 원유 수출길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추가 공격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3: 주고받는 상황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란이 계속해서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공격하거나 시도할 때마다 유조선을 잃게 될 겁니다.
2: 미군은 지난 5일에도 미 해군 함정이 공격을 받았다며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보복에 나선 겁니다. 군사 공격에 이어 경제 제재도 이어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란 항공사를 이용해 무기와 인력을 수송해 왔다며 이란 민간 항공사 27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9.11 테러 25주년 추모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테러와 연계하며

0: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1: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핵무기를 원했던 특정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입니다.
0: 후티 반군의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과 미국의 군사 공격으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시장에선 고유가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미군의 유조선 공습에 맞서 이란도 요르단 미군 기지를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3: 이란은 또 미군 자산을 넘어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걸프국 유조선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란 혁명수비대는 요르단 알 아즈라크 미군 기지를 향해 파괴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은 침략자를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수의 탄도미사일로 미 전투기 시설과 격납고를 타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란의 이번 보복은 최근 들어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미사일 수도 가장 많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르단 정부는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0발 가운데 18발을 방공망으로 요격해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두 발은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난 곳에 떨어지면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무인잠수정을 나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첨단 무인잠수정조차 이란의 감시망을 피할 기술은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테러리스트 미군 소유의 최첨단 스마트 무인 잠수정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란 국영TV 앵커입니다.
4: 하지만 미군 관계자는 이 무인 잠수정은 이란이 확보하기 전에 이미 고장난 것으로 최신 극비 군사 장비도 아닌 오래된 모델이라면서 그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이란 유조선을 겨냥한 미군의 공격이 잇따르자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유조선도 표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이들 테러리스트를 수용하고 그들의 행동에 가담하고 있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항구 일대 모든 유조선 선원들에게 경고한다. 항구에 정박 중이든 정박제에 머물고 있든 상관없이 즉시 유조선에 대피하라. 해당 유조선들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4: 이란의 보복이 미군 기지를 넘어 주변국 항구와 유조선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친이란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4개 도시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후티 반군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사우디 남부 카미스 무샤이트와 아부하, 나즈란, 홍해 연안 항구 도시 자잔 등을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73명이 다치고 석유 관련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 청와대는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상황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고 기여 방안을 논의했지만 주제를 파병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8일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팔 대참사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번 대참사가 1억 2천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빙하, 암석 붕괴로 촉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3: 네, 이후 4단계 재해 사슬을 거쳐 대참사로 커졌다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5: 이번 대재앙의 발원지로 지목된 히말라야 랑탕 리룽산의 해발 5,140m 봉우리. 중국의 지질 재해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인웨핑 공정원 원사는 사실상 암벽 붕괴로 규정했습니다. 깎아진 산 사면을 분석해 보니 암석이 80%, 빙하는 20%에 그쳤다는 겁니다. 전체 빙암 크기는 1억 2천만 세제곱미터로 계산했는데 5년 전 인도 빙암 붕괴 참사의 4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낙차 3,300m, 22km 거리를 7분 만에 휩쓸고 내려오면서 4단계 재해 사슬을 이뤘다는 설명입니다.
1: 빙암 붕괴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이 내려오면서

0: 하수류가 형성되고 다시 토성류로 바뀌며 또 내려가면 홍수가 됩니다. 하나의 재해 사슬입니다. 중국 공장원 원사입니다.
1: 파괴력을 키운 빙암 쓰나미가 제일 먼저 때린 인간의 영역은 중국과 네팔 사이 국경 관문. 전체 8만 제곱미터 부지를 완파시킨 뒤 중국 쪽 상류 3km와 네팔 쪽 하류 14km 두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충격파가 집중된 중국과 하류로 분산된 네팔의 재난 양상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시시각각 구조 수색 소식을 전하는 네팔과 비교해 중국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보도입니다.
0: 퇴정물의 평균 두께는 4m, 최고 16m에 이릅니다. 표면엔 거대한 바위와 진흙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긴급 구조지휘부 부지휘장입니다.
1: 수색 작전이 집중된 네팔 하류의 전문 구조팀과 DNA 감식반을 파견하고 일부 외신을 티베트 재난 현장에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쏠린 대재앙 속에서 정보 통제나 은폐 논란에 꼬리표를 때려는 선전전에 나선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네팔 현지에서는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한 도보 수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추가 수색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3: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 시각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팔 현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특파원.
4: 네, 네팔 라스와의 둔체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김 기자가 나가 있는 네팔 둔체 어떤 지역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4: 네, 제 뒤로 험준한 산맥들이 보이실까요? 지금은 구름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해발 고도 7,200m에 달하는 설산인 랑탕리룽도 이른 아침에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랑탕리룽에서 떨어진 토사와 빙하가 강을 덮치면서 지난달 26일 대홍수가 시작됐던 겁니다. 이곳 둔체 마을은 해발 2,000m의 산악지대 마을입니다. 그래서 토사가 덮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발전소 시설이 파괴되면서 전기가 끊겼다가 최근에서야 임시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둔체에 있는 네팔 군기지는 피해 복구와 구호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하나인데 저희 취재진이 이른 아침에 찾아가 봤습니다. 미국이나 인도 등 각국에서 도착한 구호품이 기지 곳곳에 쌓여 있었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이른 아침 헬기가 수시로 이착륙을 하면서 칠리메 등 틀리슐리강 상류 마을로 구호품을 나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2: 네, 우리 긴급구호대의 수색활동은 어떤 상황입니까?
4: 네, 우리 긴급구호대는 어제 람체의 어퍼트리슐리 1 발전소 일대에서 첫 도보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실종자들이 대피했을 것으로 추정돼 가족들이 강력하게 수색을 요청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긴급구호대원 6명이 5시간에 걸쳐 정밀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들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규호 구호대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 드론 수색이나 저희가 육안으로 도로 수색을 한 경우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0: 이규호 대장입니다.
5: 수색 때는 오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 수경지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4: 네, 네팔 당국이 우리 관심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을 허가한 건 어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네팔군이 안전상의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해온 것을 고려하면 추가 도보 수색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긴급구호대 측은 오늘 오전 수색활동 계획 자체가 없다고도 밝혔는데요. 네팔 측이 수색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복구로 넘어가는 단계인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오후에 수색이 혹시 재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수색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긴급구호대의 파견 기간이 당장 모레인 11일까지인 점을 생각하면 일각에서는 사실상 활동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긴급구호대 측은 활동 기간 연장이나 후속팀 파견 등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0분쯤 뒤인데요.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둔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2: 연락이 끊긴 직원들을 찾기 위해 기업들도 오늘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네, 전력 보강을 위해 기업 현지 육상 수색팀 인력이 충원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6: 네, 분당 두산

0: 싸웁니다.
1: 네, 우리 기업들의 수색 작업 이어지고 있다고요?
0: 네, 보름 전 네팔 홍수로 실종된 직원들을 찾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수색 작업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남동발전은 셰르파 등 현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육상 수색 인력 30명과 추가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동발전은 어제까지 현지에서 섭외한 셰르파와 전직 군인 등 46명을 투입해 육상을 수색해왔는데요. 네, 남동발전은 현지 시각 오늘 아침 7시부터 이들을 추가로 동원해 모두 7개 팀, 76명을 수색에 투입하고 열화상과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수색견 또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동발전 측은 직원들이 숙소로 활용했던 베이스 캠프와 근처에 있는 파워하우스 부근의 정밀한 수색을 위해 인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색팀이 늘어나다 보니 둔체부터 람체까지 곳곳을 팀별로 나눠 수색하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수색 전력 확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연락이 끊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헬기 비행 허가를 네팔 당국에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무동과 파워하우스가 있던 메인 캠프 지역과 강 하류 방면 등을 수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어제 드론 4대를 날린 데 이어 오늘도 드론을 띄워서 수색 작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두산타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청문회까지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야권의 사퇴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1: 자신을 둘러싼 식약처 청탁과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선 서면 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
3: 네, 적선동 준비단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김 후보자가 오늘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3: 네, 김 후보자는 평소보다 이른 오전 8시쯤 이곳 천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렸었는데 출근길 개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인사청문회 날까지 준비단에서 차근차근 설명하겠다며 소명 의지를 강조하고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잘 소상히 설명해
5: 드리겠습니다.
4: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6: 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4: 것 같아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들도 계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3: 네, 여러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겠다는 소명 의지를 강조한 건데 인사청문회는 오늘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2: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도 정리해 볼까요?
3: 네, 이른바 식약처 임상청탁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의 요청을 받고 식약처의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어제 양 씨와 청탁 당일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양 씨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에게 언급한 청와대 BH 발언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에도 청탁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자 천문준비단은 연일 서면 반박을 내며 추가 해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승인 직전 제넨셀 최대 주주가 된 세종메디칼 주가 조작 의혹도 다시 떠올랐는데요. 세종메디칼 주가는 임상시험 승인 이후 설립자 강 씨에 대한 수사와 인수 합병 등을 거치며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이 준비단은 주가 조작 사태의 본질은 외부 세력의 불법 개입이라며 주가 폭락은 2022년 7월 이후고 김 후보자가 식약처와 연락한 시점과는 무려 9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한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해명도 내놨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손이익이 급감하는데도 배우자와 그 자녀 급여가 매년 30%씩 인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문준비단은 가족의 연간 급여 수령액을 공개하며 월급이 인상된 건 담당 업무 증가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연간 급여 합산 행만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0: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하겠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선 조직 성차별 지침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 가족 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 등의 물음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과 시계 등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이 곧 마무리됩니다.
1: 김 씨는 의례적인 교류였을 뿐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 구형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기혜 기자.
2: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1: 네, 결심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2: 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은 오전에 종결됐고 김 씨에 대한 특검 구형은 잠시 뒤 시작하는 오후 재판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김 씨는 청탁 알선 대가로 명품 목걸이, 시계, 그림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그림과 목걸이 등의 몰수 그리고 6,48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0: 김건희 씨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2: 네,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에 반성한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금품들은 친분에 따른 의례적 교류 또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초한 선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계의 경우 구매 대행으로 손에 넣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준 그림에 대해서는 위작이라는 주장도 폈는데 관련해서 재판부는 위작이라 해서 알선수재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 사건의 경우 항소하진 않았는데 앞서 1심 결심 공판 때는 선고 형량과 거의 비슷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0: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허위 진술로 경찰 수색 과정에 혼선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경찰은 피의자가 여성을 상대로 상품권 사기를 시도하는 과정에 공모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피의자가 경찰의 피해자 수색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3: 네, 경찰이 특정한 피의자는 경기 파주에 있는 카페 업주인 3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4일 피해자 실종 직후 같은 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두 차례에 걸친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와 헤어진 장소와 이후 행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엉뚱한 지역을 수색하는 등 초동 수사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카페 CCTV를 분석한 뒤 A씨를 추궁한 끝에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감금했다는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특이한 외상은 없다는 부검이 구두소견을 통보받았습니다.
0: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3: 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이들이 적어도 3명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피해 여성을 카페 냉동창고로 유인한 뒤 숨지게 했다고 보고 피유인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공범 가운데 한 명은 피해 여성을 파주로 데려다준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가 A씨를 만난 뒤 돌아오지 않자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갇힌 창고는 범행 불과 8일 전인 지난달 27일 설치됐고 범행 전후로 피의자는 여러 차례 냉동창고를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창고에서는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가짜 상품권 사기를 벌이려 한 것으로 보고 공범들이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팔 대홍수 참사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투입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처음으로 도보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1: 잠시 뒤 실종자 가족들이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자, 구조대가 집중적인 수색을 했지만 한국인 실종자 관련한 특이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관련해서 조현문 소방청 구조본부장은 현장 수색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안으로 33년 재직하고 있는데요.
3: 조현문
2: 국내
3: 소방청 중앙
2: 유사
3: 119 구조
2: 재 현장
3: 본부장입니다.
2: 수색 구조 경험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긴급 구호대 파견 네팔 현장을 둘러보고는 도저히 우리나라 재난 환경과 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난의 특이성과 지형적 접근 제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0: 예. 33년 베테랑도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네팔 현장의 상황이 정말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 네, 뭐 어떻게 보면 그좀 솔직한 뭐
0: 예.
4: 그런 말씀인데요. 실제로 그 도보 수색이 재개된 이후에 그
3: 함은구
4: 진입을
3: 을지대
4: 하려고
3: 교수입니다.
4: 굉장히 노력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0: 네.
4: 실제로는 이 헬기 착륙이 가능한 지점들, 남체 지역에서도 예컨대 뭐 파워하우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이제 유가족 분들이 요청하고 있는 이런 산악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헬기 착륙할 만한 그런 이제 공간 확보가 안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0: 예.
4: 인근까지 가서 도보 수색을 이렇게 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과 같은 그 산악 지역을 좀 충분히 확인은 현실적으로 못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5: 네, 현실적으로 도보 수색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험준한 지형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드론 수색에 집중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추가로 도보 수색을 하는 건 이제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4: 네, 지금 이제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뭐 사실 그 계속 시도를 했던
5: 예.
4: 부분이고요. 지금 뭐그더 나은 어떤 환경이 발견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그 인터뷰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알수 있고요. 현지 사정을.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드론 말씀도 해주셨는데, 드론도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가 그 람체 지역 그 윗부분 우리가 보려고 하는 지역이 이제 해발 3,200m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3,200m 정도 올라가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이 드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유체의 힘에 의해서 부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기를 밀어내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밀어낼 공기가 없다 보니까 드론 운용도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3,200m에서 약 100여 미터 정도까지만 이제 고도를 올려서 드론 탐색이 가능하고요. 이마저도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운영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0: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론으로 수색을 하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기에도 상당히 이제 그 가파른 그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실종된 9명이 당초에는 뭐 높은 곳으로 좀 피신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딘가로 피신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추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현지에서 그 가장 이제 근접한 공간에 그 곳까지 가서
0: 네.
4: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악 지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관이라든가 뭐 말씀하신 드론 운용 가능한 시점의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0: 이제 살펴봤는데,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그 사람이 기거하거나 은신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이제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으로 보여집니다.
2: 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소방청 구조본부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이규호 구호대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자기네들도 지금 재건복구로 전환 중이다.
4: 이규호 대장입니다.
3: 헬기 운용수를 대폭 감축하고 했다고 얘기했고, 오늘 헬기장에서 보니까 헬기 운용이 상당히 감축이 됐고 많은 군 병력이 귀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팔 당국, 네팔군이 수색 자원을 재건과 복구로 옮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 수색이 아니라 재건 복구로 가고 있다. 이거는 지금 사실 그 우리 그 직원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히 조금 아쉬운 지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주 가까이 이제 지나는 시점이고, 예. 이제 네팔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뭐 본인들이 이제 표명한 것처럼 이제 복구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자원도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그 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말 그대로 이제 그 중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1: 네.
0: 우려가 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그 이 히말라야 지금 뭐 라슈아 지역을 마찬가지로 람체 둔체 이런 지역들은 실제로 뭐 우리 구호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지만 사실 뭐 네팔 군이라든가 이분들의 현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1: 그렇죠.
0: 그런 곳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다소 좀 그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일단 지금 네팔군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소 터널 위주로 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퍼트리슐리 3A 그리고 3B, 칠림의 발전소 이 세 곳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아직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쪽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하류 지역의 수력 발전 터널들이고요.
1: 네.
0: 또 그 하류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장비라든가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응급 복구로 인해서 많은 어떤 그 중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1: 가능하니까요.
0: 네,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또 소위 말하는 뭐 그 보도가 계속됐습니다만 뭐 골드락스 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쪽에 이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터널 쪽에 집중을 한다면 어찌됐든 그쪽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제 수색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생존자들이 얼마나 생존해 있을 수 있는가 터널 내부에 뭐 공기나 물 등의 환경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공기, 산소 공급일 텐데요.
2: 예.
0: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분 부분마다 상당한 양호한 공간들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도면들 이런 단면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1: 예.
0: 최장 생존 기간은 뭐 여러 전문가들이 17일 정도를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2: 예.
0: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시점도 이제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2: 네.
0: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총력을 다해서 이 터널 쪽에 그 어떤 그 구조에 대한 탐색을 계속 이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터널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도 좀 접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전을 그래도 그나마 담보한
0: 네.
1: 상황에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규호 구호대장의 그 앞서 저희가 뭐 저 내용도 들어봤습니다만은 대원들의 안전이 일단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색은 다 해봤다 이런
0: 네.
1: 입장인데 지금 현지에 뭐 네팔 군도 그렇고 우리 수색 대원들도 그렇고 현지 상황이 앞서도 잠깐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은 정말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뭐 현지 그 뭐 아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라고 하는 맥락에 지금 구호대장 그 말씀처럼
1: 네.
0: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양들이나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접근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부분인데 예.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뭐 산악 지역 생각하는 그런 산세와는 이제 전혀 다른 그런

0: 산세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뭐그 1900m 뭐 한라산 정도인데
1: 네네네.
0: 지금 그걸 훨씬 상회하는 3200m라고 하는 이런 고지대에서 접근하고 구조하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항력적인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 네. 현지에서 아마 그 우리 구호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긴 했지만 지금 뭐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아쉬운 사람들은 바로 이 실종자 가족들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좀 잠시 후에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뭐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본 것처럼 실종자 가족들이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0: 아마 그 실종자 가족분들도 이제 현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그뭐 받고 계실 거고요. 그뭐 다른 맥락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서 이제 여러 이제 구호대장들의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워딩이 뭐 노력을 더 하겠다 예컨대 뭐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뭐좀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을 자, 그 두고서 시도를 해볼 만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두분 말씀하시는 상황을 뭐 제가 유추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불가항력적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아마 실종자 가족분들도 현지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하시지 않을까라고 조심 뭐 안타깝지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현장까지 갔지만 아직까지 이제 생존 소식은 전해드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 구조대 활동 시한이 모레까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장 상황이 워낙에 불가항력적이다 보니 오늘은 수색 활동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색을 하더라도 뭔가 좀 유의미한 단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뭐 계속 그 인터뷰하는 그 워딩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접근을 해서 어떤 그 작전을 세워서 탐색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순서인데 이게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그 위치다 보니까 그 다음 스텝이 뭐 전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뭐 시간이 더 지난다라고 해도 바뀌는 이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무력감을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이제 그 현지 지금 나가 있는 분들과 좀그 협의를 하면서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2: 자, 현지에서 이제 실종자 가족들의 기자회견은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보내드릴 예정이고 지금 우리 구호대 활동 시한이 지금 모레까지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오늘도 수색 활동 계획이 없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과연 활동 종료를 하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또 2차 구호대를 또 만약에 파견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냐, 좀 어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0: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그 구호대라는 이름으로 파견하는 부분들은 뭐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자국민이 9분이나 지금 연락 두절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뭐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어떤 그 다른 맥락의 의미로서 지금 그 패러다임을 좀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자국민이 있는데 자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관심을 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그 전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네팔 정부도 좀 압박을 해야 되겠고요. 뭐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뭐 아직 2차 구호대 파견 여부는 미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상황을 봐서 추가로 파견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당초에 이 실종자들에 대한 그 마지막 통화 지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좀 기대를 걸었었는데 이거는 왜 성과가 없었던 걸까요?
0: 네, 지금 뭐 현지 해당 기지국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정밀하게 어떤 그 위치 파악하는 것들 뭐 이런 것에 이제 좀 제대로 동작이 안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뭐그 남동발전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지금 당시에 근무 어떤 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고 발생 초기부터 어떤 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내부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그 들어보면 네.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동선으로 여기쯤이 추정이 된다라는 예.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회사 차원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계셨을 네네.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구호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지금 그 각쪽 분들이 네. 요청하는 그러한 그 공간이 거꾸로 말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좀 탐색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네,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긴 했지만 지금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구호대가 가까운 곳에 접근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대참사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이런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4단계 재해 사슬을 거쳐서 이번 대참사가 발생을 했다. 빙암 붕괴가 있었다. 빙암이라는 거는 빙하와 암석을 줄인 말이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그 재난 초기부터 사실 이제 제한적 정보를 가지고 사실 이제 설왕설래했던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로 중국 측에서 지금 그 원인 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빙하라기보다는 이제 암반 붕괴에 암석 붕괴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1: 네.
0: 뭐 예컨대 앞서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8대 2 정도, 그러니까 빙하 얼음이 한 20%고 예, 예. 암석이 80%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앞서 초기에 그 규모 5.2 정도의 어떤 지진파 관측이 사실은 이제 그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빙하가 떨어지면서의 충격파도 상당하겠지만 상당히 이제 그 얼음 덩어리가 이제 질량이 그 작기 때문에
1: 예.
0: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80%의 암반이 붕괴해서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빙하보다는 굉장히 질량이 크기 때문에 5.2 규모 정도 자체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추를 해보면 지금 이제 중국 측 발표가 상당히 그 정확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예.
1: 그런데 중국 쪽에서 이런 발표도 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중국이 정부에서 내놓는 정부와 다른 그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유언비어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입막음을 하는 게 아니냐, 통제를 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쪽의 이번 사태에 대한 그 반응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파죽지세로 불과 이제 수분 내에 도달하는 뭐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진실 혹은 팩트를 좀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1: 예.
0: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순식간에 내려오는 이런 그 에너지에 대한 중국 측의 피해라든가 아니면 조기 경보에 대한 부분 그 무력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측에서 상당히 좀 정보 어떤 통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1: 예.
0: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한 전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상당히 정보 공개하는 부분을 이제 꺼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1: 꺼리는 네. 이유는 뭘까요?
0: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충분히 뭐 앞서 보도에서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징후 안반 기반암 붕괴에 대한 징후들도 상당히 이제 뭐 지나고 나서의 그 평가겠지만
1: 네.
0: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그 얼리 워닝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어떤 충분히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경보를 바라지 못했다라고 하는
1: 책임론을 피하려고 하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중국 측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해당 지역에 연구라든가 그러니까 유의미한 연구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제 정보에 대한 공유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이제 그 뭐 네팔 상황을 놓고 보면 좀 뭐 중국 측 책임이 이제 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1: 예.
0: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자, 그리고 우려되는 지점이 이제 곳곳에서 그런 빙하가 녹는 현상

0: 빙하가 실제로 녹아서 발생하는 눈사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눈사태라고 하는 것이 뭐 결국 많은 눈과 경사도와 뭐 이런 충격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저 눈사태가 예컨대 이렇게 그 마치 그 빙하가 떨어져 나가는 이 조건에서 발생하는 기인하는 그런 눈사태라고 한다면, 뭐 결국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 변화에 따른 빙하가 이제 더 이상 온전하게 결합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조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지점은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재난 우려가 이제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예. 실제로 최근 11년 동안에 카카스 산맥의 빙하 5분의 1이 녹아서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런 그 대규모 눈사태나 아니면 네팔 대참사 같은 그런 재난들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0: 네,
1: 이걸 좀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대비책을 전 세계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그 말씀하신 뭐 빙하가 있는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따지면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이제 불균형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말 그대로 이제 만년설이 만년 이상을 계속해서 이제 얼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영구 동토치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만년설이 이제 녹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탄소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조금 더좀전 세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네팔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은 뉴스퀘어를 듣고 계십니다.
1: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이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보복 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피의자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죠?
2: 네, 별거 중이던 아내를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이 오늘 오전 9시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에서 나온 A씨는 이혼 소장에 분노해서 범행한 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유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4: 이혼 소장 받고 화나서 아내 찾아간 거 맞습니까? 애초에 살인할 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2: A씨는 앞서 경기 광주시 능평동 다세대 주택을 찾아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지만 경기 수원시에 있는 본인 주거지 근처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는 앞서 가정폭력으로도 여러 차례 신고됐는데 결국 이혼 소장을 받은 뒤 이를 통해 파악한 주소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경찰이 피의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변경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근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를 토대로 A씨의 범행을 보복범죄로 판단한 겁니다. 보복살인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자녀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더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1: 대낮 길거리에서 몸을 축 늘어뜨린 모습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던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 남성을 체포했다가 석방했던 경찰이 두 달에 걸친 추가 수사 끝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허현진 기자, 영장 심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5: 네, 수원지방법원은 4시간쯤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있습니다. A씨도 구속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다만 경찰차를 타고 들어가 취재진과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소원에 있는 주택가에서 몸을 늘어뜨린 상태로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SNS에 영상으로 퍼지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

0: 착수한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를 결과 토대로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풀어줬습니다.
1: 그런데 경찰 수사에 반전이 있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석방한 이후로도 계속 수사를 해왔습니다. 경찰은 A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모발을 확보했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마약류 양성 판정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먹은 거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의료기록과 대조해 처방받은 약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A씨 집에서는 비닐에 싸놓은 필로폰까지 발견됐습니다. 두 달 넘는 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필로폰 소지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들어 만취 손님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일당 6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달아난 다른 총책과 관리자 등 2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일당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1년 반 동안 총책과 실장, 마담과 호객꾼 등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해 부산 서면 일대에 주점 5곳을 운영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을 유인한 뒤 가짜 양주를 많이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빈 술병을 테이블에 올려 술값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성동구 일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또 전북 익산에서는 양계장 화재로 닭 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경원 기자입니다.
3: 아파트 단지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단지 내에 삼삼오오 모여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상황을 지켜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 천여 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난데없는 정전으로 주민 12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2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인근 상수도 공사 과정에서 전선이 일부 훼손돼 정전됐다며 곧바로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더니 농장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전북 익산시 왕국면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불은 양계장 11개 동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양계장에 있던 닭 16,000여 마리가 모두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20분쯤에는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차량 넉 대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도로 보수 작업을 위해 세워둔 안내 차량을 들이받은 뒤 화물차와 통근 버스 등과 추돌한 겁니다. 사고 당시 통근 버스에는 25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 번 전해요.
13: 쉽다 데이팩 사랑해.
1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4: 건강기능식품.
16: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8: 교통안전 1분 터.
19: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2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3: 고수익에 원금보장?
2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돈을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공인중개업계가 이른바 임장비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사거나 빌릴 집을 직접 살펴보는 걸 임장이라고 하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 임장 과정에 일정 금액을 받는 임장 기본 보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먼저 임장비를 내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그 금액은 중개 보수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임장비로 2만 원을 냈다면 계약할 때 중개보수에서 2만 원을 차감하는 거죠. 중개업계가 임장비를 요구하는 이유는 최근 이른바 임장크루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계약할 의사 없이 부동산 공부나 구경을 목적으로 여러 매물을 둘러보는 사람들이 늘면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집을 보는 것부터 비용을 내야 하느냐. 이미 중개 보수도 부담스러운데 추가 비용까지 내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죠.

0: 현행법상 일반적인 집 안내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아직 도입이 확정된 건 아닌 만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뉴스 화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고 쾌청한 날씨에 가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어제보다도 기온이 4도가량이 내려가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또 해가 지면 더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얇은 겉옷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로 뚝 떨어지며 다소 쌀쌀하겠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전 시간과 비슷한 구간 정체가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사고가 많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근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도 영동대교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청담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여의교 쪽으로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곡 사이로 차간거리 좁히고 있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남산 1호 터널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이게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이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보복 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피의자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죠?
9: 네, 별거 중이던 아내를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이 오늘 오전 9시쯤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에서 나온 A씨는 이혼소장에 분노해서 범행한 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0: 유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이혼소장 받고 화나서 아내 찾아간 거 맞습니까? 애초에 살인할 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9: A씨는 앞서 경기 광주시 능평동 다세대 주택을 찾아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지만 경기 수원시에 있는 본인 주거지 근처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는 앞서 가정폭력으로도 여러 차례 신고됐는데 결국 이혼소장을 받은 뒤 이를 통해 파악한 주소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 경찰이 피의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변경했다고요?
9: 네, 맞습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근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혼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를 토대로 A씨의 범행을 보복범죄로 판단한 겁니다. 보복살인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자녀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더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8: 대낮 길거리에서 몸을 축 늘어뜨린 모습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던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 남성을 체포했다가 석방했던 경찰이 두 달에 걸친 추가 수사 끝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허현진 기자, 영장 심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11: 네, 수원지방법원은 4시간쯤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있습니다. A씨도 구속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다만 경찰차를 타고 들어가 취재진과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소원에 있는 주택가에서 몸을 늘어뜨린 상태로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SNS에 영상으로 퍼지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를 결과 토대로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풀어줬습니다.
8: 그런데 경찰 수사에 반전이 있었다고요?
11: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석방한 이후로도 계속 수사를 해왔습니다. 경찰은 A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모발을 확보했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마약류 양성 판정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먹은 거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의료기록과 대조해 처방받은 약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A씨 집에서는 비닐에 싸놓은 필로폰까지 발견됐습니다. 두 달 넘는 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필로폰 소지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 부산경찰청 광역범죄 수사대는 사기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들어 만취 손님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일당 6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달아난 다른 총책과 관리자 등 2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일당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1년 반 동안 총책과 실장, 마담과 호객꾼 등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해 부산 서면 일대에 주점 5곳을 운영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을 유인한 뒤 가짜 양주를 많이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빈 술병을 테이블에 올려 술값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성동구 일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또 전북 익산에서는 양계장 화재로 닭 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경원 기자입니다.
13: 아파트 단지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단지 내에 삼삼오오 모여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상황을 지켜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 천여 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난데없는 정전으로 주민 12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2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인근 상수도 공사 과정에서 전선이 일부 훼손돼 정전됐다며 곧바로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더니 농장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전북 익산시 왕국면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불은 양계장 11개 동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양계장에 있던 닭 16,000여 마리가 모두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20분쯤에는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차량 넉 대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도로 보수 작업을 위해 세워둔 안내 차량을 들이받은 뒤 화물차와 통근 버스 등과 추돌한 겁니다. 사고 당시 통근 버스에는 25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8: 오늘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4: 네, 안녕하세요.
8: 자, 먼저 파주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60대 여성의 시신 사건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파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에 CCTV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하루 전 그 사건 발생 하루 전 지난 3일 CCTV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내린 다음에 카페 쪽이 아닌 창고 쪽으로 향하는데요. 그리고 불과 7분 뒤에 다시 차량에 탑승해서 사건 현장을 떠납니다.
12: 예. 자, 다음 영상도 함께 좀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지난 4일 파주 카페 앞 CCTV 화면인데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걸 보시면 경찰 차량입니다. 경찰 차량들이 줄지어서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

0: 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실종 신고된 여성의 시신이 냉동 창고에서 발견되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습니다.
1: 예. 자, 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카페 사장 3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 이 남성이 여성을 살해했다라는 혐의는 자백을 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한건 아니다라는
3: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2: 예. 일단 살해 사실 자체는 자백을 했고요. 현재 경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피유인 살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죄가 있죠. 네. 이 살인죄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처벌 수위가 높은 다양한 특수한 살인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존속살해죄도 존재하고요. 예. 또 강간살인죄도 있고요. 또 강도살인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피유인살인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목적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이제 유인한 다음에 살해한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반해서 이 피유인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법정형이 보통 살인죄보다 높은 그런 범죄이고요. 현재 경찰은 이러한 피유인 살인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피해자를 유인을 해서 이제 살인을 한 거를 피유인 살인죄를 적용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된 냉동 창고, 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냉동 창고를 미리 준비했다 이런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지금 이 카페 해당 카페를 온 적이 있다라는 고객들의 SNS 후기 영상을 함께 보시겠는데 지금 이 카페를 사진과 함께 분위기가 좋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다 이렇게 후기를 남긴 고객들의 후기가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쳐준 곳이 이제 바깥을 카페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1: 5개월 그러니까 전의 모습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나무 정도만 보이는 거고 근데 지금 저 자리에 냉동 창고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냉동 창고가 이동형 창고라고 하는데 왜 이 냉동 창고를 급히 이렇게 가져다 놓은 걸까?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2: 네, 굉장히 좀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신이 바로 이 냉동 창고에서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살인 행위가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예.
2: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다고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0: 예.
2: 그렇다면은 굉장히 얼마 전에 이제 이 냉동 창고가 설치가 됐던 것인데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살인까지 여기서 저질러졌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이냐.
1: 네.
2: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상품권을 대량으로 위조했고 또한 그러한 상품권, 위조한 상품권을 이 냉동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관을 한 위조된 상품권 등을 보여주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상품권 실물을 보자. 이거
1: 네.
2: 위조된 건지 정품인지 아니 이렇게 싸게 판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으니 확인해 보자라고 할 때 이걸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꼼꼼히 확인하고 들통날 가능성이 있으니 냉동 창고에 보관을 하고 이제 매수 희망자를 여기로 유인을 하면은
1: 네.
2: 너무 춥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 없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냉동 창고를 설치를 하고
1: 네.
2: 유인을 해서 상품권을 보여줬다고 현재 피의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 네.
2: 그렇다면은 만약 이런 피의자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살인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살인범죄의 장소로 이 냉동 창고를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네, 현재 주장에 따르면
1: 네.
2: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1: 네, 네.
2: 하지만 어찌됐든 위조한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 목적의 장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유인된 후에 안에서 살해당한 것인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해당한 것인지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이 냉동 창고의 설치 경위와 이용 방법까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0: 예.
1: 자, 지금 저희가 냉동 창고와 관련된 살인 사건 내용을 짚어보고 있었는데 속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상당히 집중됐던 이혼 소송입니다.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의 이혼 소송 판결이 4년 만에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후 권 씨의 배우자 이모 씨가 낸 이혼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 결정했습니다.
0: 네, 이혼 청구 인용 결정과 함께 관심 받았던 부분이 재산 분할액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권 씨가 배우자 이 씨에게 재산 분할로 스마일 게이트의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부족한 부분 65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지금 권혁빈 책임자의 아내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건데요. 법원 재산 감정 결과 권 씨의 재산 가치는 최대 8조 1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됐고요. 배우자 이 씨, 앞서 권 씨가 보유한 스마일 게이트 지분 절반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측은 초기 창업과 경영에 관여해서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권 씨 측은 이 씨가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고 또 공동 창업자도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1: 권 씨의 재산 가치가 최대 8조가 넘기 때문에 이 배우자 측에 대해서 35%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한 2조 원이 넘는 그런 주식 이혼 소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또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저희가 이제 냉동창고 시신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면 앞서서 이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CCTV 화면을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흰색 차량에서 내리는 남성이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30대 남성 카페 사장이 검거가 됐고 구속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제 경찰에 그런 내용들을 진술을 했는데 문제는 경찰이 공범이 최소 3명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2: 그렇습니다. 물론 경찰이 공범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수사에 지장이 될 수 있다.
1: 네.
2: 특히 공범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또는 공범들이 뭔가 자신들이 발뺌을 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입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이 피해자가 서울에서 파주까지 일단 차량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때 동행을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주에서 일단 내린 다음에 이 카페 주인 카페 주인과 함께 카페 주인의 차에 옮겨 타서 이 카페까지 또 이동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서울에서 파주까지 운전을 하고 동행을 한 이 남성 역시 공범이 아니겠느냐라는 네.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살인 사건으로 비화가 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상품권 위조. 와 상품권 관련된 그런 사기 범행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이러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권유하고 홍보를 하고 유인을 하는 그런 홍보책 또는 브로커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까지 모두 종합해서 이 일당이 최소 공범이 3명 있는 4명 이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1: 예.
2: 수사에 따라서는 이 중에서 일부는 실질적인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추가적인 공범이 더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0: 네. 말씀하신 그 상품권, 그러니까 위조 상품권이 숨진 피의자 옆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액수가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5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죠. 예. 그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위조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육안으로 확인이 쉽지 않고 또한 이제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이 봐도 구분할 수 있기 힘든 그런 정교한 위조 상품권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1: 예.
2: 이미 시중에 풀려나갔으면 어떡하냐. 특히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0: 예.
2: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관계당국이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1: 예.
2: 그리고 이 상품권도 액면가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는 그런 좀 적은 단위의 상품권도 있고 반면 이제 현찰 아주 높은 그런 수준의 어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가의 고액의 액면가를 가지고 있는 상품권도 있거든요.
0: 예.
2: 그래서 과연 이 5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들의 범행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이 숨진 60대 여성이 가족들에게는 돈 문제가 생겼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고서는 이렇게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잖아요.
2: 네.
1: 그럼 과연 이 60대 여성과 카페 사장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소상히 이제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2: 그렇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약간씩 다르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 예.
2: 돈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고 나갔다는 보도도 있고요.
1: 네.
2: 또는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오늘 해결하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씩 뉘앙스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금전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이곳으로 이동을 했다가 결국 살해당했기 때문에 과연 이 돈 문제와 이 살해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냐. 네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0: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애초에 이들 일당과의 직접적인 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났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돈 문제가 있다면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 텐데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또한 두 번째는 다른 제3자와의 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급한 상황이었는데 이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사람들에게 현혹돼서 이거를 직접 구입해서 그러면 다른 데 팔아서 차익을 얻은 다음에 내 돈, 급한 돈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런데 또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또 보도를 보면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피해자가 직접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이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따로 있고 네. 그 매수 희망자가 이 피해자에게 아, 내가 상품권 사려고 하는데 이게 위조인지 진짜인지 모르니까 당신이 파주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확인하고 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부탁을 받아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다면 이 피해자가 이런 위조 상품권이라든지 위조 유가증권에 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거냐.
1: 그러게요.
0: 그렇지 않으면은 평범한 60대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냐. 또는 이 상품권을 매수하겠다는 사람과 이 피해자 사이에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고 어떤 부탁이나 요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던 것 아니냐라는 등등의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내용들은 자세하지는 않고요. 이 피의자가 어떤 이야기를 이제 내놓는지에 따라서 네네. 조금 더 윤곽이 더 좁혀질 것 같습니다.
2: 네, 복잡한 생각보다 좀 복잡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서 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기자들이 이 남성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3: 이혼 소장 맞고 화나서 아내 찾아간 거 맞습니까? 애초에 살인할 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범행 목격한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유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2: 네, 역시나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이혼 소장을 보고 분노가 폭발을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0: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설령 분노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고 또한 자신의 자녀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예. 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예. 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 소장을 보고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 그 분노의 이유가 단순히 그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또 그 이혼 소장에 적힌 내용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차례 가정폭력이 있었고 또한 가족폭력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고 그때 경찰이 출동을 했었고 하지만 피해자 그리고 현재 살해당한 그 아내가 이제 형사적 절차의 진행을 원치 않아서 그동안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자신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네. 그 과정에서 계속 신고당했다. 그러다 결국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는구나라는 점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건데 단순한 이혼 소장만이 아니라 그 전에 모든 사연들이 다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근데 이제 경찰이 일반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바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네. 좀 전 사건, 파주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1: 피유인
0: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다양한 보통 살인이 아니라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다양한 네네. 살인죄 유형들이 있는데 보복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뿐만 아니라 네. 다른 범죄들도 이제 함께 보복 목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뭐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하거나 증언하거나 또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행동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해서 살인을 저지르면은 일단 법정형이 굉장히 높아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이게 특가법에 있는 보복 살인죄입니다.
2: 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보복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의 요청이 있을 때 이 피해자를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늘 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요. 자신의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그 자신의 주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의 주소가 노출이 됐고 결국 이런 참변으로 이어졌고요. 네. 안타까운.

0: 점이고,
1: 예.
0: 또한 두 번째는 실제로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서 거처가 분리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라는 게 이게 스마트라는 용어에 걸맞지 않게 직접 눌러야 돼요. 직접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도 못하고 변을 당하거나 또는 눌렀지만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그 사이에 천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만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중인 경우에도 임시로 이 가해자에게,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또 어찌 보면 스토킹 범죄도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만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게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보복살인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복살인을 적용해서 송치했는데 근데 이게 보복살인죄 유죄 판결이 나올지는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피의자가 이혼 소장 보고 분노했다, 보복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보복살인죄를 비껴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 사건의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 보복을 한 거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은 형사 사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 전에 거는 신경 안 썼고요. 이혼 소장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살해한 겁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법상 이 보복살인죄 성립 안 해요. 아 이거를 어떤 연구를 통해서 비껴나가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냐,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물론, 이 피의자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경찰이 호락호락하게 그냥 속진 않거든요. 이제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이 형사사건, 특히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진술이 얻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보복살인으로 통치하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2: 이 부분도 과연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0: 네,
2: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우리 긴급구호대가 한국인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남체 지역에 대한 첫 도보 수색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오늘 실종자 가족들이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나는 결국 자국민을 버렸습니다. 2026년 9월 9일 KDRT 일방적 수색 종료에 대한 연락 두절자 가족 긴급 고발 성명서.
4: 실종자 가족입니다.
3: 오늘 9월 9일 오전 8시 40분 네팔 바타르 베이스 캠프의 KDRT는 네팔 군과 소방대의 안전상 평가를 이유로 현장 수색을 종료하며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10일간의 임무 기간조차 채우지 않은 조기 철수이며 남동발전 직원들의 대피 경로와 생존자 증언이 확보된 구역에 대한 실질적 지상 수색은 단 한 차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입니다. 첫째, 안전성 평가라는 명분 뒤에 숨은 실질적 수색 포기를 고발합니다. 44명의 인원과 7톤의 장비를 들고 와서 실제 지상에 투입한 것은 인원 단 7명과 드론 4대가 전부였습니다. 도보 수색을 허가받았다고 선전했지만 실질적인 도보 수색 한 번 없이 항공 조망과 차량 이동으로 특이사항 없다고 발표하더니 이제는 안전을 핑계로 수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서 실질적인 수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정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미 민간 수색대는 한국인들이 대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수일간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간과 기업이 확보한 좌표로 수색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동발전과 민간 수색대가 확보한 도보 수색 경로와 네팔 현지 직원의 탈출 경로를 정부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KDRT는 이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수색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수색 종료를 결정하고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구조대장은 처음부터 수색에 소극적 방어적이었고 연락 두절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정부는 일방적 수색 종료로 조기 철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구호대는 철수 장비를 내려놓고 철수 전까지 민간 수색팀 및 현지 군경과 공조를 통해 남아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최후의 지상 수색을 즉시 재개하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실효성 있는 수색으로

0: 국가의 존재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습적인 수색 종료와 철수 준비, 그리고 현장의 방임 태도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 의무 방기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6년 9월 9일 네팔 대홍수 한국인 남동발전 연락두절자 가족 일동 이상입니다.
1: 네, 네팔 대참사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의 가족들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파견한 구조대가 당초 도보 수색까지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더 이상의 수색은 좀 불가피하다. 그리고 현지 상황이 워낙에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그런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가족들의 입장은 정부가 약속한 10일을 채우지 않고 조기 철수했다. 그리고 대피 경로와 생존자 증언 구역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색이 없었다라고 항의했습니다.
2: 네, 이러한 조기 철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철수 전에 민간 수색팀과 공조를 해서 마지막으로 지상 수색을 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정부에 대한 성토도 했습니다. 정부의 자국민 보호 의무 방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개각 인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조금 전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는데요. 정치 현안은 물론 인사 검증 책임을 놓고도 충돌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네,
1: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오늘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3: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민주당은 불법 수사 자료를 짜깁기한 거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연일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의원을 조선 불량 쪽가이로 지칭하며 검찰 내부 협력이 있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4: 한동훈 의원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5: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4: 증거 조작 등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3: 여기에 송영길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한 의원이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의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한 의원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김민석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김승원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 씨가 로비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을 걸 알고 있었다고 강조하며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힌다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일 거라며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20%대 아래로 곤두박질칠 거란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 공소 취소 돌격 대장을 자체해온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7: 임의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입니다.
6: 제기되면서 시중에서는 법무부가 아니라 청탁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 박충권 수석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주가 조작 등 권력형 게이트가 발생한 거라며 김 후보자는 피의자석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맹탕 인사청문회를 만들 거냐며 브로커 양 씨와 제약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조금 전에 시작됐죠.
3: 네,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은 정치 분야에 대한 국정 성과 점검이 이뤄집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한병덕 원내대표는 거짓 선동과 무책임한 공세로 정부를 흠집내고 정쟁을 키우는 무대가 아니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와 대법관 제청 같은 현안뿐만 아니라 선관위 개혁 등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각 장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와 함께 청와대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투자 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수사 3개는 제넨셀에 투자했던 세종메디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맡았다가 지난해 12월 경기 남부청이 넘겨받았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을 한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 예포항 인근 바다에서 술을 마신 채 2.89톤짜리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전남 광주 순천시 조곡동에서 통학버스가 주차된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19명과 운전사 등 20여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사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개혁 논의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국민참여현장 동행 경찰개혁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개혁단은 오는 11월까지 전국을 돌며 국민경청회를 열고 별도의 온라인 창구도 마련해 경찰에 대한 개선 요구를 개혁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이 마련한 대책을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눈높이에서 평가하는 경찰정책시민대심원 제도도 도입합니다.
2: 부산과 울산 앞바다에 다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8일째로 접어든 예인선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수색에 1000톤급 이상 함선 5척과 항공기 6대만 투입했고 수중수색은 다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경은 밤사이 수색 작업에 함선 7척을 투입하고 군 감시 장비와 수색 인력은 연안과 해안을 살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색 해역에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치고 있어서 수색 여건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낮더위가 물러났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내일도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바다에는 높은 물결이 계속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8: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오늘은 낮에도 제법 선선하다고요?
8: 네, 어제까지만 해도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한낮 공기가 제법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아 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긴 소매 차림을 한 시민들도 많이 보입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큰 일교차에 대비가 필요한데요. 내일 서울 최저 기온이 16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과 아침 공기가 더욱 서늘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강릉과 대전 15도,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서울 26도, 대구 25도에 머무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고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경남 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칠 수 있겠습니다. 또 동해상에는 풍랑경보가, 그 밖의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높은 너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파도가 순식간에 갯바위나 방파제를 덮칠 수 있어서 바닷가에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9: 미국과 이란이 확전을 막겠다며 주고받는 고강도 무력 시위가 양국을 전면전의 위기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미국과 이란 모두 파국은 피하겠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주고받는 군사적 타격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2: 겉으로는 전면전을 피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충돌 수위를 한계까지 끌어올리면서 중동 전역이 통제 불능의 전쟁에 휩싸일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해상 봉쇄와 금융 제재를 묶은 이란의 경제 질식 작전으로 원유 수출이 90% 폭락하면서 이란은 국가 부도 위기라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0: 해상 비축 원유마저 고갈될 처지에 놓이자 이란은 미군 기지와 핵심 인프라를 타격해 안보 비용을 극대화하는 극단적 도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타협 여지를 완전히 닫아걸고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을 강타하며 군사적 응징을 택했습니다. 이란의 도발을 방치하면 유가 불안으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단기 타격으로 이란의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다가오는 선거에 치명적인 기름값 폭등을 부를 수 있어 확전 불가를 외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1: 주민들은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당장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0: 이란 강경 군부 역시 물러서는
1: 미시간주 상원의원 후보입니다.
0: 되는 만큼 보복의 칼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비례적 대응을 넘어 요르단 등 주변국 거점까지 타격하며 무력 충돌의 판을 키워 미국의 통제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1: 이란은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까지 타격했습니다. 미국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미국 시카고대 교수입니다.
2: This shows that Iran is not kowtowing to the United States.
0: 결국 두 나라 모두 파국을 피하겠다는 계산만 앞세운 채 실제론 전면전의 문턱을 거칠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미군 기지를 덮쳐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미국의 공습이 이란 심장부를 건드리는 순간 양국의 통제선은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확전을 막겠다며 주고받는 고강도 무력 시위가 오히려 양국을 되돌릴 수 없는 전면전의 위기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돌도 되기 전에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됐죠. 당시에는 모아둔 재산도 거의 없었고 전 남편의 소득도 적어서 서둘러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 면접 교섭은 한 달에 두 번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전 남편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는 몇 달에 한 번씩 띄엄띄엄 보냈고 아이들을 보러 오는 날도 번번이 어겼죠. 저는 그동안 밤낮으로 일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3년 정도 함께 살면서 아이도 낳았고요. 6개월 전에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죠. 그런데 최근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째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전 남편의 성을, 막내는 현재 남편의 성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자라는 형제 자매인데 성이 서로 달라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성과 본을 현재 남편의 것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도 성과 본을 바꾸는 것 자체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자신도 재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최근 이직을 하면서 소득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클수록 교육비와 생활비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던 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 남편의 지금 아내가 알고 보니 과거 저희 혼인생활을 파탄냈던 바로 그 불륜 상대였고 저희가 이혼하기도 전에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태어났던 겁니다. 이혼한 지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 남편과 당시 외도 상대였던 현재 아내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 첫째와 둘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와 양육비는 별개로 볼 수 있는 건지, 전 남편이 재혼해서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의 성과 본 변경하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2: 네, 아무래도 그 자녀의 성과 부의 성이 다르면 여러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1: 네, 그럼 먼저 아이들의 성과 본 변경 문제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은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첫째와 둘째의

0: 형분을 바꾸고 싶어 하시고 또 친아버지도 여기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모두 동의하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걸까요?
1: 저희 민법에 따르면 이제 자아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여기서 그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당하는 경우가 이제 자녀의 나이하고 성숙도를 감안해서 자아 또는 친권자의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가족
0: 네.
1: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분 변경으로 초래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분을 함께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 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에
0: 네.
1: 그 다음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성분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됩니다.
0: 네.
1: 근데 저희 그 가사소송 규칙에 보면 가정법원이 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0: 네.
1: 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서 이제 그뭐 사건 본인 친부가 성분 변경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하고 뭐 사연자가 재혼한 남편의 친자를 임신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아직 실질적으로 재혼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좀 짧은 사정이 있고 첫째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어떤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진 후에 성분 변경이 허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전 남편도 동의하고 현재 남편도 동의하고 뭐 그러면 가능하긴 하지만 네.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안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네요.
1: 예.
0: 그러면 전 남편이 요구한 내용도 있거든요. 지금
1: 네.
0: 성본 변경해 줄 테니까 양피 감액해 달라. 그리고 자기도 이제 재혼해서 아이가 생겼으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취지거든요.
1: 네.
0: 그 재혼해서 그 새로운 자녀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감액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1: 저희 그 양육비를 변경하는 부분도 역시 가정법원에서 이제 허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0: 네.
1: 이게 종합적으로 참작을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런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 복리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0: 네. 네.
1: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연히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거를 감액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사안에서는 이혼 시에 과거 조정으로 1인당 30만 원으로 정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고 이제
0: 그렇죠.
1: 자녀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 이거를 축소한다는 거는 실상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30만 원이면 사실 더 늘려야 되는 금액
1: 예,
0: 아닐까요?
1: 맞습니다. 예.
0: 예. 그 실제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비나 생활비 더 많이 들어가고 또전 남편은 소득이 많아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증액 청구도 가능할까요?
1: 네, 양육비 증액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아 복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 내용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지금 뭐 이미 종전 조정 조서 이후에 뭐 5년 정도 경과했고 경제적 여건이 달라지고 사건 본인들이 이제 좀 성장을 많이 했고 하는 그런 사정을 통합해 보면 오히려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 네. 그럼 마지막으로 외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전 남편이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 남편의 현재 아내가 과거 이제 혼인생활 중에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였고 또 이혼 전에 이미 그두 사람 사이에 혼외자까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거 지금 이혼한 지몇 년이 지난 상황인데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그 상간제 소송은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사실을 안지 3년 이내 아니면 사건 발생 사실 이후 10년 이내에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0: 네.
1: 조전 이혼 당시에 만약에 전 남편하고 외도한 자가 누군지 몰랐다거나 그리고 그때 뭐 혼외자 임신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되었다
0: 네.
1: 하면 3년 내에 손해배상 소송은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이들의 성과 보호는 부모가 모두 동의한다고 해서 바로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법원이 그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변경 허가하게 됩니다. 또 전남편 같은 경우에 재혼해서 새로 자녀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양육비 감액해달라라고 하는 거 받아들여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양육비 부담이 커졌고 또 전남편의 소득까지 늘었다면 사연자분이 오히려 양육 증액을 청구해 볼 수도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넬의 상실의 관성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볕이 내리쬐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선선함이 느껴지는 오후입니다. 완연한 가을을 즐길 수 있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는 다소 쌀쌀함이 느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한낮에는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매시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경부고속도로 상황인데요. 부산 쪽으로 잠원을 못 간 지점 2, 3차로에서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전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2, 3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용담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도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안산 부근부터 팔곡까지 5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밀리는데 장수진입로 1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수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네팔 현지에서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한 도보 수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추가 수색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4: 실종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구호대가 제대로 된 지상수색 한 번 없이 조기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네팔 현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특파원.
5: 네, 네팔 라스와의 둔체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그곳 둔체 지역도 지난 대홍수 영향을 받았던 곳이죠.
5: 네, 이곳 둔체는 해발 2000m의 산간지대에 있어서 지난달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워낙 높은 지대에 있다가 보니 홍수 당시에 토사가 덮치지는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인근 발전소 시설이 파괴되면서 전기가 끊겼다가 최근에 임시 복귀됐다고 합니다. 이곳 둔체 네팔군 기지는 피해 복구와 구호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이른 아침 찾아가 봤습니다. 미국이나 인도 등 각국에서 도착한 구호품이 기지 곳곳에 쌓여 있었는데요. 이른 아침 헬기가 수시로 이착륙하면서 칠리메 등 트리슐리강 상류 마을로 물품을 나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지 앞에서 만난 군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 가장 최우선은 대홍수로 다친 사람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일입니다. 다리와 도로가 끊겨 있어서 구호품을 고립된 마을로 보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팔군 관계자입니다.
4: 네, 우리 긴급구호대는 오늘도 수색에 들어갑니까?
5: 네, 긴급구호대 측은 오늘 오전 수색활동 계획 자체가 없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네팔 측이 수색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피해 복구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인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어제 이규호대장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 군 당국과 협의해야 되는데
6: 이규호 대장입니다.
7: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자기네들도 지금 재건 복구로 전환 중이다. 이렇게 했고 헬기 운용수를 대폭 감축하고
5: 네, 오후에 재개될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수색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네팔 당국이 우리 관심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을 허가한 것도 어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네팔군이 안전상의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해온 점을 고려하면 추가 도보 수색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긴급구호대의 파견 기간이 당장 모레인 11일까지인 점을 생각하면 일각에서는 사실상 활동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0: 겁니다. 고대 측은 활동기간 연장이나 후속팀 파견 등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이러한 긴급구호대 수색 상황과 관련해서 실종자 가족들이 네팔 카트만두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 조금 전인 오후 2시 15분쯤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은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해 우리 긴급구호대가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약속했던 열흘의 임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에 수색을 종료하고 철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실종자 가족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도보 수색을 허가받았다고 선전했지만 실질적인 도보 수색 한 번 없이 항공 조망과 차량 이동으로 특이사항 없다고 발표하더니
3: 실종자 가족입니다.
2: 이제는 안전을 핑계로 수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0: 네, 가족들은 구호대장이 처음부터 수색에 소극적이었고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한 건지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구호대가 철수 전까지 민간수색팀과 현지 군경과 공조해 남은 사각지대에 대한 지상수색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둔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1: 정부 긴급구호대의 철수 계획과는 별개로 실종 직원들을 찾기 위한 기업들의 수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네, 전력 보강을 위해 기업 현지 육상수색팀 인력이 증원되기도 했는데요. 기업 대응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5: 네, 분당 두산타워입니다.
1: 네, 네팔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색 작업은 이어지고 있죠.
5: 네, 보름 전 네팔 홍수로 실종된 직원들을 찾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수색 작업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셰르파 등 현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육상 수색 인력 30명과 추가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동발전은 어제까지 현지에서 섭외한 셰르파와 전직 군인 등 46명을 투입해 육상을 수색해 왔었는데요. 이들은 현지 시각 오늘 아침 7시부터 모두 7개 팀 76명을 수색에 투입하고 열화상과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수색견 또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동발전 측은 직원들이 숙소로 활용했던 베이스 캠프와 근처에 있는 파워하우스 부근의 정밀한 수색을 위해 인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색팀이 늘어나다 보니 팀별로 권역을 나눠 수색하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수색 전력 확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헬기 비행 허가를 네팔 당국에 신청하는 등 연락이 끊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갑니다. 특히 삼우동과 파워하우스가 있던 메인 캠프 지역과 강 하류 방면 등을 수색한다는 방침인데요. 어제 드론 4대를 날린 데 이어서 오늘도 드론을 띄워 수색 작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두산타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미군이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근처에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4: 네, 사흘 만에 유조선을 또 공격한 건데 미 국무장관은 미군 함정을 공격할 때마다 유조선을 잃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6: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미 해군 함정을 두 차례 공격했기 때문에 대응에 나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매체도 하르그섬 근처와 남부 항구 도시 자스크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 물량을 처리하는 핵심 거점. 자스크는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를 내보내는 곳으로 원유 수출길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추가 공격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7: 주고받는 상황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란이 계속해서 민 해군 함정을 공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공격하거나 시도할 때마다 유조선을 잃게 될 겁니다. 미 국무장관입니다.
6: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보복에 나선 겁니다. 군사 공격에 이어 경제 제재도 이어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란 항공사를 이용해 무기와 인력을 수송해 왔다며 이란 민간 항공사 27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9.11 테러 25주년 추모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테러와 연계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7: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핵무기를 원했던 특정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핵무기를 확보하기 직전까지 갔었지만 이제는 그럴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입니다.

0: they have no chance at getting it.
1: 후티 반군의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과 미국의 군사 공격으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시장에선 고유가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습에 맞서서 이란도 요르단 미군 기지를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3: 이란은 또 미군 자산을 넘어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걸프국 유조선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4: 이란 혁명수비대는 요르단 알 아즈라크 미군 기지를 향해 파괴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은 침략자를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수의 탄도미사일로 미 전투기 시설과 격납고를 타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란의 이번 보복은 최근 들어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미사일 수도 가장 많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르단 정부는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0발 가운데 18발을 방공망으로 요격해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두 발은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난 곳에 떨어지면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무인잠수정을 나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첨단 무인잠수정조차 이란의 감시망을 피할 기술은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5: 혁명수비대 해군은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미국 테러군대 소유의 스마트 무인잠수함을 나포했습니다. 이란 국영TV 앵커입니다.
4: 미국 관계자는 이 무인잠수정은 이란이 확보하기 전에 이미 고장난 것으로 최신 극비 군사장비도 아닌 오래된 모델이라면서 그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이란 유조선을 겨냥한 미군의 공격이 잇따르자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유조선도 표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5: 이들 테러리스트를 수용하고 그들의 행동에 가담하고 있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항구 일대 모든 유조선 선원들에게 경고한다. 항구에 정박 중이든 정박지에 머물고 있든 상관없이 즉시 유조선에서 대피하라. 해당 유조선들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4: 이란의 보복이 미군 기지를 넘어 주변국 항구와 유조선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청문회까지 소상히 설명하겠다면서 야권의 사퇴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3: 자신을 둘러싼 식양처 청탁과 주가 조작 연루,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선 서면 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
6: 네, 적선돈 준비단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김승원 후보자 오늘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6: 네, 김 후보자는 평소보다 이른 오전 8시쯤 이곳 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렸는데 출근길 개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인사청문회 날까지 준비단에서 차근차근 설명하겠다며 소명 의지를 강조하고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잘 소상히
6: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7: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8: 한 말씀 좀 해 주시면
7: 좋을 것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9: 시민들도 있습니다.
6: 여러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겠다는 소명 의지를 강조한 건데 인사청문회는 오늘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3: 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짚어 주시죠.
6: 네, 이른바 식약처 임상청탁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의 요청을 받고 식약처의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어제 양 씨와 청탁 당일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양 씨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에게 언급한 청와대 BH 발언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에도 청탁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자 청문 준비단은 연일 서면 반박을 내며 추가 해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승인 직전 제넨셀 최대 주주가 된 세종 메디칼 주가 조작 의혹도 다시 떠올랐는데요. 세종 메디칼 주가는 임상시험 승인 이후 설립자 강 씨에 대한 수사와 인수 합병 등을 거치며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준비단은 주가 조작 사태의 본질은 외부 세력의 불법 개입이라며 주가 폭락은 2022년 7월 이후고 김 후보자가 식약처와 연락한 시점과 무려 9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며 두 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권에서 제기한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해명도 내놨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순이익이 급감하는데도 배우자와 자녀의 급여가 매년 30%씩 인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준비단은 가족의 연간급여 수령액을 공개하며 월급이 인상된 건 담당 업무 증가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연간급여 합산액만을 바탕으로 한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9: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8: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3: 건강해
1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5: 건강기능식품
16: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9: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21: 고향 특례시.
2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8: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0: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크게 5개로 나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5월부터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세대가 바뀌면서 보장의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초기의 실손은 상대적으로 넓은 의료비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 상품은 급여,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하고 비중증급여 이용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머니인사이트에서는요. 5세대 실손보험의 전환의 모든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은요. 굿머니 굿나이프를 참 잘 듣고 있다는 애청자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이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와 간병인 모험의 적용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쉽고 빠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봅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실손보험은 늘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고민인 주제 같아요. 첫 번째로 만나볼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 1세대부터 5세대 가입자 중에 특히 5세대 전환 안 하신 분들이 갈아타야 되나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방송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2: 네, 맞습니다. 사실 5세대로 갈아탔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1, 2세대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 또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고요. 명확한 솔루션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이재환 팀장님은 오늘 청취자분들이 어떤 거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1: 평소에 좀 잘 되어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약도 계속 새로 나오고 이런 분들은 지금 가입하신 보험을 유지하면서 가성비 있게 보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은 전환이냐에 대한 선택의 기록 그리고 보장 어떻게 바꿔야 되냐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이네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상담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인데요. 이쪽으로 질문 내용이나 상담 요청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5월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분들 위해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더라도 6개월 내 철회하면 이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데요. 보험을 갈아탄 이후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3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전환을 철회한 뒤에는 취소한 계약과 기존 계약 간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데요. 오늘 전문가팩 뉴스에서 이 부분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렇죠. 보험이라는 건 가입을 하고 철회 기간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죠.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환 철회를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유의하셔야 될 텐데 이거 말고 어떤 것들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2: 네, 우선 60대 진입하시는 분들께서 1, 2세대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가 또 많이 올라 전환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5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한 예시로 60대 여성이고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약 18만 원에서 5세대로 전환 후 3년간 무사고 50% 할인을 받으면 2만 원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0: 엄청 차이가 크네요.
2: 엄청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걸 3년으로 아낀 누적 보험료로 보면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550만 원 정도.

0: 50도가 되거든요. 40대 남성 1세대 가입자로 같은 방법으로 3년간 25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1: 그렇죠.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은 물론 좋지만 이제부터 아플 일이 더 많은 50대, 60대 분들께서는 갈아타는 걸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어떤 치료를 받을 때 1세대 실손의료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죠. 하지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겠습니다. 의료비를 많이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환을 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고요. 돌려받는 보험금보다 보험료를 더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2: 그렇죠. 그러니까 짜장이냐 짬뽕이냐 막 이런 것처럼
0: 네.
2: 보장을 키워야 되냐 보험료를 아껴야 되냐 이런 고민 때문에 실손 전환이 항상 어려운 문제인 건데 그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 어떻게 아플지도 모르고 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둔 거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의 필요성은 높아질 텐데 전환하는 게 맞나 항상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1, 2세대를 5세대로 전환을 했는데 이전 실손의료비로 돌아가고 싶으실 수 있어요.
2: 그렇죠. 결정을 했는데.
0: 맞아요.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 두 가지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환한 지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돼요. 3개월 이내라면 실손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다시 원래 세대 실손의료비로 돌아갈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환한 지 6개월 이내인지 확인이 또 필요합니다. 6개월 이내라면 실손의료비 받지 않은 보험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원래 세대 실손의료비로 돌아갈 수 있고요. 만약 5세대에서 원래 1, 2세대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2: 전환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되돌아가고 싶다면 일단 그 기회는 단 한 번 뿐이라는 거. 전환한 지 3개월 이내라면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있더라도 되돌아갈 수 있고 아예 보험금을 받아본 이력이 없다면 6개월 내 청약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전 실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1, 2세대 실손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전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11월에 시행될 예정인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맞아요. 11월에 새로운 제도가 하나 나온다고 저도 들었는데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 할인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설레요.
1: 그렇죠.
2: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1: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는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옵션은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제외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비급여 MRI, MRA 제외고요. 세 번째 옵션은 자기부담률 20% 적용입니다. 원하는 옵션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세 가지 다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을 다 선택하실 경우에는 약 30에서 40% 정도 보험료가 인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내가 맞아요. 뭔가 혜택을 덜 받으면 할인해준다.
0: 맞아요.
2: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공짜는
0: 네,
2: 아니네요.
0: 맞아요. 정답입니다.
2: 네.
0: 또 11월부터는 1, 2세대 가입자가 5세대 실손의료비로 전환하게 되면 3년간 50% 보험료를 또 할인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 2세대 실손의료비는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조건 그대로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5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 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만 하고 재가입 시기마다 보장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료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전환해서 보험료를 아끼는 데 꼭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2: 좋습니다. 나의 오래된 실손 의료비 마치 반려보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전환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맞춤 상담 원하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지만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재무 상태에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이번에는 마포에서 자전거 가게를 하시는 애청자님을 만나 뵙고 왔고요. 퇴근길에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를 항상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내분께서 보험 상담을 받으셨다고 해서 아내분께 나 평소 듣는 라디오 있잖아. 여기 정말 좋은 분들이 상담해 주셔. 이번 기회에 굿모닝 굿라이프 상담을 신청해 볼게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께도 그래 그럼 나도 같이 신청하면 좋겠어 하셔서 부부 동시에 상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0: 아, 그러면 이제 부부가 동시에 굿모닝 굿라이프를 들으시는 애청자가 되신 거겠네요?
1: 맞습니다. 상담 이후 얘기지만 아내분께도 운전하실 때 저도 YTN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는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0: 아, 뭐 두 분이 상담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YTN 라디오 고정 청취자도 막 확보해주고 전국을 다녀주시는 건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만나고 오신 우리 청취자님 가족 상황이 좀 어떠셨을까요?
2: 네,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5인 가구셨는데요. 우선 큰아드님은 해외에 계시고 따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한 건 청취자님, 아내분, 따님 두 분 이렇게 네 분이었는데요. 4인 가족 보험료로 매월 107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4인 가족의 보험료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지출을 하고 계셨죠. 먼저 청취자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내역을 보니까 8건에 50만 원 정도 내고 계셨고요. 그중에 한 건은 납입이 완료된 보험이었습니다. 납입이 완료된 보험에는 1-3종 수술비가 있어서 혹시 임플란트 하시고 이 보험에서 청구하셨냐고 여쭤봤더니 굿라이프 굿모닝 굿라이프 들어서 이미 알고 청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방송 애청자셔서 그런지 활용도 이모저모 잘하고 계셨습니다.
0: 와, 진짜 정말 이게 순기능이죠. 맞아요. 진짜 강조드리는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1-3종 수술비 특약이 내 보험에 있다면 이거 가지고 임플란트 받을 때 치조골 수술비 맞나요? 받아라 이야기해드리는데 이 좋은 특약 갖고 계셨고 직접 보험금 청구까지 하셨다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보험료 열심히 낸 만큼 보험금 받아야 될 때는 아주 야무지게 챙겨서 받아야겠죠. 자, 그럼 청취자님 실손보험은 좀 어떠셨을까요?
1: 네, 실손보험도 살펴봤는데 2013년 2월에 가입을 하셔서 보험료는 조금 비싼 편이셨지만 우선 11월까지 기다렸다가 전환 할지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로 이용을 할지 아니면 그냥 유지할지를 고민하기로 했고요. 간병인 보험도 정말 알뜰하게 잘 구성을 해두셨어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특이하게도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8건의 보험의 보장만 봤을 때는 보장도 너무 좋고 갱신되는 상품도 아니어서 크게 손댈 만한 보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치료 내역을 보다 보니 두 건이 잘못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 네, 문제가 된 두 건은 2025년 5월경에 가입한 간편보험이었습니다. 저희가 병원 방문 이력을 살펴보다 보니 2025년 3월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치료받은 이력이 간편보험 알릴 의무사항에서 예외질환으로 취급되는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고지 의무사항 위반이라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보험사가 강제로 보험을 해지시킬 수도 있죠. 물론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못 가입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게 흔히들 이 정도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에 전문가의 병원 방문 이력을 말씀 안 해주시는데 사실 이게 보험 가입할 땐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결정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건강이음 어플이 있죠. 이걸 통해서 병원 방문 이력을 세세하게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었어요. 물론 가입하고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다가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셨다면 보험에서는 계약 해지권이 없어집니다. 이게 상법이라서 훨씬 더 그 약관보다 높은 상위 범위거든요. 때문에 문제가 덜할 수 있고요. 청취자님은 60대입니다. 때문에 사실은 언제 아플지 그 누구도 장담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일단은 작년 3월에 청취자님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2개월 뒤에 보험 가입할

0: 때이두달전 병원 치료 내역을 말을 안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고지 의무사항 위반이라 보험사로부터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아주 불리하게 작용을 할수 있는데, 이걸 꼼꼼하게 체크하려면 보험 가입할 때 건강 이음 앱을 꼭 들어가셔서 병원을 다녔던 이력과 내역을 소상히 보험사에 알리고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아, 근데 오늘 이건 또 처음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고지 못한 건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청구를 하게 되면은 3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위반 사항이 되지 않는 거네요.
1: 그렇다고 표현하기는 조금은 어렵긴 한데요. 사실 이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왜냐하면 처음에 애초에 알릴 의무 사항은 소비자의 의무거든요. 물론 저희 이제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소비자한테 그 의무가 있어요.
0: 그럼
1: 거기.
0: 첫 단추를 낄 때부터 잘 꿰셔야지 엉성하게 꼈다가는 이게 진짜 문제가 될수 있으니 보험 가입 때꼭 주의하셔라. 근데 이 고지 의무 위반 사례라는 게 일상 속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고요?
1: 네, 저도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고지 의무 위반 사례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의 경우에 작년 5월에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용종은 있지만 제거하지 않고 지켜보자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6월에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한 달이 채안 됐죠. 그리고 올해 5월 건강검진에서 용종을 좀 떼셨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돌아온 건 직권해지였습니다. 직권해지는 보험사가 강제로 보험을 해지시킨다는 뜻이고요. 이유는 용종이 있었다는 걸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사실 건강검진 하다 보면 용종은 어떻게 보면 다들 가볍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을 강제해지 당한 거죠. 1년 동안 냈던 보험료는 돌려받지도 못하고요. 그만큼 사소한 거라도 전문가분들에게 꼭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게요. 진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내가 냈던 보험금 돌려받지도 못하고 보험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나도 내가 가입할 때 얘기 안한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고민 드신다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분은 좀 상황이 또 어떠셨을까요?
2: 네, 아내분은 12건에 4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고요. 납입이 완료된 보험이 3건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2009년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가 지금은 19만 원으로 보험료가 정말 상당했는데, 아내분께서도 전환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합니다. 좋은 보험인 건 알겠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일단 11월에 시행되는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를 기다려 보기로 하셨습니다.
1: 우선 암은 진단비가 9천만 원 준비되어 있으셔서 상당히 잘 준비하신 걸로 보였지만 납입 기한이 다소 길고 만기가 80세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가성비가 괜찮은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운전자 보험도 필요한 특약만 쏙쏙 잘 넣어서 가입하셨고요. 하지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상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은 10년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또한 간병인 보험도 요양병원이 180일까지만 보장이 되고 181일째부터는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한 장기 입원 환자의 비율이 평균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율이 상당히 높죠. 181일 이후에 대비가 안 되는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안 해본 보험도 좋지 않은 부분과 좋은 부분이 좀 분명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단을 마쳤고요. 이제 따님 두 분의 보험 가입 내역은 어땠는지 좀 살펴볼게요.
2: 네, 따님 두 분은 같은 보험을 똑같이 갖고 계셨는데요. 2009년에 가입한 실손해비를 가지고 계셨고요. 암 진단금 5천만 원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진단금 3천만 원, 수술비 1천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보험료는 약 14만 원 정도 각각 내고 계셨고요. 이 정도는 아주 괜찮게 가입하신 거라고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가성비 너무 좋고요. 하지만 여기도 필요한 보장은 사실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떤 보장이 더 필요했고, 어떤 보장은 좀 뺐어야 됐고, 또 특히 107만 원의 가족 보험료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모님. 부부 보험 어떻게 재정비해 주셨을지 애프터 처방 결과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집도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애프터 처방 결과를 만나보겠습니다.
1: 자, 전문가 처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님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고지 위반 위험의 보험 두 가지는 해지를 먼저 권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특약을 다시 새로 두 가지 보험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준비했습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었던 보험에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1천만 원으로 낮추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넣었습니다.
0: 근데 진단비 자체가 반으로 준 거라 그걸 좀 아쉬워하지는 않으셨을까요?
2: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요. 하지만 청취자님께도 진단금을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똑같이 해주셨는데 진단금 한 번 받으면 없어지죠. 하지만 치료비는 치료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에 걸리게 되면 한 번 치료로 끝나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몇 번이고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정말 큰 돈이 들죠. 그래서 한 번 받고 끝나는 진단금보다는 치료비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는 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네요. 정말 그게 좋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변경 도와드렸습니다.
1: 네. 그리고 수술비는 325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술한 이력이 있으시다 보니 325 간편보험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비는 1,5종 수술비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기존에 잘못 가입되어 있던 보험의 보험료 27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5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고요. 보장이 넓어짐과 동시에 고지 위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비포 이전에는 보험료 50만 원에 고지 의무 위반 위험도 있었지만 애프터 결과 받아보고 나서는 보험료 41만 원으로 9만 원 줄이시면서 이제는 당당해요. 고지 의무 위반이 없어요.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보험금 청구해야 하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보험금 다 받을 수 있게끔 솔루션을 내주셨습니다. 자, 아내분 처방 결과도 만나볼게요.
2: 네. 아내분은 기존에 없으셨던 암주요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를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3만 원대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암. 뇌, 심장, 3대 질환에 대한 대비는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내년 2월에 다시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0: 할 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거는 내년 2월에 진행을 하시기로 한 걸까요?
2: 아내분께서는 2022년도 2월에 척추 협착으로 인한 시술을 받으셨는데 365일 보장되는 간병인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수술하고 5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건 갖고 계셨던 간병인 보험이 저희에게 상담받기 직전에 가입하신 보험이기 때문에 청약 철회가 또 가능했어요. 그래서 청약 철회를 권장드렸습니다.
0: 청약 철회를 하고 나면은 냈던 보험료는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그럼요.
0: 좋네요.
2: 네.
1: 그래서 다행히 좋은 기간에 걸려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0: 네.
1: 추가적으로 아내분께서는 수술비도 많이 부족하셨어요. 수술비 또한 내년 2월에 간병인 보험 진행할 때 같이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술하실 확률도 더 높아지고 상해로 인한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또한 언제까지고 실비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준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갱신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와 상해 보험은 해지하시는 걸 권해드렸습니다. 어차피 순환계 주요 치료비 안에 수술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같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존의 43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0: 아내분도 보험료를 10만 원이나 줄이면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 없었던 걸 이제 있게끔 보완해 주시고 180일 이상 보장이 안 됐던 상당히 좀 활용도가 떨어진 이 간병인 보험 그리고 10년 갱신형 수술비, 상해보험 이런 것들도 다 잘 보장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내년 2월에 365일 1년 내내

0: 생활비로 쓰실 거고요. 치료비는 또 치료비로 쓰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보험료가 소폭 올랐지만 생활에 대한 대비는 더욱 탄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험 리모델링 결과 말씀드리면 보험료 총 107만 원에서 리모델링 후 90만 원으로 약 17만 원 정도 보험료 줄일 수 있었고요. 한 달 내는 보험료 보면 많이 줄어든 것 같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담에서는 기존 보험 중에서 필요 없는 걸 없앴죠. 보장을 늘리는 데 집중했던 상담이기 때문에 청취자님께서 사실은 너무 정말 만족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상담 내내 해주셨어요.
1: 그렇죠. 아,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이제 굿러닝 굿나이프 애청자로 거듭나신 거잖아요. 이제 부부 애청자가 되시기로 이제 약속이 약속을 하신 건데 실제 이렇게 전문가 만나서 상담 다 받고 결과까지 받고 나니까 어떠셨다라고 상담 후기를 좀 전해주시던가요?
2: 뭐 만족해 하셨다 뭐 이런 얘기는 너무 상투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하마터면 좀 큰일 날 뻔하셨잖아요.
0: 아, 그렇죠.
2: 사소한 일이라서 전문가에게 얘기를 안 하셨다가 보험금 통째로 날릴 뻔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송 들으시는 다른 청취자분들도 꼭 상담받으시라고 말씀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뭐 좀 감사하고 좀 뿌듯한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1: 아유, 맞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로 상담 신청하시면요 전문가에게 이렇게 꼼꼼하고 디테일한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메시지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립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684님 0071번님 5807번님 7025번님 외 많은 분들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 프로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사연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3025님 이것만 물어보살 오예 오예 하시면서 이것만 기다리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빠르게 청취자분들의 질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599님 저는요 최근 들어서 이 연금 보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몇 달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변액 연금 보험 갖고 있던 친구들 보면서 포모가 왔었는데요. 지금은 또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그럼요.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런 말이 있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연금보험은 호흡이 아주 긴 상품이죠. 10년, 20년 이상 가져가야 하는 상품이니만큼 단기적인 상승,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변액연금보험을 말씀해 주셔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투자 성향의 본질을 잊어서도 안 되겠죠. 내 투자 성향이 안정형인지 위험 추구형인지에 따라 안정적인 펀드를 선택할 수도 공격적인 펀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만약 등락에 휘둘리기 싫다면 보증형 연금보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보증형 연금보험은 단리 7% 그리고 8%를 보장해주는 연금보험이라서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이율을 딱 보장해줍니다. 만약 조기에 해지하는 경우 보증되는 이율은 없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주의하시는 게 또 좋겠죠.
0: 좋습니다. 한 분의 사연 더 만나볼게요. 9244번님.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는 어떤 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물어보시네요.
1: 그거 설명드릴 게 앞서서 우선 급여, 비급여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은 영수증 받으시잖아요. 그 영수증에 보면 급여라는 부분이 있고 비급여라는 부분이 있어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급여는 전액 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죠.
2: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암을 치료하는 걸 항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항암은 크게 수술, 약물, 방사선 세 가지로 나누죠. 먼저 수술은 대부분이 급여입니다. 물론 다빈치 로봇 수술 정도는 비급여입니다. 사실 되게 비싸요. 1-2천만 원이나 비용이 들거든요. 또 약물은 표적 항암, 면역 항암이 비급여고요. 1년에 사실 수천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방사선은

0: 또 양성자, 중입자가 유명합니다. 이것 또한 사실 수천만 원 비용이 발생하고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는 이런 것들을 보상을 크게 해줍니다.
1: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둔다면 크게 돈 들어가야 되는 암 치료비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거겠네요.
2: 그렇죠. 근데 이 지금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좋은 보장이지만 아직까지는 금액도 그렇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1: 맞다,
2: 그렇게 비싸지
1: 비싸지
2: 않아요. 예,
1: 않다.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몇천 원대로 사실
0: 맞아요.
1: 수천만 원대의 이 치료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가성비 있는 특약들이다. 요거 갱신형으로만 가입하나요? 비갱신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나요?
2: 둘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오, 그렇군요. 아니, 제 기억에 맨 처음에 이런 로봇 수술 같은 것들 특약, 다빈치 로봇
0: 맞아요.
1: 수술은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이거 뭐 선택권이 없어서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왜냐면 저는 갱신형으로 가입했거든요. 근데 이런 주요 치료비 특약 비갱신형 가입도 가능하니까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100세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모두 무료니까 지금처럼 상담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계속 받고 아쉽지만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MG생활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생활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 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선문대학교.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탄 이후 다시 철회할 때 주의사항과 오는 11월에 시행 예정인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는 제도 선택하시길 바라며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도 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열심히 상담 중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싸이의 낙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오후 내내 선선함이 이어집니다. 반소매와 함께 얇은 긴 소매 옷에도 손이 가는 날씨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을 보이며 다소 쌀쌀함도 느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 대구 16도, 광주 1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26도, 대구 25도, 광주 28도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매시간 돌발 상황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데 이번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신월요일 지하도로 인천 쪽으로 현재 충돌 사고 때문에 부분 통제라는 점 참고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 서초나들목을 못 간 지점 4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뒤쪽으로 한남 부근부터 고장

지점까지도 차간 거리를 좁히고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양재에서 한남까지 시구간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들도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마장램프에서 홍문램프 쪽으로 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상암동 한약방 시간입니다. 강수영 변호사, 김한 한겨레 기자,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 여러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모시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2026년 9월 9일 수요일 돌아온 이동형의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여의도 한약방이 상암동으로 이전했다. 상암동 한약방 시간입니다. 정옥임 전 의원, 강수영 변호사,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저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 우리 방송 시작하기 한 20분 전에 속보가 하나 왔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 수첩에 메모가 기자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 그런데 뭐 이제 오른쪽 그 메모는 조금 잘 보입니다. 이진숙 한동훈 하고 이제 영어로 아웃이라고 썼어요. 이건 이제 뭔 뜻인지 알겠어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왼쪽 면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제 기자들이 또 매의 눈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서울시장 후보라고 적었고 훈식 원식 청래 영어 이니셜로 MJ 지금 뭐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훈식은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는 이야기고 원식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 청래는 정청래 전 대표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는 사실은 뭐 이 세 명은 뭐 원래 좀 이름이 나왔었죠. 그렇죠. 세 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MJ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MS란 말도 있더라고요. 본인이다. 아. 김민석 본인.
1: 이건 S는 아닌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S 아니에요?
2: 아니고 MJ와 인연이 많잖아요, 이분이.
0: 예, 몽준.
2: 근데 그 앞에 뭐예요? 잘 안 보이는 거.
0: 뭐 정원호 이야기, 그러니까 정원호 적으라고 적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예. 글쎄요, 이거 뭐 누군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MJ가 아니고 HJ다. 그래서 뭐 김현종이라는 얘기도 있기도 한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2: 아니 이건 M자예요.
0: M자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럼 영어 이니셜은 알 수가 없더라도 뭐 나머지 강훈식.

0: 또 정청래, 우원식 이렇게 세 명. 뭐 그동안 쭉 있어 왔던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1: 그렇죠. 뭐 되게 놀라운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언론이 주목한 건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인데 이게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때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이 서울시장 선거하고 연동해서 뭔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뉘앙스의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그럼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물러날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꽤 계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정청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림이. 그러면 이게 진보통합이 여기서 그 민주진영 통합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냐 뭐 다양한 또 이야기거리가
0: 뭐
1: 나온 것
0: 경쟁력이
1: 같습니다.
0: 있다면 당연히 뭐 정청래 전 대표도 후보로 올라가는 거고.
2: 네.
0: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사실은 그첫 번째 당대표 준비할 때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당대표 1년짜리 당대표를 나가느냐 아니면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을 나가느냐 고민하다가 결국은 당대표를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아마 당대표 생각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상황이 좀 달라요. 서울시장 자체가. 그때는 무조건 민주당 이긴다고 했었을 때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데 그 역대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를 살펴보면 민주당 사람이 나와서 당선된 적은 없어요. 다 외부 인사들이 당선됐거든요. 뭐 고건이라든가 조순, 박원순 다 외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과연 이 민주당 내부 사람으로 이길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3: 네, 아, 이 사진이 찍혀갖고 오늘 뭐 정치부가 아주 다 난리가
0: 아, 다 난리
3: 났는데.
0: 났어요.
3: 예, 근데 처음에 원식이 한 번에 안 들어와갖고 이름이 원식이 누구냐 이러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여의도에서는 다 이름이 어느 정도 거론이 되던 분들이라서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김민석 후보가 벌써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1심에서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생각보다 좀 많은 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뭐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할 텐데 우원식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뭐 지역구 자체가 서울이기도 하고요. 또뭐 내란을 겪으면서 나름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또 중도에 소구층이 있다. 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긴 한데.
3: 네, 뭐 사실 이제 국회의장을 지냈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게 맞느냐 정치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은 존재할 텐데.
0: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3: 네, 뭐 장관도 뭐 총리 후보에도 하반평에도 오르고 하니까.
0: 정세균 같은 경우에도 대선에 출마했잖아요.
3: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인데요.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쨌든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데 혁혁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는 뭐 중도라든지 이런 쪽에 확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른바 이제 진영 내에서의 호감도도 좀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될 체급은 아닌데 국회의장을 지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까지 감안을 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 야권은 하마평에 올라온 인물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서울시장 후보로.
4: 야권은 좀 조심스럽겠죠.
0: 뭐 아무래도
4: 전제가 오세훈 시장이 낙마한다라는 전제로.
0: 그렇죠, 그렇죠.
4: 그러나 뭐그 1심 판결이 난 다음부터 상당히 그 마치도 물에 떠 있는 백조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는 몇몇 사람들이 있죠.
1: 혹시 안철수요?
3: 네, 여의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1: 안철수.
3: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지난번에 어쨌든 명태균 씨가 아니었으면 본인이 될수 있는 판이었거든요. 사실 판 자체는 뭐 그런 부분에서 오르고 있고 근데 이분들이 다 공통점이 이미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었거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한 분들이어서 근데 이제 중진급 의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울시장의 그 선거 결과,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움직이는 모양새가 돼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말하진 않는데 행보만 보면 이제 그두 의원이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1: 당권파에서는 신동우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친한계에서는 배현진 의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갑자기 김희석 대표 수첩이 공개되면서 조금 화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뤄봤고요. 자,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 현안은 물론 인사 검증 책임을 놓고도 충돌이 있었는데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 내부 문서가 맞다. 유출 건에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검찰 내부 문서가 맞다고 하는 건 한동훈 의원이 SNS에 공개한 그 뭐 검찰
3: 기소계획서.
0: 기소계획서. 그거는 우리 문건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3: 네, 그 부분에서 그 외에도 수사 자료와의 동일성 같은 것들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소계획서가 검찰에서 유출이 된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모든 것들이 검찰 수사 자료가 아니냐는 의혹이 이제 굉장히 굳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SNS에 올렸는데 앞서서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판례가 노회찬 전 의원, 노회찬 의원의 판례인데 예. 그때 이제 여러 장소에서 그 삼성으로부터 그 돈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얘기를 했는데 모두 무죄가 났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던 거는 유죄가 나서 그 징역형이 나 징역 집행유예가 달린 징역형이 나오면서 의원직을 이제 잃었는데 뭐 그 판례 견조 본다라고 하면 본인 SNS에서 올린 건 이게 의정활동 연장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면책특권. 예. 네, 면책특권은 안 될 거예요. 예. SNS에 올린 건 면책특권으로 보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게 기소유예 관련 아 기소 계획서가 그 뭐. 절대로 누구도 열람할 수 없는 수사 관계자나 검찰이 아니면 열람을 뭐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뭐 변호인이든 그 누구도 열람할 수가 없고 수사 기록이든 증거 기록이든 공개적으로 편찰되지 않는다. 그건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실 텐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약간 좀 뭐랄까 난사파괴 의혹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난사파괴 의혹을 던지고 있는데 이 문제도 짚어야 될 게 왜 그러면 이 기소 계획서를 그때 올렸었느냐 SNS에 결국 김승원 의원에 대한 기소 유예 처분 자체가 뭔가 특혜 아니겠느냐.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든 뭘 했든 왜 선처를 했느냐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서 검찰은 당초에 뭐 징역 8개월 구형을 하는 구공판. 그러니까 기소를 할 계획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거 문서를 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기소 유예 의견 낸 게 무슨 뭐 민주당 눈치를 보거나 뭐 정권이 바뀔 거를 예단해서 그게 아니고 계엄 이전에 그때부터 기소 유예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기소 유예 된 계기도 처분한 계기도 선행 사건인 양 씨에 대한 그 청탁 관련된 무죄 부분 판결 나오자마자 8일 만에 기소유예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몰리고 있다고 봐요. 뭐 본인은 지금 많이 고양돼 있는 것 같지만 거꾸로 지금 역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런데 뭐 검찰이 저도 당연히 문제고 검찰에 근무하다가 나온 변호사가 저도 문제고 어쨌든 불법인데 만일 기소 계획서가 아닌 다른 거였다면 그냥 지금의 한동훈 의원 주장처럼 의인이 나한테 자료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건 밝힐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수사에서 밝히기도 어려운데 그 기소 계획서를 흔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 네. SNS에서 근데 본인도 검찰 출신인데 이게 문제될 거란 걸 몰랐을까 좀
4: 제가 네. 오늘 그 조응천 의원님하고 같이 그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검사 역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이게 기소 계획서를 한동훈 의원이 달라 그래서 받은 거하고 제보를 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제보를 받은 거면 한동훈 의원한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0: 뭐 준 사람이 그러면 책임을 묻겠죠.
4: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의원은 지금 검찰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법무차관의 기세로 봐서는 유출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공적으로 조처가 취해질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이 들고요.
0: 감찰의 가능성도 있겠죠.
4: 뭐 어찌됐든 예.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다 그럽니다. 이제 공익의 차원에서 소위 이제 그 휘슬 블로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내부자 고발 같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기네들의 판단으로 볼 때 상당히 그 정당치 못하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제보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견제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생각하는 또는 강조되는 부분이 다르지만 아무튼 간에 이게 공익에 대한 민원이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만약에 내부자 제보다 한다면은 그 제보 소스는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또 그 기본적인 예.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이 그거를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놔봐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나한테 좀 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이건 교사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한동훈 의원한테 책임을 물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정보 제공자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그 어째

0: 어쨌든 제보자,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언론상에서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져요.
1: 예. 근데 어쨌든 이건 뭐 국수본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태니까 또 만일 뭐 법무부 자체로 감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 견해를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보로 이 자료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제보를 제보와 이 자료를 나간 걸 다 섞어서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는 단 하나입니다. 예.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한동훈 의원한테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 외에는 없어요. 예. 경위수가 없고. 그럼 그걸 내부 공익 제보라고 할 수 있느냐. 검찰은 나름대로 법적 절차가 있는 집단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누가 들고 왔다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은 이걸 이렇게 나한테 주면 안 된다라고 만류해야 됩니다. 아, 예를 들면 아마 그 공익 제보가 내부라면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수사검사인데 가정입니다. 수사검사인데 우린 진짜 김성훈 의원 기소하고 싶었는데 대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검사 조직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그런 식으로 처신하는 것은 이거는 법적 쟁점이 됩니다.
1: 예, 예. 뭐 법적 문제도 그렇겠지만 한동훈 의원이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3: 거짓말이 되는
1: 거. 그러면 이제 예, 도덕성 문제로 또 가게 갈 수도 있겠죠.
3: 또 한 가지 이게 좀 독특한 상황인 거는 당시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취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그 제3자는 지금 현재 이게 검찰 자료라고 하면 무조건 공무상 비밀 설정이 성립이 되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보라고 치면 한동훈 의원이 그거를 지시했냐, 교사 뭐 그 음모했냐, 같이 교사했냐 이런 부분 따져야 될 텐데 만약에 한동훈 의원 이게 취득 시점이 그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미 보고를 받았거나 혹은 결제 라인에서 공유를 받아왔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갖고 나서 한 거라고 하면 한동훈 의원에게도 이제 공무상 비밀로 설정에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예전에 한동훈 의원이 본인에 대한 수사가 좁혀올 때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풀어서 버틴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도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계산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정치인 신분으로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하고 있다라는 점 뭐 검찰로부터 일절 받을 적이 없는데 이건 이제 검찰 자료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경로는 본인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못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당대표이던 시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시절에 김기현 변호사가 최혜병 사건 관련된 제보를 했을 때는 공작제보범이라는 예. 프레임을 씌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의 어떤 내로남불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 붙게 됐습니다.
0: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예. 그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본인이 지금 면책특권에 밖에서 지금 이 예,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확 확실하게 지금 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8월 구형 계획서가 나온 시점은 2024년 아니었습니까? 네. 2024년 8월인데 한동훈 의원의 경우는 2023년 그해 말에 아마 당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때 그 계획서가 나온 거는 아닌 거는 분명하고요. 요거는 그 법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예. 법무차관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도 그 검사와 그 법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예, 아니겠습니까? 예.
1: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말은 내부에서 나갔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엄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민주당 기류를 좀 취재해 보니까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한동훈 의원의 헛발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 너무 신났다는 거예요. 이게 논란의 중심이 이 김승원에서 한동훈으로 옮겨가 버렸다. 이런 분위기여서 오히려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 지점은 지금 민주당만의 시각이 아니고 지금 여야에서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예. 여야 그러니까 합의가 뭐 사실상 장동혁 대표도 뭐 본질은 오빠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하니까.
2: 예. 박민영 뭐 아 그 이분 뭐 이런 말씀을 되게 안 좋아하시던데
1: 아, 그래서는
2: 그분도 예. 이제 되치기를 당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 비슷한 시각이 지금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1: 예. 그런데 김수건 장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달라.
3: 네.
1: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위원도 좋고 증인도 좋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 논란이 한동훈 의원이 의혹제기하던 초반에 했던 얘기. 그러니까 이걸 한동훈과 맞대응을 하는 거는 좋지 않다. 뭐 이런 관점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노텐도어 첫 번째 이제 백브리핑 같은 경우가 이 증인으로 나올 거냐 위원으로 뭐 해달라고 할 거냐 이거를 묻는 과정에서 길어진 질의응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쟁점이었는데 민주당은 이거를 더 이상 쟁점화하지는

0: 않겠다라는 좀 입장을 정한 것 같고, 애초에 한동훈 의원이 이거를 초반에 제기했을 때는 저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혔어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 골격 자체는 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소유예라고 하는 처분이 완전히 무혐의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정치가 묘한 게 검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드리블을 해서 이슈를 해서 기소를 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정치는 이제 그런 과정만 있는 건 아니어서 작용 반 작용이 있는 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김승원 의원이 본인의 이제 문제를 소명해야 되는 게 별도 트랙, 하나의 트랙이고, 그건 뭐 원래 있는 트랙이죠. 근데 거기 위에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적정선을 넘어버리는 폭로를 하고 제기를 하는 과정이 또 다른 정치적 쟁점이 됐기 때문에, 정치 뉴스는 어쨌든 볼륨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그 볼륨이 빠진 자기들에게 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정치에 좀 뭐라 그럴까요? 정치만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죠. 이상한 지점이죠.
1: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당권파의 그 당대표도 지금 입장이 좀 바뀌었죠. 본인도 9월 며칠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그 오빠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9월 8일부터 자기 입장을 바꿨고, 지금 언급된 그런 사람들은 뭐 거의 그 최측근 중에 측근, 심지어는 친위대라는 말까지 듣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의 이러한 그 김승원 후보자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내부에서 비토 정서를 표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본다든지,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의 적절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 보수 지지층 내부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내 분위기보다 전체 여론, 특히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그 가운데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2: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을 좀 지원 사격을 해야 될 텐데
1: 지금 전혀 안 하고
2: 그게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3: 그리고 뭐 오늘도 김태호 의원이 장동혁, 한동훈 만나야 된다라는 글을 국민의힘 단체방에 올렸는데, 찬성 입장 밝힌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 한기호 의원.
4: 네, 그리고 그거를 고성국 TV에 고성국 씨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2: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오늘만 한동훈 의원이 본인의 SNS에 38개, 9개 글을 올렸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방송 끝나고 한 20개를 더 올렸더라고요.
0: 60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2: 그러니까 60개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검사 시절과 지금 정치 시절이 다른데 게다가 오늘은 김승환 양씨 집에 갔는지 밝히라고 했거든요.
0: 그러니까 이게
2: 그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하고 진짜 이 사건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0: 그러니까 뭐 여의도에서는 주변에 정무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이슈를 몰이를 할 때 누구나 이제 본인에게 익숙한 경로 우전성 같은 거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사 정치라고 부르는 건데, 검사는 이런 식으로 언론이 계속 대서특필을 해주면 결국엔 그 피의자를 기소해 버리면 끝나는 건데, 정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닌데 한동훈 의원이 과거에 이제 검사 시절의 이슈를 드리블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 국민의힘이 지원 사격을 안는 거야 그렇다고 치는데, 친한계 의원들도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친한계 의원 중에 누군가가 인사청문회 들어가고, 그럼 이제 거기에 자료를 주고 인사청문회에서 터뜨린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협업이나 팀플레이도 가능할 텐데 왜 그게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기자회견을 보면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각광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빛나기를.
2: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어제만 해도 사실은 김승환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거든요. 오늘 기류가 어떻게 됐냐면 다 한동훈 얘기예요.
0: 네, 한동훈.
2: 그러니까 로비하고 청탁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고 이런 게 있었느냐가 중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동훈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막 올리는 게 맞냐 안 맞냐 본질을 다 지금 방송을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4: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 며칠간 방송에서 이미 있었던 양 씨에 대한 판결 내용이라든가 검찰의 기소유예에서 이제 불기소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에서 거의 대부분 반박이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이 너무 글을 많이 올린 것 중에는 좀 무리수로 보이는 것들이 보이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방금 말씀 그 뭐 집에 간 적 있니 없니 이것도 뭐 보고 싶어 눈물이 날 것 같니 이런 거 계속 올리는 게 뭔가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냄새를 풍기는 거잖아요. 근데 좀 전에 이제 다 어떤 그 언론의 단독 보도 기사를 보니까 그 양 씨라는 분이 연인 관계였던 사람은 강 교수라는 거예요. 강 교수하고 양 씨가 연인 관계고 이거는 양 씨가 자신의 변호인 의견서에 적어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양날일 수도 있지. 누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무리수인 게 강 씨와 양 씨가 거의 동업 관계이고 그렇게 아주 그 남녀 관계일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면 그걸 알면서도 김승원 의원이 그걸 도와준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양다리 관계에서 어떻게 해서 양다리인 상대방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인상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던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수습 안 되는 거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니 뭐 그 말씀도 일리가 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그 검사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이제 그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지.
2: 예.
1: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과거에 검사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더 이상은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 이슈가 애초부터 그러면 공익으로 시작됐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적 관계라는 부분이 부각되는 거고 그 정도 판단은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왜 국민의힘에 지원 사격이 없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혼자 이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사실은 정치라는 건 같이 그러면,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게 더 이미지 구축에도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 친한계에서 몇 명이 해요. 거들기는 하는데 한동훈만큼 임팩트가 또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달리 뒤집어 보면은 민주당에서 그 한동훈 의원 대응팀까지 만들어서 비판을 하는데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주장했던 이런 내용이 틀렸다라는 거라기보단 소위 그 필요한 부분만 가위로 오려내가지고 뭐라 그랬지? 무슨 가위? 쪽가위? 뭐 그러면서 그걸 붙이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그 터트린 그 내용들은 팩트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유권자는 봐요. 지금 이걸 우리가 법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2: 예?
1: 국민의 법 감정을 본다는 차원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나와서 그 주장하는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그 깊은 인상을 받은 거는 그러면은 이 문제를 다룰 때 그 피해자 있잖아요. 소위 이제 주가가 펌프해가지고 덤프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수만 명의 그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 피해자들 편을 드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때는 이거는 좀 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사적인 관계 또 지금 당장 그 얘기 하시잖아, 우리 변호사님이. 실제로 양 씨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강 씨다. 그것도 사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말하기도 민망한데 그게 본질인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의심이 갈수록 깊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무시하기 어려워요.
2: 근데 지금 한동훈 의원은 자신을 청문위원으로 삼아달라고 하는데.
1: 그러니까. 해주지 왜.
4: 근데 방법이 있나요?
2: 민주당이 해줄 일 만무하고.
1: 아니 증인으로라도.
2: 그러니까 지금도 증인 신청은 오늘까지니까 안 될 것 같고. 그 국민의힘에서 사보임 해줘야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 스탠스 보면 그것도 안 해줄 것 같고.
1: 안 해줄 생각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한동훈 의원이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저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할까요?
2: 아니겠죠.
1: 저는 아니라고 봐요.
2: 예, 견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장 달라서 인준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있고 뭐 여론이 좋든 안 좋든 대통령이 하고자 하면 그냥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임명을 했을 때 그러면은 김승원이 상처를 받을지 한동훈이 상처를 받을지 정치적으로 두 사람 다 상처받을지 저는 두 사람 다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0: 김승원 후보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낙마에도 무리가 없는 건이네 정도의 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없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에도 처음에는 이거 방어가 끝까지 되겠냐 이런 기류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그 분위기를 완전히 지금 한동훈 의원이 등장하면서 바꿨고 저는 이제 뭐 기자를 오래 했고 제가 조국 사태 때 TF 회사 사내 TF이기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9월 달에 2019년 9월 달인가 그런데 그 압수수색한 목록들이 족족 그 다음날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게 상호펀드 관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표창장 위조한 건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번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기록은 모든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 뻗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나 가질

0: 수는 없고 수사팀이 이제 주는 것만 나오는 건데 그때 이제 한동훈 검사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죠. 예. 그 사건을 수치 총괄하는 그때 이제 그래서 결국엔 총체적으로 조국 일가에게 어떤 이제 말하자면 인상을 만들어냈죠. 불과 한 달여 만에.
1: 근데 특정 이제 언론사 특정 기자가 또
0: 네,
1: 단독을
0: 여러 단독을
1: 많이 했고.
0: 했죠. 예. 예. 그러나 이제 지금 보면 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와 다른 건 그때는 이제 장막 뒤에 숨어서 이거 실제로 확인이 안 되는 누가 이거 이 작업을 하는 건지 하지만 뭐 그때도 한동훈 부장이 직접 유출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 나왔던 건데 지금도 재판 기록과 공소장에 있는 기록과 판결 기록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강 씨와 양 씨가 유죄를 받은 건 실제로 김성원 의원이 기소유예 된 사건의 별건이에요. 그러니까
1: 예.
0: 이 별건에 대한 판결문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이 그러니까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 그다음에 기소가 유예된 사실에서 이런 혐의들이 있지만 기소하기에는 좀 이게 입증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섞어서 지금 필요한 부분들만 얘기하고 있고 그게 이제 짜깁기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지점인 거고 아까 이제 얘기하신 부분에서도 그것도 아마 한동훈 의원이 풀 자료가 있다면 다 봤을 거라고 오늘 김의겸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이 이제 그런데 이 관계가 있으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부터 확인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관계에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어떤 관계 그게 수사 기록에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봤으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대중들에게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몰아가는 게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라는 거를 본인은 수사 기록을 풀로 봤다라고 하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어쨌든 인상을 씌우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 부분의 어떤 좀 역풍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
2: 근데
0: 아닌가.
2: 적절한 관계인지 부적절한 관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0: 아, 수사 기록에 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3: 펀더 프렌식 때문에.
2: 제가 볼 때 오늘 주장의 내용을 보면 자기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면서 단지 그 팩트를 질문을 하면서 아, 그랬겠구나라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이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적절한 관계입니다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한동훈이라는 변수가 민주당을 결집시키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피해의식이라 그럴까? 또 실제로 검사가 그렇게 해왔다라는 그런 어떤 그 확증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대와 결집의 한 요소가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이것이 한동훈은 한동훈 문제고 김승원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정권이 그 임명을 물론 이제 그 푸시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후과가 사라지지는 않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라는 거를 알 수는 있다는 거죠. 예.
3: 시간이 좀 남나요?
1: 아, 하세요, 하세요.
3: 강대입니까?
1: 예.
3: 지금 생각한 건데는 지금 사실관계를 더 다투다 보면 지금까지 한동훈 의원이 주도했던 프레임하고 안 맞는 이야기도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을 갖다 후보자 내정자를 야 이거 그대로 갈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여론이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칼을 예를 들면 지금 봐요. 네이밍 하는 게 오빠 독약 뭐
1: 예.
3: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잡잖아요. 근데 독약인가에 대해서도 아니 조금만 이약 개발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게
1: 예.
3: 임상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임상 실험을 하면서 이
1: 예.
3: 약을. 근데 왜 그러면 햄스터가 죽었냐? 무슨 청산가루에서 죽은 게 아니고 이게 약효가 있을 때까지 어느 용량으로 먹여야 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임상 전 단계에서 동물들한테 먹일 때 약효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용량으로 높여야 되느냐. 그래서 고용량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햄스터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마치 야 이거 완전 독성 물질인데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나는 걸 갖다가 속여가지고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잡아서 사람들을 흥분케 만드는 이거. 앞으로 한동훈 의원 굉장히 궁지에 몰릴 거고 김승원 내정자가 뭐 장관이 되느냐 마느냐보다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1: 예.
3: 한동훈이라는 미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아닙니까? 상처가 훨씬 크죠.
1: 아,
3: 보수 진영이.
1: 김승원보다는 한동훈이 더 크다.
3: 그럼요. 뭐
2: 저는 그
3: 백업할 수 있죠.
2: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3: 네.
2: 오히려 지금 사람들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더 흥분하고 있지.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1: 예, 그럴 수
2: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해소되어야 될 문제 중에 뭐 뇌물 약속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제3자 뇌물 얘기가 또 나오고 지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3만 몇천 명 주장의 피해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근본적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면 바로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왜 증인 채택을 안 해요? 예. 하면 되지.
1: 그런데 강수영 변호사 이야기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은 어쨌든 대권 주자 중 한 명이고 그래서 상처를 스크래치를 받는다면은 뭐 그건 그대로
2: 본인이 하고. 감당할 몫이에요.
1: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다른 사람을 교체해도 돼요.
3: 대체제가 있다는 겁니다.
1: 대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2: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1: 예예예. 예.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오늘 또 조국 혁신당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1부 순서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화이팅 라디오 이동현 뉴스정면성구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도 강우성 변호사, 정옥임 전원, 김한 한결이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장식 조국혁 신한 대표가 오늘 국회에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 유턴에 국민도 등 돌리고 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공개적으로 그냥 비판한 거죠.
5: 네, 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네.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뭐 검찰개혁 호텔 관련해서 공소청에 이제 검사 숫자 직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뭐 한 어저께부터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얘기인데, 이제 이 부분은 이 가장 세게 이 부분이 된다라면, 이 부분이 검찰개혁의 후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강한 언급도 내놨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서 있는 자리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확장을 너무 하지 마셔라. 오른쪽으로 너무 멀리 가지 마셔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민주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향한 얘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세제에서 민주당이 우클릭했다 이런 비판을 했고, 이게 이제 고가주택 소유자의 요구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는 얘기했고, 조국혁 신당의 이제 다음 단계 정체성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비판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세빈선 시절에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를 알겠는데, 지금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조국혁 신당은 불평등 해소가 다음 단계 정치적 미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죠. 이런 성공을 뒷받침하고 싶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당을 비판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 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4: 그러니까 그 민주

0: 우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1: 네.
0: 정도면 우당이라고 볼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뭐.
0: 근데 지금 오늘 세대 개편안 반대, 그리고 공소청 직제안 반대. 근데 이거는 뭐 검찰개혁의 후퇴라고 또 얘기했다는데 뭐 파병도 반대.
1: 네.
0: 이게 다 반대인데 공소청 직제안 반대하면서 검찰개혁 후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분리하고 또 보안수사, 국민 여론이 폐지하면 안 된다가 많았는데 결국은 뭐 민주당에서 또 대통령이 통과시킨 거 그거는 조국 혁신당이 강하게 주장해서 받아들여 준
1: 네.
0: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 김어준 씨 방송에서는 다른 모든 방송이 김승원, 한동훈 문제를 얘기했는데 김어준 씨 방송만 이거 공소청 직제안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어준, 유시민 또 조국 혁신당은 늘 같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우당이다? 저는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
1: 아니요, 이제 우당인 거를 포기한 거죠. 우당인 걸 포기하고 이제 선명성 경쟁을 가서
0: 아, 선명성
1: 네, 우리가 진짜 진보다. 아니, 그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지지자들도 지금은 우리가 민주당의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런 인식이 거의 희박해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를 배신했으니, 그리고 개혁의 의지도 없는 대통령이니, 우리가 제대로 된 진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식이 훨씬 더 강해졌다고 봐요. 그 지금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매우 그런 글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 그러니까 뭐 실장식 그 대표 연설은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남아서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정리하면
1: 그렇죠.
2: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지금 자리보다 더 왼쪽으로 와야 우리랑 이제 연대한다는데 몇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의문점들은 있죠. 기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정말 왼쪽의 정체성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불평등 문제를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지점들에서 이제 말하자면 공소청의 검사를 280명 놓으면 우클릭이고 예를 들면 200명 넣으면 좌클릭이냐 이런 건 아니잖아. 이건 제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 삼아서 왼쪽에 포지션을 지금 얘기한다. 뭐 이런 지금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그 변호사이시니까
1: 네.
0: 지금 그 조국 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일부 강성파 의원들의 주장은 줄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1: 네.
0: 3분의 2 날려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도 하는데.
1: 3분의 1을 날려야 된다.
0: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날려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검사들이 수사관들이 그 직책에 그대로 있으면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선에서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수사 사건이 너무 딜레이 된다는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6개월 걸릴 거를 지금 뭐 1년, 2년 걸린다. 근데 그게 수사만 그렇게 딜레이 되는 거 아니고 공소도 딜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일 숫자를 또확 줄여버리면 전체 사건이 다 딜레이 되는 거 아닌가요?
1: 이게 당연히 그렇죠.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이제 보도 자료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거의 반박하는 식으로, 논박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여기 즉 방금 말씀하시는 그 간격 논리는 아니 검찰청이 이제 수사 권한이 없어졌는데 왜 검사가 그만큼 많이 필요해? 수사 권한 없어지고 공소만 할것 같으면 확 줄여버려야지. 안 줄였다는 것은 검찰의 부활을 꾀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지금 도저히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데 법무부의 자료들을 보면 지금 공소 업무만 한다라는 게 얼마나 많은 업무를 내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생각보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검사가 하는 업무 역량이 그 영역이 많아요. 그걸 조목조목 법무부가 설명하고 표도 그려가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1인당 검사 1인당 미제 사건 수가 얼마나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거다 분석해놨어요. 그래서 법무부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더 필요하다 지금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 정도 줄였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남겨? 누가 또이 조직의 부활을 깨하는 이 불가역적 개혁을 하냐면은 이 조직을 갖다 확 줄여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혹시라도 그래도 검찰이 다시는 못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감정적 선동이라고
0: 이럴
1: 봅니다.
0: 수도 있겠네요. 과거에는 검사가 수사도 했으니까 수사, 기소, 공소를 다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나 공소 유지하는 데 시간이 안 걸렸는데
2: 그 지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0: 네,
2: 그러니까
0: 지금은
2: 지금
0: 수사를 안 하니까는 공소, 기소, 공소를 더 많이 살펴봐야 될거
2: 그러니까
0: 아니에요.
2: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특검 같은 거를 진행하면 기소하잖아요. 그럼 그 후에 그 검사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공소검사 따로 두거든요. 근데 뭐 윤석열 그 재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공소검사가 사건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지 이런 걸 몰라서 판사가 그렇죠. 나무라기도 해요.
1: 맞아요.
2: 이 공소의 유지에 뜻이 없냐 이렇게 나무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공소청만 돼도 전문적으로 그러면 서면 이거 서류만 보고 이 공소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사건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사건에 대해 몰입하는데 이런 거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형사제도에서 운영했던 것보다 이게 이제 더 필요할지도 모르고

0: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 진짜 미안한데요. 저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곰팡검사 숫자가 늘면 좋아요. 사건도 꼼꼼하게 하고 제가 변호사니까 현장 가면 곰팡검사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머리 벅벅벅벅 긁으면서 수사검사님이 메모를 안 남겨놔서요. 이 말 진짜 말입니다. 판사님이 뭐 질문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자기가 수사한 사건이 아니고 그날만 하루에 막 20건씩 30건씩 막 재판하는데 모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2: 정원님 어떻게.
3: 그러니까. 아니 조국 혁신당이 저런 주장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제도 운영을 안 해본 정당이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 사회 현상을 산수로 푸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 명료하다 못해 이렇게 단순하다, 명징하다라는 쪽보단 단순한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소위 이제 개혁이 안 되었다라는 거를 부각시킬 때 이러한 산술적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제 부각을 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숫자가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뭐 하려고 이런 거는 만들어 그대로 놔두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면서 해도 될 걸 뭐 이렇게 중수청 공소청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했는데 결국은 현실로 가면은 바로 그 현실을 고려하다 보면 이런 그 현실적 대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잘못된 부분을 고쳐 가면서 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2: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면 아직 뭐 파병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네. 파병 문제도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0: 파병은 뭐 진보 진영에서는 워낙 그 이슈 파급력이 큰 사안이어서 지금 이제 검토한다는 것만으로도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뭐 그것도 굉장히 큰 갈등이 예고됩니다.
2: 그렇게 되면 또 지금 뭐 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니까 어제부터 시작됐으니까 네. 합당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3: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1: 작가님 자꾸 합당을 질문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작가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2: 아니 아니요. 합당을 하자고 하니까.
0: 그런데 오늘 신장지 대표 연설을 보면 당장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대통령의 기조 천명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기조에서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으면 사실 합당이 어렵다라는 거를 대표도 이제 오늘 연설을 통해서 얘기한 건데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 민주당은 어쨌든 기구를 그래서 진영 결집을 꽤 간다라는 거지만 이게 당장에 지금 뭐 김원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합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의도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12월까지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1: 네, 제가 짧게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건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진보 그 정당 민주노동당 때부터 생각한다면 민주노동당 이래에 여러 진보정당이 있었는데 그 어떤 진보정당도 민주당한테 합당해달라고 이렇게 질척거린 적이 없습니다. 다 자신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실행하고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서 민주당도 진보정당이라고 인정 안 해요. 그들은. 기득권 정당이라고 인식하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하고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하지 합당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흘러가는 걸 지난 1월부터 해서 계속 흐름을 보면 합당을 함이 대단히 마땅한 것처럼 합당 안 하면 진다 선거. 어느 민주 저 진보 정당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민주당한테. 저는 이런 논의 아니 스스로 조국 의원을 좀 빼고 전 의원을 빼고 이 조국 혁신당이 존재해야 될 가치를 조국이라는 정신 빼고 증명하는 길이 최우선이지 그거 없이 자꾸 이렇게 힘겨루게 하고 이거 국민들이 좋게 안 보죠.
3: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조국 전 의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김어준, 유시민 여기가 지금 어떤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여기가 지금 점하고 있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민주당도 그거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 김어준, 유시민의 팬덤을 민주당에서 무시할 수 없죠.
0: 계산값과 그게 이제 지난 지방선거나 전당대회에서 약간 서울 수도권의 득표율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계산서가 서로 다른 걸 들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줘도 조국 대표를 사면도 해주고 그다음에 출마하는 것도 사실 같은 데에 출마를 한 거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22대에서 아웃이 됐는데 다시 22대에 출마를 하고 그런 것도 이제 다 뭐 말하자면 용인하고 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 충분히 배려를 해줬다고 그랬는데 계속 만나기만 하면 우리 되게 서운해. 우리한테 더 해줘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고 하는 데서 동지적인 관점에서 열심히 같이 해왔는데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준다고 해줬는데 지금도 아직

0: 계산이 덜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1: 예.
0: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뭐 12월 달까지 지켜보면 알겠죠. 네, 사실 어제 오늘 김승원 후보자가 이슈의 중심에 섰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용혜인 후보자가 이슈의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용혜인 후보자 이야기는 조금 들어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의혹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슈에서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예, 의혹은 그대로 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두 사람 다 가는 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한 사람은 좀 뭐 지명 철회나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용혜인 의원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소득당에서는 국회의원직도 못
0: 네.
1: 내려놓겠다. 장관직도 양보 못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0: 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왜 같이 하면 안 되냐, 그거를 선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스스로 사퇴하진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좀 극단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비위들이 보도된 것 같지만 그 비위에 대한 소명은 인사청문회에서 할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본인 거취에 대한 결심이 안 돼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인데 그거를 외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 않냐.
1: 예.
0: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명다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에서 핵심은 그런 거겠죠. 어쨌든 이제 기본소득당은 다른 정당이고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당에서 열심히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나설 수 없는 거고 나설 이유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론의 흐름에서 정리가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1: 예.
0: 같습니다.
1: 그 여론조사 공정이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정전 의원이 뭐 여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호남에서도 반대한다. 용혜인 반대가 72.2%, 김승원 반대가 60%.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두 사람을 반대하는데 용혜인 반대가 압도적이다. 뭐 그렇다면은 뭐 민주당에서 또 스탠스를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조사 개요는 팬앤마이크가 지난 6, 7일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전화조사로 RDD 무선 RDD 100%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여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론 지금 언급해 드렸고, 뭐 전국적으로 다안 좋은 상황이, 호남에서도 안 좋은 상황이요. 네, 다만 용혜인 의원이 더안 좋다.
2: 김승원 후보자도 못지않게 안 좋은 거죠.
1: 예. 자, 정청래 전 대표가 조금 전 페이스북에 글을 썼네요. 김민석 수첩 내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번 워크숍 때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엔 수첩으로 때립니까? 불쾌합니다.
3: 아, 왜 그래요, 진짜. 아, 정말.
1: 이게 불쾌할 정도인가요?
3: 아니, 왜 저, 아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건 뭐,
1: 예.
3: 좋은 거지. 그걸 왜
0: 대통령
3: 그렇게
0: 다음, 대통령 다음과 제일 좋은 자리 아닌가요? 선거에서.
1: 소통령이라고
0: 예,
1: 부르는 곳인데.
0: 선거에서는.
3: 저 같으면 저기 수첩에 수영 적혀있으면 신나겠구만. 왜 그래요, 도대체.
2: 만약에 수영이 적혀있으면 그건 스위밍을.
1: 아, 이거 보면 두 사람 언급이 꽤 깊네요. 이게 불쾌할 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3: 일부러 노출시켰다고 생각하시는
0: 네, 그런 것 같아요.
3: 일부러 수첩을 노출시켰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1: 아니, 그러면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적었겠죠. 왼쪽이 잘안 보여요.
0: 안 보이죠. 네.
1: 그리고 아니, 정청래 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인데
0: 네.
1: 선출직에게 이게 최고는 대통령 다음 서울시장 아닙니까?
3: 그렇죠. 대권을 가는 길인데 이것도.
0: 아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토론회나 이런 데서 정청래 의원이 이제 행정 경험이 없다 보니까
3: 그렇죠.
0: 그런 부분의 디테일에서 송영길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에게 좀 밀리는 거 아니냐, 행정 경험을 쌓으면 좋겠냐,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때 한창 갈등 있을 때는 에이 그걸 시켜주겠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이걸 적어놨다라는 거는 김민석 대표는 경쟁력 있으면 내보내겠다라는
1: 예.
0: 취지로 아마 후보군을 적어놨을 텐데 정청래 의원은 다른 생각을 하나 봅니다.
1: 아니 이럴 때는 그냥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0: 그렇죠.
1: 또 이렇게 써버리니까 아까 뭐 한동훈 의원의 그 정부적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다 필요한 건 여야 정신이다. 정부적 감각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강수영 변호사, 정호김 전 의원, 김한 한겨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6시에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2: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도 서늘했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낮 기온 5도 정도 내려가는데요. 바람도 불면서 제법 가을 날씨 같았고요. 내일도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23.2도, 대구 21.2도, 전주 24.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과 강서, 관악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10분 전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봉천터널 내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터널 내부라서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초터널부터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성수대교부터 밀리고 가양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송부 3부 시작합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여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0: 네, 뭐 저도 4년 만에 복귀했으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자, 취임하시고 1년 정도 지났는데.
1: 네, 1년 됐네요.
0: 예, 일반 국민들은 국가건축정책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1: 잘 모르죠.
0: 예, 예, 예.
1: 아, 그런데요. 일단은 무지 힘듭니다. 아, 이 말 안 듣는 국토교통부 뭐에 저 고집도 세고 예, 공룡에다가 예. 아 데리고 이럴라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예. 이번 지금이 이제 8기입니다. 이게 이제 꽤 오래된 건데 이번 8기에서 목적은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만 하면은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건축정책위원으로는 제대로 역할을 한 거다 싶은데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성안이 됐습니다. 건축산업 혁신촉진법이라는 걸 지금 이제 입법 발의를 해요.
0: 예.
1: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자세하게 알 건 없고요. 우리가 지금 토목 건설업 쪽에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예. 원래 건축업이라는 게 훨씬 더 민첩하고 일감도 나오고 혁신도 나올 수 있게 하는데 독립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건축 기본법을 만들었거든요.
0: 예.
1: 20년 만에 건축 산업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꼭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간 민주주의라는 이 가치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예. 저희가 송환을 해서 이미 토론회 다 했고 또 4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 뿌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솔직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너무 이상한 짓좀 하지 못하게 하자. 이거에 사실 주안점이
0: 뭐
1: 있거든요.
0: 이상한 짓이란 건
1: 돈 쓰는 거 이상한 거.
0: 같은 거 거대하게 짓고.
1: 거대하게 짓고 갑자기 뭐 이상한 뭐 무슨 정원 같은 거 만들고
0: 예, 예, 예.
1: 막 이러는 거.
0: 뭐 축제한다고
1: 그리고 자기 혼자
0: 뭐 하고.
1: 축제한다고 예. 돈 뿌리고 예. 뭐 이러는 거. 근데 그리고 이걸 지방자치에서 제대로 해야지 이게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잘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저층 주거지의 도심 주택을 중층 중밀화로 하는 게 있어요.
0: 예.
1: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 청와대로 제안을 해서 지금 이제 한참 공급 사인과 더불어서 지금 안을 마지막까지 송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지금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이것만 발표해 가지고 이거를 시장에 내리면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막 초고층 안 지어도 시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기본주택을 좀 생산해낼 수 있는 중저가의 부담 가능한 주택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0: 다시 그래서 말씀해 이거는 세 번째 거. 저층
1: 주거지의 중층 중밀화 주택입니다. 도심 주택이라고 저희는 일종의 도시형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0: 예.
1: 돼요.
0: 예.
1: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0: 그런데
1: 말 안 듣고요.
0: 수도권이 지금 인구 감이라고 뭐 그런데 높게 안 지으면 집을 많이 질 수 있나요?
1: 아니요. 지금 있는 것보다 높게 짓는 거죠.
0: 아.
1: 지금 있는 것보다는 높게 짓습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높게 짓는데 한꺼번에 싹쓸이하고 초고층 짓는 짓은 다 안 하고
0: 예, 예.
1: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잘만 하면은 이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보다 공급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요. 뭐 몇십만 호가 됩니다.
0: 예,
1: 그래서 뭐 이것만 되면은
0: 예, 예.
1: 뭐 정말 중저가의 청년 주택 1인 1주거 이런 게 다 해소가 됩니다.
0: 예, 예.
1: 아, 근데 국토부 말 안 들어. 미치겠어.
0: 아. 예. 그리고 뭐 그 수도권 감이라도 해소하고 또 서울의 부동산 집값도 또 안정화시키고 하려면은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도 많은데.
1: 아이쿠.

0: 그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1: 그러니까 뭐 지금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국회나 뭐 방송국이라든가 또 청와대 뭐 법원 뭐 검찰청 이런 게또 내려가면
0: 네.
1: 그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게
0: 아,
1: 생기니까.
0: 그럼요. 그거는 뭐 그럴 테고요. 이제 그거 공급하면서 저는 사실은 뭐 생각이 확실한 게 저는 외교 기능하고 문화 외교 기능은 문화 도시로서의 행정 수도는 남겨뒀으면
1: 서울에
0: 좋겠어요.
1: 남아도
0: 서울에.
1: 좋고,
0: 그게 역사 문화가 워낙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한 두세 달 정도는 여기서 좀 지내시고.
1: 그럼 경제, 역사, 문화만 남기고 다 가면 되겠네요.
0: 그럼요. 아니 그리고 경제는 이제 산업 쪽이니까 나머지 이제 경제 부처는 뭐 그쪽으로
1: 아,
0: 가도
1: 나가도 되고,
0: 상관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게 훨씬 더 낫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거는 사실 이것도 진작에 써야 돼요.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하나도 안 했잖아요. 20년 만에 또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땅도 작은데 없는 땅을 또 너무 작게 쓰는 거예요. 좀 크게
1: 맞습니다.
0: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일자리 이동도 생기고 사람들의 이동성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주택 정책도 또 달라져야 돼. 뭐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우리가 그런 시대적 전환에 지금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뭐 김희석 당대표도 뉴욕, 워싱턴 예를 들었고
0: 네.
1: 뭐 미국뿐만 아니고 호주도 그렇고 막전 세계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합니다.
0: 네.
1: 그 경제 수도하고 또다 다르게 하는데 그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국무회의 때 설계 과정이나 공사 일정을 그대로 맞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0: 그래서 또막 저기 했는데 아니 그 맞출 수 없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행복청에서 왜냐하면 지금 설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셔서 그것도 고쳐야 되고 이러는데 모든 건 공기는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고 행복청이 발표를 하니까 보고를 하니까 내가 못마땅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1: 그러면 이게 청사진을 일단 그려서 언제쯤이면 다 될까요?
0: 아니요, 뭐 지금 이제 목표는 2029년
1: 29년이요.
0: 8월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도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국가건조정책위원회가 저희가 사업을 관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과정을 관리하는 건데 제가 지금 또 열심히 추진하는 게 제발 대통령께서 그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앞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건축가한테 직접 보고를 한번 받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게요. 우리나라의 건축의 수준을 확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한국성이 필요한 게 어떤 거고 또 지금 시대의 역사성이 어떤 게 필요하고 하는 거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프랑스 저리 가라 인 문화 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또 국토부가 아니라 행복청이야. 행복청이 또 말을 안
1: 또
0: 들어.
1: 그러니까
0: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왜냐하면 이 건설이나 건축을 공기 맞추고 수요 맞추고 이러는 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하면서 문화와 그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우리 삶의 질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야
1: 뭐
0: 되기
1: 인프라도
0: 때문에
1: 갖춰져야 이제 인구도 옮겨 올 텐데
0: 그럼요.
1: 그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세종의 인구가 가면 좀 서울이 조금
0: 아니, 지금도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1: 많은데
0: 왜냐하면 그 주변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종시 자체가 아니라 대전, 그다음에 공주 이쪽으로 다 해가지고 여기가 300에서 한 450만
1: 좀
0: 정도
1: 되면
0: 이런 정도의 이른바 이제 메갈로폴리스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요. 그렇게 안될 수가 없습니다. 네.
1: 그 저도 그 누가 이렇게 저한테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물어봐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0: 네.
1: 만일 그렇게 되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안 되고 세종에 KTX도 가면 안 된다.
0: 네. 네.
1: 왜? 다 출퇴근한다. 출퇴근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농담삼아 말을 한 적이 있는데.
0: 그런데 저는 그거는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미국도요. 예전에는 다 뉴욕으로 가고 워싱턴으로 가고 다 그랬습니다. 학교가 그쪽에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지방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는 뭐 인터넷도 워낙 잘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이 걱정을 해야지. 앞으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빈 거를 여태까지는 독점과 독재를 해왔는데 이걸 앞으로 어떤 문화 사업으로 채울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지방도 학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인프라 시설이 올라가는 거는 특히 이제 병원 시설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합니다.
1: 근데 뭐, 공무원들은 어쨌든 옮겨가면은 갈 텐데 지금 당장에 뭐 여의도 있는 금융권 사람들은 못 간다 그러는 거잖아요. 차라리 사표 쓰겠다. 그런 반발은 어떻게 해요?
0: 사표 써.
1: 아, 물론 뭐 사표를
0: 아니.
1: 쓰는 분들 공무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니
1: 보시면 왜냐하면 저는 저기 하는 게 그쪽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도 이렇습니다. 금융권에서 얼마 일하다가 민간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회전도 빨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거 하려면 맨날 관치 금융 딱 잡고 말이야. 예. 맨날 그거 잡고 어? 여의도에서 딱 잡고 있는 이거 바꿔야지 우리가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0: 예.
1: 사표 못 쓸 거야.
0: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한 28년, 29년 말씀하신 거는 지금 청와대가 세종으로 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 말고 정말로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것.
1: 네.
0: 이거는 뭐 우리가 헌법도 좀 바꿔야 되는 문제.
1: 이거는 헌법 바꾸는 거 외에는 없어요.
0: 예, 그러니까. 네. 그것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 아니면은 이재명 정부
1: 저는
0: 안에
1: 이게 저도 지금 속상한 게 우리가 작전이 너무 안 맞아. 왜냐하면 원래 작년에 경제를 이렇게 올려놓고 외교의 마당에 올려놓고 지방선거 이기고 지지율을 계속해가지고 1년 동안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뭐 행정수도법이나 이런 것도 다 통과시키고 이러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0: 예, 예.
1: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조금 이제 바꿀 때가 되긴 됐는데 이거는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올해 말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걸 올해 말까지 일단 하기로 했잖아요.
0: 예.
1: 그거에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 빠르면 내년에도 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만약 이거는 저는 국정 지지율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국정 지지율이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준비는 돼 있지 않습니까? 메가 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리고 경제가 만약 삐끗하고 민생 경제 삐끗하고 그러면은 아마 내년에도 하기 어려울지 모르고 그러면은 이제 23대 국회로 넘겨야 되고 23대 국회로 넘기면은 이제 저거 하면 되니까는요. 그죠. 공약으로 내놓고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 잘 되면 내년에 하면 참 좋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스케줄링을 좀 다시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0: 예, 예.
1: 이것도 국정 지지율과 달려 있습니다.
0: 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예.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아니 뭐 저는 당연히 반등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이른바 저는 내분으로 인해 그러니까 내분으로 인해서 생긴 갈등이 이른바 부동산이나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에 더해지고
0: 예.
1: 그러고 난 다음에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삐끗삐끗거리는 게 자꾸 보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크로한 거대 지표들은 다 좋습니다.
0: 예.
1: 수출 1조 달러 될 테고 뭐 4대 강국 될 테고 뭐 GDP 3만불 넘을 거고 옛날 같으면 뭐 이거 가지고 난리를 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큰 지표가 좋은데
0: 올해 성장률도 3% 넘어가고
1: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도 오늘 이제 코스피 7천 이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으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이제 좀 민심을 다져. 저도 이제 제가 정부 측에다 계속 얘기하는 게 대통령께서 너무 미래 이슈에 너무 눈을 반짝거리신다. 왜냐하면 그 뭐 AI나 메가 특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만약에 초과 세수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민생 부분으로 과감하게 돌리는 거 이런 쪽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하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고민이 되고요. 저도 뭐 예. 뻐족한 수가 없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로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진심을 보여주시면 이거는 갈 수밖에. 근데 작년처럼 갑자기 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특히 이제 우리한테 지금 가장 위기 상황이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관련된 예.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워낙 잘하시는 게 외교거든요.
0: 아, 외교 분야. 예,
1: 네.
0: 예.
1: 외교를 왜 잘하는 줄 아세요?
0: 예.
1: 왜 잘하는 줄 아세요?
0: 모르겠습니다.
1: 모르는 척하고 그러는데
0: 예.
1: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대통령이 왜 외교를 잘하시는 줄 아냐. 외국에 나가면 외국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격조 있게 대해준다. 대등하게 대해주고 예, 예. 주고받을 상대로 대해준다.
0: 예.
1: 그러니까 굉장히 쿨한 관계가 될 수 있을 때는 오히려 잘 된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게 대통령을 어떨 때는 뭐 좀 우습게 보는 것도
0: 예.
1: 있고 어떤 때는 막 대통령을 막 바지카랑에 붙들기도 하고 이러는 게 없기 때문에 외교는 더 잘하는 거야. 주고받는 거 확실하게 있고. 그 저는 이번에 호르무즈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이게 바로미터가 될 텐데 이번에 프랑스 가시는 거 보면서 제가 조금

0: 마음에 약간 좀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11월 달에 잘
1: 예.
0: 넘겨야죠.
1: 그러니까 이번에 프랑스 가서 아마 또 마크롱 대통령 또 그러니까 지금 이 호르무즈가 프랑스랑 영국이 연대한다고 하니까
0: 그렇습니다.
1: 거기에 우리도 같이 할수 있으면
0: 그렇습니다.
1: 예.
0: 영국 프랑스의 이른바 다국적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여하는, 이거는 호르무즈의 평화적인 통행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이제 저것도 바뀌었어요. 요새 청와대에서 나오는 말은 파병이라는 말안 씁니다. 그렇게 뭐라 그러죠? 자유수호인가? 뭔가 이렇게 쓰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잘 풀리는데, 문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어디까지 저기를 할수 있을까? 이게
1: 그러니까
0: 관건이죠.
1: 11월 달 말씀해 주신 건 이게 미국
0: 미국
1: 중간선거인데
0: 중간선거입니다.
1: 그래서 11월까지 어떻게 버텨보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하고 있거든요.
0: 방향이 안 나오면 안될 거예요. 저는
1: 그러니까
0: 액션이 분명히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1: 11월 전에 반드시 도와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0: 네.
1: 쉽지 않은 선택인데
0: 근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너무 내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는데, 우리가 지금 북미 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또 에이펙에서 이번에 뭐가 이슈가 될 거, 우리가 외교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걸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분명히 청와대가 알고 있는 고급 정보에서 좋은 선택을 하면서 그걸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인사나 이것처럼 갑자기 뭐 단안하신다 이러는 거가 아니라 어떻게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딜레마 상황, 그러면서도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잘 이거 그야말로 잘 항해의 항로를 잘 개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마치 작년 1년 전에 우리가 그 트럼프 처음 만날 때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것처럼 좀잘들수 있을 거라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1: 그 여론조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 여론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교는 잘한다는 게 많으니까 아마 그
0: 네.
1: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이 굉장히 샤이한 사람인데
0: 네.
1: 외국 정상 만나면 스킨십이 좋더라고요, 또 희한하게.
0: 아니, 대접 잘해주는 게 좋지. 그러면은 기분 좋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저는 우리 국회에서도 이번에 김민석 대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서로 대접을 해주면은 서로 기분 좋게 대해줘야지 돼요. 그게 우리의 정치에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이 위원장 좀잘 대해줘요.
1: 잘 대해주시기
0: 나도 잘 대해줄
1: 바랍니다. 예,
0: 테니까.
1: 듣고 계신
0: 서로
1: 분들.
0: 만지지
1: 그
0: 말고.
1: 아까 내분에 인한 갈등을 언급하셨는데
0: 네.
1: 그걸 뭐 김어준, 유시민, 조국 이런 발 갈등이라고 봐야 됩니까?
0: 아, 그렇죠. 솔직히 1월 22일, 저는 날짜까지 기억해요. 그날이 저도 확 도른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합당 이슈라고 하는 걸 쓸데없이 꺼내고, 또 그게 너무 기습 합당으로 이상하게 꺼내고, 그게 주저앉아 보는 바람에 너무나 앙금이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지고, 그러고 나서, 이 전당대회까지 갈등을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앙금이 안 남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합당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저는 하여튼 합당은 예전에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데, 지금은 합당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이제 신장식 대표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이제는 합당 여론보다 연대 여론이 더 많이 나와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저는요, 이런 거 요번에 호르무즈 파병이나 뭐 부동산 세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레드팀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믿을 만한 야당으로 아주 올고 돈 야당 역할을 조국 혁신당이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게, 만약 조국 대표가 합당을 해서 내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차기 주자로서 당청 갈등이 돼버려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바깥에 있으면서 적당하게 독립성도 강조하고, 그야말로 자강도 강조하면서 차기의 주자로서 보이고, 그 대신 이제 저 국회에서도 앞으로 이제 그 교섭단체를 좀 요건을 내려주든가, 이런 문제를, 이런 걸 하면서 열어줘야 되는 거죠. 결선 투표도 도입하고. 저는 그게 더 낫지 않은가 라는
1: 지금
0: 생각이 듭니다.
1: 뭐 어쨌든 양당 지지자들이 다 감정적으로 지금
0: 아, 너무 힘들어요.
1: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0: 네.
1: 합당이 쉽진 않을 것 같고.
0: 네.
1: 근데 조국 원장이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데 계속 간신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간신이고 내가 충원하는 사람이다.
0: 제가 여기서 조국 대표님께 충신 역할을 하나 해드리면은 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간신 충신 벌써 나누는 식으로 하시면은 리더 되기 어렵습니다.
1: 그런데
0: 아 그런 왜냐하면 그런 거에 제가 참 조국 전 대표를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게 저도 민간에 있고 대통령님도 이제 굉장히 정말 역경을 산전수전 예. 공중전을 다 겪어 오셔서. 여러 가지 비판받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비위가 좀 강하잖아요. 근데 조국 전 대표는 너무 정말 이 비판받는 거에 비위가 너무 약하시는데 그거 정치인으로 결격 사유입니다.
1: 버텨야 된다.
0: 리더, 예. 리더로서 결격 사유입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러면서도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우리를 이렇게 판정하고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1: 예. 네. 그 조국 대표가 간신히 한 것은 아마 쓴소리를 대통령한테 못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김진애 위원장 회의 때 대통령한테 쓴소리 많이 하는 걸로
0: 나 정말 저는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하기 어려운 얘기 있으면 또 저한테 갔다가 이거 좀 해달라고 또 그래요.
1: 대통령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0: 불편해하십니다. 예, 불퉁해하시고 예. 막 그럽니다. 예, 예, 예. 아유 정말 힘들어 죽겠어.
1: 아, 그, 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이제 지방으로 또 세종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건설업 경기도 다시 좋아집니까?
0: 그래서
1: 지금 건설 경기 너무 안 좋다니까.
0: 그래서 건축 산업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예전 같은 통합 경기는 절대로 안 돌아.
1: 이제 안 돌아오고
0: 부동산 경기도 그런 식으로 안 돌아옵니다. 이제는 정말 혁신적이고 퀄리티 있는 걸 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 승부하고 고부가 가치로 승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지금 이제 예전에는 한 건설 산업이 25%까지 갔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못 가거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건축 산업이에요.
1: 네, 그러니까.
0: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튼튼하게 버텨줘야 돼요.
1: 그러니까 건설업이 건설업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니까.
0: 연계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1: 요즘에 너무 안 좋다 그러고 또 뭐 인건비 자재비가 너무 뛰어 올랐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조금 훈풍을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0: 아니 그러면서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부동산 세제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예. 이번에 왜 저기 1가구 2주택이라든가 예. 다주택자라든가 아니면 실거주 같은 거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페널티를 주는 쪽으로 가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그게 못마땅해.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동성의 시대 그다음에 일자리는 여기에 두고 저 뭐 중간중간에 바꾸기도 하고 또 부부는 논아 살고 이래야 되는 시대에서는요. 지방에도 주택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다주택을 너무 비싸지 않은 거죠. 물론 고가 주택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지방에 갖고 있는 거를 장려해 줘야 지방 주택 시장에 훈풍이 돌거든요. 그 제가 이번에도 제가 열심히 밀었던 거는 지금 너무 똘똘한 한 채로 자꾸 집중이 되니까 모든 게 수도권으로 이루어진다. 예. 수도권의 주택이 전국구 시장이 돼버리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지금은 이제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조금 떨어졌는데 강남권은 요새 덜 똘똘한 한 채가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1: 강남 제외한.
0: 예. 제외한. 예. 이거 나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본격적으로 우리 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그리고 가령 비거주에 대한 것도 저는 그거는 당연히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보유세에서부터 거론을 하면 종부세에다 하라잖아.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삶의 선택에 대해서 매일매일 국민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왜 이렇게 정부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나 이런 게 돼요. 그런 거는 팔 때 한꺼번에 양도세 할 때 이럴 때 한 번에 딱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번에 제가 세제 개편해서 굉장히 아쉬운 게 그러니까 너무 기술자들이 맞는 것 같아요. 원칙이 잘 드러나질 않고 막 복잡한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 거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 예, 예. 그런 거는 필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네. 하나 더 여쭤보면 그 전세 제도라는 게 전 세계에서 조금 독특한 우리만의 갖고 있는 제도인데 이게 점점 좀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는 뭐 이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당장에 이번에 뭐 세제 개편 때문에 뭐 다주택자를 막 너무 악마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 집을 내놓으면은 전세가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이 전세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0: 아니요. 예. 제가 제일 화가 난 게 그거예요. 예. 지금 전월세 파동이 제일 크거든요.
1: 예, 예, 예.
0: 근데 이제 우리가 세제를 할 때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세 형평성도 있고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것도 있죠.

0: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주거시장의 안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게 주거시장의 안정을 깨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딘 데서 막 팔라고 그러고 두개 갖고 있으면 막 팔라고 그러니까 전월세 파동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전세가 앞으로 우리는 뭐 결과적으로는 월세로 넘어갈
1: 월세로
0: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갭 투자가라는 거로 해서 자꾸 악마화시키고 이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향후에도 계속해서 특히 우리는 아직도 자산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자산을 불려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나쁘지는
1: 예,
0: 않은 거라고
1: 알겠습니다.
0: 보거든요.
1: 그 강남은
0: 네.
1: 냅둬라 그들 말에
0: 아,
1: 읽으니까.
0: 그럼요.
1: 아, 그럼요.
0: 그 대신 세금은 좀 많이
1: 많이
0: 내라고 이거예요.
1: 내고.
0: 세금은 내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1: 강남 집값
0: 거예요.
1: 잡을 생각하지 말고
0: 그런 거
1: 그들
0: 필요 없어요. 근데 똘똘한 채를 자꾸 오르게 하는 거는 저는 우려가
1: 그건
0: 되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리고 전월세 파동이 나게 하는 거는 이거는 못 사. 그다음에 지금 대출 제도도 제가 이러다가 이제 정부 막 깝니다.
1: 아니요, 할수 있죠.
0: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대출도 요번에 좀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런지 너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에만 도움이 되게끔 하지 전월세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맞아 유연하게 활성화돼서 돌아가게 하는 거에는 좀 약해요. 그런 게 제가 지금 아쉽습니다.
1: 그러면 대출도 약간은 좀
0: 좀 풀어주는 게
1: 풀어주고.
0: 좋아요. 근데
1: 오케이,
0: 너무
1: 알겠습니다.
0: 많이 풀면 또 집값
1: 아, 그럴 수
0: 올라가니까.
1: 있죠.
0: 네네.
1: 예, 알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1: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3: 언제 어디서나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안전화.
6: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8: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0: (1분) 터
11: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10: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

0: 1944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초중고등학생이 1년 전보다 늘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90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은 0.4%포인트 늘어난 2.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이 17.1%, 신체폭력이 15.7%, 사이버폭력이 7%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등학교로 갈수록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비중이 높아지고 신체폭력과 금품 갈취, 강요 피해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종가 기준 7,051로 마감하며 33거래일 만에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4% 올랐고 장중 한때까지 7,112까지 치솟았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대외 악재에도 우리 증시를 끌어올린 건 반도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3.51% 오른 185만 6천 원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 180만 원 선을 넘었습니다. 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에 오픈AI의 새 모델 GPT-6 아스트라 출시 소식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는 분석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오빠가 본질이라며 사적 관계가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린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은 오빠라 불린 공직자가 브로커 여동생 환심을 사려 불법 로비해준 것이라며 오빠라는 단어는 불공정과 특혜를 한마디로 보여준 본질적인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 씨 자택에 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지 대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이고 공익적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이 검찰과 협업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민주당은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어느 부분인지 말해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자료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찰과 수사로 수사자료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다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투자 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수사 3개는 제넨셀에 투자했던 세종 메디칼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종 메디칼은 강 씨로부터 취득한 제넨셀 주식과 전환 사채 등 112억여 원 상당을 전부 사기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세종 메디칼은 강 씨가 지난 2021년 식약처에 실험동물이 죽는 부작용 의심 사례 등을 삭제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고도 이를 속이고 거액을 투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일 오후 2시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합니다. 이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의 특별당비 납부와 용 후보자 남편이자 당 최고위원인 박기용 씨의 과거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거래된 정황이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용 후보자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용 후보자를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의혹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모레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7도, 습도는 46%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8: 고향 특례시.
9: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0: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1: 답 나왔네.
12: 가자.
10: 어딜요?
12: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3: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4: 평택시.
15: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0: 얼마나 걸릴까요?
15: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2: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5: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6: 세계 반도체 수도,
12: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6: 바로 평택시.
17: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8: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9: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20: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21: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4: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5: 지난달 말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황토색 수의에 노란색 명찰을 단 채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고 하죠.
26: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죄드립니다. 평생 죗값 가져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 장 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기준점 이하가 나왔지만 사회로 복귀했을 때
0: 살인과 성폭행 등의 재범 위험성이 큽니다. 피고인에게 극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피고인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25: 장 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 사형을 구형했죠. 이제 관건은 검찰의 구형대로 실제 사형이 선고될지 그리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려면 어떤 사정들이 뒷받침돼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0: 피고인의 차량에서 길이 40cm가량의 케이블 타이 25개가 발견됐습니다. 장 씨의 DNA도 검출됐죠. 검찰에선 이것을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범행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26: 케이블 타이를 보관한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함께 구입한 뒤에 보관해왔을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도구는 아닙니다.
25: 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부각된 40cm가량의 케이블 타이. 과연 이 케이블 타이가 단순히 차 안에 있던 물건인지 아니면 계획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0: 피고인은 피해 여학생을 살해하기 불과 이틀 전 직장 동료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25: 이번 공판에서는 장 씨의 과거 성범죄 정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는데요. 이번 달 말 1심 선고를 앞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평생 죄값을 받겠다며 사죄한 장 씨의 최후 진술은 과연 양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뭐가 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재판의 핵심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25: 자, 먼저 사건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고요. 여기에 피고인 장 씨의 앞선 성범죄 혐의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일단 현재 재판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1: 네. 지난 8월 31일 광주지법에서 피고인 장윤기의 살인, 살인미수 등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판결 선고 전 마지막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수치는 기준 이하로 나왔지만 냉담한 반응이나 왜곡된 성의식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고요. 이에 대해 장윤기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죗값을 받겠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9월 3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25: 그런데 이번 네 번째 공판에서 눈에 띄는 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가됐고 이렇게 재판 막바지에 공소 사실을 보강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1: 네, 법적으로는 재판 막바지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0: 당시 측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양측 주장이 정확히 어떻게 엇갈리고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럴 때 뭐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를 결박 도구로 보고 계획적인 범행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반면 장윤기 측은 선 정리용으로 산 것을 차 안에 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면 재판부는 단순히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밝혀진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둔 물건이라 보기엔 당시의 여러 행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도 단순히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라기보다는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훨씬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사실 케이블 타이가 40cm면 굉장히 길잖아요.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뭐 사무용으로 쓰거나 선정용으로 쓰거나 하는 것 치고는 너무 크죠. 공업용으로 보통 쓰는 그런 케이블 타이라고 볼수 있는데, 과연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장 씨에게 적용된 강간살인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뿐입니다. 결국 이 케이블 타이가 중요한 것도 범행의 계획성과 연결되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데 계획성 여부가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까요?
1: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범행의 계획성은 죄질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고, 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큼 극단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인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한 치밀한 계획적 범행의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넘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 그리고 보니까 검찰이 이번에 사형을 구형하면서 특히 강조한 게 재범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때 재범의 위험성,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또 재판부는 그 위험성은 어떤 자료와 정황으로 판단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1: 네,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이 구형되거나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그런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핵심적 요소입니다.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넘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또 다른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생길 것인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 재판부는 임상 심리 평가나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같은 전문적인 검사 결과도 참고하지만 범행 전후의 행적도 유심히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범행 직후에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머리를 손질했고, 날이 밝자마자 또 다른 스토킹 피해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한 정황도 법정에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 즉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0: 그 판단과 연결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이번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된 과거 행적인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 주시긴 했지만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고 이런 과거의 성범죄 혐의나 성적 행태가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1: 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번 여고생 살해 사건 이틀 전에도 직장 동료 여성을 감금,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과거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을 불법 촬영하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를 한 정황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런 과거의 성범죄 혐의나 성적인 행태, 경향은 실제 형량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나 우발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의식과 과학적 성향이 지속되고 심화되어 결국 강력 범죄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런데 이런 과거가 있는데 당시 국수본부장은 강간 사건은 조용히 이러면서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어떻게 나눌지는 지휘부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했다 반발하기도 했는데 이 경계는 어떻게 나뉘고 이번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물론 수사기관의 판단에 수사를 어떻게 분리하거나 병합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려면 수사지휘권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결과 당시 경찰이 이미 다른 스토킹 살인 사건의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장윤기가 스토킹과 성폭행에서 나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박전 본부장이 이런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재판에서 어떤

0: 어떻게 입증될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장 씨의 최후 진술도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가 됐는데 평생 죄값 가져가겠다, 뭐 사죄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이나 유가족 측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 지금 사죄하는 것도 증거가 드러나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최후 진술이 실제 양형에 영향을 줍니까? 그리고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변호사님이 현직에 계셨을 때 경험을 좀 토대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법원은 증거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사건 초기부터의 태도나 실제 반성한 내용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장은기처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살 전 길동무를 데려가려 했다는 등 핑계를 대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해 왔다면 법정에서 한 반성은 감형 목적의 형식적 반성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유족은 시민 5만 명이 넘게 참여한 엄벌 탄원서도 제출을 했는데, 물론 여론으로 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규모 엄벌 탄원이나 사회적인 파장, 실제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0: 물론 여론이나 엄벌 탄원 자체가 양형을 직접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법관은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양심에 의해 재판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 그리고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한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와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친 큰 파장과 중대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는 법으로도 명시된 양형 조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중형 선고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 부분 참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실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 변호사로서 신중하게 전망해 보자면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며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시도와 살인, 범행의 계획성이나 범행 후 보인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 과거 전력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많고 피해자를 도우려다 중상을 입은 남학생까지 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매우 예외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만큼 사형을 매우 예외적으로만 선고해야 하는 형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건들 또한 결국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죠. 결국 심정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이 사건에서도 실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CLGN 크로프츠의 Summer Breez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에 쌀쌀할 텐데요. 겉옷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광주 17도, 부산 2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서울 26도, 전주 27도,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아직 퇴근 시간이라서 곳곳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영동대교까지 정체고 공항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한강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고덕터널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초이에서 강동 고덕 구간 밀리고 있고 부경인에서 광남 구간도 7km 정도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2: 취객만 골라 주점으로 유도해서 가짜 양주와 빈술병으로 술값을 덤터기 씌운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 사기 범죄 목적으로 범죄 단체를 꾸려 조직원에게 폭력을 써가면서 매출과 규율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3: 주점 탁자에 빈술병이 가득합니다. 손님은 만취 상태로 잠들었습니다. 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만 골라 호객꾼이 주점으로 유도하면 접대원은 손님에게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남은 술에 홍차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먼저 제공했고 손님이 정신을 잃으면 빈 술병을 잔뜩 탁자에 올려 술값을 부풀렸습니다. 취객 상대 사기 범죄 단체를 만든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1년 반 동안 부산 서면 일대 주점 5곳을 운영했습니다. 선 결제를 유도하면서 휴대전화 잠금을 어떻게 푸는지 훔쳐보고 인사불성이 되면 나중에 부풀린 술값을 손님 휴대전화에서 몰래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조직폭력배를 관리자로 세우고 호객꾼이나 접객원, 웨이터가 실적을 못 채우거나 규율을 어기면 둔기로 손가락을 찢게 하는 등 공포로 통제하다가 조직원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4: 하부조직원이 내부 규정을 어길 경우 사우나 강습,
1: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계장입니다.
4: 조직원들을 통제 관리하게 된 겁니다.
3: 일단 조직이 가짜 양주 35억 원 상당을 판 것으로 조사됐는데 손님 천여 명이 피해 진술을 꺼려 구체적인 매출 규모는 경찰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설득 끝에 진술을 받은 58명이 1억 원 상당 피해를 본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일당과 접객원 송출업체 사장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필리핀으로 달아난 다른 총책과 관리자 등 2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2: 네,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사령탑으로 선임된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오는 13일에 입국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모레노 임시 감독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입국장에서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된 소감과 각오 등을 밝히고 이튿날엔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에서 이번 달과 다음 달 A매치 4경기에 출전할 이 선수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벨기에 프로축구 명문 클리프 브루게로 이적한 이한범이 유럽 챔피언스리그 본선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포르투 유니폼을 새로 입은 황인범도 교체 출전으로 이 팀 적응을 이어갔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5: 올 시즌 벨기에 브루게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이한범이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본선 데뷔 무대입니다. 리그 5경기에서 모두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이한범은 이날도 적극적인 수비는 물론 여러 차례 정확한 패스로 공격에 힘을 보탰습니다.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전반 에스턴 빌라의 선제골 내준 브루게는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두 골을 내리 허용한 뒤 후반에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쳐 2-3으로 졌습니다. 풀타임을 뛴 이한범은 114차례 터치와 패스 성공률 94%, 공중볼 경합 성공률 100%를 기록해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로부터 평점 6.6을 받았습니다. 포르투갈 포르투로 이적한 미드필더 황인범도 유럽의 최고 무대를 밟았습니다. 리그 때처럼 이날도 교체 출전해 20분 이상 뛰며 팀 적응도를 점차 높였습니다. 포르투는 맨시티 특급 골잡이 혼란에 두 골을 허용해 0-2로 졌습니다. 우승 후보 레알 마드리드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본선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 은바페가 선제골을 뽑아내고 발베르데도 득점포를 가동해 인터밀란을 2-1로 꺾었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6: 아침뿐 아니라 낮 공기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6.1도로 어제보다 5도나 낮았는데요. 내일도 26도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6도로 오늘보다 4도, 평년보다도 3도 정도 낮아서 서늘하게 느껴지겠고 대부분 지방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 산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대부분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7: 식약처 청탁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2: 네, 주가 조작 의혹과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6: 평소보다 이른 시각 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 대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에둘러 일축했습니다.
8: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잘 소상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8: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9: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6: 앞서 식약처 임상청탁 브로커 양모 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청문준비단을 통한 적극 해명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양 씨의 요청으로 식약처에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고 이후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세종메디칼 주식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며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장 연락과 주가 하락 시점과 9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월급이 매년 30%씩 인상됐다며 특혜를 주장했는데
10: 국민 세금을 장애인 복지에 쓰지 않고
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30%씩 인상시킨다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6: 김 후보 측은 배우자와 장남의 구체적 월급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담당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다른 직원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관련 공방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와 양 씨 셀카에 등장한 정모 부장판사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친분의 이유로 영장심사 배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11: 검사가 판사 대법원을 찾아가서 판사를 변경해달라는 것이
1: 김동아 민주당 의원입니다.
12: 지금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1: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않았습니다.
6: 정면 돌파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 녹취 폭로전을 검찰의 자료 상납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2: 네, 이를 헛소리라고 일축한 한 의원은 관계자들 대화 자료 공개와 함께 김 후보자와 양모 씨의 이 특수관계를 공개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연이틀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개 비판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를 연일 SNS에 풀고 있는 한 의원은 조선제일 검이 아니라 조선불량 쪽가위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한 의원 문제를 별도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자료 상납 여부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4: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1: 김민석 대표입니다.
14: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유출자가 있다면 저는 의복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13: 법력권 법사위원들까지 가세해 정치 검찰의 악습을 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5: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고 짜집기 해서라도 후보자를 흠집내고 있습니다.
13: 한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며 김 대표를 형사조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사실관계로는 이기지 못하니 출천악해 묻고 헛소리를 한다며 오빠라는 사적인 호칭이 특혜 청탁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16: 브로커의 자택이 간 사실이 있습니까?
17: 한동훈 의원입니다.
16: 관계라면 그렇게 여성 브로커의 자택에까지 가서 둘이 사진을 찍을 이유는 없다.
13: 아랑곳 없이 종일 녹취를 공개하며 양 씨가 제넨셀 설립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한 걸 김 후보자도 알고 있던 제3자 뇌물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넨셀 설립자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양 씨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김 후보자가 과거에도 연결해줬다는 대화자료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탁 의혹 관련자를 포함해 증인 44명을 인사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이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라고 맞서며 법사위 회의장이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18: 그런데 증인 하나도 없이 이 맹탕 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요?
17: 박형수 국제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13: 오는 15일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가까워질수록 청탁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경쟁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7: 한성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자료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찰과 수사로 수사자료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다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투자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 네, 110여억 원을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 의료기기 업체가 제넨셀에 속았다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코스닥에 상장된 의료기기 업체 세종 메디칼은 제약사 제넨셀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합니다. 당시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심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부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승인 절차입니다. 2021년 10월 세종 메디칼은 제넨셀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입해 112억여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임상시험 계획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식약처에 실험 동물이 죽는 부작용 의심 사례 등을 삭제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재작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상 절차는 중단됐고 대규모 투자 손실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세종 메디칼은 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씨가 식약처에 조작 자료를 낸 것을 알리지 않고 거액의 투자를 받아냈던 겁니다. 강 씨에게 투자한 112억여 원 상당 전액을 피해봤다며 특정 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식약처 승인 전에 투자가 이뤄졌고 세종 메디컬의 투자금 조기 상환 요구에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20: 몇 개월 정도 투자 검토를 진행한 다음에
17: 제넨셀 설립자입니다.
20: 이미 투자를 했었고 ING 승인이 나기 이전에 이미 투자를 했었습니다.
19: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분당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7: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도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답변을 피했습니다.
2: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하겠다면서 답하지 않았는데 3년 전에는 국회 청문위원일 때는 이 해명을 미룬 장관 후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1: 겸직에 대한 입장 변화 없으신가요?
22: 노고가 많으십니다.
21: 네, 국민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계속 침묵 유지하실 건지 해명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에
17: 후보자입니다.
21: 대해서는 입장 밝히실지.
22: 네, 청문회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3: 김혜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부 해명하겠다며 출근길 문답마저 중단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문제제기를
1: 23년 9월 용 후보자입니다.
23: 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 질의에 끼지 말자고
1: 25년 2월 용 후보자입니다.
0: 야! 야!
2: 네, 경찰이 용혜인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일 오후 2시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을 불러서 조사합니다. 이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의 특별당비 납부와 용 후보자 남편이자 당 최고위원인 박기용 씨의 과거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거래된 정황이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용 후보자를 고발했습니다.
7: 이혼 소송 중에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3: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손이 묶인 채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4: 이혼 소장 받고 화나서 아내 찾아간 거 맞습니까? 애초에 살인할 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3: A씨는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린 자녀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는 지난달 이혼 소송을 내고 남편을 피해 자녀와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장을 받자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A씨가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란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단순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상태로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앞서 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A씨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자녀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고 친권을 정지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7: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인 30대 카페 사장을 가짜 상품권을 만든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유가증권 위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인쇄업체를 방문해 영화 촬영했을 것이라며 상품권을 인쇄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주의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의문스러운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난 3일 오전 피의자인 30대 카페 사장이 60대 피해 여성과 함께 카페에 왔다가 잠시 후에는 혼자 나와서 차량을 타고 떠납니다. 범행으로 추정되는 시점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경찰이 현장을 찾기 전까지 약 27시간 동안에도 카페를 여러 차례 오간 것으로 확인돼 그 이유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이뤄진 냉동 창고도 의문입니다. 이동형 냉동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피해자 시신과 함께 5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발견됐는데 범행 불과 8일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냉동 창고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사기 상품권 깡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계획된 범행이란 의혹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제3의 남성도 등장하는데요. 피해 여성은 상품권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다른 남성의 차량으로 파주까지 왔고 카페 사장과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데려온 이 남성이 누군지, 혹시 범행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네팔 현지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해왔던 해외 긴급구호대가 10일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오는 11일에 철수합니다. 외교부는 긴급구호대 일진이 예정대로 오는 11일 군 수송기를 통해서 국내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민 수색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2진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과 주 네팔 대사관은 계속해서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의 가족 지원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대홍수 참사 2주째에 접어들면서 네팔 정부가 사실상 이 수색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과 복구 단계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동원됐던 군 병력과 헬기도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서 다리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진흙에 파묻힌 마을에서도 중장비를 동원해 길을 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홍수 참사 2주째에 접어들면서 네팔 당국은 사실상 수색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과 복구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동원된 군 병력과 헬기도 현장에서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많은 군 병력이 귀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 그리고 이규호 대장입니다.
2: 그 운용되는 헬기들도 대부분 다 재건 복구에 쓰는 파이프, 뭐 PC 파이프라든지 구호물자들이 주로 운영이 됐습니다.
1: 하지만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네팔 정부는 복구에 우리 돈 7조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팔 경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3: 재무부 장관은 재건에 40억, 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우리 경제 규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팔의회 대외관계위원장입니다.
1: 당장 무너지거나 파손된 주택만 2만 채고 직접 피해를 본 주민이 160만 명에 달합니다. 치워야 할 진흙과 건물 잔해도 220만 톤이 넘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 주축인 수력 발전과 관광 산업이 쑥대밭이 되면서 경제 회복이 단기간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팔 정부는 홍수 피해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네팔을 돕기 위해서라도 네팔 여행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부터 네팔 홍수 지역에서의 수색을 중단한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이 네팔 현지에서 이 수색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동발전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 긴급구호대가 현장 수색을 종료하고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실질적 수색 포기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구호대는 장비 철수를 중단하고 민간 수색팀, 현지 군경 등과의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마지막 육로 수색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팔 홍수로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기업들도 연일 자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현지 대응팀은 육상과 공중을 모두 살피는 동시에 인력 증원 등 이 수색 역량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4: 네팔 대홍수로 한국 남동발전에서 3명,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6명 등 현지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긴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남동발전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셰르파와 전직군인 등 현지 인력을 섭외하며 육상 수색 인력 46명을 4개 팀으로 꾸려 운영해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30명을 증원하면서 모두 76명을 7개의 육상 수색팀으로 구성해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찾는 데 동원했습니다. 또 열화상과 적외선 카메라 등을 탑재한 드론과 수색견도 활용해 실종자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의 인력 증원은 위어댐 외에도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수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동발전 측은 육상수색팀이 발전소 건설 현장 베이스캠프 주변 사각지대 등 직원들이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사무실 주변 지역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드론 수색 두 개 팀은 파워하우스와 베이스캠프 지역 강가 등을 수색하는 등 현장 곳곳을 나눠서 수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헬기와 드론 등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는 등 공중에서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동과 파워하우스가 있던 캠프 지역과 강 하류 방면 등을 자세히 찾아본다는 방침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파견된 인력을 교대하거나 충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네, 안타깝게도 한국인 실종자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는 가운데 지난 4일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9일 만에 살아 돌아온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고 당시 상황과 또 터널 내부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들려줬는데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어퍼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지하터널에서 구조된 네팔인 직원 카비르 하마르 마하르잔과 산제이사. 참사 당일 둘이 출근한 지 1시간 뒤 거대한 토성류가 발전소 전체 시설을 덮쳤습니다. 네팔 전력청이 대피 명령을 내리자 발전소 제어실에서 일하던 산제이사 씨는 층마다 뛰어다니면서 대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 밖으로 뛰어나간 동료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토성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립, 두 사람은 위쪽으로 경사가 져 공기층이 생긴 케이블 전선관 터널로 간신히 피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힌두교 기도문을 암송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진흙탕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버텨냈습니다. 그 사이 네팔 구조당국은 3A 발전소 시설에 공기층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곳을 우선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는 잔해를 걷어내면서 비가 내려 다시 메워지는 악조건을 이겨내고 간신히 두 사람이 있는 터널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사고 발생 9일째인 지난 4일, 희미한 소리가 구조대원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대원들은 중장비 엔진을 끄고 진흙을 파헤치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을 차단했고 두 사람은 다시 햇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이 비교적 양호한 사 씨는 언론에 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안에 갇힌 사람이 또 있느냐는 질문에 사 씨는 터널 안쪽, 특히 발전소 근처에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목소리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서너 명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두 사람, 공기층이 있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는데요. 부디 실종된 우리 직원들에게도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1: 국내 게임사 스마일 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의 이혼 소송 첫 법원 판단이 4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2조 5,5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2: 지난 2002년 설립된 스마일 게이트는 로스트 아크와 에픽 세븐 등을 제작한 국내 주요 게임 회사입니다. 스마일 게이트를 창업하기 1년 전 권혁빈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는 배우자 이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20여 년 결혼 생활 끝에 2022년 11월 이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대 쟁점은 재산 분할 액수였습니다. 권 씨가 보유한 스마일 게이트 주식가액은 법원 평가로만 7조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 재판부는 이혼이 성립된다고 판단하며 권 씨가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합치면 2조 5,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액 9,44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설립 당시 일부 지분을 보유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등 경영에 기여했다는 이 씨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절반을 나눠달라는 이 씨 요구와 달리 재판부는 분할 비율을 35%로 받고 이혼 책임이 양측 모두에 있다며 이 씨 측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배우자 이 씨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인 만큼 양측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불복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 범위를 2,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노 관장과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 고등법원에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애초 9,440억 원 전부에 대해 재산 고장을 냈던 최 회장 측은 해당 신청서를 통해 범위를 2,440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 이혁재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10시쯤 인천 송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앞에 있던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냈고 피해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발각됐습니다.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파국은 피해갔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주고받는 군사적 타격이 이미 한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겉으로는 전면전을 피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충돌 수위를 한계까지 끌어올리며 중동 전역이 통제 불능의 전쟁에 휩싸일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해상 봉쇄와 금융 제재를 묶은 이란의 경제 질식 작전으로 원유 수출이 90% 폭락하면서 이란은 국가 부도 위기라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해상 비축 원유마저 고갈될 처지에 놓이자 이란은 미군 기지와 핵심 인프라를 타격해 안보 비용을 극대화하는 극단적 도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타협 여지를 완전히 닫아걸고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을 강타하며 군사적 응징을 택했습니다. 이란의 도발을 방치하면 유가 불안으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단기 타격으로 이란의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다가오는 선거에 치명적인 기름값 폭등을 부를 수 있어 확전 불가를 외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4: 주민들은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당장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상원의원 후보입니다.
3: 물러서는 순간 체제 붕괴로 직결되는 만큼 보복의 칼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비례적 대응을 넘어 요르단 등 주변국 거점까지 타격하며 무력 충돌의 판을 키워 미국의 통제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4: 이란은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까지 타격했습니다. 미국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시카고대 교수입니다.
3: 결국 두 나라 모두 타국을 피하겠다는 계산만 앞세운 채 실제론 전면전의 문턱을 거칠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미군 기지를 덮쳐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미국의 공습이 이란 심장부를 건드리는 순간 양국의 통제선은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확전을 막겠다며 주고받는 고강도 무력 시위가 오히려 양국을 되돌릴 수 없는 전면전의 위기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청와대가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상황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고 기여 방안을 논의했지만 주제를 파병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각 8일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가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도 파병 검토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파병이 결정되거나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 파견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 김건희 씨가 매간 매직 혐의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영부인 지위를 강조하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김 씨는 공직을 팔아서 거래한 적이 없다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5: 특검이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왜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이 정도의 금품을 하필 이 상대방에게 제공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변론을 풀어갔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준 금 거북이와 세안도, 사업가 서성빈 씨가 준 명품 시계 등 모두 친분이나 구매 대행이 아닌 청탁 명목으로 전달된 게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품 전달자들 모두 그 시기에 김 씨에게 청탁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검은 김 씨가 공적 의사결정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부인 자리에 있었던 만큼 뇌물수수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물건을 받은 건 맞는다면서도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전 위원장이 준 금 거북이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준 목걸이는 선물, 김상민 전 검사가 준 그림은 오빠 소유, 서 씨가 준 시계는 구매 대행, 최재형 목사가 준 가방은 함정 취재 수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 씨는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누구와 거래를 하지도 않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오는 22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네, 북한군이 최근 군사 분계선을 수십 차례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무장지대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월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 군 수뇌부들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북한군이 최근 한 달 동안 군사 분계선을 20번 넘게 넘나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뒤 거의 매일 월선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는 17번.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이 수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군사 분계선 지역을 국경선으로 만드는 작업을 재개하며 침범이 잦아진 걸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2024년부터 비무장지대에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불모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의 특이 활동, 즉 대치를 염두에 둔 침범은 아닌 걸로 판단하지만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근처에 오면 경고 방송을 하고 침범하면 경고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DMZ의 감시 장비를 더 북쪽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침범이 가장 잦은 동부전선을 함께 찾아 확고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합참과 유엔사는 남북 군사분계선 기준선이 미묘하게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네, 이른바 마약 좀비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두 달 넘게 보강 수사를 이어온 끝에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허현정 기자입니다.
7: 경찰차 한 대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에서 대낮에 몸을 축 늘어뜨린 채로 비틀거리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던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영상이 SNS에 퍼지자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국과수 소변 검사는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이후 불구속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A씨의 신체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실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A씨 모발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고 집에선 비닐에 담긴 필로폰까지 확보했습니다. A씨는 정신과 약을 절차에 따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처방 전에 없는 성분까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달이 넘는 보강 수사 끝에 A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마약 구매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0: 허위 종결 파문을 일으켰던 제주경찰이 실종사건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실종수사팀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신고 접수부터 최종 종결까지 이 관리체계를 촘촘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8: 실종 신고를 받고도 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은폐한 부모경장.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사건 모두 부경장이 혼자 야간 근무를 할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 같은 허점을 막기 위해 실종수사팀의 야간 근무를 상시 2인 이상 체계로 전면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서당 4명에서 5명 정도였던 실종수사팀을 9명으로 확대합니다. 사건 처리 절차도 대폭 강화됩니다. 부경장이 전화 연락이 됐다는 이유로 허위 종결했던 만큼 앞으로는 실종 신고부터 종결까지 신고자와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걸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수색 과정과 처리 내역은 전산망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전날 접수 종결된 실종 사건은 경찰서장이 매일 직접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뒤늦게 내놓은 실종수사 쇄신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검찰이 실종신고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됐던 부모경장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부경장 구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열흘 연장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이 살인미수 전과자인 50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도보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3시간여 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 네,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 제시 책임자의 이혼 소송에서 국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재산 분할 판단이 나왔습니다.
1: 네, 관련 내용 양지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네,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 소송 1심 결론이 나왔는데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2조 5천억 원대였던 거죠?
2: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 권혁진 창업자의 배우자가 이 청구한 이혼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권혁빈 이 창업자가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그리고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재산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총 2조 5,500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3: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2: 그도 그럴 것이 이 권 씨의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스마일게이트의 이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7조가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각각 65% 비율 그리고 배우자 35% 비율로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로 따졌을 때는 2조 5,50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1: 예, 일단은 뭐 1심 판결인데 4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액수가 커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회사의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치열한 좀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SK의 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물론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가가 명확하게 이제 집계가 될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인정하는 서로 이제 재산 가액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결국 이혼 성립이 되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었는데 일단 권혁빈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법원은 결국 이혼을 성립한다고 봤는데 어떤 이유였던 걸까요?
2: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은 권혁빈 창업자가 결국 가정에 소홀했고 유책 배우자가 권혁빈 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다만 이 권혁빈 창업자의 경우에는 나는 유책 배우자가 아니고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로는 이 유책 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잘못하지 않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일단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양측 모두가 유책 배우자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네. 더불어서 지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미 파탄이 된 시점이 굉장히 오래 전이고 그리고 양측 모두가 잘못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번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이혼이 인용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 네, 애초에 이제 이 배우자 측에서는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5%만 인정이 됐다라는 것은 뭐 유책은 이때 일부만 인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2: 그렇죠. 일단은 이제 유책이 따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내가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로 기여했고 내가 공여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절반의 지분을 요구했다가 35%가 받아들여졌으니까 사실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회사의 주식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배우자 입장에서는 좀 소득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권혁진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거의 대부분이 이 주식이었거든요. 만약에 네. 이 주식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거액을 재산분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산분할 물론 비율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울

0: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던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 SK에 관련된 이 이혼 소송과 일단은 회사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그런 공통점이에요.
0: 네.
1: 그런데 다만 35% 비율을 인정하면서 지금 이 권혁진 이 창업자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절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일단은 상장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깔렸던 것 같고요.
0: 네.
1: 더불어서 이러한 이 주식의 경우에는 사실상 원래 현물보다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이 SK 주식,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에 있어서 이 비율에 대해서 다 이제 주식으로 지급하라라고 한다면 지배구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회사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둘다 공통점이지만 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이걸 재산 환가를 하든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지급하든 현금으로 지급해라라고 이제 판결이 나온 것이고 이번 스마일 게이트 관련 이제 최혁진 창업자의 경우에는 주식 그대로 35%를 떼서
0: 네.
1: 줘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내가 그래도 좀 영향권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재판부마다의 이런 전제 조건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판단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러니까 권혁빈 이사장의 그 주식 지분율이 100%였다가 이번에 35%를 떼주게 되면 지배구조에는 이게 뭐 영향을 안 주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1: 그렇죠. 일단은 1대 주주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 예.
1: 최대 주주인 것은 맞죠. 그런데 경영권이 흔들린다라든지 어떤 뭐 회사가 갑자기 어떤 위기 상황이 놓인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다만 주주총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가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나 감사 해임 청구라든지 어떠한 주주로서 내가 회사에서 좀 목소리를 내겠다고 할 때는 이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제 이혼이 성립한 두 배우자 간에 회사를 두고 목소리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물론 이 퍼센테이지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충돌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권혁진 창업자의 경우에는 우회적인 경로로 추후에 배우자로부터 일정 부분의 현금을 지급하고 이거를 사고고자 할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또 배우자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현금을 지급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그런가 하면 이제 SK 최태원 회장은 재산고심에서 이 전체 재산 분할 9,440억 원 중에서 2,440억 원에 한해서만 다투겠다 이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럼 뭐 이제 나머지 7,00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건가요? 이 내용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1: 네, 이제 7천억 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앞선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법원의 경우에는 7천억 원에 대해서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0: 네.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퉈볼 가능성은 여전히 이 재산고심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9,440억 원 중에서 2,440억 원만 다투기로 한 것도 내가 이 절차를 좀 빨리 끝내겠다라는 그러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끝내고자 하는 상황에서 내가 현금이 아니라 뭘로 지급하겠다 이런 논의까지 이어가고자 한다면
0: 네.
1: 재판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7천억 원 대해서는 물론 다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일단 파기환송심에서 내려진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의 없다 따르겠다라고 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그런데 이제 재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실트론 이 지분을 비롯해서 몇 개만 이제 법리 공방에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SK 실트론 지분이 왜 중요한 겁니까?
1: 일단은 SK 실트론의 경우에는 최 회장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지금 다투고자 하는 것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기 전에 내가 별도로 인수한 지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혼을 할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기여도를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육아를 하고 아니면 뭐 가정주부로서 집안을 잘 챙기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에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기여도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최태원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어떠한 경제적인 기여가 서로 오고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 이후에

0: 내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 왜 나눠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제 다툼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실트론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롯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1: 네. 노관장 측은 이제 이번 신청서를 보면서 부대상고 제출 여부를 좀 고민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0: 일단은 모두 9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대상이 지금 판단에 오른 그 상황보다는 2천억 원대의 이 판단이 이제 좀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부대상고라는 것은 내가 상고를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만 일방으로 해서 내가 입을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것도 좀 같이 판단해 달라라고 해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1: 네.
0: 지금 시점에서 물론 최태원 회장이 다투고자 하는 쟁점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점을 두고 이 본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취득한 지분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 액수에 따라서 아마 좀 판단이 설 것으로 보여지고
1: 네.
0: 만약에 일정 부분 최태원 회장으로 인정될 부분의 액수의 소액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쟁점이 다퉈진다라고 한다면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냥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러한 지분이 굉장히 다수이고 그리고 재산 분할 비율에서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라고 할 때에는 이거는 본인의 몫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 네, 이제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한번 살펴볼 텐데, 60대 여성을 살해한 카페 사장이 경찰에 이제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또 계획 범죄 가능성도 더 커지는 대목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0: 그렇죠. 왜냐하면 창고를 일주일 전 정도에 이제 8월 27일에 옮겨놨고, 그리고 이 카페 직원들도 이미 휴무라고 이제 공지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꼭 살인을 하겠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좀 벌어질 수 있겠다, 강력 범죄라든지 큰 사건이 좀 소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뒀다라고 판단이 돼요.
1: 네.
0: 우리가 어떠한 범행을 저지를 때 있어서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관련된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검색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3: 경기 파주시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카페 사장이 6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행적과 관련해 거짓 진술한 게 드러났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고향
7: 특례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기온 내림세가 가파릅니다. 오늘도 낮 기온 어제보다 5도 정도 낮았는데요. 내일 아침도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6도, 강릉 14도, 광주 17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10도에서 12도 정도 높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한남대교부터 밀리고 방화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구리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상계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하남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영광 2터널 부근 갓길에서 난 사고는 아직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내촌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양양 쪽은 동산요금소에서 춘천분기점까지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네팔 현지에서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한 도보 수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긴급구호대 이진 파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 실종자 가족들은 기존 구호대 활동을 두고 제대로 된 지상수색 한 번 없이 조기 철수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팔 현지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특파원.

0: 네, 네팔 라소와 둔체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둔체는 한국인 직원 한 명이 근무했던 위어댐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0: 네, 이곳 둔체는 해발 2,000m의 산악지대 한가운데 있는 마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홍수 당시 토사가 직접 덮치지는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인근 발전소 시설이 파괴되면서 마을 전체의 전기가 끊겼다가 최근에서야 임시로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또 이곳 둔체 네팔군 기지는 피해 복구와 구호 작전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이나 인도 등 각국에서 도착한 구호품이 기지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종일 헬기가 수시로 이착륙하면서 칠리메 등 트리슐리강 상류 마을로 물품을 나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기지 앞에서 만난 군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가장 최우선은 대홍수로 다친 사람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일입니다. 다리와 도로가 끊겨 있어서 구호품을 고립된 마을로 보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팔군 관계자입니다.
3: 예,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긴급구호대 2진 파견을 공식화했죠?
0: 네, 먼저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영상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물차 여러 대가 줄을 지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바타르에서 카트만두로 철수하는 우리 긴급구호대의 차량 행렬을 포착한 겁니다. 오늘 오전부터 구호대원들이 수색 장비를 이 화물 차량에 싣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어제부로 수색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예정된 활동 시한인 모레 귀국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외교부도 오늘 기자단 공지를 내고 긴급구호대 1진을 예정대로 복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색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구호대 2진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파견 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긴급구호 협의회를 개최해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런데 긴급구호대 1진 수색 활동에 대해서 실종자 가족이 반발하고 있죠.
0: 네, 실종자 가족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쯤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긴급구호대가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는데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 도보 수색을 허가받았다고 선전했지만 남동발전 실종자 가족입니다. 실질적인 도보 수색 한 번 없이 항공 조망과 차량 이동으로 특이사항 없다고 발표하더니 이제는 안전을 핑계로 수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0: 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추가로 파견될 긴급구호대 이진의 활동에 쏠리게 될 겁니다. 가족들이 요청하는 대로 어퍼트리슐리 1 발전소 현장과 주변 산간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수색에 과연 나설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다만 네팔 당국이 안전상의 이유로 도보 수색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피해 복구와 재건에 집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색 허가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둔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1: 네팔 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을 찾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연일 자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기업 현지 대응팀은 육상과 공중을 모두 살피는 동시에 인력 증원 등 수색 역량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5: 네팔 대홍수로 한국 남동발전에서 3명,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6명 등 현지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긴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남동발전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셰르파와 전직군인 등 현지 인력을 섭외하며 육상 수색 인력 46명을 4개 팀으로 꾸려 운영해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30명을 증원하면서 모두 76명을 7개의 육상 수색팀으로 구성해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찾는 데 동원했습니다. 또 열화상과 적외선 카메라 등을 탑재한 드론과 수색견도 활용해 실종자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의 인력 증원은 위어댐 외에도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수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동발전 측은 육상수색팀이 발전소 건설 현장 베이스캠프 주변 산악지대 등 직원들이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사무실 주변 지역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드론 수색 2개 팀은 파워하우스와 베이스캠프 지역 강가

0: 등을 수색하는 등 현장 곳곳을 나눠서 수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헬기와 드론 등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는 등 공중에서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동과 파워하우스가 있던 캠프 지역과 강 하류 방면 등을 자세히 찾아본다는 방침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파견된 인력을 교대하거나 충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대홍수 참사 2주째에 접어들면서 네팔 정부가 사실상 수색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과 복구 단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 실종자 수색을 위해 동원된 군 병력과 헬기도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3: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서 다리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진흙에 파묻힌 마을에서도 중장비를 동원해 길을 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홍수 참사 2주째에 접어들면서 네팔 당국은 사실상 수색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과 복구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동원된 군 병력과 헬기도 현장에서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많은 군 병력이
5: 이규호
4: 귀향하는
5: 해외 긴급
4: 곳이었습니다.
5: 구호대장입니다.
4: 그리고 그 운용되는 헬기들도 대부분 다 재건 복구에 쓰는 파이프, 뭐 PC 파이프라든지 구호물자들이 주로 운영이 됐습니다.
3: 하지만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네팔 정부는 복구에 우리 돈 7조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팔 경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6: The finance minister has estimated that rebuilding
5: 재무부
6: all of this
5: 장관은
6: will cost about
5: 재건에 40억에서 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우리 경제 규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3: 당장
5: 네팔 의회
3: 무너지거나
5: 대외관계
3: 파손된 주택만
5: 위원장입니다.
3: 2만 채고 직접 피해를 본 주민이 160만 명에 달합니다. 치워야 할 진흙과 건물 잔해도 220만 톤이 넘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의 주축인 수력 발전과 관광 산업이 쑥대밭이 되면서 경제 회복이 단기간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팔 정부는 홍수 피해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네팔을 돕기 위해서라도 네팔 여행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을 수십 차례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비무장지대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월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 군 수뇌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7: 북한군이 최근 한달 동안 군사 분계선을 20번 넘게 넘나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뒤 거의 매일 월선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한해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는 17번. 최근 한달 사이에만 이 수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군사 분계선 지역을 국경선으로 만드는 작업을 재개하며 침범이 잦아진 걸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2024년부터 비무장지대에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불모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의 특이 활동, 즉 대치를 염두에 둔 침범은 아닌 걸로 판단하지만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전 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 근처에 오면 경고 방송을 하고 침범하면 경고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DMZ 내 감시 장비를 더 북쪽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침범이 가장 잦은 동부전선을 함께 찾아 확고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합참과 유엔사는 남북 군사분계선 기준선이 미묘하게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식약처 청탁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2: 주가 조작 의혹과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8: 평소보다 이른 시각 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 대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에둘러 일축했습니다.
9: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잘 소상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0: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9: 같아요.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8: 앞서 식약처 임상청탁 브로커 양모 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청문준비단을 통한 적극 해명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양 씨의 요청으로 식약처에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고 이후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세종메디칼 주식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며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장 연락과 주가 하락 시점과 9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월급이 매년 30%씩 인상됐다며 특혜를 주장했는데
11: 국민 세금을 장애인 복지에 쓰지 않고
5: 의원입니다.
11: 가족 월급을 30%씩 인상시킨다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8: 김 후보 측은 배우자와 장남의 구체적 월급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담당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다른 직원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관련 공방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와 양 씨 셀카에 등장한 정모 부장판사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친분의 이유로 영장 심사 배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12: 검사가 판사 대법원을 찾아가서
5: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2: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13: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
5: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입니다.
13: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8: 정면 돌파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공방은 국회 대정부 질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2: 특히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한성숙 총리는 즉각 경위와 위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4: 나흘 동안의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 분야 질의는 미리 보는 김승원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역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부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위법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5: 기소 계획 보고서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5: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5: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습니까?
16: 검찰 내부의 문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5: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14: 이번 사안을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로 거듭 명명하며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했는데 한성수 국무총리도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17: 정치검찰이 쌓아둔 수사정보의 저수지를
5: 더불어민주당
17: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18: 관계기관으로 해서 유출 경위와 그리고 위법의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14: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과 관계사 주가 폭락과의 연관성을 띄우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고
19: 부정 청탁으로 3만 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5: 윤재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9: 주가 조작에 내관이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14: 개각 과정에서 미리 걸러내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론을 정조준했습니다.
20: 재청할 때
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0: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18: 관련된 부분들은 후보자가 좀 더 청문회에서 세부
20: 총리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재청권은 어떻게 행사하는 겁니까?
21: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사생결단 공방이 이어지면서 남은 대정부 질문 일정에서도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투자 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 110여억 원을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 의료기기 업체가 제넨셀에 속았다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2: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코스닥에 상장된 의료기기 업체 세종메디칼은 제약사 제넨셀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합니다. 당시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심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부탁을 식약처장에

0: 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승인 절차입니다.
1: 2021년 10월 세종 메디칼은 제넨셀 주식과 전환 사채를 매입해 112억여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0: 임상시험 계획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식약처에 실험 동물이 죽는 부작용 의심 사례 등을 삭제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재작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상 절차는 중단됐고 대규모 투자 손실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세종 메디칼은 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씨가 식약처에 조작 자료를 낸 것을 알리지 않고 거액의 투자를 받아냈던 겁니다. 강 씨에게 투자한 112억여 원 상당 전액을 피해봤다며 특정 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식약처 승인 전에 투자가 이뤄졌고 세종 메디컬의 투자금 조기 상환 요구에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2: 몇 개월 정도
3: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입니다.
2: 정상적인 지역 평가를 통해서 이미 투자를 했었고 ING 승인이 나기 이전에 이미 투자를 했었습니다.
0: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분당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4: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순방 이유를 설명하는 도중에 나온 언급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는 정확하게 헌법상 정해져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손이 묶인 채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6: 이혼 소장 받고 화나서 아내 찾아간 거 맞습니까? 애초에 살인할 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5: A씨는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린 자녀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는 지난달 이혼 소송을 내고 남편을 피해 자녀와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장을 받자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A씨가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란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단순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상태로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앞서 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A씨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자녀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고 친권을 정지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0: K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7: 고향 등일시.
8: 듀엣토의 더 클래식.
9: 9월 9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0: 풍세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 마리아 두에니아스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9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퐁세의 에스텔리타, 작은 별, 마리아 두에니아스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 마리아 두에니아스의 새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오마주 투 하이패치라는 제목의 음반인데요.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여러 소품까지 하이패츠가 즐겨 연주했던 작품을 모은 음반입니다.
1: 그래서 음반 제목에 하이패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를 기념하는 음반이고요.
0: 특히 이 음반에 수록된 소품 세 곡은 하이패츠가 생전에 연주했던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이번 녹음을 위해 빌려왔다고 하네요.
1: 악기가 같다고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주자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무나 존경했던 선배님이 연주했던 악기를 지금 내가 연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0: 마리아 두에니아스는 지금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젊은 연주자입니다. 2002년생이니까 20대 중반. 스페인 태생으로 2021년 18살의 나이로 예후디 메뉴인 콩쿠르에서 우승과 관객상을 동시에 수상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고요.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1: 이 마리아 두에니아스는 내일 모레 11일 금요일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내한 공연에서 협연자로 무대에 나섭니다. 13일 일요일에서는 통영에서도 연주를 하고요. 첫 번째 내한이라고 합니다.
0: 어떻게 음반 발매와 내한 공연 날짜가 비슷하게 잡혔습니다. 그만큼 주목도가 클 것 같은데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이번 새 음반 중 한 곡입니다. 드뷔시가 작곡한 렌토보다 느리게, 마리아 두에니아스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드뷔시가 작곡한 렌또보다 느리게 마리아 두에냐스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지난주 새 음반을 발표하고 이번 주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두에냐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마리아 두에냐스는 9월 11일과 13일 서울과 통영에서 있을 공연에서 룩셈부르크 필하모닉과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협주곡 중간에 나오는 독주 파트인 카덴자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버전으로 연주한다고 하네요.
1: 이 두에냐스는 예전에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녹음하면서도 자신이 작곡한 카덴사를 연주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도 같이 한다는 뜻인데 여러 면에서 재능이 많은 음악가가 아닌가 싶어요.
0: 그리고 두에냐스가 이번 내한을 앞두고 한 인터뷰도 재미있습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했고요. 앞으로 함께 연주하고 싶은 한국 음악가로 지휘자 정명훈과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각을 언급했죠. 어느 정도는 한국 팬을 위한 발언 같기도 한데 그래도 상당히 흥미로운 언급이긴 하네요.
1: 두에냐스의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발매된 새 음반 중 한 곡입니다.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중에서 1악장 마리아 두에냐스의 바이올린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돌도 되기 전에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됐죠. 당시에는 모아둔 재산도 거의 없었고 전 남편의 소득도 적어서 서둘러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 면접교섭은 한 달에 두 번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전 남편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는 몇 달에 한 번씩 띄엄띄엄 보냈고 아이들을 보러 오는 날도 번번이 어겼죠. 저는 그동안 밤낮으로 일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3년 정도 함께 살면서 아이도 낳았고요. 6개월 전에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죠. 그런데 최근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째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전 남편의 성을, 막내는 현재 남편의 성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자라는 형제 자매인데 성이 서로 달라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성과 본을 현재 남편의 것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도 성과 본을 바꾸는 것 자체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자신도 재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최근 이직을 하면서 소득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클수록 교육비와 생활비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의 성과 본 변경하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2: 네, 아무래도 그 자녀의 성과 부의 성이 다르면 여러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1: 네, 그럼 먼저 아이들의 성과 본 변경 문제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은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첫째와 둘째의 성본을 바꾸고 싶어 하시고 또 친아버지도 여기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모두 동의하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걸까요?
2: 저희 민법에 따르면 이제 자아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2: 여기서 그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당하는 경우가 이제 자녀의 나이하고 성숙도를 감안해서 자아 또는 친권자의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네.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으로 초래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 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에
1: 네.
2: 그 다음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됩니다.
1: 네.
2: 근데 저희 그 가사소송 규칙에 보면 가정법원이 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1: 네.
2: 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서 이제 그 뭐 사건 본인 친부가 성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하고 뭐 사연자가 재혼한 남편의 친자를 임신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아직 실질적으로 재혼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좀 짧은 사정이 있고 첫째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어떤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진 후에 성본 변경이 허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전 남편도 동의하고 현재 남편도 동의하고 뭐 그러면 가능하긴 하지만 네,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네요.
2: 네.
1: 그러면 전 남편이 요구한 내용도 있거든요.
2: 네.
1: 지금 성본 변경해 줄 테니까 양비 감액해 달라. 그리고 자기도 이제 재혼해서 아이가 생겼으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취지거든요.
2: 네.
1: 그 재혼해서 그 새로운 자녀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감액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2: 저희 그 양육비를 변경하는 부분도 역시 가정법원에서 이제 허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 네.
2: 이게 종합적으로 참작을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런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 복리에 필요한지에
1: 네.
2: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1: 네.
2: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연히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걸 감액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사안에서는 이혼 시에 과거 조정으로 1인당 30만 원으로 정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고
1: 그렇죠.
2: 이제 자녀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 이거를 축소한다는 거는 실상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30만 원이면 사실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2: 예, 맞습니다.
1: 네,
2: 예.
1: 예. 그 실제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비나 생활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전 남편은 소득이 많아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증액 청구도 가능할까요?
2: 네, 양육비 증액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복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 내용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2: 지금 뭐 이미 종전 조정 조서 이후에 뭐 5년 정도 경과했고 경제적 여건이 달라지고 사건 본인들이 이제 좀 성장을 많이 했고 하는 그런 사정을 통합해 보면 오히려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그럼

0: 마지막으로 외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전 남편이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 남편의 현재 아내가 과거 이제 혼인 생활 중에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였고 또 이혼 전에 이미 그두 사람 사이에 혼외자까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거 지금 이혼한 지몇 년이 지난 상황인데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그 상간제 소송은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사실을 안지 3년 이내 아니면 사건 발생 사실 이후 10년 이내에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0: 네.
1: 조전 이용 당시에 만약에 전 남편하고 외도 환자가 누군지 몰랐다거나 그리고 그때 뭐 손해자 임신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되었다
0: 네.
1: 하면 3년 내에 손해배상 소송은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이들의 성과 보호는 부모가 모두 동의한다고 해서 바로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법원이 그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변경 허가하게 됩니다. 또전 남편 같은 경우에 재혼해서 새로 자녀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양육비 감액해달라라고 하는 거 받아들여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양육비 부담이 커졌고 또전 남편의 소득까지 늘었다면 사연자분이 오히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해 볼 수도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넬의 상실의 관성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역시 가을은 금방입니다. 낮에도 제법 시원한데요. 서늘한 가을 날씨 틈틈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구름 많고 비 소식도 없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바람은 조금 강해서요. 겉옷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다 풀렸지만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야간 작업 중인 곳도 많아서 잘 살펴서 지나셔야 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장수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송내까지 밀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호대교부터 정체고 마포대교의 강남 방향에서는 3개 차로를 막고 도로 포장공사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 터널에서 정릉 터널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구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대교 위로 강북 방향 3차로에서도 도로 포장 공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나들목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서행 중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에서 탄천 1교 가는 길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군이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 근처에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만에 유조선을 또 공격한 건데 미국 국무장관은 미군 함정을 공격할 때마다 유조선을 잃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미 해군 함정을 두 차례 공격했기 때문에 대응에 나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매체도 하르그 섬 근처와 남부 항구 도시 자스크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 물량을 처리하는 핵심 거점. 자스크는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를 내보내는 곳으로 원유 수출길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추가 공격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3: 주고받는 상황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란이 계속해서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함정을 공격하거나 시도할 때마다 유조선을 잃게 될 겁니다.
2: 미군은 지난 5일에도 미 해군 함정이 공격을 받았다며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보복에 나선 겁니다. 군사 공격에 이어 경제 제재도 이어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란 항공사를 이용해 무기와 인력을 수송해 왔다며 이란 민간 항공사 27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9.11 테러 25주년 추모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테러와 연계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3: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핵무기를 원했던 특정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핵무기를 확보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이제는 그럴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후티 반군의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과 미국의 군사 공격으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시장에선 고유가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습에 맞서서 이란도 요르단 미군 기지를 향해서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또 미군 자산을 넘어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걸프국 유조선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4: 이란 혁명수비대는 요르단 알 아즈라크 미군 기지를 향해 파괴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은 침략자를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수의 탄도미사일로 미 전투기 시설과 격납고를 타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란의 이번 보복은 최근 들어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미사일 수도 가장 많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르단 정부는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0발 가운데 18발을 방공망으로 요격해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두 발은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난 곳에 떨어지면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무인잠수정을 나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첨단 무인잠수정조차 이란의 감시망을 피할 기술은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3: 혁명수비대 해군은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미국 테러 군대 소유의 스마트 무인 잠수함을 납포했습니다. 이란 국영TV 앵커 대독입니다.
4: 하지만 미군 관계자는 이 무인 잠수정은 이란이 확보하기 전에 이미 고장난 것으로 최신 극비 군사 장비도 아닌 오래된 모델이라면서 그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이란 유조선을 겨냥한 미군의 공격이 잇따르자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유조선도 표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이들 테러리스트를 수용하고 그들의 행동에 가담하고 있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항구 일대 모든 유조선 선원들에게 경고한다. 즉시 유조선에서 대피하라. 해당 유조선들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4: 이란 혁명수비대 성명입니다. 미군 기지를 넘어 주변국 항구와 유조선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현재 정부는 최종적인 방침을 정한 바 없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 수석은 특히 한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해 공동으로 기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곧바로 파병과 등치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녹취 풍로전을 검찰의 자료 상납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1: 이를 헛소리라고 일축한 한 의원은 관계자들 대화 자료 공개와 함께 김 후보자와 양모 씨의 특수관계를 공개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2: 민주당 김민

0: 석 대표는 연이틀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개 비판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를 연일 SNS에 풀고 있는 한 의원은 조선제일 검이 아니라 조선불량 쪽가위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한 의원 문제를 별도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자료 상납 여부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한동훈 사건을 정리하고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 정치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유출자가 있다면 저는 의복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0: 법력권 법사위원들까지 가세해 정치검찰의 악습을 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고 짜증내서라도 무죄를 흠집내고 있습니다.
0: 한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며 김 대표를 형사조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사실관계로는 이기지 못하니 출천악해 묻고 헛소리를 한다며 오빠라는 사적인 호칭이 특혜 청탁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4: 브로커의 자택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사무적인 관계라면 그렇게
2: 무소속 의원입니다.
4: 여성 브로커의 자택에까지 가서 둘이 사진을 찍을 이유는 없다.
0: 아랑곳 없이 종일 녹취를 공개하며 양 씨가 제넨셀 설립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한 걸 김 후보자도 알고 있던 제3자 뇌물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넨셀 설립자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양 씨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김 후보자가 과거에도 연결해줬다는 대화자료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탁 의혹 관련자를 포함해 증인 44명을 인사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이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라고 맞서며 법사위 회의장이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5: 그런데 증인 하나도 없이 이 맹탕 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요.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5: 이미 결론 다 정해놨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0: 오는 15일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가까워질수록 청탁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경쟁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6: 법원 행정처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과거 검찰의 영장 판사 배제 요청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당시 행정처 차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만큼 해당 의혹 제기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청탁 의혹 대상이 된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 특허가 거짓 실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법적 유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지식재산처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청탁 대상 업체 대표 강모 씨 등을 발명자로 하는 단팔수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특허가 법적 유효한 등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해당 특허를 등록한 강 씨는 재작년 12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햄스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뒤에 실험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특허 결정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여권 내부의 거취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7: 쏟아지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이 대신 해명하고 있는데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표종호 기자입니다.
8: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론과는 별개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용해인 장관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9: 정당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

0: 나중에 국회의원도 못할 수 있다며 원외 정당이 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1: 그렇게 빌붙어서 국고에 의존해서 사는 정당.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 정당입니까, 그게?
0: 정작 윤 후보자는 연일 입을 닫고 제기된 의혹마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3: 뭐 따로 입장 발표하실 생각 없는 건지 여쭙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4: 네, 청문회에서 소송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용해인 후보자입니다.
0: 이런 대응을 두고 3년 전 자신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4: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부 해명하겠다며 출근길 문답마저 중단한 상황입니다. 소명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침묵하는 용 후보자를 대신해 기본소득당은 또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일침을 향해선 당 대표까지 지낸 중진이 함께 연대했던 정당을 비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5: 원외 정당을 경험한 다선 중진 의원이라면 국민의힘의 비이성적인 1차원적 비난에 동참하는 대신 기본소득당이 제안했던 정치개혁에 더 힘 모아주십시오.
0: 다른 장관 후보자 5명의 청문회 일정은 모두 확정됐지만 용해인 후보자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당기려는 여당과 늦추려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결론 날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혐의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7: 특검은 김 씨의 영부인 지위를 강조하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김 씨는 공직을 팔아 거래한 적이 없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6: 특검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왜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이 정도의 금품을 하필 이 상대방에게 제공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변론을 풀어갔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준 금 거북이와 세안도, 사업가 서성빈 씨가 준 명품 시계 등 모두 친분이나 구매 대행이 아닌 청탁 명목으로 전달된 게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품 전달자들 모두 그 시기에 김 씨에게 청탁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검은 김 씨가 공적 의사결정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부인 자리에 있었던 만큼 뇌물수수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물건을 받은 건 맞는다면서도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준 금 거북이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준 목걸이는 선물, 김상민 전 검사가 준 그림은 오빠 소유, 서 씨가 준 시계는 구매 대행, 최재형 목사가 준 가방은 함정 취재 수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 씨는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누구와 거래를 하지도 않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오는 22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인 30대 남성을 상품권 위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7: 영화 촬영용이라면서 상품권 제작을 직접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은 상품권 사기 사건으로 수사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 60대 여성이 숨진 카페 냉동창고 안에선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카페 사장 30대 A씨가 직접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한 인쇄업체를 찾아 영화 촬영했을 거라며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가기 전에 상품권이 가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8일 전에 카페에 창고가 설치됐고 피해자를 가둔 전후에 여러 차례 A씨가 다녀간 것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선 살해 의도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가짜 상품권을 팔아 현금화하는 일을 해오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카페까지 데려온 또 다른 인물도 상품권 위조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피해자와 A씨가 어떤 관계였는지, 살인범 행위 위조 상품권 거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교회에서 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외할머니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밤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손자를 사흘에 걸쳐 침대에 쇠사슬로 묶어놓는 등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마약 좀비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1: 경찰은 두 달 넘게 보강 수사를 이어온 끝에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2: 경찰차 한 대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에서 대낮에 몸을 축 늘어뜨린 채로 비틀거리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던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영상이 SNS에 퍼지자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국과수 소변 검사는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이후 불구속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A씨의 신체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실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A씨 모발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고 집에선 비닐에 담긴 필로폰까지 확보했습니다. A씨는 정신과 약을 절차에 따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처방 전에 없는 성분까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달이 넘는 보강 수사 끝에 A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마약 구매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7: 고양 특례시.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9: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8: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9: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8: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9: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1: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크게 5개로 나뉩니다.

0: 5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5월부터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세대가 바뀌면서 보장의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초기의 실손은 상대적으로 넓은 의료비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 상품은 급여,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하고 비중증급여 이용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머니인사이트에서는요. 5세대 실손보험의 전환의 모든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클리닉 비포애프터 오늘은요. 굿머니 굿나이프를 참 잘 듣고 있다는 애청자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이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와 간병인 모험의 적용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쉽고 빠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봅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실손보험은 늘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고민인 주제 같아요. 첫 번째로 만나볼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 1세대부터 5세대 가입자 중에 특히 5세대 전환 안 하신 분들이 갈아타야 되나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방송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2: 네, 맞습니다. 사실 5세대로 갈아탔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1, 2세대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 또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고요. 명확한 솔루션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이재환 팀장님은 오늘 청취자분들이 어떤 거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3: 평소에 좀 잘 되어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약도 계속 새로 나오고 이런 분들은 지금 가입하신 보험을 유지하면서 가성비 있게 보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은 전환이냐에 대한 선택의 기록 그리고 보장 어떻게 바꿔야 되냐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이네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이프 문자 상담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인데요. 이쪽으로 질문 내용이나 상담 요청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5월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분들 위해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더라도 6개월 내 철회하면 이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데요. 보험을 갈아탄 이후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3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전환을 철회한 뒤에는 취소한 계약과 기존 계약 간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데요. 오늘 전문가팩 뉴스에서 이 부분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렇죠. 보험이라는 건 가입을 하고 철회 기간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죠.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환 철회를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유의를 하셔야 될 텐데 이거 말고 어떤 것들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2: 네, 우선 60대 진입하시는 분들께서 1, 2세대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가 또 많이 올라 전환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5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한 예시로 60대 여성이고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약 18만 원에서 5세대로 전환 후 3년간 무사고 50% 할인을 받으면 2만 원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0: 엄청 차이가 크네요.
2: 엄청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걸 3년으로 아낀 누적 보험료로 보면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5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40대 남성 1세대 가입자로 같은 방법으로 3년간 25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3: 그렇죠.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은 물론 좋지만 이제부터 아플 일이 더 많은 50대, 60대 분들께서는 갈아타는 걸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어떤 치료를 받을 때 1세대 실손의료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죠. 하지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겠습니다. 의료비를 많이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환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돌려받는 보험금보다 보험료를 더 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짜장이냐 짬뽕이냐 막 이런 것처럼 네. 보장을 키워야 되냐 보험료를 아껴야 되냐 이런 고민 때문에 실손 전환이 항상 어려운 문제인 건데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 어떻게 아플지도 모르고 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둔 거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의 필요성은 높아질 텐데 전환하는 게 맞나 항상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1, 2세대를 5세대로 전환을 했는데 이전 실손으로 비로 돌아가고 싶으실 수 있어요.
0: 그렇죠. 결정을 했는데.
2: 맞아요.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 두 가지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환한 지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돼요. 3개월 이내라면 실손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다시 원래 세대 실손으로비로 돌아갈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환한 지 6개월 이내인지 확인이 또 필요합니다. 6개월 이내라면 실손의료비 받지 않으 보험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원래 세대의 실손의료비로 돌아갈 수 있고요. 만약 5세대에서 원래 1, 2세대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0: 전환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되돌아가고 싶다면 일단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거. 전환한 지 3개월 이내라면은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있더라도 되돌아갈 수 있고 아예 보험금을 받아본 이력이 없다면 6개월 내 청약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전 실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네요.
3: 맞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1, 2세대 실손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전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11월에 시행될 예정인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0: 맞아요. 11월에 새로운 제도가 하나 나온다고 저도 들었는데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 할인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설레요.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3: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는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옵션은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제외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비급여 MRI, MRA 제외고요. 세 번째 옵션은 자기부담률 20% 적용입니다. 원하는 옵션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세 가지 다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을 다 선택하실 경우에는 약 30에서 40% 정도 보험료가 인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맞아요. 뭔가 혜택을 덜 받으면 할인해준다.
2: 맞아요.
0: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공짜는
2: 네.
0: 아니네요.
2: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또 11월부터는 1, 2세대 가입자가 5세대 실손의료비로 전환하게 되면 3년간 50% 보험료를 또 할인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 2세대 실손의료비는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조건 그대로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5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 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만 하고 재가입 시기마다 보장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료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전환해서 보험료를 아끼는 데 꼭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0: 좋습니다. 나의 오래된 실손 의료비 마치 반려보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전환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맞춤 상담 원하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지만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상태에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이번에는 마포에서 자전거 가게를 하시는 애청자님을 만나 뵙고 왔고요. 퇴근길에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를 항상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내분께서 보험 상담을 받으셨다고 해서 아내분께 나 평소 듣는 라디오 있잖아. 여기 정말 좋은 분들이 상담해 주셔. 이번 기회에 굿모닝 굿라이프

0: 한다면 신청해 볼게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께도 그래, 그럼 나도 같이 신청하면 좋겠어 하셔서 부부 동시에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1: 아, 그러면 이제 부부가 동시에 굿모닝 굿나잇을 들으시는 애청자가 되신 거겠네요?
0: 맞습니다. 상담 이후 얘기지만 아내분께도 운전하실 때 저도 YTN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는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1: 아, 뭐두 분이 상담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YTN 라디오 고정 청취자도 막 확보해주고 전국을 다녀주시는 건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만나고 오신 우리 청취자님 가족 상황이 좀 어떠셨을까요?
2: 네,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5인 가구셨는데요. 우선 큰아드님은 해외에 계시고 따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한 건 청취자님, 아내분, 따님 두 분, 이렇게 네 분이었는데요. 4인 가족 보험료로 매월 107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4인 가족의 보험료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지출을 하고 계셨죠. 먼저 청취자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내역을 보니까 8건에 50만 원 정도 내고 계셨고요. 그 중에 한 건은 납입이 완료된 보험이었습니다. 납입이 완료된 보험에는 1-3종 수술비가 있어서 혹시 임플란트 하시고 이 보험에서 청구하셨냐고 여쭤봤더니 굿모닝 굿나이프 들어서 이미 알고 청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방송 애청자셔서 그런지 활용도 이모저모 잘하고 계셨습니다.
1: 와, 진짜 정말 이게 순기능이죠. 맞아요. 진짜 강조드리는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1-3종 수술비 특약이 내 보험에 있다면 이거 가지고 임플란트 받을 때 치조골 수술비 맞나요?
2: 맞아요.
1: 요거
2: 의식. 네. 맞아요.
1: 받아라 이야기해드리는데 이 좋은 특약 갖고 계셨고 직접 보험금 청구까지 하셨다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보험료 열심히 낸 만큼 보험금 받아야 될 때는 아주 야무지게 챙겨서 받아야겠죠. 자, 그럼 청취자님 실손보험은 좀 어떠셨을까요?
0: 네, 실손보험도 살펴봤는데 2013년 2월에 가입을 하셔서 보험료는 조금 비싼 편이셨지만 우선 11월까지 기다렸다가 전환 할지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를 이용을 할지 아니면 그냥 유지할지를 고민하기로 했고요. 간병인 보험도 정말 알뜰하게 잘 구성을 해두셨어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특이하게도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8건의 보험의 보장만 봤을 때는 보장도 너무 좋고 갱신되는 상품도 아니어서 크게 손댈 만한 보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치료 내역을 보다 보니 두 건이 잘못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 네, 문제가 된두 건은 2025년 5월경에 가입한 간편보험이었습니다. 저희가 병원 방문 이력을 살펴보다 보니 2025년 3월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치료받은 이력이 간편보험 알릴 의무사항에서 예외질환으로 취급되는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고지 의무사항 위반이라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보험사가 강제로 보험을 해지시킬 수도 있죠. 물론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못 가입하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이게 흔히들 이 정도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에 전문가의 병원 방문 이력을 말씀 안 해주시는데 사실 이게 보험 가입할 땐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결정 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건강 이음 어플이 있죠. 이걸 통해서 병원 방문 이력을 세세하게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었어요. 물론 가입하고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다가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셨다면 보험에서는 계약 해지권이 없어집니다. 이게 상법이라서 훨씬 더그 약관보다 높은 상위 범위거든요. 때문에 문제가 덜할 수 있고요. 청취자님은 60대입니다. 때문에 사실은 언제 아플지 그 누구도 장담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아, 그렇군요. 일단은 작년 3월에 청취자님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2개월 뒤에 보험 가입할 때이두달전 병원 치료 내역을 말을 안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고지 의무사항 위반이라 보험사로부터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아주 불리하게 작용을 할수 있는데 이걸 꼼꼼하게 체크하려면 보험 가입할 때 건강 이음 앱을 꼭 들어가셔서 병원을 다녔던 이력과 내역을 소상히 보험사에 알리고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아, 근데 오늘 이건 또 처음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고지 못한 건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청구를 하게 되면은 3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위반 사항이 되지 않는 거네요.
2: 그렇다.

0: 라고 표현하기는 조금은 어렵긴 한데요.
1: 응.
0: 사실 이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왜냐하면 처음에 애초에 알릴 의무사항은 소비자의 의무거든요. 물론 저희 이제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소비자한테 그 의무가 있어요.
1: 그럼
0: 거기.
1: 첫 단추를 낄 때부터 잘 끼셔야지 엉성하게 꼈다가는 이게 진짜 문제가 될수 있으니 보험 가입 때꼭 주의하셔라. 근데 이 고지 의무 위반 사례라는 게 일상 속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고요?
0: 네, 저도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고지 의무 위반 사례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의 경우에 작년 5월에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용종은 있지만 제거하지 않고 지켜보자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6월에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한 달이 채안 됐죠. 그리고 올해 5월 건강검진에서 용종을 좀 떼셨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돌아온 건 직권해지였습니다. 직권해지는 보험사가 강제로 보험을 해지시킨다는 뜻이고요. 이유는 용종이 있었다는 걸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사실 건강검진 하다 보면 용종은 어떻게 보면 다들 가볍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을 강제해지 당한 거죠. 1년 동안 냈던 보험료는 돌려받지도 못하고요. 그만큼 사소한 거라도 전문가분들에게 꼭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게요. 진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내가 냈던 보험금 돌려받지도 못하고 보험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나도 내가 가입할 때 얘기 안한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고민 드신다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분은 좀 상황이 또 어떠셨을까요?
2: 네, 아내분은 12건에 4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고요. 납입이 완료된 보험이 3건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2009년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가 지금은 19만 원으로 보험료가 정말 상당했는데 아내분께서도 전환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합니다. 좋은 보험인 건 알겠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일단 11월에 시행되는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를 기다려 보기로 하셨습니다.
0: 우선 암은 진단비가 9천만 원 준비되어 있으셔서 상당히 잘 준비하신 걸로 보였지만 납입 기한이 다소 길고 만기가 80세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가성비가 괜찮은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운전자 보험도 필요한 특약만 쏙쏙 잘 넣어서 가입하셨고요. 하지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상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은 10년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또한 간병인 보험도 요양병원이 180일까지만 보장이 되고 181일째부터는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한 장기 입원 환자의 비율이 평균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율이 상당히 높죠. 181일 이후에 대비가 안 되는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안 해본 보험도 좋지 않은 부분과 좋은 부분이 좀 분명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단을 마쳤고요. 이제 따님 두 분의 보험 가입 내용은 어땠는지 좀 살펴볼게요.
2: 네, 따님 두 분은 같은 보험을 똑같이 갖고 계셨는데요. 2009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셨고요. 암 진단금 5천만 원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진단금 3천만 원, 수술비 1천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보험료는 약 14만 원 정도 각각 내고 계셨고요. 이 정도는 아주 괜찮게 가입하신 거라고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가성비 너무 좋고요. 하지만 여기도 필요한 보장은 사실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어떤 보장이 더 필요했고, 어떤 보장은 좀 뺐어야 됐고, 또 특히 107만 원의 가족 보험료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모님. 이 부부 보험 어떻게 재정비해 주셨을지 애프터 처방 결과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집도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1: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애프터 처방 결과를 만나보겠습니다.
0: 자, 전문가 처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님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고지 위반 위험에 보험 두 가지는 해지를 먼저 권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특약을 다시 새로 두 가지 보험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준비했습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었던 보험에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1천만 원으로 낮추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넣었습니다.
1: 근데 진단비 자체가 반으로 준 거라 그걸 좀 아쉬워하지는 않으셨을까요?
2: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요. 하지만 청취자님께도 진단금을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똑같이 해주셨는데 진단금 한 번 받으면 없어지죠. 하지만 치료비는 치료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에 걸리게 되면 한 번 치료로 끝나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몇 번이고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정말 큰 돈이 들죠. 그래서 한 번 받고 끝나는 진단금보다는 치료비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는 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네요. 정말 그게 좋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변경 도와드렸습니다.
0: 네, 그리고 수술비는 325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술한 이력이 있으시다 보니 325 간편보험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비는 1,5종 수술비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기존에 잘못 가입되어 있던 보험의 보험료 27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5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고요. 보장이 넓어짐과 동시에 고지 위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비포 이전에는 보험료 50만 원에 고지 의무 위반 위험도 있었지만 애프터 결과 받아보고 나서는 보험료 41만 원으로 9만 원 줄이시면서 이제는 당당해요. 고지 의무 위반이 없어요.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보험금 청구해야 하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보험금 다 받을 수 있게끔 솔루션을 내주셨습니다. 자, 아내분 처방 결과도 만나볼게요.
2: 네. 아내분은 기존에 없으셨던 암주요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를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용으로 3만 원대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암. 뇌, 심장, 3대 질환에 대한 대비는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내년 2월에 다시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1: 할 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거는 내년 2월에 진행을 하시기로 한 걸까요?
2: 아내분께서는 2022년도 2월에 척추 협착으로 인한 시술을 받으셨는데 365일 보장되는 간병인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수술하고 5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건 갖고 계셨던 간병인 보험이 저희에게 상담받기 직전에 가입하신 보험이기 때문에 청약 철회가 또 가능했어요. 그래서 청약 철회를 권장드렸습니다.
1: 청약 철회를 하고 나면은 냈던 보험료는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그럼.
1: 좋네요.
2: 네.
0: 그래서 다행히 좋은 기간에 걸려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2: 네.
0: 추가적으로 아내분께서는 수술비도 많이 부족하셨어요. 수술비 또한 내년 2월에 간병인 보험 진행할 때 같이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술하실 확률도 더 높아지고 상해로 인한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또한 언제까지고 실비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준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갱신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와 상해 보험은 해지하시는 걸 권해드렸습니다. 어차피 순환계 주요 치료비 안에 수술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같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존의 43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1: 아내분도 보험료를 10만 원이나 줄이면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 없었던 걸 이제 있게끔 보완해 주시고 180일 이상 보장이 안 됐던 상당히 좀 활용도가 떨어진 이 간병인 보험 그리고 10년 갱신형 수술비, 상해 보험 이런 것들도 다 잘 보장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내년 2월에 365일 1년 내내 보장되는 간병인 보험이랑 수술비까지 다 완료하실 수 있다면 걱정 완전히 덜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따님 보험은 대체로 잘 되어 있는데 부족한 보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완을 해주셨을까요?
2: 네, 우선 따님들은 기존의 보장이 사실 워낙 정말 잘 돼 있어서 2만 원에 비급여 암주치료비, 순환계 치료비, 1호종 수술비를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물론 진단금이 워낙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요 치료비를 굳이 또 넣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해주셨지만 따님들 지금 현재 왕성한 게 경제활동계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금은 생활비로 쓰

0: 쓰실 거고요. 치료비는 또 치료비로 쓰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보험료가 소폭 올랐지만 생활에 대한 대비는 더욱 탄탄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험 리모델링 결과 말씀드리면 보험료 총 107만 원에서 리모델링 후 90만 원으로 약 17만 원 정도 보험료 줄일 수 있었고요. 한달 내는 보험료 보면 많이 줄어든 것 같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담에서는 기존 보험 중에서 필요 없는 걸 없앴죠. 보장을 늘리는 데 집중했던 상담이기 때문에 청취자님께서 사실은 너무 정말 만족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상담 내내 해주셨어요.
1: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이제 굿러닝 굿나이프 애청자로 거듭나신 거잖아요. 이제 부부 애청자가
2: 그렇죠.
1: 되시기로 이제 약속이 약속을 하신 건데.

전문가에게 이렇게 꼼꼼하고 디테일한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메시지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립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684님, 0071번님, 5807번님, 7025번님 외 많은 분들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사연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3025님 이것만 물어보살 오예 오예 하시면서 이것만 기다리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빠르게 청취자분들의 질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599님 저는요 최근 들어서 이 연금 보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몇 달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변액연금 보험 갖고 있던 친구들 보면서 포모가 왔었는데요. 지금은 또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그럼요.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런 말이 있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연금보험은 호흡이 아주 긴 상품이죠. 10년, 20년 이상 가져가야 하는 상품이니만큼 단기적인 상승,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변액연금보험을 말씀해 주셔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투자 성향의 본질을 잊어서도 안 되겠죠. 내 투자 성향이 안정형인지 위험 추구형인지에 따라 안정적인 펀드를 선택할 수도, 공격적인 펀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만약 등락에 휘둘리기 싫다면 보증형 연금보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보증형 연금보험은 단리 7% 그리고 8%를 보장해주는 연금보험이라서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이율을 딱 보장해줍니다. 만약 조기에 해지하는 경우 보증되는 이율은 없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주의하시는 게 또 좋겠죠.
0: 좋습니다. 한 분의 사연 더 만나볼게요. 9244번님.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는 어떤 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물어보시네요.
1: 그거 설명드릴 게 앞서서 우선 급여, 비급여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은 영수증 받으시잖아요. 그 영수증에 보면 급여라는 부분이 있고 비급여라는 부분이 있어요.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급여는 전액 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죠.
2: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암을 치료하는 걸 항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항암은 크게 수술, 약물, 방사선 세 가지로 나누죠. 먼저 수술은 대부분이 급여입니다. 물론 다빈치 로봇 수술 정도는 비급여입니다. 사실 되게 비싸요. 1-2천만 원이나 비용이 들거든요. 또 약물은 표적항암, 면역항암이 비급여고요. 1년에 사실 수천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방사선은 또 양성자, 중입자가 유명합니다. 이것 또한 사실 수천만 원 비용이 발생하고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는 이런 것들을 보상을 크게 해줍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둔다면 크게 돈 들어가야 되는 암 치료비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거겠네요.
1: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좋은 보장이지만 아직까지는 금액도 그렇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비싸지 않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몇천 원대로 사실 수천만 원대의 이 치료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가성비 있는 특약들이다. 요거 갱신형으로만 가입하나요? 비갱신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나요?
1: 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아니 제 기억에 맨 처음에 이런 로봇 수술 같은 것들 특약 다빈치 맞아요. 로봇 수술은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이거 뭐 선택권이 없어서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왜냐면 저는 갱신형으로 가입했거든요. 근데 이런 주요 치료비 특약 비갱신형 가입도 가능하니까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100세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모두 무료니까 지금처럼 상담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합니다. 문자는 계속 받고 아쉽지만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오늘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탄 이후 다시 철회할 때 주의사항과 오는 11월에 시행 예정인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는 제도 선택하시길 바라며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도 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열심히 상담 중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싸이의 낙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일교차에 유의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침과 낮 기온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10도가량 차이 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겉옷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야간 작업 구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군자교에서 성동분기점 구간 3차로에서 시설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하월곡 가는 길 1차로에서 도로 포장공사 중이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기름에서 종암 구간 2차로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제문터널에서 정릉터널 출구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에서 양화대교로 넘어가는 연결로 위로 1차로 막고 도로 보수공사 중입니다. 마포대교 위로 강남 방향에서 작업 중인데요. 차로 3개를 막고 있어서 주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 중이고 강변북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 위로 강북 방향 3차로에서 도로 포장공사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네팔 현지에서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한 도보 수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긴급구호대 이진 파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 실종자 가족들은 기존 구호대의 활동을 두고 제대로 된 지상수색 한 번 없이 조기 철수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7: 네, 네팔 현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원 특파원.
9: 네, 네팔 라스와의 둔체에 나와 있습니다.
7: 예, 지금 김 특파원 나가 있는 둔체 지역도 지난 대홍수 피해를 입은 곳입니까?
9: 아, 네. 이곳 둔체는 해발 2030m의 산악지대 한가운데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홍수 당시 토사가 직접 덮치지는 않은 곳인데요. 하지만 인근에 있는 발전소 시설이 파괴되면서 마을 전체가 전기가 끊겼다가 불과 며칠 전에 임시로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이곳 둔체의 네팔군 기지는 피해 복구와 사상자 구호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이나 인도 등 각국에서 도착한 구호품이 기지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종일 헬기가 수시로 이착륙하며 칠리메 등 트리슐리강 상류에 있는 마을로 물품을 나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지 앞에서 취재진이 만난 군 관계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가장 최우선은 대홍수로 다친 사람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일입니다. 다리와 도로가 끊겨 있어 보호품을 고립된 마을로 보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팔군 관계자입니다.
8: 네, 우리 정부가 긴급 구호대 이진 파견 준비를 공식화했다고요?
9: 네, 먼저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영상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물차 여러 대가 줄을 지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취재진이 바타르에서 카트만두로 철수하는 우리 긴급구호대의 차량 행렬을 포착한 겁니다. 오늘 오전부터 구호대원들이 수색 장비를 이 화물 차량에 싣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어제부로 수색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예정된 활동 시한인 모레 귀국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외교부도 오늘 기자단 공지를 내고 긴급구호대 1진을 예정대로 복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색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구호대 2진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파견 시점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긴급구호 협의회를 개최해 추후에 확인하고 밝혔습니다.
7: 자, 그런데 이 구호대 1진의 수색활동과 관련해서 실종자 가족들이 반발하게 됐다면서요?
9: 네, 실종자 가족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긴급구호대가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0: 도보 수색을 허가받았다고 선전했지만 실질적인 도보 수색 한 번 없이 항공 조망과 차량 이동으로 특이사항 없다고 발표하더니 이제는 안전을 핑계로 수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9: 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추가로 파견될 긴급구호대 이진의 활동에 쏠리게 됩니다. 가족들이 요청하는 대로 어퍼트리슐리 1 발전소 현장과 주변 산간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수색에 나설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다만 네팔 당국이 안전상의 이유로 도보 수색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피해 복구와 재건에 집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색 허가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둔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7: 네, 이렇게 김특파원이 전해드린 대로 정부 긴급구호대는 1, 2진 교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자체 수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 기업 현지 대응팀은 육상과 공중을 모두 살피는 동시에 인력 증원 등 수색 역량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이어서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네팔 대홍수로 한국 남동발전에서 3명,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6명 등 현지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긴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남동발전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셰르파와 전직군인 등 현지 인력을 섭외하며 육상 수색 인력 46명을 4개 팀으로 꾸려 운영해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30명을 증원하면서 모두 76명을 7개의 육상 수색팀으로 구성해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찾는 데 동원했습니다. 또 열화상과 적외선 카메라 등을 탑재한 드론과 수색견도 활용해 실종자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의 인력 증원은 위어댐 외에도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수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동발전 측은 육상수색팀이 발전소 건설 현장 베이스캠프 주변 산악지대 등 직원들이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사무실 주변 지역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드론 수색 두 개 팀은 파워하우스와 베이스캠프 지역 강가 등을 수색하는 등 현장 곳곳을 나눠서 수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헬기와 드론 등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는 등 공중에서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동과 파워하우스가 있던 캠프 지역과 강 하류 방면 등을 자세히 찾아본다는 방침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파견된 인력을 교대하거나 충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7: 대홍수 참사가 2주째 접어들면서 네팔 정부가 사실상 수색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과 복구 단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8: 실종자 수색을 위해 동원된 군 병력과 헬기도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서 다리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진흙에 파묻힌 마을에서도 중장비를 동원해 길을 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홍수 참사 2주째에 접어들면서 네팔 당국은 사실상 수색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과 복구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동원된 군 병력과 헬기도 현장에서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 군 병력이
3: 이병호 해외 긴급 구호대장입니다.
13: 그 운용되는 헬기들도 대부분 다 재건 복구에 쓰는 파이프, 뭐 PC 파이프라든지 구호물자들이 주로 운용이 됐습니다.
12: 하지만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네팔 정부는 복구에 우리 돈 7조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팔 경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3: 재무부 장관은 재건에 40억에서 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우리 경제 규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팔 의회 대외관계 위원장입니다.
12: 당장 무너지거나 파손된 주택만 2만 채고 직접 피해를 본 주민이 160만 명에 달합니다. 치워야 할 진흙과 건물 잔해도 220만 톤이 넘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의 주축인 수력 발전과 관광 산업이 쑥대밭이 되면서 경제 회복이 단기간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팔 정부는 홍수 피해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네팔을 돕기 위해서라도 네팔 여행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7: 김성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중심에 있는 이 코로나19 신약의 특허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허 신청 서류에는 문제가 된 이 거짓 실험 보고서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4: 김승환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 핵심은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강모 씨가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의 신약 임상시험을 빠르게 승인받으려 한 시도입니다.
15: 교수님께 직접 보여줬지. 승훈 오빠랑 식약처장이랑 그렇게 주고받은 문장.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내일 승인 떨어질 거예요. 해가지고서는 네 번이나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14: 강 씨는 문제의 신약으로 일찌감치 특허까지 등록했는데 이때 제출했던 햄스터 허위 실험 보고서는 이후에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의 핵심 근거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신약의 특허 지위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지식재산처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강 씨 등을 발명자로 2020년 9월에 출원한 해당 신약 특허 등록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특허 출원 당시에 제출된 보고서엔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로 실험한 결과서가 도표와 그래프까지 활용해가며 고스란히 담겼는데 법원이 앞서 거짓으로 판단한 기록들입니다. 특허 업무를 소관하는 지식재산처는 조만간 강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인 강 씨는 한 라디오에 나와 유죄로 판단한 법원의 역량을 지적하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3: 신약 청탁 의혹 업체 대표 강모 씨입니다.
16: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문입니다. 약물 치료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기재를 하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단 부분에 기재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14: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강 씨가 진짜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했고 또 햄스터가 사망했거나 상태가 위중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를 숨겼다며 범행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강 씨와 양 씨는 지난해 5월과 지난 6월에도 치료제 관련 특허를 함께 등록하며 여전히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모 대학 교수였던 강 씨는 대학에서 중징계를 받고 교수직을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동훈 의원의 김성원 후보자 청탁 의혹 녹취 폭로전을 검찰의 자료 상납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관계자들 대화 자료 공개와 함께 김 후보자와 양모 씨의 특수 관계를 공개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7: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연이틀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개 비판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를 연일 SNS에 풀고 있는 한 의원은 조선제일 검이 아니라 조선불량 쪽가위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한 의원 문제를 별도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자료 상납 여부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8: 한동훈 사건을 정리하는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8: 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유출자가 있다면 저는 의복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17: 법력권 법사위원들까지 가세해 정치검찰의 악습을 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9: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입니다. 후자를 흠집내고 있습니다.
17: 한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며 김 대표를 형사조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사실관계로는 이기지 못하니 출천악해 묻고 헛소리를 한다며 오빠라는 사적인 호칭이 특혜 청탁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20: 브로커의 자택이 간 사실이 있습니다.
3: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20: 그렇게 여성 브로커의 자택에까지 가서 둘이 사진을 찍을 이유는 없다.
17: 아랑곳 없이 종일 녹취를 공개하며 양 씨가 제넨셀 설립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한 걸 김 후보자도 알고 있던 제3자 뇌물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넨셀 설립자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양 씨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김 후보자가 과거에도 연결해줬다는 대화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탁 의혹 관련자를 포함해 증인 44명을 인사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이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라고 맞서며 법사위 회의장이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21: 그런데 증인 하나도 없이
3: 박경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21: 인사청문회 이미 결론 다 정해놨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17: 오는 15일 김성원 후보자 청문회가 가까워질수록 청탁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경쟁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7: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여권 내부의 거취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쏟아지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이 대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론과는 별개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용해인 장관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3: 정당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했다 본다면
3: 의원직을
23: 의원입니다. 유지하고 장관직을 버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22: 송영길 의원은 계속 시간을 끌다간 나중에 국회의원도 못할 수 있다며 원외 정당이 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24: 그렇게 빌붙어서 국고에 의존해서 사는 정당이 정상적인
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2: 정작 용 후보자는 연일 입을 닫고 제기된 의혹마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25: 뭐 따로 입장 발표하실 생각 없는 건지 여쭙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6: 네,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2: 이런 대응을 두고 3년 전 자신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27: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2023년 용해인 후보자 발언입니다. 출근길 문단마저 중단한 상황입니다. 소명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22: 침묵하는 용 후보자를 대신해 기본소득당은 또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일침을 향해선 당 대표까지 지낸 중진이 함께 연대했던 정당을 비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28: 원외 정당을 경험한 다선
3: 진지혜
28: 중진
3: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28: 국민의힘의 비이성적인 1차원적 비난에 동참하는 대신 기본소득당이 제안했던 정치개혁에 더 힘 모아주십시오.
22: 다른 장관 후보자 5명의 청문회 일정은 모두 확정됐지만 용해인 후보자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당기려는 여당과 늦추려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결론 날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7: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파리 동포 간담회에서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 후반에는 다른 나라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딴 순방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개헌 논의와 맞물려 대통령의 연임 여부나 임기 문제를 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0: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1: 국내 게임사 스마일 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의 이혼 소송 첫 법원 판단이 4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2조 5,5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 2002년 설립된 스마일 게이트는 로스트 아크와 에픽세븐 등을 제작한 국내 주요 게임 회사입니다. 스마일 게이트를 창업하기 1년 전 권혁빈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는 배우자 이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20여 년 결혼 생활 끝에 2022년 11월 이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대 쟁점은 재산 분할 액수였습니다. 권 씨가 보유한 스마일 게이트 주식가액은 법원 평가로만 7조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 재판부는 이혼이 성립된다고 판단하며 권 씨가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합치면 2조 5,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액 9,44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설립 당시 일부 지분을 보유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등 경영에 기여했다는 이 씨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절반을 나눠달라는 이 씨 요구와 달리 재판부는 분할 비율을 35%로 받고 이혼 책임이 양측 모두에 있다며 이 씨 측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배우자 이 씨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인 만큼 양측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불복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 범위를 2,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노 관장과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을 맡았던 서울 고등법원에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애초 9,440억 원 전부에 대해 재상고장을 냈던 최 회장 측은 해당 신청서를 통해 범위를 2,440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만 한정해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 측이 받아들인 7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보단 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역시 파병 최종 방침은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론을 폈는데 이 대통령 귀국 이후의 후속 논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엘리제궁 회담 직전 진행된 2시간가량의 단독 오찬에선 양국을 넘어 국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미-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 문제도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4: 공감대를 넓히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5: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4: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3: 하지만 이목이 쏠렸던 호르무즈 파병이 아닌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거론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습니다. 즉 이들 국가들이 현재 추진 중인 기뢰 제거 등 방어적 성격의 다국적 임무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화의 초점이 맞춰진 셈입니다. 호르무즈가 원유 수급 핵심 통로로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여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당장 전면에서 이란과 대치 중인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엔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국제적 연대에 힘을 보태는 논의도 종전보다 더 나아간 진전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범여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파병 자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6: 최종적으로 정부가
7: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6: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뭔가 이제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지금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3: 청와대는 파병 여부 논의를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릴지 여부에도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실사단이 중동에서 사전 상황 파악에 나선 만큼 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이후 최종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0: 대통령은 귀국 이후 대미 투자와 2기 내각 안착, 부동산 문제 등 다른 주요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설 걸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1: 북한군이 최근 군사 분계선을 수십 차례 침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무장지대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월선을 반복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한미 군 수뇌부들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북한군이 최근 한 달 동안 군사 분계선을 20번 넘게 넘나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뒤 거의 매일 월선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는 17번.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이 수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군사 분계선 지역을 국경선으로 만드는 작업을 재개하며 침범이 잦아진 걸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2024년부터 비무장지대에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불모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의 특이 활동, 즉 대치를 염두에 둔 침범은 아닌 걸로 판단하지만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근처에 오면 경고 방송을 하고 침범하면 경고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DMZ의 감시 장비를 더 북쪽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침범이 가장 잦은 동부전선을 함께 찾아 확고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합참과 유엔사는 남북 군사분계선 기준선이 미묘하게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자,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민주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오빠 독약 로비, 민주당 오빠 게이트 어떻게 할 겁니까?
3: 케미넨 유출과 증거 조작으로 상징되는 정치 검찰의 폐악, 조선 불량검, 조선 불량 조건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저는 의복 조치하는 단계.
2: 공익 제보자를 까라고 하는 이런 무식함에 경악을
4: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2: 어떤 자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검찰과 어떤 협업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유승훈 후보자에 대한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6: 오빠를 강조하는 것은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 그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오빠가 본질이 불공정과 특혜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0: 자, 길게 영상 보셨는데요. 일단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연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불량 쪽가위다라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 같습니다.
7: 네, 뭐 국무총리도 이제 불법 행위가 유출됐으면은 엄중하다라면서
4: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7: 말씀을 하셨고. 예.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뭐 자료 이런 것들이 검찰 내부 자료랑 일치한다는 말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야 다른 사람들 뭐 피해자라든가 뭐 변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열람 등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소 계획서를 인용한 부분은 실제로 의아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검찰 내부 자료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 내부에서 보고하고 내부에서 결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인데 그거를 어느 주체가 공익 제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한동훈 의원한테 제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검찰이 그런 식으로 한 것 때문에

0: 정치검찰 소리를 들어왔고
1: 네.
0: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그래서 실제로 검찰청이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 헌법이나 사법은 여론에 의한 뭐 인민재판 이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런 자료들이 수사 자료라면 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지금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그리고 강모 씨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 자료 일부만 편취해서 대중의 입안에 넣으면서 여론재판 형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김성원 후보자가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다 적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별도 논점이거든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지적을 할건 지적을 하더라도 그 지적하는 방식이 저런 식으로 우리 문명이 허가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취나 뭐 이런 다른 거는 몰라도 기소 계획서 이거는 검찰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 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이거 검찰 내부 보고서가 유치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의원은 절대 검찰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이와 같은
3: 김경률 전
2: 소송
3: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2: 경험이 풍부할 리도 없지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런 거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 제가 어느 날은 이 기자로부터 상당히 방대한 자료 그리고 이제 뭐 뭡니까 기소 계획서와는 다른 범주이겠지만 여러 가지 내부 서류들이 있는 서류를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몇 번은 보다가 물어봤어요. 이거 봐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합법적으로 받은 것이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거다. 그래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이용하셔도 된다.
1: 그게 기자 얘기하시는 건가요?
2: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남욱으로부터 받았고 그걸 이제 저한테 전달해 준 거니까 얼마든지 보셔도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뭐 이제 법조인에게 일일이 물어보진 않았고 세계의 AI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AI한테 한번 이런 특히 이제 수사 기소 계획서 같은 것이 만약에 지금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전적으로 검찰로부터 직접 한동훈 의원에게 전달되는 방법밖에 없냐 했더니 그건 아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재밌는 게 김민석 대표 어법 그리고 한성숙 총리 이진수 법무부 장관 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김민석도 유출자가 있다면 한성숙 총리도 불법 유출됐다면 이진수 법무차관도 검찰에서 유출됐다면 지금 다 이제 가정법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어반복이에요. 김경률 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거 너 도둑질했다면 이 불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인 느낌은 얼마든지 뭐 잘못됐다라면 이건 AI한테 물어본 거니까 얼마든지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라든가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받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이런 것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가정들이 다 들어맞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힘들다. 뭐 이런 말 간단히 하겠습니까? 뭐 전문적인 식견에 처한 건 아니기
0: 네, 저도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의문 정도만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소장이라든가 뭐 이를테면 열람 등사가 가능한 수사 자료 같은 것들 사건 당사자들한테 뭐 헌법적 권한 혹은 사법적 권한으로 제공되어야 할 그럴 자료들이 있는가 하면 기소계획서라는 것은 사건 당사자들한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서부지검이 대검한테 보고하는 자료지 않습니까? 그 조직 내부의 자료이거든요.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유추했을 때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어쨌든 검찰 내부인 것이고 검찰 내부 인사에 의해서 밖으로 자료가 나갔다고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고 글쎄 가정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당장 입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성원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자격과 별도로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1: 그러니까
0: 합니다.
1: 한동훈 의원이 직접 그걸 검찰로 받았냐도 문제겠지만 일단 그 한성숙 총리는 그 유출 경위, 위법 여부 이거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지시하겠다,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유출 경위는 아마 파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이제 저도 이제 그 뭐 이제 회계 업무, 이제 세무 업무에 종사합니다만 요즘은 정부 전산들이 이렇게 접속하는 순간 로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저는 우리 하은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와 같은 어떤 유출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 위법적 부분이 있으면 한동훈 의원도 응당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바는 절대 아니라는 거. 예. 하나 이제 그 부분에 또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한성숙 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 유출됐다면 매우 엄중하며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확인 지시를 하겠다 이와 같은 발언을 예. 하셨는데 예. 이건 상당히 이제 그 뭡니까 여러 가지로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제가 짧게 이제 본 바에 의하면 역시 출처를 밝힌다면 이건 역시 AI이긴 한데 우선 검찰청법에 의해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하였고 간단히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되고 또 하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배치된다.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얘기 잠시 뒤에 계속하기로 하고요. 오늘 법사위에서 김성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4: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3: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입니다.
4: 하고 전달해 왔습니다. 이거 도대체 밤새워 가지고 논의한 게 증인 한 사람도 없이 청문회 하겠다는 이겁니까?
5: 윤석열 대통령,
3: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입니다.
5: 있었던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꽝 났습니다. 기소조차 못했고 이른바 검사들 표현으로 하자면 올인을 시키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1: 보니까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증인 44명을 불러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15일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열리게 되는 겁니까?
0: 글쎄요. 증인 없이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 중에 부적절해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재척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나서서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뭐 신청해달라고 했던 만큼 네. 증인 없이 열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청문회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뭐 비판하는 것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은 또 별도의 전선입니다. 예. 한동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하여 그게 자동적으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자체는 좀 국민 앞에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신청하는 증인 44명을 못 받겠다면 더불어민주당이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한 명이 한동훈 의원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수사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중 일부입니다. 그 검사들은 어쨌든 간에 이 수사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치하듯이 이렇게 막 감으로 때려 맞추듯이 뭐 수사 자료 유출됐다고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던 그 수사 라인에 있는 분들이라도 불러서 증인으로서 물어보는 것도 네.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오늘 밤이면 이제 이게 청문 증인을 부르는 게 이제 끝나버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과연 증인으로라도 나갈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었는데 이것도 오늘 무산된 거예요.
2: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지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훈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라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증인에 관해서는 증언에 관한 상당한 막중한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예.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뭐 지금 사보임 이야기까지도 나오던데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의 차이를 논한다라면 민주당 입장에선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테고 하나의 거짓말이라도 있다라면 증언법 혹은 뭐 증인법이라고 하나요? 네. 이건 그에 의해서 처벌할 수도 있느니만큼 민주당에 유리할 텐데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하은기 의원이 옳게 지적하셨듯이 결국은 심판을 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이고 이분들이 내리는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말씀 나오는 것 중에서는 뭐 44명 중에는 제가 네. 알기로는 이 제넨셀의 강모 교수 그리고 네. 양모 씨 브로커로 지칭되고 있는 양모 씨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라면 민주당 측에 조금 유리할 수 있고 유리한 증언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지 조금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그런 것이 이제 조금은 우려됩니다.
1: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모 씨, 강모 교수 이제 다 포함이 됐 그 44명 중에 예. 국민의힘이 이제 요청했던 김강립 그 전 네. 처장도 포함이 됐는데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제시한 44명 안에도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지금 한동훈 의원을 좀 꺼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고.
0: 글쎄요. 국민의힘은 그 한동훈 의원이랑 지금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후보자가 직접 한동훈 의원을 증인대에 세워달라고 했던 말을 뱉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와 무관하게 그 방법을 한번 논의해보는 게 좋겠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 그 지금 유권자가 민주당에 묻는 것 혹은 김승원 후보자에게 궁금해하는 것은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소위 민원을 넣은 그 양태가 위법한 거 아닌가, 불법 청탁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민원을 넣은 동기가 공익 목적이 아니라 양모라는 사람과의 사적 관계가 동기가 됐던 거 아니냐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 공인으로서 그게 적절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시선을 보내기 때문에 여론이 별로 좋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청문회 자체가 내용적인 면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국민들께 오만하게 전개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증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자신이 있다면 뭐 표현대로 자신이 있으면은 이제 네.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그러면 소명하기가 더 나아질 거니까요. 그런 모습을 좀 당에서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1: 보여줘야 생각합니다. 됐었는데 어쨌든 네. 법사위에서는 지금 일단은 물 건너 간 것 같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복잡한 내부 심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증에 보이는 열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오빠를 강조하면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랄까요. 과거 보궐선거 때도 그렇지만 북구 가군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의 뭐랄까요. 그 이제 부산 북구에서의 뭐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됐습니다만 뭐 바람이라는 표현을 써본다라면 바람을 이용할 수 있을 거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의 지금 그 저와 같은 발언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반면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 혹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저 어떻게 보면 바람이라든가 여하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여론의 어떤 집중 그리고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불리하지는 절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할까. 만약에 우려하는 대로 사실은 뭐 우려가 아니라 모두들 짐작하는 대로 어떤 속 좁은 도량에 근거해서 정말 야 저 관심을 한동훈이 다 받아가다니 하는 그런 거라면 좀 너무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당 측에 그리고 민주당의 그와 같은 어떤 실착이라면 실착들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한계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한동훈 의원은 이제 법률가였고 검사였고 검사장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본인이 검사로서 일할 때 어떤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불법 청탁 사건을 처리할 때 그것이 불법 청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사건 이해 주체자들의 호칭이었습니까? 오빠라고 부르는 것과 불법 청탁이라는 게 무슨 논리적 관계가 있죠? 근데 계속 강조하는 건 오빠 독약이라는 예. 이 레토릭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김승원 후보자와 양모라는 그분의 내연관계인 것처럼 무슨 사적 관계인 것처럼 그런 냄새를 풍기는 지저분한 방식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드는데
1: 예.
0: 그런 것들 다 걷어내고 그냥 형식 논리로 보면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뭐 불법 청탁이니 뇌물이니 하는 것과 저 오빠 호칭이랑은 아무런 예. 논리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장동혁 뭐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적하는 대로 오빠 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정적으로 예. 부적절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그런데 예. 한동훈 의원은 오늘도 오빠가 본질이다. 오빠와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청탁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집에 간 적이 있느냐? 뭐 오늘 이런 질문까지 이제 그 김 후보자한테 던졌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는 오늘도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 이 입장만을 고수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3년 전의 일이 다시 이제 소환이 됐는데 당시에 용혜인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이제 회피를 했더니 소명을 못해서 도망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러니까 이제 그 용혜인 당시 의원이 뭐 지금도 의원입니다만은 김행 후보자에게 했던 말이 고스란히 이제 100%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모습들 그러니까 뭐 제가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잘한 전략 혹은 이제 테크닉이었다는 게 이제 그거라고 전 들었습니다. 좀 그 후보 팀에 있었던 예. 사람에게서 우리가 제일 잘한 게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청문회 때 밝히겠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면은 나서 이제 접근해서 그런지 많은 그 이후에 많은 이렇게 장관 후보자라든가 이렇게 총리 후보자조차도 이 이후 총리 후보자들조차도 저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청문회 때 하겠다. 청문회 때 하겠다. 예. 그럼 이제 정작 제 기억에 김민석 그 당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미 밝힌 바 있다. 정작 총리 청문회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용혜인 후보의 저와 같은 태도 지금 사실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청문회 일정이 잡혀져 있지도 않고 예. 네. 그리고 용혜인 후보가 지금 소명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 혹은 2주 이와 같은 시간적 경과를 요하는 것이냐 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문제점들은 지적하는 내용은 너무나 뚜렷한데 반해서 이것에 대답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늦추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뭐 청년 정치를 표방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은 하고 싶네요.
1: 근데 여권에 내에서는 지금 결단을 해야 된다. 용 후보자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청와대에서는 이거 청문회까지는 가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 뭐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명한 주체니까요. 여당에서는 이제 이 상황이 계속되면 대통령에게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이 개각 자체가 국정 동력을 조금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쇄신 개각의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사실 의도와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김승원 후보자와 차이가 있다면 용혜인 후보자는 이제 이미 국민들이 판단을 끝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드러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이제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나 예. 있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건 이제 소명의 문제가 아니고 용 후보자 본인의 선택의 문제였는데 네. 그 선택의 시기조차 실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결단을 하라 이렇게 주문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한 여론조사 오늘 보면서 요 두 후보자 얘기는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직에 부적합한 인물이다라는 답변이 60.1%였고요. 의원을 그만두고 장관을 맡겨야 한다. 22.1%. 그리고 의원과 장관 모두 맡아도 된다. 11.3%에 불과한 여론조사였고요.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김승원 후보자의 공소 취소 주장, 이 정치적인 중립의 문제가 되느냐. 매우 문제가 된다. 47%.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6%인데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도 11.7%나 돼서 문제가 된다. 이게 이제 58%가 넘는 그런 답변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론이 과연 청문회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싶을 것이 이제 김민석 대표 수첩 메모가 오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어떤 글들이 있었냐면은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그 옆에 훈식 원식 청라 있었고요. 지금 한번 사진 보시면은요. 그리고 그 옆장에는 이진숙 한동훈 아웃. 뭐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진숙 한동훈 아웃. 뭐 이건 뭐 대충 뭐 이건 뭐 이해는 가는 내용이고 서울시장 후보 훈식 원식 청래 이렇게 들어있더니 정청래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지난번에는 마이크를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리느냐 불쾌하다 너무 잔인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2: 그러니까 저는 마이크 사건 때도 뭐랄까요 이제 이 정

0: 전 그게 조금 공감이 가더라고요. 최근에만도 이 핸드폰을 보여줌으로써 여러 가지 구설이라든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김민석 대표 정도의 정치 이력이 있다라면 저것은 의도된 것일 텐데 조금은 정말 기분 나쁘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딱 드는 생각이 또 보면서 우원식 의원일 텐데 원식이라고 써진 것 우원식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한다는 것조차도 여러 가지로 또 그거 역시 또 뭐랄까 불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예, 의도된 것이었을까요?
2: 알 수 없는데 그거야 뭐 제가 김민석 대표가 아니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본래 다른 사람 수첩이나 다른 사람의 연락을 촬영하는 것은 나쁜 행위입니다. 어느새부터는 그게 뉴노멀처럼 됐고 찍히는 사람이 문제고 찍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사적 관계에 있어서 막 연락 주고받고 하는 거 이런 거 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언론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인들 간의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에서 부적절한 얘기가 오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언론이 정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도한다 이렇게 이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저 수첩에 무슨 정보값이 있습니까? 사실 무슨 정치적 정보값이 있으며 저 수첩이 김민석 대표가 어떤 의도로 저걸 적었는지 아니면은 어디 민심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냥 메모를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상을 적어놓은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어떤 정보값도 없는데 저거를 마치 무슨 정보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한 그 언론이 일단 1차적으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저기 정청래 대표께서 저게 김민석 후보께서 누구 보여주려고 들고 다니는 수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혼자 보려고 하는 수첩에서 뭐라 적어놨는데 언론이 그걸 찍은 거기 때문에 수첩으로 본인을 때린다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너무 델리케이트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불쾌하다, 너무 잔인하다, 정청래 전 대표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대표가 아직까지 이제 해명이 없어가지고 내일 과연 어떤 해명이 나올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팔에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하던 정부 긴급구호대가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부는 2차 구호대 파견을 추진합니다. 철수하는 우리 긴급구호대의 행렬이 YTN 취재팀에 포착됐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신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4: 실종자 수색이 중단되고 우리 긴급구호대는 바타르 군부대 근처에서 철수했습니다. 7톤이나 되는 장비를 가득 실은 트럭 6대, 4시간 동안 험한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카투만두까지 힘들게 이동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에 대한 첫 도보 수색을 마친 다음 날 곧바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카투만두의 한 호텔로 옮겨진 긴급 구호대의 장비들은 통관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1차 긴급 구호대의 활동 시한은 11일까지입니다.
5: 오늘은 여기에 두고 내일 아침 9시에 공항으로 갈 겁니다. 긴급 구호대 관계자입니다.
4: 긴급 구호대의 활동 중단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6: 구호대는 철수 장비를
5: 남동 발전 실종자 가족입니다.
6: 민간 수색팀 및 현지 군경과 공조를 통해 남아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최후의 지상 수색을 즉시 재개하십시오.
4: 가족들은 남동발전과 민간수색대가 찾은 자료를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긴급구호대가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7: 저희가 말한 그곳 어딘가에
5: 남동발전
7: 그
5: 실종자 가족입니다.
7: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이 되면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4: 정부는 우리 국민 수색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1: 대홍수 참사 2주째에 접어들면서 네팔 정부가 사실상 수색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과 복구 단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동원된 군병력과 헬기도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서 다리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진흙에 파묻힌 마을에서도 중장비를 동원해 길을 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홍수 참사 2주째에 접어들면서 네팔 당국은 사실상 수색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과 복구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동원된 군 병력과 헬기도 현장에서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많은 군 병력이 귀환하는 모습.
2: 이규호 해외 긴급 보호대장입니다.
1: 그 운용되는 헬기들도 대부분 다 재건 복구에 쓰는 파이프, 뭐 PC 파이프라든지 구호물자들이 주로 운용이 됐습니다.
0: 하지만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네팔 정부는 복구에 우리 돈 7조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팔 경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 재무부 장관은 재건에 40억에서 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우리 경제 규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팔 의회 대외관계위원장입니다.
0: 당장 무너지거나 파손된 주택만 2만 채고 직접 피해를 본 주민이 160만 명에 달합니다. 치워야 할 진흙과 건물 잔해도 220만 톤이 넘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의 주축인 수력 발전과 관광 산업이 쑥대밭이 되면서 경제 회복이 단기간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팔 정부는 홍수 피해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네팔을 돕기 위해서라도 네팔 여행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3: 네팔 홍수로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찾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연일 자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현지 대응팀은 육상과 공중을 모두 살피는 동시에 인력 증원 등 수색 역량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4: 네팔 대홍수로 한국 남동발전에서 3명,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6명 등 현지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긴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남동발전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셰르파와 전직군인 등 현지 인력을 섭외하며 육상수색 인력 46명을 4개 팀으로 꾸려 운영해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30명을 증원하면서 모두 76명을 7개의 육상수색팀으로 구성해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찾는 데 동원했습니다. 또 열화상과 적외선 카메라 등을 탑재한 드론과 수색견도 활용해 실종자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의 인력 증원은 위어댐 외에도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수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동발전 측은 육상수색팀이 발전소 건설 현장 베이스캠프 주변 사각지대 등 직원들이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사무실 주변 지역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드론 수색 두 개 팀은 파워하우스와 베이스캠프 지역 강가 등을 수색하는 등 현장 곳곳을 나눠서 수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헬기와 드론 등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는 등 공중에서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동과 파워하우스가 있던 캠프 지역과 강 하류 방면 등을 자세히 찾아본다는 방침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파견된 인력을 교대하거나 충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5: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부산 예인선 전복 사고의 실종자 중 한 명의 시신이 조금 전 포항의 해변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고가 지난 2일 부산 오륙도 쪽 해상에서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이 승선원 8명 중에 당시 구조 1명, 사망 1명, 그리고 6명이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중 실종된 1명의 시신이 조금 전 포항 해변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더 정리되는 대로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이 TNS 캐처호의 선원 A씨가 경북 포항시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예인 작업을 하다가 전복됐던 선박인데요. 이 승선 중이던 선원 8명 가운데 1명이 구조됐고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이 실종돼 계속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조금 전 그 실종자 중 1명의 시신이 사고 7일 만에 포항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실종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모경장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부경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열흘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이틀째 경찰을 압수수색하며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관련 수사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네, 허위 종결 파문을 일으킨 제주 경찰이 실종 사건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실종 수사팀의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리고 신고 접수부터 최종 종결까지 관리 체계를 촘촘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6: 실종 신고를 받고도 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은폐한 부모 경장.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사건 모두 부경장이 혼자 야간 근무를 할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 같은 허점을 막기 위해 실종수사팀의 야간 근무를 상시 2인 이상 체계로 전면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서당 4명에서 5명 정도였던 실종수사팀을 9명으로 확대합니다. 사건 처리 절차도 대폭 강화됩니다. 부경장이 전화 연락이 됐다는 이유로 허위 종결했던 만큼 앞으로는 실종 신고부터 종결까지 신고자와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걸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수색 과정과 처리 내역은 전산망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전날 접수 종결된 실종 사건은 경찰서장이 매일 직접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뒤늦게 내놓은 실종수사 쇄신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5: 국민의힘은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국민안전경찰수사종결권통제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한 민주당 정권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야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139건인데 이 가운데 100건 정도는 부칙을 수정하고 39개 법률은 개별로 발의해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본회의가 예상된다며 무제한 토론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적발 직후 다시 차를 몰고 귀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미흡한 현장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 반쯤 인천 신흥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를 몰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먼저 현장을 떠났고 A씨가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자 보험사 직원이 다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게임사 스마일 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의 이혼 소송 첫 법원 판단이 4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2조 5,5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지난 2002년 설립된 스마일 게이트는 로스트 아크와 에픽세븐 등을 제작한 국내 주요 게임 회사입니다. 스마일 게이트를 창업하기 1년 전 권혁빈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는 배우자 이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20여 년 결혼 생활 끝에 2022년 11월 이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대 쟁점은 재산 분할 액수였습니다. 권 씨가 보유한 스마일 게이트 주식가액은 법원 평가로만 7조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 재판부는 이혼이 성립된다고 판단하며 권 씨가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합치면 2조 5,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액 9,44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설립 당시 일부 지분을 보유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등 경영에 기여했다는 이 씨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절반을 나눠달라는 이 씨 요구와 달리 재판부는 분할 비율을 35%로 받고 이혼 책임이 양측 모두에 있다며 이 씨 측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배우자 이 씨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인 만큼 양측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불복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 범위를 2,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노 관장과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을 맡았던 서울 고등법원에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애초 9,440억 원 전부에 대해 재상고장을 냈던 최 회장 측은 해당 신청서를 통해 범위를 2,440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 이혁재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10시쯤 인천 송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앞에 있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고 피해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발각됐습니다.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포한 누리꾼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소속사가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장원영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최근 법원이 징역형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SNS에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5: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 오늘 오후 파리 동포 간담회에서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 후반에는 다른 나라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상 외교는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협력에 좋은 기회를 준다며 실제 다녀온 국가들과 수출 증가율이 현격히 올라가고 민간 교류나 기업 협력이 활발해진다고 부연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보다는 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5: 청와대 역시 파병 최종 방침은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론을 폈는데 이 대통령 귀국 이후의 후속 논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엘리제궁 회담 직전 진행된 2시간가량의 단독 오찬에선 양국을 넘어 국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미-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 문제도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9: 공감대를 넓히고
10: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9: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8: 하지만 이목이 쏠렸던 호르무즈 파병이 아닌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거론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습니다. 즉 이들 국가들이 현재 추진 중인 기뢰 제거 등 방어적 성격의 다국적 임무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화의 초점이 맞춰진 셈입니다. 호르무즈가 원유 수급 핵심 통로로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여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당장 전면에서 이란과 대치 중인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엔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국제적 연대에 힘을 보태는 논의도 종전보다 더 나아간 진전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범 여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파병 자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11: 최종적으로 정부가
2: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11: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뭔가 이제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지금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0: 청와대는 파병 여부 논의를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릴지 여부에도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실사단이 중동에서 사전 상황 파악에 나선 만큼 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이후 최종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이후 대미 투자와 2기 내각 안착, 부동산 문제 등 다른 주요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설 걸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정청래 전 대표를 언급한 수첩 메모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김 대표 수첩에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름 옆에 아웃이라고 적은 메모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SNS에 전당대회에서 이겼으면서 왜 진 사람을 자꾸 때리느냐며 너무 잔인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투자 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10여억 원을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 의료기기 업체가 제넨셀에 속았다며 고소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코스닥에 상장된 의료기기 업체 세종 메디칼은 제약사 제넨셀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합니다. 당시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심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부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승인 절차입니다. 2021년 10월 세종 메디칼은 제넨셀 주식과 전환 사채를 매입해 112억여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임상시험 계획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식약처에 실험 동물이 죽는 부작용 의심 사례 등을 삭제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재작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상 절차는 중단됐고 대규모 투자 손실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세종 메디칼은 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씨가 식약처에 조작 자료를 낸 것을 알리지 않고 거액의 투자를 받아냈던 겁니다. 강 씨에게 투자한 112억여 원 상당 전액을 피해봤다며 특정 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식약처 승인 전에 투자가 이뤄졌고 세종 메디컬의 투자금 조기 상환 요구에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3: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입니다.
4: 정상적인 지역평가를 통해서 이미 투자를 했었고 ING 승인이 나기 이전에 이미 투자를 했었습니다.
2: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분당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관련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양 씨 측은 어제 자신의 뇌물 공여 약속과 알선 수재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양 씨는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 후원을 약속한 혐의와 제넨셀 대표 강모 씨에게 청탁 대가로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 재판부는 오는 15일 양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해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과거 검찰의 영장판사 배제 요청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당시 행정처 차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만큼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과거 대검이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영장판사의 배제를 요청했으나 법원 행정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도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답.

0: 답변을 피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하겠다면서 답하지 않았는데 3년 전 국회 청문위원일 때는 해명을 미룬 장관 후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1: 겸직에 대한 입장 변화 없으신가요?
2: 노고가 많으십니다.
3: 동행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 유지하실 건지 해명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 밝히실지.
2: 네,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 김해인 후보자는
3: 2023년 9월 인사청문위원 당시 발언입니다.
4: 출근길 문담마저 중단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문제 제기를 도무지 소명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6: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 질의에 끼지 말자고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강선영 의원.
7: 야!
6: 야!
8: 네, 여기 우리가 흔히 보던 세계 지도입니다. 이 전통적인 메르카토르 지도인데 실제와 왜곡이 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를 볼까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러시아보다도 큰 대륙입니다. 고위도에 있는 유럽이나 북미도 실제보다 훨씬 크게 표현돼 있는데요. 이 메르카토르 지도는 과거 대항해 시대에 고안된 도법이라 대륙의 모양은 정확하지만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면적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엔 총회가 국가별 실제 면적 비율을 정확히 맞춘 이른바 Equal Earth 도법 지도를 전 세계 정부와 교육기관에 채택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 세계 교실과 관공서에 걸리게 될 이 새 표준 지도 대부분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현재 이퀄러스 공식 웹사이트에 등록된 영문판과 중문판, 일어판 등 주요 글로벌 버전입니다. 동해의 수역이 모두 일본해, 시어브 재팬으로 표기돼 있고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는 아예 없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 통과로 이 지도의 전 세계적 활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데 자칫 국제사회의 일본해 표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한국어판 지도에만 동해 그리고 독도가 반영돼 있는데요. 이건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이퀄러스 측에 끈질기게 수정을 요청해 얻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반크 측은 파급력이 가장 큰 영문판 지도의 수정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지도가 국내외로 확산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면적 왜곡은 바로잡았지만 지명 표기는 허술한 이퀄 어스. 유엔의 권고로 이 지도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체계적인 외교적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0: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인 30대 남성을 상품권 위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영화 촬영용이라며 상품권 제작을 직접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은 상품권 사기 사건으로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9: 60대 여성이 숨진 카페 냉동창고 안에선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카페 사장 30대 A씨가 직접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한 인쇄업체를 찾아 영화 촬영했을 거라며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가기 전에 상품권이 가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8일 전에 카페 창고가 설치됐고 피해자를 가둔 전후에 여러 차례 A씨가 다녀간 것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선 살해 의도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가짜 상품권을 팔아 현금화하는 일을 해오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카페까지 데려온 또 다른 인물도 상품권 위조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피해자와 A씨가 어떤 관계였는지, 살인범 행위 위조 상품권 거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가을을 맞아서 낚시나 나들이를 즐기러 바닷가를 찾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파도를 막는 방파제 구조물, 이 테트라포트에서 떨어져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그 위험성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7: 테트라포드 사이 좁은 틈에 70대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낚시하려고 테트라포드 위를 건너다 발을 헛디뎌 4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10: 냉방 없음.
7: 해경과 소방이 밧줄로 구조했지만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글어 발을 디디기 어렵고 물기나 해조류가 있으면 더 미끄럽습니다. 추락 상황을 가정해 마네킹을 떨어뜨리자 콘크리트 표면에 여러 차례 부딪히며 튕겨나갑니다. 해경의 도움을 받아 테트라포드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높이가 5m에 달하고 잡고 올라갈 곳도 마땅치 않아 혼자 힘으로 빠져나가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구조 장비를 설치해야 하다 보니 구조에도 보통 30분 이상 걸립니다. 게다가 안쪽에서는 구조 요청도 파도 소리에 묻힙니다.
11: 살려주세요!
7: 실제로 소음계로 측정해보니 안쪽에서 힘껏 외쳐도 50에서 70dB로 평소 소음 수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전국 방파제 테트라포드 20곳이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지난해에만 무단 출입 76건이 적발됐습니다.
12: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곳에
3: 이종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무대리입니다.
12: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7: 지난 5년간 전국에서 테트라포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0명. 올해도 4명이 숨졌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0: 프로야구 선두 경쟁을 벌이는 KT가 1위 삼성을 꺾고 반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기아 김도영은 번트 타구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아시안게임 출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1: KT 김현수가 삼성 원태인과 7구 승부를 펼친 끝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아치를 그립니다. 팽팽하던 영의 균형을 무너뜨린 벼락 같은 트럼프로 김현수는 KBO 역대 세 번째로 1,600타점을 올리는 대기록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고영표의 역투가 빛났습니다.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 고전했던 경기가 많았지만 이날은 주무기 체인지업 대신 투심 비중을 늘리며 삼성 강타선을 7이닝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치열한 선두 싸움을 벌이는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KT는 단 3명의 투수만 투입해 승리를 따내면서 승차를 반경기로 줄였습니다.
2: 최대한
3: KT 고영표 투수입니다.
2: 하는기보다는 제 수준한테 집중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승리해서 매우 기쁩니다.
1: 기아 김도영이 된 기습번트 타구가 강하게 얼굴로 향합니다. 1루로 뛰지도 못하고 그라운드에 코피를 쏟은 김도영은 곧장 병원에 옮겨져 검사를 받았지만 비골 골절 소견을 받아 KBO 리그는 물론 아시안게임 출전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경기는 블레인이 멀티 홈런을 터뜨린 NC가 한 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SSG는 시즌 내내 불펜 투수로 활약하던 이로운이 두산을 상대로 6과 3분의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는 깜짝 호투를 펼치며 프로 데뷔 뒤 첫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두산 곽빈은 지난 3일 LG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7이닝을 1실점으로 막는 빼어난 투구를 선보이고도 타선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패전을 떠안았습니다. 왕현청이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하나는 LG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0: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사령탑으로 선임된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오는 13일 입국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모레노 임시감독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입국장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된 소감과 각오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벨기에 프로축구 명문 클리프 브루게로 이적한 이한범이 유럽 챔피언스리그 본선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포르투 유니폼을 새로 입은 황인범도 교체 출전으로 팀의 적응을 이어갔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4: 올 시즌 벨기에 브루게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이한범이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본선 데뷔 무대입니다. 리그 5경기에서 모두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이한범은 이날도 적극적인 수비는 물론 여러 차례 정확한 패스로 공격에 힘을

0: 을 보탰습니다.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전반 에스턴 빌라의 선제골 내준 브루게는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두 골을 내리 허용한 뒤 후반에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쳐 2-3으로 졌습니다. 풀타임을 뛴 이한범은 114차례 터치와 패스 성공률 94%, 공중볼 경합 성공률 100%를 기록해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로부터 평점 6.6을 받았습니다. 포르투갈 포르투로 이적한 미드필더 황인범도 유럽의 최고 무대를 밟았습니다. 리그 때처럼 이날도 교체 출전해 20분 이상 뛰며 팀 적응도를 점차 높였습니다. 포르투는 맨시티 특급 골잡이 혼란에 두 골을 허용해 0-2로 졌습니다. 우승 후보 레알 마드리드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본선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 은바페가 선제골을 뽑아내고 발베르데도 득점포를 가동해 인터밀란을 2-1로 꺾었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1: 우리나라 핸드볼은 오랜 기간 아시안 정상의 자리를 지켰지만 최근엔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직전 대회에서 일본의 대패에 눈물의 은메달을 걸었던 여자 대표팀과 결선 리그 진출에 실패했던 남자 대표팀 모두 이번엔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2: 다음 주로 성큼 다가온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핸드볼 여자 대표팀의 마지막 밤금질이 한창입니다. 엔트리 16명 가운데 맏언니와 막내 동생의 나이차가 띠동갑을 훌쩍 넘는 만큼 신구 조화가 조직력의 주춧돌. 20대의 체력과 30대의 노련미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3: 선수들이 선배들이 잘하기 때문에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후배들은
4: 이계청 여자 핸드볼 대표팀 감독입니다.
3: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이 좀 보기 좋았습니다.
2: 7개 참가국이 풀 리그를 치러 순위를 내는 방식이라 매 경기가 중요하지만 특히 사활을 거는 건 오는 27일 한일전입니다. 직전 항저우 대회 결승에서 일본에 19-29로 졌던 기억이 워낙 뼈아프기 때문입니다.
5: 고참 선수로서 되게
4: 류현이 여자 핸드볼 대표팀 라이트백입니다.
5: 인터뷰도 못할 만큼 제가 많이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근데 그 감정을 이번에 가서 되갚아주고 싶고.
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4강 탈락에 쓴 잔을 마신 남자 대표팀의 과제는 중동 바람을 넘는 겁니다. 이번에 역대 최고의 전력이라고 자부하며 4강을 넘어 내친 김에 금메달까지 걸겠다고 벼릅니다.
6: 빠른 핸드볼, 빠른 전환 이후 빠른 패스를 통한 공격을
4: 하민호 남자 핸드볼 대표팀 라이트윙입니다.
6: 그게 이번 대회에서 잘 통하면 저희가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한때 남녀 모두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나라 핸드볼.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지난 대회의 아쉬움을 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1: 낮더위가 물러나면서 가을에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이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일교차인데요. 이 내일 대부분 지방에서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내려가면서 서늘하겠지만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고 춘천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요즘 독감 유행 시기가 앞당겨지고 코로나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큰 일교차로 호흡기 건강이 약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 산간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또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대부분 해상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세종 14도, 안동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6도, 춘천 25도, 강릉 23도, 포항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예년 이맘때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팔 현

0: 현지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해온 해외 긴급구호대가 열흘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오는 11일 철수합니다. 외교부는 긴급구호대 일진이 예정대로 오는 11일 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민 수색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주 네팔 대사관은 계속해서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연락 두절된 우리 국민의 가족 지원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구호대 복귀를 위해 투입되는 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기부한 담요와 텐트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 오늘 오후 피베 하원의장 공관 회동에서 교역 투자와 첨단 기술, 사회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될 잠재력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양국 의회 간 획기적이면서도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피베 하원 의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하원 방문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정을 마친 뒤 곧장 미국으로 향합니다.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일정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을 막판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는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건설 사업이 최근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세와 코로나19 등을 지목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추미애 경기지사가 띄우는 재정위기론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기도는 부동산 취득세가 세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2023년부터 거래가 몇 년간 줄어 70% 정도 감소했다며 이처럼 지방세 세수 구조가 매우 취약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추지사가 김동연 전 지사 때 문제를 이유로 꼽는다는 지적엔 전직 도지사의 책임을 묻는 거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주요 정책 현안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워크숍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별 핵심 쟁점을 비롯해 사법과 외교안보, 예산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입법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3.3%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K자형 양극화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성장과 공동체, 성장과 복지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검찰개혁 후속업 법안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139건인데 이 가운데 100건 정도는 부칙을 수정하고 39개 법률은 개별로 발의해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본회의가 예상된다며 무제한 토론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실종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부경장 구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열흘 연장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머니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1조 9천억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재용 회장이 장외 매수를 통해 홍라희 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지분 0.11%를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회장은 보통 주 718만 8,793주를 주당 26만 9,500원에 매수했고 총액은 1조 9,374억 원 상당입니다. 매수 금액은 보고서 제출 전 영업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됐습니다. 이란이 미군의 유조선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요르단 내 미군 기지와 미 군함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9일 성명을 통해 미군이 이란 유조선 여러 척을 겨냥해 침략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면서 페르시안만과 오만해 일대에서 발생한 미국의 이번 공격은 명백히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에 명시된 고유의 합법적 자위권을 발동해 보복작전을 단행했다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도발의 배후 역할을 하는 요르단 내 미군 기지와 미군 함정을 상대로 방어적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LH 조직 분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LH 노조가 사측의 교섭을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LH 노조는 내부 회의를 거쳐 LH 분사 추진과 관련한 노사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분사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노정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모 경감 측은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에서 당사자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말했을 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범인 이모 경정 측도 술자리에 참석해 비용을 내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는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용해인 김승원 장관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안내드리겠습니다.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유선 전화 면접과 무선 ARS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돈을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공인중개업계가 이른바 임장비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사거나 빌릴 집을 직접 살펴보는 걸 임장이라고 하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 임장 과정에 일정 금액을 받는 임장 기본 보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먼저 임장비를 내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그 금액은 중개 보수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임장비로 2만 원을 냈다면 계약할 때 중개 보수에서 2만 원을 차감하는 거죠. 중개업계가 임장비를 요구하는 이유는 최근 이른바 임장 크루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계약할 의사 없이 부동산 공부나 구경을 목적으로 여러 매물을 둘러보는 사람들이 늘면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집을 보는 것부터 비용을 내야 하느냐. 이미 중개 보수도 부담스러운데 추가 비용까지 내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죠. 현행법상 일반적인 집 안내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아직 도입이 확정된 건 아닌 만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 화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9월 9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풍세 에스트렐리타 작은별 마리아 두에니아스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9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퐁세의 에스텔리타, 작은 별, 마리아 두에니아스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 마리아 두에니아스의 새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오마주 투 하이패치라는 제목의 음반인데요.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여러 소품까지 하이패츠가 즐겨 연주했던 작품을 모은 음반입니다.
1: 그래서 음반 제목에 하이패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를 기념하는 음반이고요.
0: 특히 이 음반에 수록된 소품 세 곡은 하이패츠가 생전에 연주했던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이번 녹음을 위해 빌려왔다고 하네요.
1: 악기가 같다고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주자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무나 존경했던 선배님이 연주했던 악기를 지금 내가 연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0: 마리아 두에니아스는 지금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젊은 연주자입니다. 2002년생이니까 20대 중반. 스페인 태생으로 2021년 18살의 나이로 예후디 메뉴인 콩쿠르에서 우승과 관객상을 동시에 수상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고요.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1: 이 마리아 두에니아스는 내일 모레 11일 금요일 룩셈부르크 피라모닉 내한 공연에서 협연자로 무대에 나섭니다. 13일 일요일에서는 통영에서도 연주를 하고요. 첫 번째 내한이라고 합니다.
0: 어떻게 음반 발매와 내한 공연 날짜가 비슷하게 잡혔습니다. 그만큼 주목도가 클 것 같은데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이번 새 음반 중 한 곡입니다. 드뷔시가 작곡한 렌토보다 느리게, 마리아 두에니아스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드뷔시가 작곡한 렌또보다 느리게 마리아 두에냐스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지난주 새 음반을 발표하고 이번 주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두에냐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마리아 두에냐스는 9월 11일과 13일 서울과 통영에서 있을 공연에서 룩셈부르크 필하모닉과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협주곡 중간에 나오는 독주 파트인 카덴자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버전으로 연주한다고 하네요.
1: 이 듀에니아스는 예전에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녹음하면서도 자신이 작곡한 카덴사를 연주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도 같이 한다는 뜻인데 여러 면에서 재능이 많은 음악가가 아닌가 싶어요.
0: 그리고 듀에니아스가 이번 내한을 앞두고 한 인터뷰도 재밌습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했고요. 앞으로 함께 연주하고 싶은 한국 음악가로 지휘자 정명훈과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각을 언급했죠. 어느 정도는 한국 팬을 위한 발언 같기도 한데 그래도 상당히 흥미로운 언급이긴 하네요.
1: 듀에니아스의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발매된 새 음반 중 한 곡입니다.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중에서 1악장 마리아 듀에니아스의 바이올린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보고서엔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로 실험한 결과서가 도표와 그래프까지 활용해가며 고스란히 담겼는데 법원이 앞서 거짓으로 판단한 기록들입니다. 특허 업무를 소관하는 지식재산처는 조만간 강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인 강 씨는 한 라디오에 나와 유죄로 판단한 법원의 역량을 지적하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9: 학술적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문입니다. 약물 치료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기대를 하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단 부분에 기대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8: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강 씨가 진짜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했고 또 햄스터가 사망했거나 상태가 위중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를 숨겼다며 범행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강 씨와 양 씨는 지난해 5월과 지난 6월에도 치료제 관련 특허를 함께 등록하며 여전히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모 대학 교수였던 강 씨는 대학에서 중징계를 받고 교수직을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0: 식약처 청탁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1: 주가 조작 의혹과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평소보다 이른 시각 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 대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에둘러 일축했습니다.
13: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잘 소상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4: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2: 앞서 식약처 임상청탁 브로커 양모 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청문준비단을 통한 적극 해명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양 씨의 요청으로 식약처에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고 이후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세종 메디칼 주식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며 주가

0: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장 연락과 주가 하락 시점과 9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월급이 매년 30%씩 인상됐다며 특혜를 주장했는데,
1: 국민 세금을 장애인 복지에 쓰지 않고 가족 월급을 30%씩 인상시킨다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0: 김 후보 측은 배우자와 장남의 구체적 월급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담당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다른 직원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관련 공방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와 양 씨 셀카에 등장한 정모 부장판사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친분의 이유로 영장심사 배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 검사가 판사 대법원을 찾아가서 판사를 변경해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3: 지금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러한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0: 정면 돌파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녹취 폭로전을 검찰의 자료 상납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5: 이를 헛소리라고 일축한 한 의원은 관계자들 대화 자료 공개와 함께 김 후보자와 양모 씨의 특수관계를 공개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연이틀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개 비판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를 연일 SNS에 풀고 있는 한 의원은 조선제일 검이 아니라 조선 불량 쪽가위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한 의원 문제를 별도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자료 상납 여부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복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6: 법력권 법사위원들까지 가세해 정치검찰의 악습을 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8: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고 짜집기 해서라도 후보자를 흠집내고 있습니다.
6: 한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며 김 대표를 형사조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사실관계로는 이기지 못하니 출천악해 묻고 헛소리를 한다며 오빠라는 사적인 호칭이 특혜 청탁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9: 브로커의 자택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사무적인 관계라면 그렇게 여성 브로커의 자택에까지 가서 둘이 사진을 찍을 이유는 없다.
6: 아랑곳 없이 종일 녹취를 공개하며 양 씨가 제넨셀 설립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한 걸 김 후보자도 알고 있던 제3자 뇌물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넨셀 설립자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양 씨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김 후보자가 과거에도 연결해줬다는 대화자료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탁 의혹 관련자를 포함해 증인 44명을 인사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이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라고 맞서며 법사위 회의장이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10: 그런데 증인 하나도 없이 이 맹탕 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요? 인사청문회 이미 결론 다 정해놨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6: 오는 15일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가까워질수록 청탁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경쟁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4: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여권 내부의 거취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5: 쏟아지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 기본소득당이 대신 해명하고 있지만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론과는 별개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용해인 장관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2: 정당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 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버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11: 송영길 의원은 계속 시간을 끌다간 나중에 국회의원도 못할 수 있다며 원외 정당이 되면 안 된다는

0: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1: 그렇게 빌붙어서 국고에 의존해서 사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그게?
0: 정작 윤 후보자는 연일 입을 닫고 제기된 의혹마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2: 뭐 따로 입장 발표하실 생각 없는 건지 여쭙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3: 네,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 이런 대응을 두고 3년 전 자신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4: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부 해명하겠다며 출근길 문답마저 중단한 상황입니다. 소명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침묵하는 용 후보자를 대신해 기본소득당은 또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일침을 향해선 당 대표까지 지낸 중진이 함께 연대했던 정당을 비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5: 원외 정당을 경험한 다선 중진 의원이라면 국민의힘의 비이성적인 1차원적 비난에 동참하는 대신 기본소득당이 제안했던 정치개혁에 더 힘 모아주십시오.
0: 다른 장관 후보자 5명의 청문회 일정은 모두 확정됐지만 용혜인 후보자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당기려는 여당과 늦추려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결론 날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8: 당신은 나의 동반자.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임 개헌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개 언급이 나온 겁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프랑스 국빈 방문 마지막 날 파리 시내에서 재외 동포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8: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시작을 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죠.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7: 임기 초반 이딴 순방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개헌 논의와 맞물려 자신의 연임 여부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고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그동안 현행 헌법상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9: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또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7: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관련 언급이 나온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헌법상 임기 제한을 짚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임 가능성에 간접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현 정치 상황을 프랑스 대혁명에 빗대며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과거 프랑스처럼 과도하게 밀어붙일 경우 중도층 이탈 같은 반동의 시기를 겪을 수 있다며 에너지가 넘칠 때일수록 절제하고 많은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권 내 강경한 개혁 요구 속에서도 저항을 최소화하며 신중하게 국정을 펴겠다는 뜻을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투자 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10여억 원을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 의료기기 업체가 제넨셀에 속았다며 고소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코스닥에 상장된 의료기기 업체 세종 메디칼은 제약사 제넨셀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합니다. 당시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심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부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승인 절차입니다.
11: 2021년 10월 세종 메디칼은 제넨셀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입해 112억여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10: 임상시험 계획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식약처에 실험 동물이 죽는 부작용 의심 사례 등을 삭제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재작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상 절차는 중단됐고 대규모 투자 손실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세종 메디칼은 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씨가 식약처에 조작 자료를 낸 것을 알리지 않고 거액의 투자를 받아냈던 겁니다. 강 씨에게 투자한 112억여 원 상당 전액을 피해봤다며 특정 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식약처 승인 전에 투자가 이뤄졌고 세종 메디컬의 투자금 조기 상환 요구에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12: 몇 개월 정도 투자 검토를 진행한 다음에 정상적인 지역 평가를 통해서 이미 투자를 했었고 ING 승인이 나기 이전에 이미 투자를 했었습니다.
10: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분당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청탁 의혹 대상이 된 식물질 코로나19 치료제 특허가 거짓 실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법적 유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지식재산처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청탁 대상 업체 대표 강모 씨 등을 발명자로 하는 단팔수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특허가 법적으로 유효한 등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해당 특허를 등록한 강 씨는 재작년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햄스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뒤 실험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특허 결정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식약처 청탁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평소보다 이른 시각 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 대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에둘러 일축했습니다.
14: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잘 소상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5: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3: 앞서 식약처 임상청탁 브로커 양모 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청문준비단을 통한 적극 해명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양 씨의 요청으로 식약처에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고 이후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세종 메디칼 주식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며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장 연락과 주가 하락 시점과 9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월급이 매년 30%씩 인상됐다며 특혜를 주장했는데
16: 국민 세금을 장애인 복지에 쓰지 않고 가족 월급을 30%씩 인상시킨다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13: 김 후보 측은 배우자와 장남의 구체적 월급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담당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다른 직원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관련 공방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와 양 씨 셀카에 등장한 정모 부장판사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친분의 이유로 영장 심사 배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17: 검사가 판사 대법원을 찾아가서 판사를 변경해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18: 지금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러한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3: 정면 돌파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 식약처

0: 청탁 대가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뇌물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업가 양모 씨 측이 김 후보자를 불기소했다면 양 씨도 기소하지 말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씨 변호인은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처분이 불기소로 끝났다면 양 씨나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도 무혐의나 불기소해야 했다며 검찰 기소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씨 측은 서울서부 지법에서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뇌물공여 약속 혐의 등 공판을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도 낸 상태입니다. 네팔에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하던 정부 긴급구호대가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부는 2차 구호대 파견을 추진합니다. 철수하는 우리 긴급구호대의 행렬이 YTN 취재팀에 포착됐는데요. 카트만두에서 신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 실종자 수색이 중단되고 우리 긴급구호대는 바타르 군부대 근처에서 철수했습니다. 7톤이나 되는 장비를 가득 실은 트럭 6대, 4시간 동안 험한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카트만두까지 힘들게 이동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에 대한 첫 도보 수색을 마친 다음 날 곧바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카트만두의 한 호텔로 옮겨진 긴급 구호대의 장비들은 통관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1차 긴급 구호대의 활동 시한은 11일까지입니다. 긴급 구호대의 활동 중단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2: 구호대는 철수 장비를 내려놓고 철수 전까지 민간 수색팀 및 현지 군경과 공조를 통해 남아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최후의 지상 수색을 즉시 재개하십시오.
1: 가족들은 남동발전과 민간 수색대가 찾은 자료를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긴급 구호대가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저희가 말한 그곳 어딘가에 그 사람들이 있고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이 되면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1: 정부는 우리 국민 수색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네팔에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정부 긴급구호대가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부는 2차 구호대 파견을 추진합니다. 긴급구호대의 카트만두 철수 행렬을 YTN 취재진이 포착했는데요.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실종자 수색이 중단되고 우리 긴급구호대는 바타르 군부대 근처에서 철수했습니다. 7톤이나 되는 장비를 가득 실은 트럭 6대, 4시간 동안 험한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카트만두까지 힘들게 이동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에 대한 첫 도보 수색을 마친 다음 날 곧바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카트만두의 한 호텔로 옮겨진 긴급 구호대의 장비들은 통관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1차 긴급 구호대의 활동 시한은 11일까지입니다. 긴급 구호대의 활동 중단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8: 구호대는 철수 장비를 내려놓고 철수 전까지 민간 수색팀 및 현지 군경과 공조를 통해 남아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최후의 지상 수색을 즉시 재개하십시오.
7: 가족들은 남동발전과 민간 수색대가 찾은 자료를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긴급 구호대가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9: 저희가 말한 그곳 어딘가에 그 사람들이 있고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이 되면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7: 정부는 우리 국민 수색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6: 네팔 홍수로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찾기 위해 기업들도 연일 자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현지 대응팀은 육상과 공중을 모두 살피는 동시에 인력 증원 등 수색 역량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윤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네팔 대홍수로 한국 남동발전에서 3명,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6명 등 현지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긴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남동발전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셰르파와 전직군인 등 현지 인력을 섭외하며 육상 수색 인력 46명을 4개 팀으로 꾸려 운영해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30명을 증원하면서 모두 76명을 7개의 육상 수색팀으로 구성해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찾는 데 동원했습니다. 또 열화상과 적외선 카메라 등을 탑재한 드론과 수색견도 활용해 실종자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의 인력 증원은 위어댐 외에도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수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동발전 측은 육상수색팀이 발전소 건설 현장 베이스캠프 주변 사각지대 등 직원들이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사무실 주변 지역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드론 수색 2개 팀은 파워하우스와 베이스캠프 지역 강가 등을 수색하는 등 현장 곳곳을 나눠서 수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헬기와 드론 등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는 등 공중에서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동과 파워하우스가 있던 캠프 지역과 강 하류 방면 등을 자세히 찾아본다는 방침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파견된 인력을 교대하거나 충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한국인 근로자가 근처에서 실종돼 한때 우리 구호대의 수색 거점이 되기도 했던 곳, 바로 네팔의 둔체입니다. 그나마 피해가 크지 않은 덕에 다른 지역에 구호하는 거점으로 바쁜 분위기였지만 주민들은 참사 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마을도 많을 거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팔 둔체에서 김태원 특파원입니다.
1: 해발 고도 2030m, 산악지대 한가운데 위치한 네팔 라수아의 둔체. 지난달 대홍수 당시 높은 지대 덕에 토사가 덮치지는 않았지만 인근 발전소가 파괴돼 며칠 전까지 마을 전체가 단전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전력망이 복구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수시로 전기가 끊기고 있어서 전등을 켜보려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둔체에 있는 네팔 군기지는 수해 복구와 구호 작전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헬기가 기지를 수시로 오가며 미국이나 인도 등 각국에서 도착한 구호품들을 트리슐리강 상류 마을로 나릅니다. 네팔 당국은 홍수 피해 복구와 주민 구호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피해가 큰 마을은 뻘밭밖에 남지 않아 재건 자체가 불가능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2: 아니 맨 시합으로 외시 봐요. 이 떨어 배트로 어디 이 갈대하러 가니까 또 아버 디니아도 아버 게이 차이나 선마이 원하이 디요. 아이나 아버 디스마다 아프노 에우라 자가고 라기 보니 고는 잔다 그래 미로 자가 까아 오니 타오에 타세이나 아버 진네 바이바 미로 자가 차 원하는 몰라 가르바나 오니 원하는 아오차 따라 오니 알라다 우르나라도 디레이 가르샤 디레이 가르샤 디레이.
1: 네팔 재난청은 현지 시간 9일 이번 대홍수로 1,367명이 숨졌다고 밝혀 중국 티베트 당국이 밝힌 사망자 43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1,41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실종자 수는 5,132명으로 집계돼 중국 측 519명과 합하면 모두 5,651명이 이번 홍수로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네팔 둔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0: 네팔 당국이 대홍수 참사에 대한 대응을 수색 구호에서 재건 복구 단계로 전환하면서 한국인 실종자를 찾는 우리 구호대 수색 활동도 크게 축소될 걸로 보입니다. 네팔 당국은 현지 시간 8일을 기점으로 대홍수와 관련된 대응 기조를 수색 구호에서 재건 복구로 전환하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해온 네팔군 병력과 헬기 등의 상당수를 철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 중심에 있는 코로나19 신약의 특허가 YTN 취재 결과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 신청 서류에 문제가 된 거짓 실험 보고서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 핵심은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강모 씨가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의 신약 임상시험을 빠르게 승인받으려 한 시도입니다.
4: 교수님께 직접 보여줬지. 승원 오빠랑 식약처장이랑 그렇게 주고받은 문장. 이렇게 했으니까 된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3: 강 씨는 문제의 신약으로 일찌감치 특허까지 등록했는데 이때 제출했던 햄스터 허위 실험 보고서는 이후에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의 핵심 근거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신약의 특허 지위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지식재산처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강 씨 등을 발명자로 2020년 9월에 출원한 해당 신약 특허 등록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특허 출원 당시에 제출된 보고서엔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로 실험한 결과서가 도표와 그래프까지 활용해가며 고스란히 담겼는데 법원이 앞서 거짓으로 판단한 기록들입니다. 특허 업무를 소관하는 지식재산처는 조만간 강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인 강 씨는 한 라디오에 나와 유죄로 판단한 법원의 역량을 지적하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0: 입니다.
1: 학술적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뭐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문입니다. 약물 치료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단 부분에 기대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0: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강 씨가 진짜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했고 또 햄스터가 사망했거나 상태가 위중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를 숨겼다며 범행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강 씨와 양 씨는 지난해 5월과 지난 6월에도 치료제 관련 특허를 함께 등록하며 여전히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모 대학 교수였던 강 씨는 대학에서 중징계를 받고 교수직을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식약처 청탁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평소보다 이른 시각 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 대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에둘러 일축했습니다.
5: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잘 소상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6: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4: 앞서 식약처 임상청탁 브로커 양모 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청문준비단을 통한 적극 해명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양 씨의 요청으로 식약처에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고 이후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세종 메디칼 주식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며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장 연락과 주가 하락 시점과 9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월급이 매년 30%씩 인상됐다며 특혜를 주장했는데
7: 국민 세금을 장애인 복지에 쓰지 않고 가족 월급을 30%씩 인상시킨다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4: 김 후보 측은 배우자와 장남의 구체적 월급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담당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다른 직원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관련 공방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와 양 씨 셀카에 등장한 정모 부장판사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친분의 이유로 영장 심사 배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8: 검사가 판사 대법원을 찾아가서 판사를 변경해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9: 지금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러한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4: 정면 돌파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투자 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10여억 원을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 의료기기 업체가 제넨셀에 속았다며 고소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코스닥에 상장된 의료기기 업체 세종 메디칼은 제약사 제넨셀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합니다. 당시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심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부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승인 절차입니다.
11: 2021년 10월 세종 메디칼은 제넨셀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입해 112억여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10: 임상시험 계획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식약처에 실험 동물이 죽는 부작용 의심 사례 등을 삭제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재작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상 절차는 중단됐고 대규모 투자 손실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세종 메디칼은 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씨가 식약처에 조작 자료를 낸 것을 알리지 않고 거액의 투자를 받아냈던 겁니다. 강 씨에게 투자한 112억여 원 상당 전액을 피해봤다며 특정 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식약처 승인 전에 투자가 이뤄졌고 세종 메디컬의 투자금 조기 상환 요구에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6: 몇 개월 정도 투자 검토를 진행한 다음에 정상적인 지역 평가를 통해서 이미 투자를 했었고 ING 승인이 나기 이전에 이미 투자를 했었습니다.
10: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분당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관련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양 씨 측은 그제 자신의 뇌물 공여 약속과 알선 수재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서울서부 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양 씨는 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 후원을 약속한 혐의와 제넨셀 대표 강모 씨에게 청탁 대가로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대법관 재청과 개헌 논의 같은 핵심 현안을 놓고도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여기에 재난 상황 속 이재명 대통령의 황제 골프 의혹까지 더해지며 본회의장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대정부질문 첫날 본회의장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결정이자 퇴임 후 재판에 대비한 사법부 협박이라고 공격했고
13: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줄 사람을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지금 대법원장이 이렇게 지금 겁박을 하는 겁니다.
12: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청을 200일 넘게 미뤘다며 오히려 사법권력 남용이라고 받아쳤습니다.
14: 통상적인 사전 협의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인 서면 통보로 끝난 겁니다. 제왕적 사법 권력의 명백한 남용 아닙니까?
12: 한성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사법개혁에 대해선 국회의 일이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15: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되고 행사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12: 개헌 논의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연임의 포석이다. 민주당은 억측이다 맞서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6: 감옥에 가지 않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우고 툭하면 연임 개헌을 띄웁니다.
17: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2: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나흘 뒤 황제 골프를 쳤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되며 본회의장은 더 가열됐습니다.
18: 주말 군 골프장에서 35분 동안 내 타임을 통째로 비워놓고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말고는 없는 거 아닙니까?
12: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해당 내용을 모른다며 대통령의 세부 일정까지는 알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 어제 오후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 후반에는 다른 나라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딴 순방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개헌 논의와 맞물려 이 대통령의 연임 여부나 임기 문제를 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걸로 풀이됩니다. 대홍수 참사 2주째 접어들면서 네팔 정부가 사실상 수색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과 복구 단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동원된 군 병력과 헬기도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서 다리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진흙에 파묻힌 마을에서도 중장비를 동원해 길을 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홍수 참사 2주째에 접어들면서 네팔 당국은 사실상 수색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과 복구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동원된 군 병력과 헬기도 현장에서

0: 서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많은 군 병력이 귀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용되는 헬기들도 대부분 다 재건복구에 쓰는 파이프, 뭐 PC 파이프라든지 구호물자들이 주로 운용이 됐습니다.
0: 하지만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네팔 정부는 복구에 우리 돈 7조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팔 경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 The finance minister has estimated that rebuilding all of this will cost about $4 to $5 billion, and that's a tenth of our economy.
0: 당장 무너지거나 파손된 주택만 2만 채고 직접 피해를 본 주민이 160만 명에 달합니다. 치워야 할 진흙과 건물 잔해도 220만 톤이 넘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의 주축인 수력 발전과 관광 산업이 쑥대밭이 되면서 경제 회복이 단기간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팔 정부는 홍수 피해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네팔을 돕기 위해서라도 네팔 여행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0: 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텍사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참석을 위해서 전용기에 오르는데요. 이 탑승하기 전에 취재진과 만나서 한 발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장중 100달러를 넘어섰다는 취재진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기름 가격 역시 중간선거 직후에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너무 멀리 진행돼 이란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정리되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팔에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정부 긴급구호대가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1: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부는 2차 구호대 파견을 추진합니다. 긴급구호대 카트만두 철수 행렬을 YTN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실종자 수색이 중단되고 우리 긴급구호대는 바타르 군부대 근처에서 철수했습니다. 7톤이나 되는 장비를 가득 실은 트럭 6대. 4시간 동안 험한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카트만두까지 힘들게 이동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에 대한 첫 도보 수색을 마친 다음 날 곧바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카트만두의 한 호텔로 옮겨진 긴급 구호대의 장비들은 통관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1차 긴급 구호대의 활동 시한은 11일까지입니다. 긴급 구호대의 활동 중단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3: 구호대는 철수 장비를 내려놓고 철수 전까지 민간 수색팀 및 현지 군경과 공조를 통해 남아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최후의 지상 수색을 즉시 재개하십시오.
2: 가족들은 남동발전과 민간 수색대가 찾은 자료를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긴급구호대가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저희가 말한 그곳 어딘가에 그 사람들이 있고 한 달 뒤, 두 달 뒤, 석달 뒤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이 되면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2: 정부는 우리 국민 수색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0: 남동발전이 네팔 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직원 3명을 찾기 위해 인력 30명을 충원하는 등 수색팀을 7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어제 육상수색팀 7팀 모두 76명을 현지 시각 아침 7시부터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화상과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운용하는 2개 팀과 수색견을 활용하는 1개 팀도 수색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가 근처에서 실종돼 한때 우리 구호대의 수색 거점이 했던 곳, 되기도 했던 곳, 바로 네팔의 둔체입니다.
1: 그나마 피해가 크지 않은 덕에 다른 지역을 구호하는 거점으로 바쁜 분위기였지만 주민들은 참사 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마을도 많을 거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팔 둔체에서 김태원 특파원입니다.
5: 해발 고도 2030m, 산악지대 한가운데 위치한 네팔 라수아의 둔체. 지난달 대홍수 당시 높은 지대 덕에 토사가 덮치지는 않았지만 인근 발전소가 파괴돼 며칠 전까지 마을 전체가 단전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전력망이 복구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수시로 전기가 끊기고 있어서 전등을 켜보려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둔체에 있는 네팔 군기지는 수해 복구와 구호 작전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헬기가 기지를 수시로 오가며 미국이나 인도 등 각국에서 도착한 구호품들을 트리슐리강 상류 마을로 나릅니다. 네팔 당국은 홍수 피해 복구와 주민 구호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상황이 녹록지

0: 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피해가 큰 마을은 뻘밭밖에 남지 않아 재건 자체가 불가능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1: 아니 맨 시합으로 외시 봐요. 요 떨라 배트로 어디 요 갈대하러 가니까 또 아버 티니야도 아버 게이 차이나 썸머에 원하이 돼요. 아니나 아버 티스보다 아프노 여러 자가고 라기 보니 코는 잔다 그래 미래 자가 까아 오네. 타오에 타세나 아버 지니 봐요. 미래 자가 차 원하는 몰라 가르바나 오네 원하는 아우사 따라 오네 알라도 우르르르 데레 가르샤 데레 가르샤 데레.
0: 네팔 재난청은 현지 시간 9일 이번 대홍수로 1,367명이 숨졌다고 밝혀 중국 티베트 당국이 밝힌 사망자 43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1,41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실종자 수는 5,132명으로 집계돼 중국 측 519명과 합하면 모두 5,651명이 이번 홍수로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네팔 둔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2: 대홍수 참사 2주가 넘어가면서 네팔 정부가 사실상 수색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과 복구 단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3: 실종자 수색을 위해 동원된 군 변형과 헬기도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서 다리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진흙에 파묻힌 마을에서도 중장비를 동원해 길을 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홍수 참사 2주째에 접어들면서 네팔 당국은 사실상 수색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과 복구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동원된 군 병력과 헬기도 현장에서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많은 군 병력이 귀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용되는 헬기들도 대부분 다 재건 복구에 쓰는 파이프, 뭐 PC 파이프라든지 구호물자들이 주로 운영이 됐습니다.
4: 하지만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네팔 정부는 복구에 우리 돈 7조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팔 경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6: The finance minister has estimated that rebuilding all of this will cost about $4 to $5 billion, and that's a tenth of our economy.
4: 당장 무너지거나 파손된 주택만 2만 채고 직접 피해를 본 주민이 160만 명에 달합니다. 치워야 할 진흙과 건물 잔해도 220만 톤이 넘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의 주축인 수력 발전과 관광 산업이 쑥대밭이 되면서 경제 회복이 단기간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팔 정부는 홍수 피해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네팔을 돕기 위해서라도 네팔 여행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10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연임 개헌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개 언급이 나온 겁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프랑스 국빈 방문 마지막 날 파리 시내에서 재외 동포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시작을 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죠.

0: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 임기 초반 잇단 순방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개헌 논의와 맞물려 자신의 연임 여부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고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그동안 현행 헌법상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2: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3: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2: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1: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관련 언급이 나온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헌법상 임기 제한을 짚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임 가능성에 간접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현 정치 상황을 프랑스 대혁명에 빗대며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과거 프랑스처럼 과도하게 밀어붙일 경우 중도층 이탈 같은 반동의 시기를 겪을 수 있다며 에너지가 넘칠 때일수록 절제하고 많은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권 내 강경한 개혁 요구 속에서도 저항을 최소화하며 신중하게 국정을 펴겠다는 뜻을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회담에선 호르무즈 파병 문제보다는 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5: 청와대 역시 파병 최종 방침은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론을 폈는데 이 대통령 귀국 이후 후속 논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엘리제궁 회담 직전 진행된 2시간가량의 단독 오찬에선 양국을 넘어 국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미-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 문제도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7: 공감대를 넓히고
3: 위성라 국간부실장입니다.
7: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6: 하지만 이목이 쏠렸던 호르무즈 파병이 아닌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거론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습니다. 즉 이들 국가들이 현재 추진 중인 기뢰 제거 등 방어적 성격의 다국적 임무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화의 초점이 맞춰진 셈입니다. 호르무즈가 원유 수급 핵심 통로로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여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당장 전면에서 이란과 대치 중인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엔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국제적 연대에 힘을 보태는 논의도 종전보다 더 나아간 진전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범여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파병 자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8: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에 대한
3: 성기웅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8: 하는 가운데 뭔가 이제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지금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6: 청와대는 파병 여부 논의를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릴지 여부에도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실사단이 중동에서 사전 상황 파악에 나선 만큼 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이후 최종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이후 대미 투자와 2기 내각 안착, 부동산 문제 등 다른 주요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설 걸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중심에 있는 코로나19 신약의 특허가 YTN 취재 결과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특허 신청 서류엔 문제가 된 거짓 실험 보고서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9: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 핵심은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강모 씨가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의 신약 임상시험을 빠르게 승인받으려 한 시도입니다.
10: 교수님께 직접 보여줬지. 승훈 오빠랑 식약처 양모 씨입니다. 그때 주고받은 문장.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내일 승인 떨어질 거예요. 해가지고서는 네 번이나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9: 강 씨는 문제의 신약으로 일찌감치 특허까지 등록했는데
11: 이때 제

0: 제출했던 햄스터 허위 실험 보고서는 이후에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의 핵심 근거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신약의 특허 지위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지식재산처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강 씨 등을 발명자로 2020년 9월에 출원한 해당 신약 특허 등록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특허 출원 당시에 제출된 보고서엔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로 실험한 결과서가 도표와 그래프까지 활용해가며 고스란히 담겼는데 법원이 앞서 거짓으로 판단한 기록들입니다. 특허 업무를 소관하는 지식재산처는 조만간 강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인 강 씨는 한 라디오에 나와 유죄로 판단한 법원의 역량을 지적하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 신약 청탁 의혹 업체 대표 강모 씨입니다.
0: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강 씨가 진짜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했고 또 햄스터가 사망했거나 상태가 위중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를 숨겼다며 범행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강 씨와 양 씨는 지난해 5월과 지난 6월에도 치료제 관련 특허를 함께 등록하며 여전히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모 대학 교수였던 강 씨는 대학에서 중징계를 받고 교수직을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투자 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 110여억 원을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 의료기기 업체가 제넨셀을 속았다며 고소했습니다. 손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코스닥에 상장된 의료기기 업체 세종 메디칼은 제약사 제넨셀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합니다. 당시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심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부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승인 절차입니다. 2021년 10월 세종 메디칼은 제넨셀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입해 112억여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임상시험 계획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식약처에 실험 동물이 죽는 부작용 의심 사례 등을 삭제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재작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상 절차는 중단됐고 대규모 투자 손실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세종 메디칼은 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씨가 식약처에 조작 자료를 낸 것을 알리지 않고 거액의 투자를 받아냈던 겁니다. 전액을 피해봤다며 특정 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식약처 승인 전에 투자가 이뤄졌고 세종 메디컬의 투자금 조기 상환 요구에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5: 몇 개월 정도 투자 검토를 진행한 다음에
1: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입니다.
5: 이미 투자를 했었고 ING 승인이 나기 이전에 이미 투자를 했었습니다.
4: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분당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네팔에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정부 긴급구호대가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부는 2차 구호대 파견을 추진합니다.
3: 긴급구호대 카트만두 철수 행렬을 YTN 취재팀이 포착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실종자 수색이 중단되고 우리 긴급구호대는 바타르 군부대 근처에서 철수했습니다. 7톤이나 되는 장비를 가득 실은 트럭 6대, 4시간 동안 험한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카트만두까지 힘들게 이동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에 대한 첫 도보 수색을 마친 다음 날 곧바로 수색과 구조 활동을

0: 종료했습니다. 카트만두의 한 호텔로 옮겨진 긴급 구호대의 장비들은 통관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1차 긴급 구호대의 활동 시한은 11일까지입니다.
1: 오늘 여기에 두고 내일 아침 9시에 공항으로 갈 겁니다. 긴급 구호대 장비 차량 운전자입니다.
0: 긴급 구호대의 활동 중단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2: 구호대는 철수 장비를 내려놓고 철수 전까지 민간 수색팀 및 현지 군경과 공조를 통해 남아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최후의 지상 수색을 즉시 재개하십시오.
0: 가족들은 남동발전과 민간 수색대가 찾은 자료를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긴급 구호대가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저희가 말한 그
1: 남동발전 실종자 가족입니다.
3: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이 되면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0: 정부는 우리 국민 수색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해외 긴급 구호대 이진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4: 한국인 근로자가 근처에서 실종돼 한때 우리 구호대의 수색 거점이 되기도 했던 곳, 바로 네팔의 둔체입니다.
5: 그나마 피해가 크지 않은 덕에 다른 지역을 구호하는 거점으로 바쁜 분위기였지만 주민들은 참사 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마을도 많을 거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팔 둔체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전합니다.
6: 해발 고도 2030m, 산악지대 한가운데 위치한 네팔 라수아의 둔체. 지난달 대홍수 당시 높은 지대 덕에 토사가 덮치지는 않았지만 인근 발전소가 파괴돼 며칠 전까지 마을 전체가 단전 상태였습니다.
7: 지금은 임시로 전력망이 복구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수시로 전기가 끊기고 있어서 전등을 켜보려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6: 둔체에 있는 네팔 군기지는 수해복구와 구호작전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헬기가 기지를 수시로 오가며 미국이나 인도 등 각국에서 도착한 구호품들을 트리슐리강 상류마을로 나릅니다.
1: 가장 최우선은 대홍수로 다친 사람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일입니다. 다리와 도로가 끊겨 있어서 구호품을 고립된 마을로 보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팔군 관계자입니다.
6: 네팔 당국은 홍수 피해 복구와 주민 구호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피해가 큰 마을은 뻘밭밖에 남지 않아 재건 자체가 불가능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1: 티모레나 샤브르베, 데레라와티 같은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평하게 쓸려 나갔습니다.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몰라 다시 집을 짓고 이전을 돌아가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6: 네팔 재난청은 현지 시간 9일 이번 대홍수로 1,367명이 숨졌다고 밝혀 중국 티베트 당국이 밝힌 사망자 43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1,41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실종자 수는 5,132명으로 집계돼 중국 측 519명과 합하면 모두 5,651명이 이번 홍수로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네팔 둔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4: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 가운데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 50대 한국인 선원으로 사고 일주일 만에 100km 넘게 떨어진 경북 포항의 해변에서 수습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8: 부산 예인선 전복 사고 발생 8일째. 기상 악화로 수색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해경이 경북 포항 해안의 수욕장에서 변사자 한 구를 수습했습니다. 당시 주변을 지나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는데 부패가 많이 진행돼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예인선 사고로 실종된 50대 한국인 A씨가 맞았습니다. A씨가 발견된 해변이 사고 해역으로부터 100km 넘게 떨어져 있는 만큼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부산 5·6도 동쪽에서 약 9km 떨어진 해상에서 예인 작업을 하다가 침몰한 TNS 캐처호에 타고 있던 선원은 모두 8명. 사고 직후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은 구조됐지만 다른 한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습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며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5명으로 줄었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5: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 책임자의 이혼소송 첫 법원 판단이 4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2조 5,5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지난 2002년 설립된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와 에픽세븐 등을 제작한 국내 주요 게임회사입니다.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하기 1년 전 권혁빈 최고 비전제시 책임자는 배우자 이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20여 년 결혼 생활 끝에 2022년 11월 이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대 쟁점은 재산 분할 액수였습니다. 권 씨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가액은 법원 평가로만 7조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 재판부는 이혼이 성립된다고 판단하며 권 씨가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합치면 2조 5,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액 9,44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설립 당시 일부 지분을 보유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등 경영에 기여했다는 이 씨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절반을 나눠달라는 이 씨 요구와 달리 재판부는 분할 비율을 35%로 받고 이혼 책임이 양측 모두에 있다며 이 씨 측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배우자 이 씨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인 만큼 양측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불복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 범위를 2,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노 관장과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 측에 받아들인 7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과 분식회계 등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효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성래 명예회장과 함께 홍콩에 있는 유령회사를 통해 효성그룹 외국 법인의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5,01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습니다.
4: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인 30대 남성을 상품권 위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영화 촬영용이라며 상품권 제작을 직접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은 상품권 사기 사건으로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 60대 여성이 숨진 카페 냉동창고 안에선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카페 사장 30대 A씨가 직접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한 인쇄업체를 찾아 영화 촬영했을 거라며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가기 전에 상품권이 가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8일 전에 카페에 창고가 설치됐고 피해자를 가둔 전후에 여러 차례 A씨가 다녀간 것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선 살해 의도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가짜 상품권을 팔아 현금화하는 일을 해오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카페까지 데려온 또 다른 인물도 상품권 위조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피해자와 A씨가 어떤 관계였는지, 살인범 행위 위조 상품권 거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이혼 소송 중에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0: 현재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손이 묶인 채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2: 이혼 소장 받고 화나서 아내 찾아간 거 맞습니까? 애초 살인할 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1: A씨는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 별과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린 자녀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는 지난달 이혼 소송을 내고 남편을 피해 자녀와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장을 받자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A씨가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란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단순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상태로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앞서 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A씨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자녀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고 친권을 정지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4: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4: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9월 10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브람스의 왈츠 작품 39의 15번 랑랑과 지나 앨리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10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람스의 왈츠 작품 39의 15번 랑랑과 진아 앨리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한 대의 피아노에 두 피아니스트가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는 내 손을 위한 작품이었습니다.
0: 지금 포헨즈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송 중입니다. 포헨즈 말 그대로 네 개의 손이라는 뜻이죠.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주인공인 드라마죠.
1: 보통 포핸즈라고 하면 피아노 한 대에 두 피아니스트가 앉아서 연주하는 곡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드라마에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겠네요.
0: 예고 피아노과 학생인 송강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에게 레슨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스승이 내건 조건은 뜻밖이었습니다. 다른 학생인 이준영과 한 대의 피아노에 나란히 앉아 포핸즈 곡을 연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너에게 부족한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따뜻한 음악적 교감이다. 이런 이유에서였는데 이렇게 해서 두 학생이 연습하게 된 곡이 바로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입니다.
1: 음악적 교감에는 정말 좋겠네요. 근데 이 포핸즈 방법도 말고 이 호흡을 맞추려면은 다른 학교와 실내악 연주를 해도 되고 피아노 두 대를 해도 되는데 네. 굳이 같은 피아노에서 하는 내 손이 필요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손 좀 비켜봐를 못하고 이제 내가 비켜줄게 약간 이런 걸 원하는 건가?
0: 이게 실제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말인데 이 피아노가 한 대냐 두 대냐에 따라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하고요. 피아노 두 대를 두 피아니스트가 치는 것은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테크닉을 마음껏 과시할 수 있으니까. 근데 포핸즈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대에 같이 둘이서 치다 보니까 이게 혼자 칠 때와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하네요.
1: 이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클래식 음악을 다룬 작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연기자 입장에서도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립싱크하는 것과 피아노 연주의 핸드싱크는 난이도 면에선 비교도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이게 드라마는 이 그런 연기를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해야 하는 건데 의외로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이 드라마에 나온 그 곡입니다. 내 손을 위해 편곡한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마르코 솔리니와 살바토레 바르바타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마르코 솔리니와 살바토레 바르바타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포엔즈를 위해서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1: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엔즈는 두 사람이 한 대의 피아노에 앉아서 네 손으로 연주하는 방식입니다.
0: 근데 이 포엔즈가 또 유행하게 된 때가 있다고 해요. 19세기 유럽 중산층 가정에서 피아노가 보급이 됐어요. 녹음 기술이 없던 당시에는 오페라나 교향곡을 집에서 다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피아노로 편곡한 악보가 널리 퍼졌대요. 이런 음악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그중에서도 네 손으로 치는 포엔즈는 두 손으로 치는 독주용 편곡에 비해서 성부가 여러 개일 수 있겠죠. 오페라나 이런 거 했을 때
1: 그렇죠,
0: 꽝, 꽝,
1: 그렇죠.
0: 꽝. 그래서 이 여러 성부와 풍성한 소리를 옮기기 유리해서 포엔즈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게다가 포엔즈 곡에는 문화사적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음악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포엔즈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플러팅의 수단이었다는 논문도 있다고 합니다.
0: 오, 남자끼리 하면 어떡하려고.
1: 두 사람이 같은 피아노 앞에 바짝 붙어서 있어야 되고 손과 팔도 가까워지고 남녀의 접촉이 엄격하게 제한되던 사회에서 포엔즈는 음악을 핑계 삼아서 가까워질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0: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슬기씨는 거의 포엔즈 대가가 되지 않은.
1: 제가요? 피아노도 못 치는데.
0: 제가 좀 가르쳐드릴까요? 이러면서.
1: 노래는 몰라도 포엔즈는.
0: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대만 영화인 말할 수 없는 비밀 있잖아요.
1: 오.
0: 남녀 주인공이 함께 연주하는 장면이 있고 박찬욱 감독이 미국에서 찍은 영화 스토커에서도 나란히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드라마 밀회에서도 김희애와 유아인 씨가 슈베르트 환상곡 F단조를 함께 연주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모두 두 주인공이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등장합니다.
1: 그렇네요. 아, 기억나네요. 자, 드라마 밀회에서 나온 바로 그곡 준비했습니다.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마리아 주앙 피레스와 후세인 세르메트의 포엔즈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자,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들. 자, 조용히들 하세요. 피고인은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 과정과 사회적으로 고립돼 살아온 점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2: 아, 말도 안 돼! 사형을 선고해야죠!
1: 사람을 둘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이라뇨!
3: 약물이든 음료를 건네 남성 두 명을 숨지게 하고 네 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 최근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4: 사람을 죽이려 계획한 적 없습니다. 동의 없이 제 몸을 만져 무서웠고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재우려고 약물을 건넨 겁니다. 죽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냥 코를 골면서 자는 줄 알았어요.
3: 김소영은 재판 과정에서도 죽일 의도는 없었다, 성추행이 두려워 약물을 건넸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소영의 주장은 형사재판에서만 이어진 게 아니었죠.
4: 제가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12% 이자까지 붙는다고 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배상액을 줄여주시길.
3: 피해자 유족이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배상액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정한 배상액을 줄여달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3: 남성들에게 약물이든 음료를 건네 두 명을 숨지게 하고 네 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역시 관심은 형량이죠. 변호사님께서도 판사로 재직을 하셨는데 이 사건 검찰은 사형까지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판결인가요?

0: 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의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인데요. 이는 법원의 확립된 양형 실무를 반영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이고 만에 하나 재판의 오류가 나중에 발견되어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7년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없고요.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흉기를 사용해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서의 처벌과 비교,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재판부가 참작한 사정 가운데 유년기 학대나 사회적 고립, 이런 성장 환경 이야기 말입니다. 이게 비단 이번 사건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렵게 자란 사정은 분명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범행이 정당화되냐? 그럼에도 형을 정할 때 성장 환경까지 들여다보고 참작하는 이유는 뭐고 실제 양형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까요?
0: 네, 국민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실제로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환경은 보조적인 요소일 뿐이라서요. 그것 때문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리고 계획적 범행이었다 말하면서도 두 건의 살인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판단했거든요. 계획적 범행이면서 동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일 수도 있는 건가요?
0: 네,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계획적이라는 것은 뭐 예컨대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정보를 습득해 두는 등그 범행 과정을 미리 구상했다는 뜻이고요. 미필적 고의는 이 약을 먹이면 죽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죽어도 괜찮다. 라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 용인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도된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도 피고인이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의 위험성과 의학적 근거를 학습하고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아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즉,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라면 계획적 범행, 그리고 고의에 의한 살인, 이것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그리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도 살해의 의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성추행을 하려 해서 약을 먹여 재우려 했던 거다 주장했는데, 일단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나를 성추행했다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게 되나요?
0: 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폭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런 최후 진술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긴 한데요.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은 피고인이 범행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다라는 인상을 주어서 오히려 양형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 실제 이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 유족 측은 아, 2차 가해다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모욕했다든지 뭐 다른 법적 책임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말이에요.
0: 네, 실제로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죄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주장이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유포한 것은 아니라서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고인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허위 주장을 위자료 액수를 더 높여야 하는 그런 사유로 피력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리고 하나 더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하는지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주장하면 오히려 형량에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을까요? 이럴 때 변호인은 어디까지 조언할 수 있는 겁니까?
0: 네, 변호인으로서는 대단히 난감하고 고민스러운 순간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인 포렌식 내역이나 정황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데 무작정 부인을 하면 이게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중형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은 객관적인 물증이 불리하니 예컨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전략적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피고인의 몫입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부인하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으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그 주장 범위 내에서 최선의 변호를 제공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1: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엄마와 언니 옆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 재판부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0: 네, 최후 진술을 하고 거기서

0: 그래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하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결국 그 추정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그 부분이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민사소송도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김소영과 그 부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자필 답변서를 통해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렵다. 이자까지 붙으면 감당할 수 없다. 배상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법원이 이런 요구를 실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까?
0: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되는데요. 피고가 돈이 없어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나 법으로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해 실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3,100만 원 정도와 이에 대한 12%의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아닌 실제로 입은 손해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12%의 지연손해금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요구를 실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1: 네. 자, 그런데 무기징역으로 수감되고 뭐 재산도 없다 그러고요. 뭐 그래서 이 부모에게까지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족 입장에서 승소 판결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뭐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0: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에서 확정된 판결을 확보해두면 소멸 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되고 추후 피고인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가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우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방금 말씀 주신 이 범죄 피해 구조금 요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가해자로부터 이제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 더큰 목적일 거기 때문에 방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용하고 싶은 그런 옵션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워낙 충격적이었던 사건이라서 항소심 결과도 주목이 되는데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사형으로 바뀌는 것,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난 녹음 때도 뭐 여러 차례 좀 여쭤보기는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실제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이 더 입증이 돼야 하는지 혹시 만약에라도 형이 낮아질 가능성,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으로 바뀔 가능성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는데요. 법리적으로는 항소심에서 사형으로 바뀔 가능성이나 감형될 가능성은 모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른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려면 피해자 유족 측의 주장처럼 두 번째 살인 당시에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사형 선고 자체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형이 낮아지려면 진지한 반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 유족 측과의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일어난 피해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감형이 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입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프레디 머큐리의 더 그레이트 프리텐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 반복되는 연임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논란이 커진 데에는 여지를 남긴 듯한 발언을 거듭한 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다시 불붙은 공소 취소 논란도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어야 하겠습니다.
3: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어지면 $150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후 전쟁이 끝날 거라고 얘기했지만 믿어도 될지는 의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미칠 영향을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팔에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 구호대 철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정부는 2차 구호대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의 핵심인 코로나19 신약의 특허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특허 신청 서류엔 법원이 거짓으로 판단한 실험 보고서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해외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임 개헌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공개 언급이 처음 나온 겁니다.
3: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전복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 가운데 1명의 시신이 경북 포항 해변에서 수습됐습니다. 사고 일주일 만에 10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건데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직후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협상은 추진하지 않고 있고 이란은 더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정부가 2차 구호대 파견을 추진합니다. 네팔 대홍수 관련 뉴스가 이어집니다.
1: 네, 첫 소식입니다. 네팔에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정부 긴급구호대가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2: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정부는 2차 구호대 파견을 추진합니다. 긴급구호대의 카트만두 철수 행렬을 YTN 취재팀이 포착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실종자 수색이 중단되고 우리 긴급구호대는 바타르 군부대 근처에서 철수했습니다. 7톤이나 되는 장비를 가득 실은 트럭 6대, 4시간 동안 험한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카트만두까지 힘들게 이동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에 대한 첫 도보 수색을 마친 다음 날 곧바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카트만두의 한 호텔로 옮겨진 긴급 구호대의 장비들은 통관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1차 긴급 구호대의 활동 시한은 11일까지입니다.
0: 오늘은 여기 두고 내일 아침 9시에 공항으로 갈 겁니다. 긴급 구호대의 장비 차량 운전자입니다.
3: 긴급 구호대의 활동 중단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4: 구호대는 철수 장비를 내려놓고
0: 남동발전 실종자 가족입니다.
4: 인간 수색팀 및 현지 군경과 공조를 통해 남아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최후의 지상 수색을 즉시 재개하십시오.
3: 가족들은 남동발전과 민간 수색대가 찾은 자료를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긴급 구호대가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 저희가 말한 그곳 어딘가에
0: 남동발전
5: 그
0: 실종자 가족입니다.
5: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이 되면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3: 정부는 우리 국민 수색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해외 긴급 구호대 이진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1: 정부가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자체 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 기업 현지 대응팀은 육상과 공중을 모두 살피는 동시에 인력 증원 등 수색 역량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네팔 대홍수로 한국 남동발전에서 3명,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6명 등 현지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긴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남동발전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셰르파와 전직군인 등 현지 인력을 섭외하며 육상 수색 인력 46명을 4개 팀으로 꾸려 운영해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30명을 증원하면서 모두 76명을 7개의 육상 수색팀으로 구성해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찾는 데 동원했습니다. 또 열화상과 적외선 카메라 등을 탑재한 드론과 수색견도 활용해 실종자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의 인력 증원은 위어댐 외에도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수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동발전 측은 육상수색팀이 발전소 건설 현장 베이스캠프 주변 사각지대 등 직원들이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사무실 주변 지역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드론 수색 두 개 팀은 파워하우스와 베이스캠프 지역 강가 등을 수색하는 등 현장 곳곳을 나눠서 수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헬기와 드론 등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는 등 공중에서 현장을 집중적으로

0: 쪽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3호동과 파워하우스가 있던 캠프 지역과 강 하류 방면 등을 자세히 찾아본다는 방침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파견된 인력을 교대하거나 충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대홍수 참사가 2주째에 접어들면서 네팔 정부가 사실상 수색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과 복구 단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 실종자 수색을 위해 동원된 군 병력과 헬기도 대부분 철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서 다리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진흙에 파묻힌 마을에서도 중장비를 동원해 길을 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홍수 참사 2주째에 접어들면서 네팔 당국은 사실상 수색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과 복구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동원된 군 병력과 헬기도 현장에서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많은 군 병력이
5: 이규호 한국 해외 긴급구호 대장입니다.
4: 그 운용되는 헬기들도 대부분 다 재건 복구에 쓰는 파이프, 뭐 PC 파이프라든지 구호물자들이 주로 운영이 됐습니다.
3: 하지만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네팔 정부는 복구에 우리 돈 7조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팔 경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5: 재무부 장관은 재건에 40억에서 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우리 경제 규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팔 의회 대외관계위원장입니다.
3: 당장 무너지거나 파손된 주택만 2만 채고 직접 피해를 본 주민이 160만 명에 달합니다. 치워야 할 진흙과 건물 잔해도 220만 톤이 넘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의 주축인 수력 발전과 관광 산업이 쑥대밭이 되면서 경제 회복이 단기간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팔 정부는 홍수 피해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네팔을 돕기 위해서라도 네팔 여행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네, 이번엔 이재명 정부의 개각 후 폭풍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비 의혹, 주가 조작 의혹과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6: 평소보다 이른 시각 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 대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에둘러 일축했습니다.
7: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7: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8: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7: 것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6: 앞서 식약처 임상청탁 브로커 양모 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청문준비단을 통한 적극 해명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양 씨의 요청으로 식약처에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고 이후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세종메디칼 주식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며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장 연락과 주가 하락 시점과 9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월급이 매년 30%씩 인상됐다며 특혜를 주장했는데
9: 국민 세금을 주진우 장애인 복지에 쓰지 않고 가족 월급을 30%씩 인상시킨다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6: 김 후보 측은 배우자와 장남의 구체적 월급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담당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다른 직원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관련 공방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와 양 씨 셀카에 등장한 정모 부장판사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친분의 이유로 영장심사 배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8: 검사가 판사 대법원을 찾아가서
5: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10: 지금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러한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0: 중요한 돌파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검찰 자료 상납 게이트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이를 헛소리라고 일축한 한 의원은 자료를 더 공개하라면서 김 후보자와 양모 씨의 특수관계를 공개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2: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연이틀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개 비판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를 연일 SNS에 풀고 있는 한 의원은 조선제일 검이 아니라 조선불량 쪽가위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한 의원 문제를 별도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자료 상납 여부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4: 김민석 민주당 대표
3: 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유출자가 있다면 저는 의복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2: 법력권 법사위원들까지 가세해 정치 검찰의 악습을 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4: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입니다.
5: 흠집내고 있습니다.
2: 한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며 김 대표를 형사조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사실관계로는 이기지 못하니 출처나케 묻고 헛소리를 한다며 오빠라는 사적인 호칭이 특혜 청탁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6: 브로커의 자택에
4: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6: 사무적인 관계라면 그렇게 여성 브로커의 자택에까지 가서 둘이 사진을 찍을 이유는 없다.
2: 아랑곳 없이 종일 녹취를 공개하며 양 씨가 제넨셀 설립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한 걸 김 후보자도 알고 있던 제3자 뇌물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넨셀 설립자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양 씨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김 후보자가 과거에도 연결해줬다는 대화자료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탁 의혹 관련자를 포함해 증인 44명을 인사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이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라고 맞서며 법사위 회의장이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7: 근데 증인 하나도 없이
4: 박경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7: 이미 결론 다 정해놨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2: 오는 15일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가까워질수록 청탁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경쟁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선 여권 내부의 거취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 기본소득당이 대신 해명하고 있는데요.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중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8: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론과는 별개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용해인 장관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9: 정당을 지켜야 할 필요성은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본다면 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버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8: 송영길 의원은 계속 시간을 끌다간 나중에 국회의원도 못할 수 있다며 원외 정당이 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10: 그렇게 빌붙어서
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그게?
8: 정작 용 후보자는 연일 입을 닫고 제기된 의혹마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11: 뭐 따로 입장 발표하실 생각 없는 건지 여쭙습니다.
4: 용해인 성창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2: 네, 청문회에서 소송이 말씀드리겠습니다.
8: 이런 대응을 두고 3년 전 자신의 발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13: 김해인 후보자는
4: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3: 전부 해명하겠다며 출근길 문답마저 중단한 상황입니다. 소명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8: 침묵하는 용 후보자를 대신해 기본소득당은 또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일침을 향해선 당 대표까지 지낸 중진이 함께 연대했던 정당을 비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14: 원외 정당을 경험한 다선 중진 의원이라면 국민의힘의 비이성적인 1차원적 비난에 동참하는 대신 기본소득당이 제안했던 정치개혁에 더 힘 모아주십시오.
8: 다른 장관 후보자 5명의 청문회 일정은 모두 확정됐지만 용해인 후보자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당기려는 여당과 늦추려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결론 날지도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프랑스에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임 개헌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개 언급이 나온 겁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 프랑스 국빈 방문 마지막 날, 파리 시내에서 재외 동포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5: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시작을 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죠.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임기 초반 이딴 순방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개헌 논의와 맞물려 자신의 연임 여부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고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그동안 현행 헌법상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16: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청와대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또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2: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관련 언급이 나온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헌법상 임기 제한을 짚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임 가능성에 간접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현 정치 상황을 프랑스 대혁명에 빗대며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과거 프랑스처럼 과도하게 밀어붙일 경우 중도층 이탈 같은 반동의 시기를 겪을 수 있다며 에너지가 넘칠 때일수록 절제하고 많은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권 내 강경한 개혁 요구 속에서도 저항을 최소화하며 신중하게 국정을 펴겠다는 뜻을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양호수예술축제.

네, 아침 6시 20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출발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인데요. 인류학자 마거렛 미드는요. 부러진 뒤 다시 붙은 15,000년 전 인간 넓적다리 뼈가 문명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돕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인간 고유의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죠. 문명의 출발을 인정할 만한 초등학생들이 보도됐습니다. 좀 특별한 동물 하나를 치료해달라고 직접 병원까지 데려왔고요. 용돈까지 모아서 수의사를 찾았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잠시 후 강영구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에너지와 금리 악재에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흐름은 AI라는 새로운 문명의 힘을 바탕으로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오늘은 또 ETF 조정 때문에 장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최창규 본부장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중동 악재를 보면 인간의 문명도 15,000년 전 수준보다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도 됩니다. 간밤 외신 소식 이용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명을 폭발시킨 매스미디어의 첫 출발, 바로 이 라디오

0: 네, 21분 49초 아직도 안 일어나신 분 알람으로 이 프로그램 맞춰둔 바는데 일어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쌀쌀합니다. 그래서 강영구 아나운서와 제 복장이 비슷한데요. 뉴스 첫끼 강영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아침 좀 춥죠.
1: 아,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0: 예, 그래서 저희는 오늘 좀 데님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가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관련 얘기, 개헌 때문에 나온 얘기잖아요. 처음 공개 발언했네요.
1: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0: 예.
1: 프랑스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인데 전에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냐라는 발언보다는 연임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선을 긋는 발언이 나왔죠.
0: 네, 법에 정해져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야당이 계속 뭐 연임 않겠다라는 말 해라, 그 워딩 해라 이렇게 막 공격했는데 입장 밝혔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 커지냐, 유감을 표하기도 했어요.
1: 네, 일각에서 뭐 일반론, 방어적 그런 표현 말고 나는 연임이나 중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공언해야 한다 이런 주장 나왔는데요. 홍익표 정무수석, 조만간 대통령께서 분명히 의사를 밝히실 거다라면서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이든 인터뷰든 대통령이 말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연임 관련해서 또 공소 취소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0: 예, 뭐 무대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었고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굳이 한다 안 한다 말하는 게 논란을 키울 수 있지 않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요. 장성철의 뉴스명당 7시에 시작하잖아요. 7시 10분에 또 이런 현안들 다 다룰 거니까 계속 와이트나도 듣기 바랍니다. 김민석 대표의 수첩이, 왠지 국회에서는 뒤에 카메라 조심해야 돼요.
1: 조심해야죠.
0: 예, 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민심을 더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좀 논란이 커지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김 대표 본회의장에서 살펴보는 수첩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라고 적힌 첫 줄 아래
0: 네.
1: 훈식, 원식, 청래 이렇게 나란히 적혀 있었는데요. 각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로 추정이 됩니다.
0: 네.
1: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1심 유죄 받았잖아요. 형 확정되면 공직 상실이 되면서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4월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후보를 구상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죠.
0: 자, 이게 뭐 진위 여부는 또 입장을 들어봐야 되고, 뭐 아니다, 그냥 회의에 나온 말들을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이름 적힌 분들 중에 정청래 전 대표 불쾌함을 드러냈다고요.
1: SNS에 글 썼는데요.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리냐, 불쾌하다,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적었습니다.
0: 네.
1: 지난번에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 수첩으로 때리냐라면서 서울시장의 꿈을 꾸다가 낙선한 민석, 영길 등의 이름도 써라, 이렇게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0: 예, 여권 내부 전당대회 균열이 쉽게 좀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네요. 그 수초 옆에 야당 분들 이름도 있어요.
1: 네.
0: 한동훈, 이진숙 이분들이네요.
1: 맞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년 이진숙 의원에게 뭐 여자 전두환한테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한 네. 김 대표인데 아마 관련한 맥락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 SNS에 제명이라도 할 건가, 김 대표 본인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 한다라면서 노상원 수첩 흉내내는 건가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 어우, 노상원 수첩 뭐 굉장히 내란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죠. 지금 수사 중이기도 한데요. 자,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도 있을 텐데 지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논란이 거세잖아요.
1: 네.
0: 녹취록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 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에게 한동훈 의원이 검찰 수사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 차관은 답했고요. 한성숙 총리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관계기관이 수사 자료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 면밀히 확보하기나도록 지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 예.
1: 의혹 제기한 한 의원 압박한 건데요. 김민석 대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 향해 출처 밝혀라, 출처 안 밝히면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이에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이 없다,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조치하겠다라고 맞섰습니다. 위법조치, 형사조치 등으로 격화하고 있죠.
0: 예, 뭐 어떻게 얻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실체적 사실도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양쪽에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맹탕 청문회 되지 않냐, 그래서 결국 이런 우려가 있어요. 증인 채택 문제죠.
1: 네, 국민의힘 증인 44명, 참고인 4명을 채택해달라고 법사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 전에 한동훈 청문에 나와서 녹취 출처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죠.
0: 예.
1: 의원, 이에 한 의원 청문위원으로 불러달라라고 빼지 않았는데
0: 네.
1: 다만 정점심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특정 의원 빼고 무소속 의원을 넣는 행위는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벌써부터 맹탕 청문회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죠.
0: 뭐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 입장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걸 뛰어넘는 스마일 게이트 권혁빈 창업자 얘기가 나왔어요.
1: 네, 재산 분할로 2조 5천억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국내 대표 게임사로 성장한 스마일 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 최대 8조 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예.
1: 그런데 법원이 배우자 이모 씨가 낸 이혼 청구 인용하면서 권 창업자 스마일 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0: 네.
1: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 650억 원은 현금으로 배우자 이모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죠. 주식 35%에 650억 원 합치면 2조 5,500억 원 상당입니다.
0: 예,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게 9,440억 원인데 이를 뛰어넘는 금액이고요. 뭐 이혼에 대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귀책 사유에 따라 유책 사유에 따라서 가겠지만 지금 양측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뭐 네. 권혁빈 그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 현물로 고려해야 그 저 분할을 해야 한다 이런 네. 얘기 나왔는데요. 스마일 게이트가 비상장사라는 점이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1: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여서 현금으로 지급하라 판결을 했고요.
0: 네.
1: 권혁빈 창업자는 비상장사다 보니까 양도를 해도 분할 양도해도 지배권에는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죠.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인 이야기 중에 그 김건희 씨 메간 매직 관련한 항소심 재판 있었는데 최우 진술에서 좀 감정이 호소하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1: 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0: 네.
1: 남편이 대통령이 된 뒤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 최소한의 명예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끝까지 살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징역 7년 받았던 1심 결심에서는 말을 아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0: 예.
1: 울먹이면서 사과한 건데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부인이 부탁한다고 들어줄 분이 아니라면서 공직을 팔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 혐의가 뭐죠?
1: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약 3억 원 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아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목걸이 등 1억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또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원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요. 1심은 사실로 판단해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0: 2심에서 특검의 구형도 유지될까요?
1: 네, 민중기특별검사팀 원심형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여사 범죄로 인한 충격과 불법성은 장관 같은 고위직이 유사한 청탁과 금품을 받는 경우보다 더 심각하다. 알선 수재의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도 부족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씨는 받은 물품, 단순 선물이나 구매 대행이었고 대가성이 없었다. 특히 이유한 화백 그림은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 자, 2심 선고가 22일 오후 2시입니다. YTN라디오에서 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오프닝 에서 말한 얘기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특별한 동물 한 마리를 구조해서 자기 용돈을 모아서 수의사한테 가져왔어요.
1: 네.
0: 어떤 얘기입니까?
1: 다친 야생 생쥐 들쥐입니다.
0: 오, 쥐요?
1: 네.
0: 도망가야 되는데.
1: 네. 지난 5일 김포 동행동물병원 유튜브 채널에 관련 일화가 소개됐는데요. 초등학생 3명이 다친 야생 들쥐를 발견하고 빵봉지에 담아서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생 들쥐 치료할 수 있는지를 물었죠.
0: 아니, 사실은 들쥐가 뭐 이렇게 병균을 옮길 수도 있고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1: 네.
0: 아이들이 이렇게 대로 심지어 용돈까지 갖고 치료비까지 된다고 하니까
1: 네네.
0: 진심이에요. 좀 더 알려주시죠.
1: 초등학생들이 병원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는데
0: 네네.
1: 이 아이들 승강기 탔다가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선뜻
0: 말자.
1: 네네.
0: 할래? 말래?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1: 아이들 3명이 모은 돈이 2만 원 남짓인데
0: 네.
1: 치료비 걱정해서 그렇게 병원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던 수의사를 발견하자 다가가서 이거 치료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이렇게 물었죠.
0: 수의사 입장에서는 아 그 병균이 있을 수도 있어. 위험해. 아 들쥐는 버려. 이랬을 것 같은데
1: 네.
0: 이러면 또 이야기가 안 됐겠죠.
1: 네, 야생 들쥐 몸에 작은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는 상태여서 감염과 위생 문제에 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0: 네.
1: 또 야생 들쥐는 유해동물로 여겨지는데요. 수의사 고민했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해서 돈은 걱정하지 말라 아이들 안심시키고 곧바로 치료에 나섰습니다.
0: 예.
1: 그렇게 치료된 들쥐와 함께 아이들이 꺼낸 2만 원도 돌려주면서 치료받은 지 보살피는 데 써라. 또 야생쥐인 만큼 반려동물처럼 키우면 안 되고 만지면 손 반드시 씻어야 되고 쥐가 기운 차리면 야생으로 돌려보내 하는 등 주의사항도 알려줬다고 합니다.
0: 수의사님이 잘하셨네요. 그리고 작은 동물이라도 생명을 구하려는 아이들의 마음 정치권과 어른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네, 야생 들쥐를 구해주려는 초등학생들의 마음 정말 대단하죠. 나중에 꼭 보온하기 바랍니다. 들쥐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답답한 분들을 구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해드립니다. 이영주 외신캐스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자 중동 상황이 우리 나라와도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파병 이슈 이런 것들 때문인데 이란과 우리 사실은 관계가 좋았잖아요. 여기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관계가 좀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이란 서열 2인자 방한이 취소됐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라는 게 이제 열리는데 네. 여기에 이제 골람 호세인 모우세니 에제이 이란 사법부 수장이 원래 참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0: 이름이 어려운데 발음을 성공하셨어요.
1: 어제 연습하고 왔어요.
0: 아, 네. 네. 원래 참석하기로 했었군요.
1: 그런데 어제 갑자기 돌연 이 취소를 하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고민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지금 이게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이제 미국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뭐 파병을 하느니 마느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좀 전문가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0: 근데 뭐 법은 법이고 정치는 정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란 상황이 좀 독특하잖아요.
1: 네, 사실은 그게 안 됩니다. 이란은요 이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법부 수장이 성직자가 맞고요. 그리고 사법부뿐만 아니라 뭐 사정기관도 실질적 영향을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오려고 했던 이 사법부 수장이라는 분이 네. 최고 지도자의 측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아무래도 이 분명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0: 네, 이란 최고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와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골람 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저도 성공했습니다.
1: No.
0: 예, 어쨌든 이렇게 걱정되는 이유가 파병하게 됐을 때 여파가 크기 때문인데 청와대에서는 아직 입장이 신중히 판단하고 고민하고 있다. 여론을 듣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지에서는 알자지라 뭐 그 중동에서 가장 유명한 네, 미디어 같은 언론이죠.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지금 뭐 기사를 우리나라 네. 관련된 기사를 계속 연이어 내고 있는데 네. 어제는요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휘말리가 됐는가라는 이 제목의 기사에서 지금 미국이 이 한국에 대이란 해상 봉쇄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0: 맞아요.
1: 그러면서 한국은 뭐 이제 알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후폭풍이 따른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한미연합 축소 훈련 축소가 되고 이 파병이 검토가 되는 게 전혀 무관한 게 아니다. 분명히 연관이 있다.
0: 이 노땡스 이게 사실은 대통령 우리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에 나온 얘기를 공개해서
1: 네.
0: 정상 간의 대화를 이랬는데 이제 아니오가 노땡스라고 나온 부분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참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시민단체나 국민들 여론에서도 보내야 돼? 아니야 보내줘야 돼? 의견이 분분한데요. 좀 잘 여론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란 교수 중에 한 분이 또 한국 파병 여파에 대해서 네. 굉장히 경고도 세게 했어요.
1: 네. 포아드 이자디 테헤란대 교수가요. 국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미국에 거절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이유는 뭐냐면요. 기존에 한국이 했던 뭐 여러 군데 파병과는 다르게 이번 전쟁터에 들어가면 분명히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거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다.
0: 이라크나 과거에 비슷한 경우는 사실은 전쟁이 끝난 뒤에 재건,
1: 맞아요.
0: 뭐 치안 이런 쪽으로 갔지 전쟁 중일 때는 아니었거든요. 베트남 전쟁을 제외하고는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란과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완전 경색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이제 미국과 다르게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석유, 가스의 많은 양을 공급을 받고 있다면서요. 결국 이번에 참전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란인들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0: 예.
1: 참 우리로서는 곤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우리가 파병 안 한 거 기억할 것이라 그러고
0: 맞아요.
1: 이란도 이번에 뭐 나오면 거의 기억할 거라 그러고
0: 네.
1: 다 기억을 잃었으면 좋겠어요.
0: 예, 아니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쨌든 국익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쉽게 선택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현명한 판단 또 우리 국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분쟁의 여파의 사실은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사실 전범 재판에 전쟁 범죄를 일으킨 사람도 기소되기도 했는데 스포츠 브랜드 하나가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왜 맞고 있습니까?
1: 아디다스 이야기입니다.
0: 네.
1: 시작은요. 아디다스가 싱글슈라는 서비스를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시작이 됐는데
0: 네.
1: 싱글슈가 뭐냐면 절단장애인 운동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발에만 신발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한쪽 발만 한 짝만 살 수 있게
0: 네.
1: 해주는 그런 캠페인이에요.
0: 네, 좋네요.
1: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0: 네, 네.
1: 근데 이거 광고가 이스라엘 그 광고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방위군 출신의 한 그 전 군인이 나옵니다.
0: 예.
1: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하마스랑 교전 중에 미사일 공격 받아서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절단을 했어요.
0: 안타깝네요.
1: 그래서 이 군인이 광고에 나오니까 예. 이 팔레스타인을 좀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디다스가 지금 감히 이스라엘 군인을 저렇게 네. 뭐 영웅처럼 지금 광고를 만들어 놨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지금 보이콧 아디다스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스페인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 그리고 파키스탄 시인 파티마 부토 이런 유명한 인들도 지금 불매운동에 가세를 했고요. 지금 뭐 사람들이 아디다스 관련된 뭐 제품 같은 거 다 불태우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0: 아니 물론 이제 전쟁 국가의 명령으로 전쟁 수행하다 다친 이스라엘 군인분도 안타깝 지만 이스라엘 군의 폭격으로 죽거나 팔다리가 잃어버린 네. 민간인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1: 맞습니다.
0: 논란이 있는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하베르 바르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떠오르네요.
1: 단발람.
0: 자, 이게 참 슬픈 상황인데요. 이게 아디다스 입장도 나왔나요?
1: 아디다스는요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사과를 했지만 사실은 네. 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사지를 잃은 팔레스타인이 8천 명이 넘는데요.
0: 아이고.
1: 그중에 3천 명이 어린이라고 합니다.
0: 어허이.
1: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나와서 뭐 전쟁 영웅처럼 네. 막 이렇게 보여지는 광고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0: 예. 자, 이것도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 기다려보겠고요. 의견도 샵 연구사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주시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말 한국이 글로벌 강국이니까요. 이제
1: 네.
0: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가수 제니 씨 너무 사랑받잖아요. 블랙핑크. 블핑의 제니.
1: 네.
0: 그러니까 왜 또 여기 말려들었습니까?
1: 아, 이번에 이 제니 씨가요. 아디다스랑 첫 공동 디자인 컬렉션을 선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제니 씨가 그동안 모델만 했는데
0: 네.
1: 이번에 제니 씨가 이 제품 디자인 캠페인 제작 과정에 참여를 하는 굉장히 뜻깊은
0: 뭔가 제니 커스터마이징 아디다스
1: 맞아요.
0: 이런 거를 하려고
1: 그래서
0: 건데.
1: 아디다스 오리지널 바이 제니라는 이런 브랜드가 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아디다스 불매 운동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네. 제니 씨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가서
0: 네.
1: 프리 팔레스타인 뭐 이런 댓글을 달면서
0: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하지 마. 이런
1: 제니 씨 아디다스랑 놀지 마세요. 뭐 이런 댓글을 엄청 달리는 거예요.
0: 예.
1: 근데 사실은 그거랑 제니 씨랑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0: 전쟁과는 무관하죠.
1: 네, 좀 억울할 겁니다.
0: 예, 물론 뭐 개개인의 양심과 선택에 따라서 불매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1: 맞습니다.
0: 다른 부분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자, 유럽은 확실히 이스라엘과 손절하는 모양새예요.
1: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한 영국의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요.
0: 네.
1: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요.
0: 네.
1: 그거랑 관련된 나라 뭐 기업들도 앞으로 제재를 세게 할 것이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국,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해가지고 12개국이 공동성명을 내고 이 영국의 이런 이 정착촌 상품 무역 제한을 이제 공동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네. 또 하고 나섰습니다.
0: 제재 내용만 들으면 저는 순간 팔레스타인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요.
1: 네.
0: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1: 맞습니다.
0: 원래 팔레스타인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점령한 곳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빨리 안심이 되고 이렇게 좀 안정돼야 경제도 좋을 텐데요. 걱정되는 게 이런 긴장 때문에 유가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동 상황. 만만찮아요.
1: 네, 어제도요. 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터치했습니다. 다행히도 장이 끝났을 때는 97.92달러에 마감을 했지만은
0: 네.
1: 이렇게 $100 이상 넘어간 게 지난 7월 24일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0: 예.
1: 근데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휴전이 이제 뭐
0: 맞아.
1: 되면서 그때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브렌트유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번에 다시 한번 또 $100를 찍어가지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이 후티 이
0: 네.
1: 예멘 반군이죠. 그리고 사우디랑 둘이 또 엄청 나오게 싸우기
0: 맞습니다.
1: 시작했습니다.
0: 지금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1: 네, 서로 막 석유시설을 막 유조선 막 서로 다 때려 부수고 있거든요.
0: 아니 그나마 호르무즈를 좀 피해서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을 유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1: 네.
0: 되면 $150 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래서 홍해 이제 바브 알데브 요 이 해협이
0: 네.
1: 또 예멘 반군한테 또 잡혀버리면
0: 네.
1: 또 이거는 무조건
0: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올 수도 있는
1: 기름 무조건 거죠. 올라가는 소식이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은 올해 브렌트유 $120 넘을 수 있다고 했고요.
0: 예.
1: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런 식이면 $150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제시를 했습니다.
0: 원유 관련된 사업가들 누구는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외신 소식 이용주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뭐 원유 유가 막 치솟는 것 같고요. 전쟁으로 복잡할 것 같지만 요즘의 경제 상황을 보면 꼭 그렇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소식들을 봐야 되는데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죠. 미국 상황도 그렇고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들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간밤 뉴욕 소식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유가 때문이기도 하고 또 국채금리도 그렇고 증시가 좀 주춤했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거시경제 환경, 특히 뭐 유가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환경은 나빠졌지만 기업의 이익전망까지 일제히 나빠진 건 아니다라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시장이었습니다. 국제유가 그리고 또 최근에 치솟고 있는 금리는 시장 전체의 주가 평가를 압박했지만 AI 수요 확대가 실제 매출과 제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된 기업, 특히 메타 같은 기업에는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이 결과 다우지수는 플러스 0.77%, 다우는 마이너스 0.77, 마스닥 마이너스 0.64, S&P500도 마이너스 0.48% 기록한 반면에 우리 증시와 연동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0.37% 상승하면서 역시 시장은 좀 유가에 아니면 물가에 아니면 금리에 불안해하고 있지만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은 AI 수요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다. 이런 논리로 시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한 바구니에 담겨있는 듯한 모양새지만 제각각 다른 영향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낙폭도 의외로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뭐 1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 출렁일 때는 굉장히 영향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은 제가 이제 시장 업계에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좀 여쭤보면 FOMC가 9월에 금리를 올릴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긋지긋하다, 이제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이면에는 너무 금리를 둘러싼 기준금리죠.
0: 네.
1: 기준금리를 둘러싼 시장의 노이즈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분들이 서서히 지치기 시작했고요.
0: 예.
1: 그리고 또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0: 맞아요.
1: 제발 그냥 시원하게 한번 올려버리고 다음부터
0: 네.
1: 올리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 더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실제로 어젯밤 미국 경제는 그렇게 막 폭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경제는 팔짝팔짝 살아 움직이잖아요.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애매할 때가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적응하니까요. 반도체 앞서 얘기해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또 메타 뭐 종목별로 조금씩 또 차이가 나긴 하는데 호재들이 있었나요? 이 악재 속에서도 꽤 뭐랄까요?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오픈AI의 아스트라가 등장하고 나서 좀 판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1: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오픈AI가 그래도 가장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습니다.
0: 네.
1: 과도한 펀딩 그리고 엔트로피에 좀 밀리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 또 IPO도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0: 예.
1: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오픈 AI가 가장 뒤처지고 있고 오픈 AI가 만약에 힘들어진다면 연계되어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까지 연쇄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픈 AI가 아스트라라는 좀 획기적인 프론티어 모델을 출시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런 사용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 특히 CPU, GPU, HBM, DRAM까지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심리가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AI 기업들 쪽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병목이
0: 네.
1: 과거에는 7에서 병목이 발생했었는데요.
0: 예.
1: 이제는 P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전력기기, 광통신 이런 쪽으로 AI 투자의 병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AI 수혜가 전반적으로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0: 예, 앞서도 병목이 확대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는 엔비디아

0: 야, 올랐어? 아유, 오늘 다행이다. 엔비디아 떨어졌어? 오늘 큰일 났네. 이랬는데 지금은 GPU, 소프트웨어, 메모리 각각 좀 분야별로 주가가 차별화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분명히 승자가 등장을 할 겁니다.
0: 네.
1: 그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예.
1: 지금은 각자 승자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승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전략적인 제휴, 뭐 지분 보유, 상호 지분 보유, 그리고 뭐 과도한 펀딩,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 미국 증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0: 예, 과거에 한 수십 년 전에 인터넷 시대 떠올라요. 온갖
1: 네.
0: 야후, 알타비스타 막 난리였는데 강자로 재편되는 구글로 그런 과정들도 좀 기억이 납니다. 빅테크 안에서도 보면 앞서 시작하면서 메타 얘기해 주셨잖아요. 6.55% 급등했어요.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얘기를 한것 같고요. 근데 알파벳은 투자 얘기가 나왔는데 또 2% 하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갈려서 구분해 봐야 될까요?
1: 자,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졌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좋았네? 그러면 뭐 메모리 반도체 기업도 좋겠네? 뭐 이런 단순한 논리가 작동했었다면,
0: 네.
1: 지금은 이런 새로운 AI 서비스가 기존 이용자 기반과 수익 모델,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 모델에 얼마나
0: 네.
1: 연결될 수 있느냐. 즉, 너 이만큼 투자했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어? 이런 쪽으로 좀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리고 또 AI 투자 규모가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이
0: 예.
1: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벌어들였냐,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종목을 뜯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0: 예.
1: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매출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결국은 수익화하기 가장 좋은 모델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메타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알파벳은 TPU라는 엔비디아 GPU와 경쟁 관계에 있는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1: 결국 이게 TPU 경쟁력이 그리고 TPU의 수익화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알파벳을 바라보면서 투자자분들이 뜯어보기 시작했는데요. 뭐
0: 예.
1: 최근에 뭐 대규모 투자,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알파벳은 좀 부진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0: 예, 이렇게 전체적인 거시 환경, 안보, 유가 또 개별적으로도 나뉘는 분위기가 코스피에도 적용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제 종가 기준 7차선 회복해서 많은 분들이 기특하다 이렇게 우리 증시를 칭찬했습니다. 사람도 아닌데. 자, 우리 상황 좀 알려주시죠.
1: 예, 맞습니다. 7차선 회복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대외 환경, 뭐 미국 환경, 매크로 환경,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0: 예.
1: 얼퉁불퉁한 환경 속에서 7,000포인트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런 7,000포인트라는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국내 기업의 이익도 굉장히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1: 특히나 제가 바라보는 최근 7,000선 회복의 가장 큰 의미는
0: 네.
1: 반도체 투탄만 리드한 게 아니라
0: 아.
1: 2차 전지, 바이오, 뭐 그리고 뭐 각종 건설 원자력 좀 골고루 갔다라는 쪽에서 저는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0: 예.
1: 결국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었던 7,000선 회복이 아니라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반등뿐만 아니라 좀 반등의 기운이 분산되고 있고 확산되면서 7,000선이 회복했기 때문에 반등의 질도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런데 좀 어제 특이했던 거가요. 뭐 같이 막 오르다가 SK하이닉스는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오르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외국인 수급만 봐도 삼성전자는 많이 팔고 하이닉스는 또 샀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요?
1: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사업 구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0: 예.
1: 삼성전자는 뭐 저도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바꾸긴 했는데요.
0: 예.
1: 우리가 알고 있는 뭐 D램뿐만 아니라 그리고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뭐 DX, 그리고 뭐 모바일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AI가 좋네, AI가 좋아지고 더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면 누가 수혜를 받을 거냐, AI 수혜 이렇게 따진다면 아무래도 다양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0: 네.
1: 삼성전자보다 HBM, D램, NAND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0: 예.
1: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익 개선 기대가 가장 큰 하이닉스 쪽에 관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0: 예.
1: 대신에 삼성전자는 좀 그동안의 좀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점차 적자폭을 개선하고 있고요.
0: 예.
1: 그리고 머지않아

0: 두 종목에서만 1조 3천억 원, 뭐 4천억 원도 보고 있는데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저희 회사도 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9월 동시 만기일입니다.
0: 예.
1: 9월 동시 만기일은 9월 선물 옵션 뭐 그리고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이런 것들의 만기가 되는 날이면서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가 지수도 발표를 하거든요.
0: 예.
1: 이 중에서 반도체 지수의 경기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 내용은 뭐 뉴스나 아니면 검색해 보시면 아는데요.
0: 네.
1: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0: 예.
1: 비중을 캡이라고 얘기하는 20%까지 낮추는 그런 리밸런싱이 예정되어 있고요.
0: 예.
1: 그리고 또 아마 종가 기준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후장부터는 그런 리밸런싱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정보나 뉴스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요.
0: 예.
1: 시장에 알려져 있는 정보나 뉴스는 글쎄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또 대비하고 있는 또는 이걸 이용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격감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0: 예.
1: 분들도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뉴스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 엄청난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미 예고된 악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0: 네.
1: 실제 그런 예고된 악재를 겨냥하고 있는 그런 수요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오후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뭐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예, 오후 3시부터 정전입니다. 이러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저 그렇게
1: 그렇죠. 뭐
0: 알고 있으면 좋을.
1: 초도 초도
0: 예.
1: 칠수 있고요.
0: 그 7,000선은 지킬 수 있을까요?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저는 뭐 어젯밤에 미국 증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국제 유가도 100불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는 역시 병목이다라는 논리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7,000선 지키는 건 무난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 네,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Now walk it.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네,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0: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선선함을 넘어서 다소 쌀쌀함까지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15.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4도가량이나 낮은 상황인데요. 한낮에는 지금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 기온이 오르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대구도 25도, 광주 29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출근길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는데요. 고장차가 발생한 곳도 있습니다. 성산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남단 부근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북단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주춤하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고척교에서 오목교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구리 암사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부근에서도 잠깐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부터 네팔 홍수 지역에서의 수색을 중단한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이 네팔 현지에서 수색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동발전 실종자 가족들은 어제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 긴급구호대가 현장 수색을 종료하고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실질적 수색 포기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민간기업인 남동발전과 민간수색대가 확보한 자료를 여러 차례 정부에 전달했지만 긴급구호대는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구호대는 장비 철수를 중단하고 민간수색팀, 현지 군경 등과의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마지막 육로 수색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해온 해외 긴급구호대가 10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오는 11일 철수합니다. 외교부는 긴급구호대 일진이 예정대로 오는 11일 군수송비를 통해 국내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민 수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 어제 오후 파리 동포 간담회에서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 후반에는 다른 나라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상 외교는 개방형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협력에 좋은 기회를 준다며 실제 다녀온 국가들과 수출 증가율이 현격히 올라가고 민간 교류나 기업 협력이 활발해진다고 부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최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관련 정부 측 입장과 한미 관계 등을 놓고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청탁 의혹 대상이 된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 특허가 거짓 실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법적 유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지식재산처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청탁 대상 업체 대표 강모 씨 등을 발명자로 하는 단팔수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특허가 법적 유효한 등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해당 특허를 등록한 강 씨는 재작년 12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햄스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뒤 실험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특허 결정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투자 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 3계는 제넨셀에 투자했던 세종메디칼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맡았다가 지난해 12월 경기 남부청이 넘겨받았습니다. 세종메디칼은 강 씨로부터 취득한 제넨셀 주식과 전환사채 등 112억여 원 상당을 전부 사기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을 불러 조사합니다.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용 후보자를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의혹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내일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 가운데 1명의 시신이 사고 7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어제 오전 TNS 캐처호 선원 A씨가 경북 포항시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승선 중이던 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으나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고 아침 기온이 떨어져 최대 15도의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6.1도로 그제보다 5도 낮아지는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6도, 대전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6도, 습도는 63%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0: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6: 고향 등일시.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장성철의 뉴스 명당.
1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수사를 통해 유출 경로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연일 새로운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자격 논란, 검증자는 위법 논란. 과연 국민 눈높이엔 어느 쪽이 더 위중해 보일까요? 그 판단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뉴스 명당이 준비한 소식은요.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김승원 후보자 낙마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도 갈등하고 있는 보수 야권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선 중진 의원, 윤상현 의원 인터뷰합니다. 3부, 4부는 본격 개파톡 찐철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메모, 그 후폭풍부터 현안까지 찐철파가 찐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줘야 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오늘 목요일 뉴스 특보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뉴하.
0: 근데 신 기자님 벌써 옷 색깔이 가을 색깔이네.
1: 이젠 브라운. 아침에 춥지 않나요?
0: 오늘 아침에 할 때 추웠어요. 문 열고 잤다가.
1: 그러니까요. 이제는 좀 긴팔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가을맞이 앞머리도 내리고.
0: 이럴 때는 건강 조심하시고.
1: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0: 환절기에는. 첫 번째 뉴스 뭡니까?
1: 네. 이재명 정부 목표 1번 개헌, 정청래 서울시장 대정부 질문 첫날입니다.
0: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이재명 정부의 개헌 구상이 도마에 올랐다고요. 한성숙 국무총리 뭐라고 했습니까?
1: 네, 일단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네. 윤재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성숙 총리에게 질의하던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 1번이 뭔지 아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이게 뭐 보통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한 총리가 바로 개헌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윤 의원이 다소 놀란 듯 에? 라고 묻자 한 총리는 아 국정과제라면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고 정정했습니다.
0: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요. 보통 의원들이 다 줘요.
1: 그쵸?
0: 그게 의무예요. 의무. 근데 이거 처음부터 답을 잘못 적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1: 네, 이게 단순한 말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게 모든 말엔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거듭 언급을 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한 상황이에요.
0: 네.
1: 야당은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말실수가 아니라 정부의 본심이 튀어나온 것 아니냐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0: 근데 뭐 개헌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선관위 개혁하려면 개헌도 해야 되는데 이걸 비판하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창동혁 대표도 반응을 했네요.
1: 네, 이 야권에서는 이 연임을 좀 키워드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0: 연임으로.
1: 네, 이 장 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의 목을 매니 총리도 여당 대표도 개헌이 1번이 된 것이라고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를 연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또 다시 꺼냈습니다.
0: 네.
1: 이 한 총리의 짧은 말실수가 개헌의 그 내용보다 의도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다시 불을 붙인 셈입니다.
0: 아니 국민의힘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안 되고
1: 그쵸.
0: 연임도 반대하고 있는데 뭘 자꾸 뭐 연임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거는지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요.
1: 네.
0: 청와대의 반응은 뭐예요?
1: 일단 지금 이 대통령 지금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이거든요.
0: 네.
1: 어제 이 파리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서 공개 언급한 건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뒤에 처음이라서 좀 주목됩니다.
0: 그렇군요. 개헌 말고 다른 화제가 된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이 다름 아니라 김민석 대표의 수첩이 좀 크게 화제가 됐어요.
0: 네.
1: 이게 보통 국회의원들이 수첩을 보고 적으면 뒤에서 사진 기자들이 찍는 게 이제 하나의 이런 통상적인 룰처럼 바뀌었는데 이 다름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 청래라는 메모가 적혀있던 거예요.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추정되는 이름 5개가 나열돼 있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4개는 좀 흐릿한데
0: 뭐 훈식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훈식 뭐 원호 뭐 등등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건 좀 흐릿했고 원식 죄송합니다. 그랬고 유독 하나 청래라는 이름이 좀 선명하게 보였다고 해요. 원까지는 뭐 흐릿했는데 근데 이제 또 정청래 의원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뭐라 했어요?
1: 네, 본회의 그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서울시장 후보가 많이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좀 받아쳤어요. 그러면서 말을 한 게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 민석이도 적고 영길이도 적으라라고 응수했습니다.
0: 네. 근데 수첩 오른쪽에 보면 또 강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1: 네, 이게 이진숙 한동훈 아웃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써져 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수첩 자체가 김민석 대표의 데스노트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0: 신 기자님.
1: 네.
0: 이거 일부러 흘린 거예요? 아니면 실수로 흘린 거예요?
1: 뭐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오른쪽만 흘리다가 왼쪽까지 흘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수첩을 흘리거나 휴대폰에 그거는 너무나 의도적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0: 그래요?
1: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0: 확인하신 건 아니죠?
1: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게 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당대표가 수첩이 적히는 찍히는 걸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의심이 되는.
0: 의심이 된다.
1: 네, 저는 의심이 됩니다.
0: 고의로. 네. 후속 취재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0명이냐 48명이냐 김승원 인사청문회 증인 놓고 충돌입니다.
0: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몇 명 부를지 갖고 여야가 지금 극과극으로 맞대응하고 있어요.
1: 네, 이 어제 국회 법사위는요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는데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다름 아니라 여야가 원하는 숫자가 달라서인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 총 48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른바 제넨셀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모 씨와 뭐 제넨셀 관계자, 식약처 관계자 등이 포함이 됐는데 흥미로운 건 한동훈 의원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0: 네.
1: 반면 민주당은 장관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보통이다 라는 좀 다소 의아한 논리를 네. 펼쳤어요. 한동훈 의원의 일방적 의혹 제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은 한 명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국민의힘에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하수인이냐라는 고성까지 나왔습니다.
0: 아니 장관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어떻게 보통이고 일반화된 사안이에요?
1: 사실 일반적이진 않죠. 이게 따지고 보면 네. 과거 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윤석열 정부 때 네. 그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는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 25명을 주장을 해서 네.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의결이 된 적도 있거든요.
0: 하이 그러니까요. 이거 참 이거는 좀 국민들이 이것도 민주당 왜 저래 이럴 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1: 네.
0: 좋습니다. 용인 후보자의 경우는 어때요?
1: 네, 이 여당에서는 지금 저 최대한 다른 후보자들과 비슷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되어야 아무래도 좀 주목이 덜 받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0: 네.
1: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추석 전쯤에
0: 추석 밥상에
1: 네, 올리겠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제2의 이해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지율 지렛대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지만 네. 추석 전에 의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좀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인사 참사로 계속해서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0: 민주당에서 특별히 뭐 용혜인 후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1: 네, 의원들 그쵸? 얘기를 들어보면 네.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개도 다 부정적이에요.
0: 그렇죠.
1: 하나는 뭐. 그 본인이 철회하시 본인이 네. 스스로 물러나라고
0: 사퇴.
1: 네, 사퇴하라고 또 하나는 그냥 뭐 청문회까지는 가되 네. 어떻게든 임명 안, 임명 안 하지 않겠냐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0: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1: 네.
0: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국민의힘에서도 때 아닌 오빠 논란 장동혁 한동훈 사파 싸움입니다.
0: 아, 왜 그래요?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아무리 당이 달라도 어디까지나 김승원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배를 탄 거 아니냐.
1: 네.
0: 이게 왜 이래요, 근데?
1: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좀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0: 그래요?
1: 김승원 후보자 의혹, 그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에 관련해서는 한동훈 의원과 비슷한 이제 입장을 펼치고
0: 그렇죠.
1: 있는데 이 민주당이 꺼낸 피의 사실 공표 의혹 있잖아요.
0: 네.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가 궤를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0: 네.
1: 공격하면서 자꾸 오빠를 강조하면 문제 본질을 흐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적 관계였는지보다 실제로 로비가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그 행정기관에 미친 영향이 그게
0: 네.
1: 중요하다는 건데 이 한동훈 의원은 곧바로 반박을 했어요. 국민이 분노하는 극단적인 불공정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 바로 오빠라면서입니다.
0: 네.
1: 장동혁 당권파가 민주당과 똑같이 자신에게 오빠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0: 오빠가 정말 의혹의 본질이에요?
1: 아니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네. 있는데 이 오빠가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의 친밀한 관계를 규정하는 걸 드러내기 위한 좀 핵심 키워드인 건 맞아요.
0: 맞아요.
1: 네.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 또 불법 청탁이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다만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 싸움의 주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오빠가 본질이든 뭐든 김승원 후보자를 검증해야 된다는 원칙 자체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0: 네.
1: 이게 하나의 정치적 언어일 뿐이고 그리고 이제 좀 단순히 논리적 정치적인 차이라기보다 이 장 대표와 한동훈 의원의 이 주도권 싸움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에는 좀 다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이슈 파이팅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 링 밖에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링 위로 올라온다라는 걸 경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네. 최근까지 한동훈 의원의 좀 행보를 보면 최근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본회의 때마다. 근데 아무래도 무소속이 한계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뭐 본회의 때 카메라를 찾는다든지 뭐 이런 기자들 사이에서도 뭐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게 있는데 다시 김성원 후보자 의혹을 가지고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주말에만요. 관련해 페이스북 게시글을 50개나 올렸다고 해요. 1시간에
0: 기자분들이 어질어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뭐 종합을 쓰다가 2보를 쓰게 되고 네.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 뭐 마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다소 좀 안이하게 대응을 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 좀 비판적으로 볼 게 있는 게 숫자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논평이나 이런 걸 보면 대대적인 검증에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핵심 자료 이런 것들은 한동훈 의원이 개인적으로 공개한 자료들밖에
0: 맞아요.
1: 없어요.
0: 타격감이 있어요.
1: 네, 타격감이 있는 거고 이게 단독 같은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를 엄호하는 팀을 또 따로 구성을 했는데
0: 대응단.
1: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뭐 기자회견이라던가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런 게 딱히 없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뭐 장동혁 대표가 발언을 한다든지 개별적 발언과 그리고 뭐 주진우 의원 뭐 딱 그런 좀 개별적 의원의 기자회견이 다여서 아무래도 화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다 합친 것보다 한동훈 의원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
1: 네.
0: 타격감이 있고 이슈 주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잘 싸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페이스북을 보면 굉장히 네. 그 신문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다들
0: 그러니까요.
1: 페이스북으로 신문하는 그 사람은 처음 본다라고 에, 어미만 바꾸면.
0: 근데 어제 보니까 또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뭐 그 양모 씨네 집에 갔냐?
1: 네.
0: 잡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1: 아슬아슬하죠.
0: 뭔가 사진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갔다 그러면 사진 공개하고 네. 그 답변 못해도 사진 공개할 것 같다.
1: 아마 모든 반박을 또 준비하는 철저한 분이시긴 하니까요. 아무래도 네. 좀 그래 보입니다.
0: 한동훈 의원이 이 이슈와 상황을 좀 이끌어갈 것 같다.
1: 네.
0: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지점도 분명히 있어요.
1: 아, 분명히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1: 네, 마지막입니다. 눈물도 안 통했다. 특검은 징역 7년 그대로 유지입니다.
0: 누구 얘기인지 알겠어요. 김건희 씨 얘기죠?
1: 네, 메간 매직 혐의로 이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제 특검이 어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어요.
0: 네.
1: 여기서 이제 똑같이 7년을 유지한 겁니다. 김 씨 관련 재판이 워낙 많아서
0: 맞아요.
1: 이번 사건을 정리해드리자면요.
0: 네.
1: 김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에 공직 인사와 사업상 편의를 청탁받고 고가의 그림과 시계, 귀금속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 네.
1: 1심에선 금품을 건넨 사람들이 실제로 인사나 사업상 현안을 가지고 있었고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이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0: 네. 김건희 씨 주장은 뭐예요?
1: 네, 이 김 씨 측은 네. 일부 금품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0: 네.
1: 다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1: 이 당선 축하나 친분에 따른 개인적인 선물이었지 이 구체적인 현안을 해결해달라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김 씨의 건강 상태도 좀 선처 이유로 주장이 됐는데
0: 네.
1: 구금 이후 여러 차례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목받은 부분은 최후 진술에 그래서
0: 네.
1: 이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호소하면서 울먹였다는 건데
0: 네.
1: 특검은 이와 이제 상관없이 같은 그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0: 남편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내 인생 망가졌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한 것
1: 네,
0: 같은데
1: 맞습니다.
0: 어쨌든 김건희 씨 얘기는 1심과 비슷한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1: 이게 개별 금품을 떼어서 보기보다
0: 네.
1: 이 전달자의 지금 상황과 시기 등을 좀 종합적으로 봤어요. 상식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억대 미술품, 뭐 고가의 명품을 주는데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가?
0: 네,
1: 라는 게 이제 상식적이라는 네. 건데
0: 그럼요.
1: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실제로 이 알선 수재죄 자체가 이 일을 해결하면 이 물건을 주겠다라는 명시적 발언이 있어야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0: 네.
1: 이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형이 구형이 된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신 기자님. 오늘도 정리 너무 잘해 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

0: 주식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6: 네,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7: 안녕하세요.
6: 오랜만에 뵙습니다.
7: 정말로 오랜만에.
6: 아니, 제가 3주 전에 인터뷰 좀 하시죠 그랬더니 싫다고 하셔놓고.
7: 아, 그래서 제가 아직 이 방송에 나올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랬어요.
6: 이제는 되신 거예요?
7: 이제는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아,
6: 제가 윤상현 의원님 뵈면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 중에서 예.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예. 막 인터뷰도 하시고 메시지도 내시고 막 그랬잖아요.
7: 예, 예.
6: 왜 그러셨어요?
7: 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비윤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6: 맞아요.
7: 그렇죠? 네. 어, 최재형, 안철수, 심지어 하태경, 김근식 두 후배들은 형이 나서야 우리가 따라간다. 네. 이렇게 비윤의 핵심이었어요. 정말 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겸을 했잖아요. 네. 탄핵이 와져 있어. 네. 이 윤석열 개인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 될 수 있다는 그 강한 두려움, 네. 우려.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이 가치와 근간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분들, 과거에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주호영, 심지어 김기현, 오세훈 시장님들 그때 다 나경원 의원 찬성했어. 네.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 5년을 해보니까 정말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다 땅에 떨어졌어.
6: 네.
7: 아, 대한민국 자폐 본질 이렇구나. 이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공화정이 또 무너지겠구나, 이 두려움. 그래서 체제 탄핵을 막자라고 해서 광장에 나오고 윤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고, 그렇지만 윤 대통령한테 정말로 이 1월 15일 날 공수처에 의해서 이제 체포되지 않습니까? 네. 그 들어가기 전에는

0: 임기단축 개헌하고 떠나겠다라는 입장을 변호인들하고 가지셨어요.
1: 네.
0: 그런데 자꾸 이상한 3류 여론조사 기간이 1월 19일 날 여론조사가 49다. 막 이러니까 이 영어의 몸에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이 생각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두 차례 걸쳐서 변호인을 보냈습니다. 변호인을 보내서 빨리 나간다고 하셔야 된다. 내가
1: 네.
0: 임기단축 개헌. 이게 내가 정치 개혁을 마지막 하고 나가겠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탄핵도 이 기각이 되고 각하는 기각이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우리가 한번 싸워볼 만한 이 여력이라고 생긴다. 그래서 두 차례 했는데 가장 친한 분도 설득을 못해요. 오히려 말도 못 꺼내게 한다는 거라.
1: 그렇죠.
0: 오히려 저한테 사람을 보내서 임기단축 개헌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억울해졌습니다. 정말로 그게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그리고 4월 4일 이제 탄핵 심판 선고 난 다음에는 저한테 말씀하시길, 내가 사실 헌재 측 가까운 인사로부터 올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걸 마치겠다는 그 최후의 메시지 한번 꼭 내달라 했는데 그걸 무시했다라는 말씀도 한번 하셨습니다. 사실 야 윤상현이면 비윤의 핵심인데 왜 윤석열 그 앞에 서서 이걸 했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함을 가지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정말로 저는 그걸 광장에 나가서부터 2024년 12월부터 대한민국 체제 탄핵을 막기 위한 건다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으셔요.
1: 그런데
0: 제 이제 소통 능력이 부족입니다. 또 이런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광장만 있다 보니까 그걸.
1: 서부지법 침탈 사건
0: 예.
1: 관련해서도 의원님께서 막 정말 그 너희들 잘하고 있다. 막 이런 식의
0: 아,
1: 메시지를
0: 그게
1: 해가지고.
0: 서부지법 그것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서부지법 사태가 1월 19일 날 오전 3시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1월 18일 날 저녁에 제가 그 서부지법 앞에 갑니다. 밤 8시 반 9시 사이에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마포경찰서 앞에 가니까 한 20, 30여 명의 부모님들, 어머님들, 누나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막 호소를 하는 거야. 내 동생이 내 자식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6시경에 서부지법을 월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봤어. 그랬더니 뭐 17명인데 남자 14명, 3명 분산돼서 이렇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전화가 와. 저한테 문자가 와. 그래서 제가 이게 적당한 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 신원이 확인되고 그러면은 좋은 조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폭동을 선동하고 그런 건
1: 근데
0: 없습니다.
1: 국민들 눈에 비춰진 거는 윤석열 김건희 씨를 좀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사법부가 침탈당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동조하고 옹호해주고 그 사람들을 침탈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판 엄청 많이
0: 그러니까
1: 받으셨어요.
0: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그 17분에 대해서 호소하는 걸 내서 인간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뿐이고요. 절대로 폭동 옹호 이런 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사실 1월 19일 날 아침 일찍 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있어가지고 그걸로 떠났습니다. 아침
1: 그러니까요.
0: 일찍. 그래서 저는
1: 가셨잖아요.
0: 상황도 잘 모르고 밤에 그걸 해주다가 문자 메시지만 하다가 아침 새벽에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1: 알겠습니다.
0: 막
1: 근데 그때 정말 비판 많이 받으셨어요.
0: 비판 많이 받았죠. 저는
1: 후회 안 하세요?
0: 정말로
1: 그때
0: 저는
1: 했던
0: 후회 안
1: 행동
0: 합니다.
1: 메시지하고.
0: 지금도 저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 공화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1: 그게
0: 정말로
1: 법치잖아요.
0: 이재명 정부 1년이 지나면서 자유민주 공화정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유, 민주, 공화 완전히 형해화 됐어요.
1: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법치가 제대로 됐어요?
0: 이재명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또 제가 그래서 비윤의 핵심이
1: 알았어요.
0: 정말로 대통령 잘해야 된다.
1: 알았어요.
0: 계속 쓴소리만 했잖아요.
1: 과거
0: 그래서
1: 얘기는 나중에 그만.
0: 저는 이철규 당시 사무총장이 윤상현이는 승선 안 시킨다. 공천 배제한다. 그걸 하태경 의원이 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비윤의 핵심이 왜 친윤을 했느냐? 친윤이 아니라 친국가다. 친자유민주주의 체제다.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그 김승원 후보자 논란이 지금 상당히 정말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제 법사위 계셨었죠?
0: 제가 법사에
1: 어제
0: 있었습니다.
1: 서윤교 위원장, 김태규 위원 한바탕 붙은 것 같은데 법사위 어제 전체적인 분위기
0: 전체적인
1: 설명 좀
0: 분위기가
1: 해주세요.
0: 뭐냐면 저희가 이제 우리 박형수 의원이 간사인데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를 우리가 증인 44, 참고인 4명을 신청했는데 아침에 연락이 왔대요. 민주당 김의겸 감사가 하나도 못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 진행 발언했죠. 박형숙

0: 의원했고 또 제가 또 했습니다. 이건 맹탕청문회다.
1: 네.
0: 깜깜이 방탄청문회 하는 거 아니냐.
1: 네.
0: 너희들이 계속 허위 과장이라고 하면은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듣자. 왜안 부르냐. 그랬더니 김태규 의원, 야, 결국 우리 국회의원들을 방탄 세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서영기 의원이 무슨 소리예요. 인사청문회는 증인 한 명도 부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 원래 그래요, 근데?
0: 아닙니다.
1: 아니죠.
0: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끄집어냈어요.
1: 네.
0: 이걸 흔들었어요.
1: 네.
0: 뭐냐면은 2022년 4월인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때 행안위 위원장이 서영교 의원이.
1: 네.
0: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하면 증인 4명 있었는데 불출석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날짜를 변경하면서 증인 출석은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한 필수적인
1: 네.
0: 절차다라고 얘기했어. 본인이 그렇게
1: 그렇죠.
0: 얘기해도 증인이
1: 네.
0: 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흔들었어요. 가져가 달라고.
1: 뭐래요?
0: 그래서 이거 보여줬지.
1: 네.
0: 그런데 읽더라고.
1: 네.
0: 그것도 이제 하나의 해프닝 같이 끝났는데
1: 네.
0: 어젯밤 12시까지도 그게 안 왔습니다. 그래서
1: 아.
0: 제가 어젯밤에 박형수 간사위원한테 확인했어요. 야, 박이야 연락 왔냐? 아유, 한 명도 안 받겠답니다. 그들의 최종 입장입니다. 그랬어요.
1: 그러면은
0: 예.
1: 민주당과 서영교 위원장이 안 받겠다라 그러면 증인 참고인 없이
0: 없이 할 수가
1: 그냥 그럴 수밖에
0: 없습니다. 예,
1: 없겠네요.
0: 없습니다.
1: 무력감 느끼시겠어요.
0: 당연히 무력감 느끼죠. 근데 이 정부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김민석
1: 네.
0: 총리 후보자, 한석수 총리 후보자. 우리가 원하는 증인 참 하나도 채택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깜깜이 방탄청문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이 민당의 뿌리가 진짜 김대중 대통령이냐. 김대중 대통령 민당의 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부 다 증인 참고에 없애버려.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 만든다. 이것은 어떤 이 해명. 변명의 기자회견밖에 안 된다. 이 사람들이 하는 청문회는.
1: 그러면은 그렇게
0: 예.
1: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윤상현 의원님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거
0: 예,
1: 아니에요.
0: 하고 있습니다.
1: 김승원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 뭐라 보세요?
0: 김성 후보자 일단은 이분이 뭐그 브로커 양 씨, 또그 강세찬 제니슬 대표.
1: 네.
0: 대표가 2016년 그걸 차리지 않습니까? 회사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2021년 9월 말에 임상시험 승인을 시각체에 냅니다.
1: 네.
0: 그러면서 다급하게 양수진이라는 볼크를 찾죠.
1: 네.
0: 사제지간이죠. 야, 이거 좀 빨리 해줘. 내가 너한테
1: 네.
0: 뭐 10억을 줄게. 뭐 이런 식의 이제 딜이 약속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가지고 10월 10일에 그 약속을 받고 김승환 후보자가 김강림 식약약품처장한테
1: 맞아요.
0: 이걸 하잖아요.
1: 네.
0: 거기서 뭐 500만 원뭐 이제 후원금 뭐 대가 약속이
1: 얘기도
0: 있었냐도
1: 나오고. 네.
0: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야, 이거 수천억 버는 거 아니야?
1: 그런
0: 라고
1: 얘기도
0: 김성
1: 있죠.
0: 후보자가.
1: 네.
0: 그래서 어떤 소위 말해서 공익적 민원 전달이 아니라 사익적 로비에 이제 후보자가 동원이 됐고 또 후원금 소위 말해서 이 대가 약속이 있었고
1: 네.
0: 또 하나 문제점은 사법농단 사례입니다.
1: 뭐예요?
0: 이게 뭐냐면은 2022년 2월 그 양수진, 김성 후보자 그리고 서부지법의 정 이제
1: 아,
0: 판사하고 같이 찍은
1: 네.
0: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 가을 겨울 사이에 뭐냐면 강세찬 대표가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당시 대검에서 그걸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대법에서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1차에서 기각이 됩니다. 물론 2차에서 송모 판사는 그거를 이제 영장을 발부하죠. 또 하나는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가 뭐냐면은 야, 서부지검에서 보니까 야, 이게 알선 뇌물 약속 혐의다. 이거는 실형을 때린다. 그래가지고 2024년 8월 달에 8개월 징역형을 때리겠다고 서부지검이
1: 맞아요.
0: 하는데 또 12월 계엄 이후에는 또 그게 우야무야 기소유예로 끝난다는 거예요.
1: 심호정 검찰총장의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0: 뭐,
1: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가 조작입니다. 제네셀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관련된 회사가 8개 회사고요. 임상시험 승인이 떨어진 날이 2021년 10월 26일입니다. 이 주가가요, 그 다음 날 해가지고 2,000원대가 8,000원대로 폭증합니다.
1: 맞아요.
0: 그런데 이 회사들이 오히려 딱 털고 나옵니다.
1: 팔아요.
0: 182억을 챙기고 나와요. 그러면서 세종 메디컬 같은 게 주가가 완전히 떨어져서 거의 완전히 이 가치가 없게 되거든요. 이거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수원 지역구에 있는데 발돌 장애인 뭐 발 이 네. 발달 장애 아동 협동 조합을 만든 부인 아들 딸 이게 관여하고 거기서 정부 바우처 8억 8천만 원을 또 이게 받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임금이 3억 3천만 원 임금으로 지급이 돼요. 야, 그래서 이 한 다섯 가지 의혹이 네. 있다. 특히 제가 하나 염려하는 것은 임상시험 승인이 납니다. 네. 2020년 5월에. 그래서 대상자가 100명이 확정돼요.
1: 맞아요.
0: 근데 이게 햄스터였다 했더니 다섯 마리 햄스터 하나 한 마리가 죽었다는 거거든. 그거를 딱 속이잖아. 그래서 임상시험 100명에 정말 진행이 됐느냐. 이건 진짜 무서운 엽기적인 행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안점을 두고 하려고.
1: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의원님 지금 쭉 얘기하신 거 보니까 거의 한동훈 의원이 다 이슈 던지고 이슈
0: 끌고 가는 거 같아요. 근데 한동훈 의원하고도 제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어요?
0: 아니, 잘하고 있죠. 네. 한동훈 의원이 네. 이제 대여 공격의 선봉장이 되고요. 네. 또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둘이 무슨 관계냐?
1: 어? 사진 집에 갔냐?
0: 집에 갔냐 안 갔냐? 사진 터트렸습니까? 안 터트렸어요?
1: 아직은 안.
0: 아직 사진 곧 나올 거예요. 또 사진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이 이제는 그 김승헌 후보자가 그 집에 간답니다. 양순이 집에 그 거기서 찍은 사진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도대체 뭘 가지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법무장관 하면서 정보력 같은 거 또 이 어떤 경험 같은 걸 가지고 어떤 대여 공격의 선봉장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재명 정부의 이 도덕성의 민낯을 막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잘 싸우고 있고.
1: 그런데.
0: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서 어제도 인사청문회 그거 하면서 야 한동훈 그렇게 한동훈이 뭐 이상하게 허위로 뭐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뭐 민당 의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한동훈 의원을 증인 채택하자라고 했고 네. 본인은 인사청문위원으로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네. 사실은. 근데 그게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고. 네. 그래도 저는 적어도 우리 당 의원들, 법사 의원들하고 같이 팀 공조를 해서 다 같이 대여, 대의를 가지고 대여 투쟁을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1: 그럼 예. 장동혁 대표에게 네. 윤상현 의원님이나 법사 의원들 찍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오빠의 본질 아니야? 그러면서 견제하잖아요.
0: 저는 네. 그 단계를 넘었습니다.
1: 넘었어요?
0: 아, 저는 그 단계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네. 하도 쓴소리를 많이 해서 그 네. 단계는 넘었고요.
1: 그럼 이 상황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0: 아니 장동혁 대표는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죠. 네. 본인은 이제 소위 말해서 대여 투쟁을 전개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대표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려고 하는 거고요.
1: 이게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이제, 싫어요라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0: 물론 감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소위 말해서 어떤 견제 구를 날 수도 있는데 이제 네. 오빠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 의원은 오빠 게이트다. 여기에 보면 한병도도 뭐 송영길이도 뭐 또 최재성이도 들어오고 민당 오빠 게이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랬더니 이제 장동혁 대표는 오빠라고 하면은 무슨 남녀 관계로 해가지고 제3녀 소설 같이 흘러가니까 본질 흐리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딱 긋고 장동혁 대표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식약처에 이제 로비가 갔고 또 이제 청탁에 대한 어떤 대가 문제 또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 문제 네. 이게 본질이다. 또 특히 김성호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공소 취소를 위한 거다. 그래서 큰 테두리에서 보려고 네. 하는 거고. 네. 그렇지만은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네. 한동훈 의원의 그 화력 자원을 같이 우리가 써서 활용해서 팀 화력을 더 대여 투쟁의 팀 화력을 더 굳건히 강하게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하고 한동훈 의원하고 팀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1: 네.
0: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동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1: 장동혁 대표가 조금 좀 아쉽다.
0: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1: 잘못됐어요? 안타까워요.
0: 잘못됐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장동혁 대표는 이제 광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1: 아, 진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가서 막 북치고 꽃 옆에 꽂고.
0: 저는 네. 저도 광장에 여러 번 나가보고 네. 광장에 있는 분들하고 참 정말 수차례 간담회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해봤는데 사실 광장의 분노를 증폭시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광장의 네. 분노를 제도권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부정선거 의혹의 현장을 다 공

0: 이게 검증하자라고 한게 공개 재검표고, 그것을 우리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그게 깨졌는데, 저는 우리가 정말 우리 보수 야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의원이나 저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말로 역사 국민 앞에 속죄 책임을 져줬어야 된다. 정말로 이재명 정부 이 자유공화 민주 이 공화정을 파괴하는 이 동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결국 우리들이 못나서 그런 거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실패라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윤석열, 한동훈, 장동훈. 정말로 세 사람이 지난 총선에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 대표 그리고 장동혁 중앙당 사무총 결국 세 사람이 선거 잘못 치른 거 아닙니까? 동기를 준거 민주당의 의회 폭거의 동기를 만든 물론 저희 같은 중진도 다 책임져.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역사 국민 앞에 속죄 자세를 쓰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국민들한테 우리 스스로 자기 고백 성사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똘똘 다시 뭉쳐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저희 민주공화정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 이런 큰 틀의 대의를 가지고 나가야 국민들이 우리를 보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뭐 배신자.
1: 그러니까요.
0: 배신자 프레임. 저도 배신자가 됐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라고. 사과 당연히 해야죠.
1: 해야죠.
0: 결국 사과하셨어. 저는 대통령한테 항상 쓴소리했어. 결국은 다 따라오셔. 그러면 대통령한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보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역사와 국민들 앞에 내가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이 대한민국 잘 되기를 바라는데 대한민국이 망해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 지킬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탄핵을 찬성했건 반대건 여러분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구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기를 정말로 정말 확고대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와서 보수의 길을 열어주고 한동훈도 또 장동혁도 저도 윤상현도 속죄 책임에 자수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할 거다. 우리는 그 과정을 아직까지 탈피하지 못하고 서로 너 배신자, 너안 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그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명확히 우리가 선을 긋고 그어야 된다.
1: 의원님, 죄송해요.
0: 예.
1: 제가 의원님이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을 할지 모르고 그런 생각이 없는 줄 알고
0: 저는 항상 그 얘기를
1: 그동안
0: 해왔는데
1: 제가 의원님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0: 괜찮습니다.
1: 다
0: 모르면
1: 보셨죠?
0: 아니
1: 윤상현 정치할 자격이 없어 막 이렇게 막 따로
0: 근데
1: 막
0: 제가 이제
1: 나갔는데
0: 이런 원래 방송 그 당시에는 뛸 때는 뭐 거의 이제 그 유튜브 그런 분들을 하고 만났고 또 정말로 잘못 알려진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저는
1: 근데요.
0: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제가 자원을 했어요. 국정조사특위에서 야 부정선거
1: 잠깐만
0: 아닌가?
1: 의원님
0: 예.
1: 그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0: 야, 야.
1: 인터뷰 잡고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국민의힘이나 보수파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의원님에 대해서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너무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 있어요.
0: 맞죠.
1: 그래서 의원님도 좀더 해명하시고 사과하실 건더 많이 사과하셨으면 좋겠다.
0: 저는
1: 그런
0: 정말로
1: 생각이 들어요.
0: 사과도 제가 하자 해서 고해성사 했고요.
1: 네.
0: 연승형 김상훈 의원들이 다 따라왔고.
1: 네.
0: 근데 당 내에서 제가 이거를 중진회의 또이 우리 의총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못 받아들여요.
1: 알겠습니다.
0: 정말 안타까운. 그래서 저는 러탄다고 해서 우리가 석고 대지하자. 우리가 이재명 정부 이런 식으로 출범하게 만든 최고의 역사적인 죄인이다. 고백하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서로를 탄핵을 가지고 서로서로 입장이 갈린 것에 대해서 우리 서로서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국민적인 용서를 받고 그리고 자유민주공화정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보여주는 계기로 삼자. 정말로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그걸 메시지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메시지만 툭툭
1: 앞으로
0: 던졌죠.
1: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0: 예.
1: 그 연장선상에서 김재수 본한테 뭐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아마 이거는
0: 근데 그것도요. 제가 오늘 유튜브 나가서 했는데 야 정말로 좌파 매체에서 그걸
1: 왜?
0: 의도적으로 한 거. 1년 지나면 돼. 그러나 우리 하기 나름이야.
1: 아, 그 뒷말이 빠졌어요?
0: 뒷말이 다 빠졌어.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제발 그 뒤를 한번 그 유튜브에 나갔던 그 사람이 해명을 했어. 뒤를 한번 봐라.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낙인 찍기 진영 싸움.
1: 알겠습니다.
0: 정말로 정치를 하면서 허탈합니다.
1: 오늘 윤상현 의원님 재발견을 오늘 지금 제가 했다고 생각하고
0: 예,
1: 피디님 윤상현 의원님이 외교 전문가시거든요.
0: 예.
1: 저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예, 저 한 끝나고 나서.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1: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2: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3: 답 나왔네.
14: 가자.
12: 어딜요?
1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6: 평택시!
1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2: 얼마나 걸릴까요?
1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4: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2: 세계 반도체 수도
1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6: 바로 평택시.
18: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9: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0: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21: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22: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5: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

0: 드론 라이트 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긴 소매 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서늘함이 느껴지고 있고요. 서늘함을 넘어서서 쌀쌀함이 느껴지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16.6도, 강원도 정선은 1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구도 25도, 광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계양에서 송내, 장수에서 소래터널까지 밀리는데요. 소래터널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 처리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로도 시흥요금소에서 안현 사이와 도리에서 시흥요금소, 다시 조남에서 수암터널 사이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양방향 비슷한 구간 밀리는데요.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시속 2, 3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윤상현 의원과의 인터뷰를 한 5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1: 예.
0: 한동훈 의원이 지금 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말 화력이 세게 잘하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셨고,
1: 예, 예, 그러면
0: 장동현 대표가 약간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아쉽다라는 얘기하셨잖아요.
1: 예, 예.
0: 장동현 대표요.
1: 예.
0: 이렇게 올공에 가서 막 북치고 막 꽃 찍고 막 정정식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참석도 안 하고 다시 올공 가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참 이 올공 올림픽 공원에 네. 있는 그분들의 분노 네. 열정은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도권에서 그 분노를 담아내서 해결을 네.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네. 기본적인 책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광장보다는 제도권에서 이걸 해야죠.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한 공개 재검표 네. 이런 걸 하게끔 했어야 됩니다. 네. 공개 재검증. 예를 들어서 인천의 송도 1동 송도 2동 관내 이제 인천시장 관내 사전투표 1동 2동 보면은 유종보 후보 1440표 똑같아요.
0: 네.
1: 박찬대 후보 3030표 똑같아. 그런데 3등 후보가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가 있어요. 1동에 61표. 송도 2동에는 47표 나와요. 그런데 이건 딱 빼고 이것만 가지고
0: 네.
1: 1동, 2동, 1, 2등 후보만 가지고 5억 9천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네. 지구상에 나올 수 없는 가치라고 얘기해. 장동욱 대표의 워딩입니다.
0: 네.
1: 그럼 이걸 까봐야지.
0: 네.
1: 특검하고
0: 네.
1: 검사들, 수사관들 보내가지고 피파계 검사, 과학 검사 이 기기를 가져와가지고 다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또 이걸 반대. 이걸 어떻게 네.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게 정치에 대해서 좀 더 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0: 장동혜 대표 내년 임기가 8월까지잖아요.
1: 8월이죠.
0: 그때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0: 사실 정말 당내 이제 그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동의 못하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1: 많죠.
0: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이 정말로 주도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 한 30명이 넘을 거예요.
1: 계속 그랬죠.
0: 저는 뭐 공개적인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변화, 혁신, 통합의 주체가 되라. 좀이 궤도 전환을 해라. 혁신과 통합의 길로 가지 어떤 배제와 징계의 길로 가지 마라. 얘기했는데 안 들어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 이게 이제 우리들의 어떤 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의 이제 그룹핑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당을 좀더이 민심의 바다로, 당심이 아니라 정말로 당심의 좁은 항구에
1: 아이,
0: 가두는 게 아니라
1: 그럼요.
0: 민심의 바다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니라 국민 중심 정당이 되고
1: 그렇죠.
0: 포괄 정당이 되고 대중 정당이
1: 맞습니다.
0: 되는데, 이거는 당원 중심 정당은 오히려 우리의 이게 너무 협소하게 만든다. 이런
1: 그거를 못
0: 생각이 듭니다.
1: 받아들이거나 계속 당원 주권주의 강조하면은 중도에 사퇴하는 것이 낫다.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게 맞다.
0: 근데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먼저 느껴야 됩니다. 본인은 자기의 정치 기반을 먼저 당원 중심으로 확고히 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든 정치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것 같아요. 이 박수현 이 충남 지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장동혁 대표가 이제 기자들 만나서 자기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자기는 경상도 기반도 없고, 한마디로. 두 번째, 충청도 기반은 소위 말해서 이 당의 이제 중진들한테 가 있고, 그래서 자기는 소위 말해서 우파, 강성 우파를 중심으로 정치 기반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거를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장동혁 대표 행보를 보면 딱 거기에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1: 당대표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0: 그건 아닙니다.
1: 아니죠? 알겠습니다.
0: 저는 계속 변화, 혁신, 통합의 어떤
1: 그만두라고 한번
0: 구심점이
1: 얘기
0: 되라.
1: 세게 한번 하세요.
0: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거는
1: 아니요?
0: 본인이 결단할 문제고 좀더 크게 보고 사실
1: 그럼
0: 좀
1: 이렇게 여쭤볼게요. 당대표직에서 지금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면 그냥 그만두는 게 국민의힘과 보수파에 더 좋다? 낫다?
0: 이런 식으로
1: 하면?
0: 이 당이 예를 들어서 내년 8월까지 해서 당원 중심주의로 가고 또뭐 다시 또 당대표 나간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정말 새로운 보수 정당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 아니 그뭐 창당이 아니면 당대표가
0: 아니,
1: 바뀌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뭐 8월 이후에도 또 나와서 당대표를 한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당원 중심 정당을 가면요, 상식적이고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1: 알겠습니다. 파병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도 늦었다라면서 파병 찬성.
0: 저는 지난번에 올 3월인가요? 트럼프 대통령 요구가 있을 때 가자라고 했습니다. 아덴만에 있는 청해 부대를 호르몬즈 해역 외곽으로 보내서 일단 생태계로 내자. 이게 한미 관계 전반을 위해서 좋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2천억 달러 투자 플러스 1,500 달러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미국에 하는 돈 경제 협력이든 뭐든 그 소위 말해서 관세 협상을 위해서 우리가 던진 그 카드, 그걸 위해서도 또 우리가 얘기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우리가 비전투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한번 생색을 내는 게 좋다라고 계속 얘기했어. 근데 그걸 안 받아줘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때려. 때리고 때리고 하니까 이제는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왜 실사단을 보냄? 가겠다고 이미 결정을
1: 그렇죠.
0: 했어요. 결국은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진작 갔으면 이런
1: 위험한
0: 식이요.
1: 선택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중동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나 우리 여러 가지 뭐 산업 거기서 하는 그런 것들을 공격받을 수
0: 예를
1: 있잖아요.
0: 들어서 뭐 이런 어떤 이란 당국으로부터 어떤 뭐 협박 위협에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가져야죠. 원칙. 미국이나 이란에 대해서 확고한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원유가 70% 천연가스 한20% 들어오는 소위 말해서 경제, 에너지, 안보, 생명선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네. 우리 선바, 우리 유조선을 우리가 지키겠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 우리는 전투적인 전투를 해서 가는 게 아니다. 우리 비전적인 해상 안전을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다.
1: 전투병 파병까지는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0: 전투병 파병 있을 수 없어요.
1: 있을 수
0: 우리가
1: 없고요.
0: 전투병 파병한 적도 없고요.
1: 그렇죠. 네.
0: 아무리 동맹 관계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이제 의회의 어떤 미의회 승인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1: 네.
0: 어떤 이 국제법적인 명분은 약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저런 식 압박을 하면은 우리가 한미 동맹 국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전투적 방어적 성격의 어떤 파병은 필요하다.
1: 그래도
0: 진작 했었어야 된다.
1: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위험한 곳이잖아요.
0: 전쟁은 위험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소위 말해서 어제부터 뭐 소위 말해서 이란에 이제 어떤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중국 사령부에서 5개 유조선을 또 때렸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멘에 있던 후티 반군이 또 사우디를 때리고 또 홍해 주변 바반 말데스 해협을 또 봉쇄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11월 3일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중간선거 막바지에 이란이나 미국하고 마지막 기싸움의 성격을 띈 이 네. 화력의 시범 이 화력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머지않아 이게 어떤 식으로도 종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까?
1: 일각에서는 그냥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우리가 파병할게요, 검토할게요 하면서 시간 질질 끄는 게 낫지 않냐.
0: 그건 속보입니다.
1: 속보예요?
0: 속보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3년도에도 파병 결정을 하고 네. 우리가 그 결정을 하고 하는데 3, 4개월이면 이게 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초계기를 보내면 초계기 금방 보낼 수 네. 있고요. 네. 군수지원 한 보낸다. 이거는 뭐 한 1개월 이상 걸리고요. 지금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실사단 보내고 그다음 이제 합참이 다음 주 9월 17일 날 NSC 상임위에 보고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2003년도. 네. 한미동맹 국익적 차원에서 자이툰 파병부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비전투병 보냈습니다. 네. 이것도 대통령의 결단이다.
1: 제가 이번 주에 민주당 의원분들하고 인터뷰했을 때는 다 거의 반대하셨거든요.
0: 그분들은 반대하죠. 당시에 그 민당 의원들 반대 많이 했죠.
1: 그때
0: 송영길 의원 네. 이런 분들 반대했는데 네. 지금도 박지원 의원 말씀을 보세요. 한미동맹 국적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
1: 네.
0: 저도 그런 차원입니다. 이미 진작 했어야 된다. 네. 한미 관계 전반을 돌아보죠.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왜 6.25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3만 7천 명의 미군이 왜 미군이 전사를 하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왜 도와줍니까?
1: 네.
0: 지금 우리가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은 작게 502, 5027에 의해서 69만 명의 병력이 들어옵니다.
1: 네.
0: 그리고 전투함 해함정 3천 대가 넘습니다. 이런 식의 동맹 관계면은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물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든 거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야 우리도 전략적인 고려를 해봐라. 한미동맹 전체 국익적 차원에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특히 10월 3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려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의 어떤 요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정치 현안부터 예. 파병까지 해박하게 여러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0: 아, 예.
1: 오늘 그 말씀대로
0: 예.
1: 그 생각대로 앞으로 정치 계속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또 엄청 비판할
0: 아유,
1: 거예요.
0: 아유, 저는 네. 저는 사실 제가 방송에 안 나왔거든요.
1: 네.
0: 방송에 안 나오고 당내에서만 얘기하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들어간 다음에 뭐 특검 조사 막 다 조사받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1: 네.
0: 또 기소도 되고 체포반에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당의 문제, 네. 대한민국의 이 방향의 문제에 대해서 당이나 국가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의로운 방향이 뭐냐라고 네. 해서 이제는 계속 얘기할 작전,
1: 과거에 대한 좀
0: 공개적으로 얘기할
1: 과거에 생각. 대한 해명과 반성도 좀 곁들이시고요.
0: 그래서 속죄 책임에 대해서 제가 그걸 다 올렸습니다. 페북에 올리고
1: 계속하세요. 근데
0: 예, 그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1: 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셨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0: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0: 고향 등일시.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측근 중앙일보 강찬우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심 변호사님도 그럼 저희 최측근 하기로 하신 겁니까?
3: 저는 이제 일일 측근입니다.
0: 일일 측근.
3: 오늘만 측근으로.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측근도. 서영주 소장님.
2: 네.
0: 김민석 대표 메모가 또 어제부터 화제예요.
2: 그러게요.
0: 참 이 정치인분들은 그냥 우리 시사방송에 아이템 던져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훈식 원식 청내 한동훈 이진숙 아웃. 의도적인 노출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실수예요?
2: 저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2: 네. 오. 물론 이제 당대표는 늘 본회의장 가면 이 언론사 카메라가 딱 포커싱 맞춰놓고 있거든요.
0: 그렇죠.
2: 그 자리를 네. 맞춰놔요. 사람을 맞추는 맞아. 게 아니라. 그래서 맞아요. 그걸 보고 있을 거라고 알았을 텐데 네. 이거를 수첩을 폈다. 핸드폰은 보호필름 붙일 수 있는데 수첩은 네. 못

0: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1: 할 수
0: 뭐
1: 있죠.
0: 말해도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의도가 있다선 치더라도 별로 그렇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두
1: 없어요.
0: 번째는 김민석 대표가 오늘 뭐 민티에서 밝힌 게 사실 뭐 카메라 기재들 없는 것 같아서 잠깐 좀 펼쳐봤다.
1: 말이 안 돼.
0: 왜냐면 오늘 할 일들을 뭔가 머릿속에 정리하려면 수첩을 펼쳐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일단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전제하에 내용만 얘기하면.
1: 아니요, 고의에 그거부터 먼저
0: 아, 그래요?
1: 여쭤볼게요. 다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고의가 아니었다.
0: 저기 고의 한 20%,
1: 거의 20%.
0: 그냥 방안안 고의 80%.
1: 아, 요즘 말 조심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서소장님
0: 저는
1: 답지
0: 늘
1: 않아요.
0: 진중하고 말을 조심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입술이 다 터졌어요.
1: 강찬호 의원님.
2: 저는 그렇게 고의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1: 아니에요?
2: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가 언급되는 게 너무 민감할 뿐더러
1: 네.
2: 사실은 서울시장이 문제는 본인도 과거에 결부돼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저 친청계 쪽에서
1: 맞아요.
2: 서울시장을 그러니까 이번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김민석으로 많이 미는 기류가 있었고 정청래 대표도 좀 그런 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분이 국회의장 경선 전까지는 친청이었어요.
1: 네.
2: 그 정청래 후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정청래 후 대표의 그 청심 마음이 읽혀진다. 그런 분인데 그분이 아, 저 민석이는 우리 동교동계 막내인데 내가 조만간 민석이 만나가지고 서울시장 출마 권유할 거야. 그때 실제로 그런 얘기를 언론에 얘기하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 누가 봐도 야, 정청래 대표가 이 다음번 전당대회에 김문석하고 붙는 거는 좀 피하고 싶으니까 그냥 서울시장 후보로 밀어버리는구나. 그게 지금 친청계의 생각이구나. 그때 많은 기자들이 다 그렇게 인식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김민석 진짜 저 박지원 의원이 이제 진짜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보더니 제가 그 직후 박지원 의원 국회에서 마주쳐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에이, 생각 없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김민석 후, 저는 그때는 지금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외려 김민석 의원이 그때 불쾌했다고 봐요. 그때 김민석 총리지. 아니, 이 당에서 말이야. 나는 지금 당대표 생각이 있는데 나를 그냥 서울시장으로 그냥 밀어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겠다는 거구나. 야, 이거 기분 나쁘다. 그 완전히 지금 뒤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
1: 그러면은 실수로 이거를 노출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 어쨌든.
2: 그런데 이제 굳이 만약에 저는 그래서 해석을 해서 만약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내 빚, 그저 이렇게 노출이 돼도 된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면 한번 정청래 대표 의원한테 이제 당신이 나한테 작년에 한거 나도 대갚아 줄게.
1: 복수? 신 변호사님은 고의예요? 아니면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3: 저는 실수 쪽에 좀 무게를 더 싣고 싶은 게 이게 김민석 당대표에게 전혀 도움되는 결과가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도로
2: 그렇지.
3: 갖다 붙여도 도움이 안 되고요. 또
1: 네.
3: 하나는 정청래 대표의 이름을 올려서 이게 언론에 보도됐을 때 정전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김민석 대표가 모를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예민한 반응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1: 맞아요.
3: 이게 하루 이틀 된건 아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바로 반응을 치고 나올 거를 미리 예상한다면 이걸 고의로 노출시키기는 저는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1: 네.
3: 저는 실수로 봅니다. 해프닝 실수다.
1: 근데 신 변호사님 좋은데 뭐 실수는 고의는 좋은데 동료 의원이잖아요. 아무리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더라도 이진수 한동훈 아웃. 이거는 국회의원 자격 없다. 뭐 제명시키겠다. 오늘 또 민TV에서 또 그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적절한가요?
3: 근데 뭐 이거는 내부 수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실수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니까
1: 네.
3: 사실 뭐 수첩에다가 뭐 무슨 소리를 못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자체는 뭐 문제 삼긴 힘들고 사실 이진숙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 또 한동훈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제 아웃이라는 단어로 저는 농축이 됐다고 봐요.
1: 네.
3: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5.18 문제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들고 당에서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징계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수단을 뭐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1: 네.
3: 한동훈 의원 같은도 최근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이거는 좀 위험천만한 방식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아웃이라는 글자로 표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도 적절해요?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3: 수첩이니까.
1: 수첩이라
0: 그러면 일기장에다가 본인 난 누구 미워 누구 미워 그게 적절해요? 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1: 아니 그러면서 민TV에 나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해버렸잖아요.
0: 근데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저는 여당 대표니까 공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1: 그래요?
0: 그게 정치의 행위일 수 있고 우리 당의 그게 중론일 수 있다.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이준석 후보는 평가할 것도 없어요. 제가 봐도 공식 눈높이에 봐도 이분은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제명 의결서가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아웃이라고 쓰는 것도 맞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최근 행보 저 사실 위험천만하다고 신 변호사님이 예쁘게 얘기했지만 네. 사실 그 이 자료 취득 과정에서 법무부 1차관 출신 조차도 이거는 법률적으로 범죄가 구성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정도도 모르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의견 정도는 아웃이라고 쓸 수 있고 이게 혼자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당내 최고 지도부에 생각할 수도 있다.
2: 제가 볼 때 이거는 저는 그 무슨 일기장에 그 개인적인 감정 쓰는 문제라기보다 지금 본인이 그 오늘 할 일 이런 거 의정 계획하고 있는 메모인데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국회의원을 아웃 쉽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회에서 퇴출하겠다. 이건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협상을 하고 갈등을 풀어야 될 대상을 한마디로 그냥 제명이라는 그 최악의 과거에 제명 시도했다가 망한 건 다 제명 시도한 쪽이에요. 네.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총재 제명했다가 며칠 뒤에 11.6구로 그냥 별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도 지금 이런 저는 이 자리에 아웃이라고 썼다면 저기는 여기 용해인 김승원 아웃이라고 썼으면 아, 이 두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정리하겠다 네. 이런 만약에 내용이 나왔었으면 저는 굉장히 국민이 정말 그 우리가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참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김민석 대표한테 저는 그 박수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3: 아니 근데 이게 전제가 좀 전 안 맞는 게 YS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분을 독재 정권이 포갑하는 과정에서의 제명이니까 네. 당연히 국민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진숙이나 한동훈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이걸 뭐 좀 제명한다까지를 가지 않더라도 네. 사실 이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 그 대처가 이제 아웃이라는 표현은 뭐 제명을 할 수도 있고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YS 사례와는 내용 면에서는
2: 저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은 특히 민주주의를 아주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 중에 누가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아요. 과거 민주당은 자기들이 민주주의 실현한다고 맨날 자료 유출하고 떠져 국회 와서 흔들고 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세 바꿔가지고 자료 유출이 문제다 떠들고 있지만 국민들 거의 다 대부분 전부 다 그 자료의 내용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경악을 하고 김승원 민주당 청와대 밝혀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저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지 이게 무슨 뭐 민주주의에 반하는 의원을 지금 뭐 내쫓겠다는 거 얘기니까.
1: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와 네. 자료 유출 논란 건은 네. 조금 이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장관 후보자들 얘기를 좀 시작해볼게요. 네. 서윤주 소장님. 네. 용해인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 안 한대요.
0: 아 그래요.
1: 그러면은 뭔가 좀 사인이 있는 거 아닌가?
0: 저는 최근에 그 출근하는 그 용해인 후보자의 이 태도를 네. 보면서
1: 어떻게 보셨어요?
0: 뭔가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버틸 수 없는 느낌?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뭔가 발언을 참는 느낌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출근을 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다 이제 출근하지 않아요. 근데 노룩 출근을 하면서 아 이게 뭔가 있나 저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명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번에 청문을 치르더라도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하겠구나. 근데
1: 분위기 보면 알죠.
0: 분위기 보면 알죠.
1: 메시지 나온 거.
0: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기본소득당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입장 네. 그거를 빨리 밝히고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장관직을 계속 본인이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청문회를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 보고서를 통이 안 해주면 그거는 사실 대통령한테 사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용해인 후보자 제가 그랬어요. 고약하게 그러지 말고 빨리 그냥 의원직으로 돌아가는 게 본인도 살고 이번 인사도 사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집하고 청문회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싸늘해요. 그리고 대통령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싸늘한데 직원여당이 싸늘한데 이거를 밀어붙여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저는 눈치채지 않은 거죠.
1: 심 변호사님 저도 이제 패널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출근 안 했다 이거는요. 장관직을 좀 자진사퇴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신호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라고 저 해석하겠거든요. 심 변호사님은 어떻게
3: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늦었죠 사실은.
1: 늦었어요?
3: 그러니까 어차피 지명 철회든 자진 사퇴든 네.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라고 네. 한다면 조기에 수습하는 게 지금 가장 빠른데 저는 사실 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시기 전에 네. 그때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해외 순방 기간 내에 지명 철회하기는 매우 또 그거는 시점이 안 맞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귀국하시고 하면 사실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까지 갈 수 없다. 네. 이건 뭐 너무 합의된 중 논이라서 저는 빠르게 전 지금이라도 전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근데 용해인 후보자는 지금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너무 심각한데 더 심각한 문제.

0: 문제는 공인으로서 그걸 대처하는 자세가 그냥 무시하는 식으로 불통으로 가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아니, 불통이라는 건 우리가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했고 얘기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셨는데 그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다. 이건 너무 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강
3: 저도 가장 최근에 용해인 후보가 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그 준비단에 출근하는 그 그림 보통 정치권에서 옵틱이라 그러거든요.
1: 옵틱?
3: 옵틱이라는 게 옵틱은 이제 그 뭐야 그 영화의 옵틱스 광학에서 나온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사진 그 사진이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잘 지금 그두 분이 집어주셨는데 처음에는 뭐 몇 마디 대답하는 것 같더니 점점 의혹이 커지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딱눈딴데 바라보다가 그리고 이 굳게 담은 게 약간 새침한 표정 지으면서 아뭐 떠들어라 난 그냥 엘리베이터 탄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딱 타고 나서 그냥 또 카메라를 아주 그냥 정면으로 응시하는데 카메라를 받아치는 느낌이에요.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문이 쫙 닫히면 그냥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몇번 나오면서 저는 국민들이 거기에 제일 지금 아주 화가 나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의혹은 커지는데 오히려 대답은 안 하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자들의 질문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결단을 했다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너무 좋지 않다는 내부의 어떤 건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맞습니다. 본인이 결정은 오히려 근데 과거에 보면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할 때 어려운 조치들을 해버리는 경우가 오히려 있었어요. 그꽤 있어. 뭐 해외 순방 중 누구 사표 수리 뭐 이런 거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물리적 존재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좀 약간 대통령과 그 문제되는 대상의 어떤 거리감이 좀 벌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좀 어려운 걸 처리해버리는 어떤 계기로 해외 순방을 좀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해외 순방을 기점으로 뭔가 용해인 이분에 대해서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 게 돌아오면서 지금 만약에 이제 오늘 그 준비단에 출근 안한게 연결된다면 해외 순방 기간 중에 나름대로 정권과 용해인 후보 쪽 사이에 좀 협의가 있었다. 협의나 교감 같은 게 있었고
1: 어떻게 예측하세요?
3: 이제 저는 저도 정문회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1: 어렵다.
3: 이제는 그런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청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최근에 보면은 청와대가 당에 정무적으로 본다면 당에 좀 밀리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김용범 감싸고 유임시켰다가 결국 당에서 직간접으로 얘기가 들어간 정황 속에서 결국 이제 김용범 검질됐고 인요한도 결국 당에서 의견 나온 것이 지금 수용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문회가 열렸는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당 의원들조차도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면은 이거 청와대가 이제 당에 대한 컨트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1: 네.
3: 용해 날아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언론이 거기에 포커스가 갑니다. 아, 최악이죠. 네.
1: 서인주 소장님 예측이 궁금합니다. 인사청문회까지 간다 안 간다.
4: 저는 인사청문회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용인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퇴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청와대 입장이 뭐 이게 청문회까지 못 간다. 민주당 입장이 청문회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용인 후보자가 이 청문회 부분들을 받기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1: 그쵸?
4: 있다는 느낌. 우리가 이제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이제 패턴이 있잖아요.
1: 그렇지.
4: 그래서
1: 나는 빠르면 오늘 중에 저 이제 장관직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4: 신인구 변호사 말이 100번 맞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본인도 살고 당도 살고 이번 인사도 사는 것인데 너무 늦어서 이제 뭘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없어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상은 우리끼리 이렇게 정리하고
3: 요때의 당은 기본소득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사퇴를 해야 기본소득당이 그나마
0: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의혹이 너무 가짓수가 많고 본인이 이거 정리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 출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전 오늘 뭐 출근 안 했다고 했으니까 전 오늘이라도 좀 빠르게 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1: 거취를 고민하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4: 그렇죠.
1: 맥락을 읽어도 되겠네요.
4: 그럴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강찬우 의원님,
3: 네.
1: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습니까?
3: 아주 잘하고 있죠.
1: 아주 잘하고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여당이나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 자료 불법적으로 취득해가지고 분명히 문제.
3: 그거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문제를 안 삼고 그 자료 출처만 문제 삼는 거 판판이 그쪽이 당합니다.
1: 네.
3: 과거에. 정윤회 문건 기억 안 나세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네. 정윤회가 십상시 비서관들하고 회동하면서 국정을 주무른다. 내부 감찰 기밀 보고서요. 그거를 자기 밑에 일하고 있던 박관천이 그걸 유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 청와대하고 그때 그때는 뭐냐 새누리당이지 난리 쳐고 해가지고 저 나쁜 놈이다 자료 기밀 유출한 기밀 자료 유출한 놈이다 했는데 해서 기소도 하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민주당 그때

0: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다, 공익제 보자다 하더니 지금 저 민주당 정권 된 다음에 주요 관직에 발탁하고 지금 그 사람 어디가 있어요? 청와대 지금 경호처에 거기 지금 관직 얻어 있어요. 대통령 차장, 지금 차장. 경비하고 저 보안 지켜야 되는 부처에 지금 네. 부서에 그리고 그 위에 책임자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 민주당에서 공천 줘서 민주당 의원 됐어요.
1: 네.
0: 이렇게 자료 기밀 유출한 사람을 우대하고 의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똑같이 이것도 자료기밀 유출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지금 저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고 그것만 떠들고 있는데 뭐 자기들이 하면은 저 뭐냐 그 이게 고의인이고 이쪽에 저 뭐냐 불리한 자기들한테 불리한 공익제 번호 하면 그건 기밀 유출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그 국민들은 그런 거 관심 없고 내용 다 보고 있는데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고
1: 알겠습니다.
0: 야 법무부 장관 후보가 저렇게 해서 되나?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2: 네.
1: 의원이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2: 뭐 그렇게 잘못했다기보다는 사실 법률적 범위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네. 뭐냐면 한동훈 의원 자체가 네. 뭐 야당 의원으로서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면은 네.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좀 과해요. 요즘에 특히 폭주하는 게 거의 페이스북을 이제 전 내용보다는 몇 개월이나 그게 궁금해요. 10, 20, 30, 40, 50, 60. 그래서 오, 이제 개수가 오늘 70 갱신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내용보다는 그런 행위로만 보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자료출은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본인이 다투시면 돼요. 본인 당연히 그런 적 없다라고 하겠지만 또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게 본인도 검사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 혐의 대상자에 대해서 당신이 찍으면 내가 했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그건 별건으로 하는데 딱 한마디만 하면 한동훈 의원의 저 수백 개 이르는 페이스북에 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만히 보면 인식에서 본질 하나도 없어요. 로비나 뭐 청탁 주가 조작에 뭐 관련돼 있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오로지 사생활을 들춰내서 거의 흥신소인지 정말 청문을 하려고 하는 의원인지 모를 정도라서 저는 사생활 김승원 후보자 사생활 캐기 흥신소 저는 이런 이미지로 굳혀지면 알겠습니다. 스스로 별로 좋지 않다.
1: 신인규 의원님 강찬호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도 많은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이 자료 막 그랬잖아요. 도저히 사정기관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정말 해괴망측한 일이 많이 벌어졌구나. 그것도 알았고 거기에 무너뜨리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건데 너무 이게 자료 출처만 문제 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3: 아니 근데 뭐 정권 차원의 비리를 검증할 때는 그게 예외적으로 또 인용될 수 있죠. 뭐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우리가 다 겪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장관 후보자들을 다 검증하는데 항상 불법적인 수단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비약 아니냐. 그리고 네.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권 때도 그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박한천 그 당시 행정관에 네. 대해서. 그럼 문제 삼았던 것을 갖다가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 주장을 한다 해서 또 지적을 하면 이게 또 자기 기준에 자기가 빠지는 네.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뭐 불법적인 어떤 뭐 청탁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건 사실이고 이걸 이제 얼마만큼 김승원 후보자가 소명해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되느냐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1: 네.
3: 근데 이거를 한동훈 의원이 전 좀 약간 과욕을 부리고 오버 페이스를 해가지고 페이스북 양도 많고 또 하다 보니까 뭐 그 어디서 출처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의 내부 수사 계획서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검찰발 소스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3: 그럼 이걸 가지고 뭐 공익제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많이 지금 멀리 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본류로 돌아와서 김승원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법무부라고 하는 부처를 이끌 자격이 있느냐. 이거는 위법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기소유예로 끝났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라는 주장도 통용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또 공적인 역할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의 법적, 도덕적, 정치적 자격을 갖췄느냐. 그 기준은 저는 국민 눈높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돌아가서 저는 다시 한번 이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으로 가는 게 맞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말을 돌려서 했지만 저는 결론은 결국 제가 같다고 봐요.
1: 어떤.
0: 지금 보니까 저 우리 신규 변호사도 참 그 합리와 양심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그 아까 뭐 처음 논리는 좀 저 반박을 제가 많이 하고 싶지만 막판 결론은 뭐냐. 결국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1: 그거는 네. 뭐 강 의원님이 해석하지 마시고.
0: 아니 국민 눈높이 얘기를 했잖아요.
1: 본인 얘기하세요.
0: 아 그건 제가 먼저 그 첫 번째 논리를 반박드리는 게 도대체 정권 차원의 거는 건드려도 되고 그게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이 정권 차원의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나라 지금 법집행을 모두 책임지는 총수를 네. 지금 뽑는 그 저 과정이고 둘째 이 장관 후보는 더군다나 온 국민이 지금 주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여부 연임 개헌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총괄하는 그런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정권 차원이라는 그 애초부터 그 카테고리도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걸 만약 설사 받아들인다 해도 이건 이거야만큼 정권 차원의 지금 검증을 해 정권 차원의 문제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검증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그렇게 공격하더니 이거는 갑자기 그런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그저 자기네들도 했으니까 우리도 하면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 민주당은 일관되게 저 야당 시절에는 그렇게 자료 유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던 했는데 여당만 되면 저 갑자기 자료 유출 국민의힘도 그때 뭐 반대했으니까 우리도 반대한다. 이런 국민의힘하고 뭐가 다른 당입니까? 네. 맨날 국민의힘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저 당은 내란 당이고 우리는 민주주의 당이라고 하는 당이 갑자기 이거는 국민의힘하고 이때로 또 똑같이 보조를 맞추겠다니 저는 속아 웃을 일이다.
3: 이거는 네. 제가 반박을 좀 드리자면 네. 정권 차원의 비리라고 하는 것은 네. 윤석열 정권 떠올려 보시면 검찰도 작동 안 하고 공수처도 작동 안 하고 언론도 작동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게 정당화가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데 네. 김성원 후보자는 과거에 뭐 문재인 정권 시절이나 윤석열 정권 때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하면서 그분의 행적을 지금 우리가 검증하는 건데 네. 국회에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전 아까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저 자격 있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네.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다. 근데 장관이라는 자격이라는 게 위법 아니면 그럼 다 되느냐. 그렇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증하더라도 네. 한동훈 의원식으로 불법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받을 정도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합법적인 틀을 가지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 이걸 좀 저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매우 예. 좀 무리한 광식을 동원하고
0: 과거에 있다. 민주당 과거에 민주당이 뭐 정권 차원의 문제만 그러면 그저 뭐냐 자료 기밀 갖고 터뜨렸어요? 별별 여러 건 많이 터뜨렸잖아요. 뭐 그리고 근거도 없는 것도 맨날 하고 뭐 저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저 뭐 김현정 변호사들하고 술 마셨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영부인은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줄리 아니냐.
3: 어? 민주당을 비판할 문제지 네. 민주당이 그랬으니까 한동훈 의원이 정당화 된다는 논리로 좀 쓰는 건 아니라는
0: 이걸 반박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뭐 정권 차원에 정말 우리가 비리를 비판해야 되는 부분만 자료 유출이 알았어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말씀에 제가 반박드리는 거예요.
1: 서윤주 네. 소장님.
3: 충분히 전 검증 가능해요.
2: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후보자가 돼야죠.
1: 그런데 강철은 왜 이렇게 화나셨어?
0: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알았어요. 들어보면 이거 안 맞는 부분들이 나와서 그래요.
2: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건 역대 뭐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했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후보자가 소명하는 기회가 청문회입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야당에서는 이 사람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요라는 걸 잡아서 막 문제 제기를 하죠. 그 공방 과정이 있는 것인데 네. 한동훈 의원이 무리했다는 측면들이 지금 드러난 것들. 그다음에 제가 앞서 얘기한 게 주장한 게 본질이 아니라 사생활만 캐는 느낌. 그래서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밖에 없는 느낌. 그런 게 과연 마지막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조금 범죄 구성이 될 만한 기밀 서류를 공개하면서 본인의 어떤 논거를 증명을 했다는 것.
3: 기소계획서?
2: 예, 기소계획서. 이런 것들은 본인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이제 가면 돼요. 네. 제가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한동훈 의원의 주장이 다 틀렸다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네. 자료 유출했다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뭐 말하는 게 다 틀려요.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다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김승원 후보자 자체에 있어서 나름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죠. 이게 사적 관계에 있어서 민원을 해결해 줬으니까 이건 민원보다 청탁에 가까운 거 맞고 국민들이 봐도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이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은 이를 소명할 기회보다는 계속해서 예, 김승원 후보자가 사적으로 양모 씨와의 관계가 뭔가 이상하다는 쪽으로만 몰고 가요. 그러면 이게 정당한 청문회의 내용의 본질일까요? 전 차라리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으면 말한 대로 정권 자체의 비리, 권력에 대한 남용 이런 쪽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김승훈 후보자와 양모 씨의 관계가 점점 더 친하다는 것만 증명하는 게 그런 공익 제보에 준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저는
0: 저, 지금 근데 저 선정적이고 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지금 청탁 범죄 의혹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1: 얼마나 가까웠느냐를 아니,
0: 그,
1: 증명하는
0: 아니,
1: 거.
0: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회의원한테 누가 직접 아, 네, 저 우리 나 우리 약 좀 빨리 좀 저 식약청 그 프로세스 땡겨주세요. 이렇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그런.

0: 근데 이 이제 양모라는 사람은 결국 김승원 국회의원과 뭐 어떤 식의 오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빠 여동생의 굉장히 깊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그 관계를 바탕으로 전화해갖고 오빠 이거 좀 어떻게 땡겨줘. 그러니까 어 알았어 그래 과장이 맡고 있다고 아 알았어 어 그래 그래 15분 뒤에 어 저분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이 어떻게 맞아 우리 장성철 대표께서도 과거에 국회 보좌관 하셨는데 그때 민원 들어오면은 의원들은 아 알았습니다 여기 장보좌관 장보좌관 이거 한번 알아보고 이분하고 말씀해봐 이런 식으로 가지 저렇게 바로 오빠 한마디에 그냥 어 그래 알았어 야 그리고 그거 어떻게 돼 과장이 맡겼다고 어 그래 해줄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오빠와 그 동생의 무슨 선정적인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국회의원이 평등하게 모든 그 어떤 자기 지역 구민이나 주민들한테 일반적으로 제공해야 될 그러한 식의 그 민원 어떤 청취가 아니고 완전히 특수하게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그 소원을 들어준 그런 것인데 그게 왜 가능했는가? 오빠 동생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알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물증을 제시한 것인데 이게 왜 선정입니까?
1: 알겠는데 네. 저는 요 하나만 반박할게요. 네. 그러니까 오빠 독양 로비라고 이야기를 한동훈 의원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빠들 얘기하고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아 좀 이따가 또 NHK 그 룸살롱 얘기 또 하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의원의 어떤 패턴이 이제는 읽혔다라는 게 저는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너무 이제 과잉 프레임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네. 그런 문제인 거고 사실 이게 뭐 검증 자체를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지금 강찬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도 한 절반 정도는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적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아 이건 부당하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럼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법무부에 갈 수 그러니까. 있냐. 그걸 더 부각하고 그걸 더 검증해서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 뭐 사회적 협동조합 문제도 있고 많잖아요. 그걸 검증해가지고 적격자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 무슨 수사 계획서 이게 어떻게 밖에 나옵니까? 그걸 가지고서 마치 특검해야 된다.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걸 범죄로 막 몰고 가버리니까 오히려 저는 검증의 포인트를 지금 한동훈 의원이 상당히 좀 잃어버리고 있다.
0: 제가 이것만 한번 볼게요. 창원지방검찰청이 2024년 11월 4일 날 역시 작성한 똑같은 수사 보고서입니다. 여기 검사 이름도 나와요. 이름 풀네임은 지워졌지만 홍모모 검사가 제목 수사 보고 명태균이 윤석열 내외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검토 가져 280개 보고 캡처 이 내용 보수 내용 보고합니다. 명태균과 윤석열 내외가 긴밀하게 서로 소통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런 지금 수사 보고서를 이게 지금 공문서예요.
2: 누가 공개했어요? 이건?
0: 이거 지금 이거 저 그때 저 진보 계열이 공개를 해가지고 네. 이게 돌아다닙니다 지금 네. 인터넷 돌아다녀요. 이거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은 적 있어요?
2: 알겠습니다.
0: 이거는
2: 서 소장님
0: 이거, 네. 그 왜 보자 잠깐만.
2: 한동훈 후보자가 어제 한동훈 의원이 어제 언론인들과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양모 씨 집에 갔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3: 양모 씨 집에 갔냐 단둘이 사진 찍은 적
2: 사진 갖고 있대요.
3: 아니 그 뭐 그거 있으면 빨리 공개를 하세요. 간보지 네. 말고 뭐 그런 거 뭐 굳이 뭐 갖고 있으면 하면 되지. 이런 방식들이 이제는 다 미천이 드러나서. 뭐 있나 보다. 그러면 공개해서 어떤 거를 밝힐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양모 씨하고 김승원 후보자가 사진을 단둘이 찍었어요.
2: 네.
3: 그래서 뭐 지금 식약처에서 저기 그 승인 돼서는 안 될 것들이 승인이 됐나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주식에 대해서 이득을 얻은 것을 공유를 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500만 원에 대한 뭐 후원금을 약속한다는 그런 논박이 지금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그런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의 절차가 부적절했고 양모 씨와의 사생활이 국민적 눈높이에는 안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정청탁에 이르렀느냐라는 것들은 그걸 증명하라고요. 그래야 그게 공익 제보가 되는 것이지 네. 있는 사실을 가지고 짜증기 위해서 막 국민들한테 그럴 거예요 라고 막 던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0: 제가 하나만 할게요. 성공했습니다. 어디 성공했느냐.
2: 네.
0: 원래 저 뭐냐 이 9월 달에다가 그 이 식약처에 저 강모가 집어 넣었는데 식약처에서 뭐라 그랬어요? 14군데나 빵꾸가 났다 그랬어요. 14군데. 그것도 핵심적인 내용들. 이거 당신들 뭐 동물 실험이라든가 그 전에 인체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냐? 구멍 나 있네. 이거 보완해. 이거 보완해. 구멍이 14개야. 자, 이런 상황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그 저 뭐냐 김승원 의원이 전화 놓고 문자 놓고 2주 만에 에? 2주 만에 그거 통과했어요. 그 통과하는 게 뭐냐면 임상 2상 3상이에요. 임상이란 건 뭐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 하기 전에 먼저 세포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동물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에서 효과가 있네? 위험하지 않네? 그러면 이제 임상으로 갑니다. 근데 요 허들 넘기가 당연히 어렵죠. 왜냐면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약처가 14군데는 빵꾸나 했으니까 이거 알아보라고 했어요. 이러면 이거 보완하는데 시간 당연히 걸리고 한 100일 이상 걸린다는 게 지금 업계의 여러 가지 지적입니다. 그냥 그런데 네. 이것을 식약처가 결국은 그 김승환 전화 문자 이후 2주 만에 적어도 그 임상 대상에 올려준 거예요. 이게 성공한 거고요. 네. 두 번째 그 강모 환자가 무려 이걸로 백신 사고를 땡겼고 양모 환자가 거기서 6억을 다시 받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오빠 앞으로 저 뭐냐 500만 원 해줄게 저 뭐냐 그랬더니 계좌번호 넘어갔고 그다음에 앞으로 대선 자금 있으니까 2천만 원도 해줄게 이런 얘기 오갔잖아요.
2: 알았어요.
0: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 부정청탁이라고 아니라면 뭐가 부정청탁입니까?
2: 서수장님 이거 네. 같아. 그 또 녹취록 보면은
3: 새로운 저도, 내용이 아니야.
0: 아, 이거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3: 다 본 내용이에요.
2: 저도 이제 참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양모 씨가 전문가도 아닌데
0: 네.
2: 오빠 이게 제일 좋아 나를 믿어
0: 하면
2: 그래 알았어 전화해줄게 이거는 좀
1: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더 지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청탁이라고 하는 게 일단 나온 거잖아요.
2: 네.
1: 그럼 이게 그레이 에어리어 있으니까 이게 위법이냐 뭐 합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분에 의해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를 이제 당연히 공격하는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동훈 의원의 좀 위법 주장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 저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네. 건 아닌
0: 정합니다.
1: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저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오히려 김승환 후보자를 좀 도와주는 정치적 효과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떠나서 김승환 후보자 쪽에서도 저는 좀 더 성실하게 낮은 자세로 좀 소명을 좀 해야 된다.
2: 서수장님.
1: 네.
2: 그냥 김승환 후보자를 계속 옹호하고 방어하는 게 과연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좋을까 그 걱정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옹호하는 게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3: 그러니까 이제
2: 지지율 흐름 보면 좀 안 좋잖아요.
3: 두 가지 같아요. 그 여론이 악화돼서 그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좀 눈높이에 벗어난다. 저는 본질적으로 그 요인이 무엇인가. 정말로 김승환 후보자의 어떤 청탁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게 증명이 돼서 그렇게 됐다면 그래서 버티면은 안 되죠. 그런데
2: 네.
3: 그게 증명된 게 없이 단순히 한동훈 의원의 폭주하는 어떤 그 이미지 조작 그런 거에 기인해서 여론이 악화됐다고 해서 후보자를 낙마시킨다.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확한 거는 그 내용을 한번 청문회도 검증을 해보고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 장외에서 벌였던 많은 수백 개의 페이스북과 많은 주장들이 저는 정말 허상이라고 봐요. 본질이 없어요.
2: 그래요?
3: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승훈 후보자가 뭘 본질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수혜와 이득과 이런 걸 본 게 없다니까요. 지금 강찬호 우리 그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도 다 지금 검찰이 그 자료들을 보고 결국에는 뭐 무죄는 아니지만 기소유예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 공익 제보를 통해서 드러났다면 저도 아 이거 우려스럽다고 할 건데 또 추가된 게 없잖아요. 그냥 있는 거를 가지고 짜깁기 하면서 계속 자극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이제 한동훈의 그 폭로에 적절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는 게 결국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그 점을 좀
3: 지지율을 보고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없는 상황.
2: 아니 솔직히 지지율 떨어지면 어떻게 후보자를 임명을
0: 해요? 보통 그 인사가 쓰이시는
2: 가만히 좀 있어요. 발언권 드린다고요.
4: 죄송합니다.
3: 부담은 될 수 부담은 될 수 있으나
2: 네.
3: 최소한 저는 그래도 원칙적인 입장은 고수해야 된다.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죠.
1: 이 말씀 같아요. 서소장님 말씀과 저도 좀 맥은 비슷한 게 의혹이 지금 한두 개는 아니잖아요.
2: 네.
1: 뭐 적동조합 문제나 뭐 정모 판사 얘기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청문회장까지 의혹 제기를 정당한 방법으로 좀 하고 김승원 후보자 얘기도 들어봐야죠. 들어보고 그때 여론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저 그게 해결책이라고 좀
2: 근데 민주당의 친명 그룹들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정성호 전 장관 위로하는 모임이라고는 했지만 지지율 걱정도 하고 여러 대책도 좀 마련한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0: 지금 김승환 후보는 빨리 이실직고하고 사퇴하는 게 정답이고요. 아니 그리고 뭐 지금 좀 전에 이미지 조작이라는데 뭘 조작했습니까? 만약에 조작했으면 천벌날 뻗을 일이죠.
2: 아니 좀 중간 그러니까. 중간 빼먹고
0: 아니 잠깐요. 아니 민주당은 그럼 과거에 저 의혹 폭로할 때 뭐 그 사건 1년여 걸린 그 사건
2: 그건
0: 전부 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
2: 차분하게
0: 2년 전이 뭐야? 1년 반 전까지
2: 강 의원님.
0: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 내로남불이 저 너무 내로남불이라는 게 원래 민주당의 상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았지만 네. 이번 건 좀 너무 심하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 그렇다면은 한동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지금 증인으로 그럼 날 불러달라 지금 청문회 얘기 잘하셨는데 네. 민주당이 왜 지금 증인으로 안 부르려고 그러죠?
2: 진짜 그걸 왜
0: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네. 네,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뭐 선정적으로 뭐 흘린다 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뭐 맨 처음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난 사이에 불구하고 막 그다음에 안 만났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만나고 같이 고양이 귀 해갖고 푸시하고 별게 다 나오니까 갑자기 뭐라 그래요? 음식점 하더니. 아.

0: 조모 씨의 관계는 그들의 별개의 문제예요. 네. 다만 부주의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라서 일단 청문회에서 국민적인 판단을 받는 거 그거지 뭐 한동훈 의원의 저런 현란한 어떤 여론 플레이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1: 15일 인사청문회 날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김성훈 후보자가 해명을 하는지 김성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갈 것 같아요.
0: 네.
1: 그러고 가야지. 나서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네. 신철파에서 우리 해명이 됐는지 의혹이서 네. 남았는지 네. 지명을 강행할 건지
2: 그날 누가 증인 지금 증인을 한 명도 안 부른다는데 그것도 기괴하기 짝이었고요. 네.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관련자 몽땅 증언 불러가지고 몽땅 다 한동훈 그 저 증언 저 주장이 거짓말을 입증하면 됩니다. 왜 안 불러요?
3: 이거는 민주당이 네. 좀 낮은 자세로 더 네. 해야 된다고 봐요.
1: 알겠습니다. 어우 신철파 네. 오늘 제일 화끈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2: 네 고맙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4: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5: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해.
1: 세 번의 찐철파 오늘 회원분들이 아주 치열한 논쟁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도 이렇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15일까지 청문회 지켜보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바 내일 만나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제법 서늘합니다. 평년 기온을 밑돌며 9월 하순의 기온으로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예년 이맘때의 초가을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 광주 29도,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 변화가 큰 만큼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 전용도로 출근길 교통량이 꾸준한데요. 현재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이후로도 양화대교 부근부터 동작대교 사이 정체가 여전하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비슷한 구간 정체가 되는데요.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2차로에는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조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현재 올림픽대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강변북로는 구리시계에서 청담대교 사이로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창동교에서 중랑교를 지나 성동교까지 쭉 밀리는데요. 도봉지하터널 출구 나오는 지점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정청래 전 대표를 언급한 수첩 메모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김 대표 수첩에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름 옆에 아웃이라고 적은 메모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SNS에 전당대회에서 이겼으면서 왜 진 사람을 자꾸 때리느냐며 너무 잔인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기 후반에는 다른 나라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딴 순방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개헌 논의와 맞물려 이 대통령의 연임 여부나 임기 문제를 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OECD 사무총장 접견을 끝으로 3박 5일 동안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올랐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과 순방단이 탑승한 항공기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어제 여야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을 놓고 각각 수사자료 불법 유출과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띄우며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것은 전직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후보자의 청탁 의혹과 관계사 주가 폭락 연관성을 언급하며 뭐라고 변명하든 주가 조작의 뇌관이 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은 한성수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용 통일부 장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최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관련 정부 측 입장과 한미 관계 등을 두고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